나에게 메시지를 보내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읽어볼게요. Did you send me a message online? 이라고 했으니까 너는 나에게 온라인으로 메시지를 뭐했니? send, 보냈니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같이 채워주셨다면 send 정리하고 바로 다음 단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단어는 share, share, 공유하다 혹은 나누다 라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 단어에 이렇게 sh가 붙어 있으면 어떻게 발음하죠? sh,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share, share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발음을 잘 떠올리면서 오른쪽에 스펠링 정확하게 써볼게요. share, share. 읽을 때는 share. 네, share이라는 단어는요, 하나의 물건이나 대상을 여럿이서 공유하고 나누다 라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Let's share the photos online 이라고 하면 온라인으로 사진들을 모아자, 공유하자 라는 의미가 되겠죠? Let's share the photos online, 사진들을 온라인으로 공유하자 라는 의미고요. 자, 두 번째 예문에 보시면 share your idea 라고 했습니다. 자, 아이디어를 쉐어한다는 것은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여러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것일까요? 네, share한다는 건 여러 사람들과 함께 공유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Thank you for sharing your idea 하면 너의 아이디어를 공유해줘서 고마워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share이라는 단어 기억하셨죠? 자, 그러면 우리 바로 다음 단어 information 보겠습니다. information 하면 정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 단어를 우리 두 부분으로 좀 뜯어서 살펴보면요. inform 이 단어가 알려주다 라는 동사예요. inform 하면 알려주다 라는 의미의 동사입니다. 뒤에 있는 이 asia는요, 명사를 만들 때 뒤에 붙여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information 이라는 건 알려주는 것, 즉 정보가 되겠죠? 자, 이렇게 잘 기억하면서 강세 한번 살펴볼게요. information에서 강세는 asian에 들어갑니다. information이 되는 거예요. information 같이 따라해 볼게요. information. 자, 오른쪽에 써보겠습니다. I am information. 이렇게 해서 information 써주셨죠? 자, 우리 정보 예문 살펴보겠습니다. If you need more information, call us anytime 이라고 했는데요. 자, if you need more information 무슨 뜻일까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면이 되겠죠? Call us anytime, 우리에게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라는 의미고요. 하나 더 살펴보면 This website has useful information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useful 이라는 건 유용한 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useful information은 무슨 뜻일까요? 유용한 정보가 되겠죠? 자, 빈칸 채워볼게요. This website has useful information 이라고 하면 이 웹사이트에는 유용한 정보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자, information 자주 나오는 단어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여기서 끝나면 조금 아쉬우니까 우리 친구들이 함께 알아두면 좋은 인터넷 관련 영단어 잠깐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우리 인터넷이라는 단어 쓸 줄 알아야 합니다. internet이라고 하고요. 과거에는 주로 첫 글자를 이렇게 대문자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오늘날에는 소문자로 쓰기도 한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고요. 또 여러분, 오른쪽으로 가보면 이메일 나와 있죠? 이메일, email이라고 읽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 링크나 연결 주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링크 접속하면 인터넷 창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어요. 그 링크를 영어로 link라고 하고요. 또 오른쪽에 댓글이나 의견이라는 단어 나와 있습니다. 읽을 때는 comment,
comment 이렇게 읽어요. 자, 그리고 우리 비밀번호라는 단어 password, password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마지막으로 social media 혹은 SNS라는 단어는 social media라고 읽습니다. 자, 우리가 SNS라고 흔히 말하지만 사실 원어민들은 SNS라고 말하진 않고요. 이 social media라는 표현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주 쓰이는 인터넷 영단어 정리해 보았고요. 자, 이어서 오늘 배웠던 영단어들 정리해 보면 먼저 무엇을 보내다라고 할 때 send, 그리고 정보 information, 마지막으로 사진을 공유하다 share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안녕하세요. 포텐 터지는 과학,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한번 떠올려 보면요. 우리 태양계 안에는 이 지구와 굉장히 닮아 있는 행성들이 있대요. 그럼 도대체 우리는 이 행성들을 묶어서 무엇이라고 부르는 건지, 닮은 점은 무엇인지, 차이점은 무엇인지 오늘 같이 한번 이 지구형 행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사해서 발표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가 되었다면요. 오늘도 여러분의 뇌속 포텐 같이 한번 터뜨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0: 태양계 행성에 대해 알려줘.
1: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0: 지구형 행성에 대해 알려줘.
1: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0: 여러분도요,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 행성, 그 중에서도 지구형 행성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은데 그냥 단순하게 알려줘 이렇게 질문한 거 아니시죠? 그럼 우리가 이 지구형 행성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려면 어떻게 질문했어야 하는 것인지, 지구형 행성에는 어떤 행성의 종류가 있고 어떤 공통적인 물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태양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 중심에 주인공 같은 아이였죠. 태양이 떡하니 위치를 하고 있고요. 태양 주변을 공전하고 있는 8개의 천체, 행성에 대해서 공부했었는데, 크기가 큰 애들, 근데 우리는 이렇게 크기가 작은 마치 지구와 닮아 있는 지구형 행성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각각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는요,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수성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수성은요, 지구의 크기의 약 3분의 1 정도의 크기로 굉장히 작아요. 태양계에서 가장 작은 행성입니다 라고 보실 수가 있고, 여기에 지금 영상에서도 보는 것처럼 표면에 굉장히 많은 운석 구덩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수성의 경우에는 물과 대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구덩이가 생겼을 때 얘네가 풍화작용이나 침식작용 일어나지 않아서 그대로 운석 구덩이가 남아있는 것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달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달의 표면에도 많은 운석구덩이가 있어서 이런 것들 공통점으로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아, 얘가 지금 수성이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러면 태양으로부터 조금 조금씩 멀어져 볼게요. 수성 다음에 우리가 볼수 있는 건, 네, 우리가 샛별이라고도 부르는 바로 금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금성은요, 지구와 크기가 거의 비슷해요. 굉장히 두꺼운 이산화탄소의 대기층을 가지고 있어서 표면 온도가 매우 높거든요. 표면 온도가 얼마나 높으냐면 태양계 행성 중에 가장 뜨거운 약 460도씨 정도에 달하 그래서 지구에서 가장 밝게 보이는 행성입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구는요, 지구형 행성 중에 일단 가장 크고요. 표면에 우리 살아가고 있잖아요. 바로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하는 행성입니다. 약 70%가 바다로 덮여 있고요.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산소가 풍부한 행성입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우리가 볼 지구형 행성의 마지막, 바로 얘는요? 네, 바로 화성이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 화성은요, 지구 크기의 한 절반 정도 된다라고 볼수 있고,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표면이 붉은색을 띠고 있죠. 산화철의 성분 때문인데, 얘네들을 조금 자세히 보면 물이 흘렀던 흔적, 과거에 물이 흘렀던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시 좀 물이 흐르게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극지방에 이렇게 보면 얼음과 드라이아이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극관이라고 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 겨울이 되면 사이즈가 커지고요. 여름이 되면 사이즈가 작아지거든요. 그걸 통해서 아, 화성에도 계절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요, 지구형 행성 4개의 각각의 모습 그리고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런 정보를 얻고 싶어요. 우리 어떻게 질문했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계에 있는 여러 행성 중에서 지구와 비슷한 특징을 가진 행성들을 따로 부른다고 들었어. 지구형 행성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럼 지구형 행성이 어떤 행성인지, 그리고 구성하고 있는 각 행성의 특징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 그럼 그 행성을 알려달라는 거죠. 사진 등을 이용해서 자세히 설명해줘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어떤 시각 자료에 대한 데이터도 얻어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얘네들을 모아서 지구형 행성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지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먼저 다시 큰 사진으로 한번 살펴보면 태양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태양을 중심으로 그 주변을 공전하고 있는 8개의 행성. 근데 크게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거죠. 그중에서도 우리는 바로 이렇게 지구와 닮아 있는 지구형 행성에 대해서 지금부터 공통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진으로 보면, 아, 목성형 행성들은 굉장히 큰데, 지구형 행성,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이 지구형 행성들은 크기와 어떤 반지름 이런 것들이 작은 그 이미지를 먼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공통적인 물리적인 특성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얘네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봤더니 대부분 암석 혹은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건 조금 어려운 말인데, 태양계가 형성되던 초기에 가벼운 성분들은 태양으로부터 멀리 이동을 했어요, 많이. 그리고 태양 가까이에는 대체로 무거운 금속 성분들이 남아 있었고, 이들이 합쳐지면서 만들어진 것이 지구형 행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암석, 금속으로 이루어진 공통점이 있습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밀도가 높은 거예요. 암석과 금속은 가벼운 기체보다 밀도가 높죠? 따라서 지구형 행성들은 전반적으로 밀도가 높습니다라고 하는 특징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구형 행성들은 단단한 고체 표면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고체 표면에는 암석에 따라 운석구덩이 혹은 화산, 협곡 이런 다양한 지형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볼게요.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와 질량이에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태양계에 형성되는 그 초기에 대부분 많은 물질들은 멀리 이동했고 얼마 남아있지 않은 금속이나 암석들이 합쳐지면서 이 크기가 작은

지구형 행성을 형성했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금속과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재료도 얼마 없었어요. 따라서 우리 크기도 지금 작고 질량도 지금 작다라고 하는 지구형 행성의 공통된 특징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마지막도 한번 볼게요. 고리가 없고 위성이 없거나 적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지금 봐도 얘네들 고리가 없고 위성의 경우에 수성, 금성은 없고 지구는 유일한 위성 달 하나, 그리고 화성은 데이모스와 포보스라고 하는 두 개의 위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공통점을 여러분들이 지구형 행성의 물리적인 특징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정보를 얻고 싶어요. 우리 어떻게 질문했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지구형 행성들은 서로 어떤 공통된 물리적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예를 들면 표면 상태나 밀도, 위성 개수, 고리 유무 같은 걸 비교해서 설명해줘 라고 질문하시고요. 표나 그래프로 비교해주면 훨씬 더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여러분의 질문을 생성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도요, 질문 한번 생성해 보시고요, 꼭 여러분만의 답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포텐 터지는 과학, 청해 보는 과학의 김청혜였습니다. 우린 또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0: 급한 값소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로 속담의 지혜를 그대들에게 전하고 싶은 선비 강용철. 우리는 첩첩산중이란 말을 배워본 적이 있어. 오늘 우리가 만날 속담 역시 이것과 관련이 깊소. 바로 악화, 난관과 연관된 말이오. 그럼 지금부터 속담을 만나러 함께 가시지요.
1: 환율의 영향으로 우리 회사 재정에 위기가 닥쳤어.
2: 대표님, 은행에서 어음을 갚으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1: 내가 해결하겠네.
3: 대표님, 협력업체에서 대금을 결제해달라고 합니다.
1: 알겠네. 하나를 해결하니 더 큰 난관이 밀려오네. 갈수록 태산이야.
0: 오늘의 속담, 갈수록 태산. 갈수록 더욱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지요. 예를 보겠소. 기업들의 경영 상태 악화로 신입 직원 채용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일부 업무들은 AI가 대신하는 바람에 취업문이 점점 더 줄어든다고 합니다.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갈수록 태산인 상황이라 안타깝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속담이지요.
4: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 나무도 바윗돌도 작자 미상. 나무도 바윗돌도 없는 산에서 매한테 쫓기는 까투리의 마음과 대천바다 한가운데서 일천석이나 실은 배에 노도 잃고 닻도 잃고 용총도 끊어지고 돛대도 꺾이고 키도 빠졌거늘 바람 불어 물결치고 안개 뒤섞여 잦아진 날에 갈 길은 천리말리 남았으되 사면은 검어 어둑하고 천지정막 사나운 파도가 치는데 해적까지 만난 도사공의 마음과 엊그제 임여인 내 마음을 어디에다 견주리오. 목숨을 잃을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까투리와 바다 한가운데에서 위기를 맞은 도사공의 심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와 견주어 임을 여인 참담한 마음도 함께 나타나지요. 임과 이별한 상황에서 느끼는 슬픔과 절박함이

0: 분명하게 전해집니다. 특히 도사공의 상황을 표현한 부분에서 불운한 일이 잇따르며 더해지는 어려움을 오늘의 속담과 연결지어 생각해봅시다.
1: 오늘의 속담, 갈수록 태산이었소. 갈수록 더욱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오. 그렇다고 해서 그대들 좌절하면 안 되겠소. 하나하나 이겨낼수록 여러분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오. 여러분을 응원하는 이 선비가 있다는 것도 함께 기억하면 좋겠소. 속담의 교훈을 잘 기억하시오.

오늘의 실험 주제는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과 광합성 산물을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디지털 탐구 도구를 활용하여 광합성이 일어나는 동안 주변 기체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수치와 그래프로 확인하면서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과 광합성 산물이 무엇인지 과학적으로 추론해 보는 것이 오늘 실험의 목표입니다. 그럼 실험에 필요한 준비물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투명 밀폐 용기 안에 시금치잎 4-5장을 겹치지 않게 펼쳐서 넣습니다. 시금치잎은 엽록체가 풍부해 광합성이 잘 일어나는 잎이에요. 잎을 겹치지 않게 펼쳐서 넣는 이유는 모든 잎에 빛이 고르게 닿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산화탄소 센서와 산소 센서를 투명 밀폐 용기에 설치하고 스마트 기기의 프로그램과 연결합니다. 이산화탄소 센서와 산소 센서는 MBL, 즉 컴퓨터와 스마트 기기에 연결해 측정하는 탐구 도구예요. 스마트 기기의 프로그램과 연결하면 기체의 변화를 숫자와 그래프로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LED 전등으로 빛을 비추며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농도를 10분 동안 측정합니다. LED 전등은 태양빛을 대신해 광합성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빛을 비추는 동안 용기 안의 기체 농도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에 주목해봅시다. 과정 3에서 얻은 결과를 공유 플랫폼에 올려 공유하고 다른 모듬의 측정 결과와 비교해봅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우리는 광합성이 일정한 조건에서 일어나는 과학적 과정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디지털 탐구 도구를 활용하여 광합성이 일어나는 동안 식물의 잎 주변에서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측정해 보았습니다. 먼저 이산화탄소 농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빛을 비춰준 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산화탄소 농도가 점차 감소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식물의 잎이 빛을 받는 동안 주변의 이산화탄소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산소 농도의 변화를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산소 농도가 점점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이 변화는 빛이 있는 조건에서 식물의 잎에서 산소가 만들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결과를 통해 식물의 잎이 실제로 이산화탄소를 이용하고 산소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빛의 농도의 변화는 광합성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친구들. 여러분의 국어 실력에 날개를 달아줄 강송현입니다. EBS 중학 뉴런 2학년 국어의 시험 대비 강의이고요. 우리 계속해서 이 듣기 말하기 영역 공부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어떤 내용을 공부를 해봤냐면 갈등을 조정하는 대화. 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글을 꼼꼼하게 읽으면서 이 갈등을 조정하는 대화법의 구체적인 모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꼼꼼하게 글도 읽고 문제도 풀어보고 왔을 것 같은데요. 자, 선생님과 함께 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읽어볼 글의 제목은요, 어렵지 않아요. 비폭력 대화법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제목만 딱 봐도 이것은 무엇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겠어요? 그렇죠, 대화법. 대화법 중에서는요, 비폭력 대화법. 우리가 아직 이 비폭력 대화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아, 이 글을 읽고 나면 비폭력 대화법이 무엇인가, 그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알수 있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글이 어떤 내용을 다룬 글인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은 설명문이겠죠. 목적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그렇죠. 비폭력 대화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적인 특성은 설명문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고, 이 글을 통해서 이 글쓴이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이 있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화를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비폭력 대화법을 써서 서로 상처받지 않고 갈등을 조정하는 대화를 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실천했으면 하는 그런 교훈을 담고 있고요. 우리 대화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늘 실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천적인 성격을 띠는 글이 되는 거죠. 자, 이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비폭력 대화법. 인데요. 자, 이 글을 읽고 온 친구들, 우리 비폭력 대화법, 다른 이름 무엇입니까? 그렇죠. 나 전달법입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나 전달법, 즉, 비폭력 대화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 주제는 뭐냐면요. 무엇을 줄이고 원활한 대화를 하는 것. 그렇죠. 갈등을 줄이고 원활한 대화를 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 전달법 대신 나 전달법을 활용해야 하는데, 나 전달법을 활용하는 것을 우리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비폭력 대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 전달법을 제대로 잘 활용해서 무엇을 줄여나가는 것. 그렇죠. 갈등을 줄여나가는 것, 원활한 대화를 하는 것. 이것이 이 글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이 글의 특징 한번 볼게요. 일상 속의 대화를 예시를 통해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개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설명의 방법, 예시의 방법, 그리고 비교대조의 방법을 통해서 이해를 돕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교대조는 무엇과 무엇을 비교대조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전달법과 너전달법. 그래서 나전달법이 무엇이고 너전달법이 무엇이며 각각의 특징은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자, 독자들에게 올바른 의사소통 태도를 일깨우는 교훈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위에서 살펴봤던 이 교훈적인 특성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글에서 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나전달법, 그리고 너전달법이 되겠죠. 그래서 너전달법이라고 하는 것은 너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다른 사람, 너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행동이나 성격을 지적하며 비난하는 말하기를 우리는 너전달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상대방의 행동이나 이 성격을 지적하면서 하는 말하기다 보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내가 뭐 한다고 느끼겠어요? 그렇죠. 공격한다고. 비판한다고, 비난한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격받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갈등이 더 커질 수 있고요. 자, 너를 주어로 해서 말을 하다 보면 말하는 사람도 감정이 격해져요. 그러니까 점점 더 갈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커지게 되는 거죠. 자, 그와 반대로, 너 전달법과 반대로 어떤 전달법이 있어요? 그렇죠. 나 전달법이 있습니다. 자, 너 전달법이 상대방의 초점을 맞추는 거라면, 나 전달법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렇죠. 나. 말하는 나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무엇에 주로 초점을 두냐면요. 내 감정.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 그리고 나의 필요. 나의 요구, 나의 요청, 이런 것들에 좀더 주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 내 필요를 중심으로 표현하는 말하기 방식이고요. 상대방이 들었을 때 내가 지금 이렇게 느낀다. 그러니 이렇게 해줄 수 있겠니? 라고 하는 것은 뭘로 들리냐면 부탁하는 걸로, 요청하는 걸로 들린다는 거죠. 부탁처럼 들리니까 상대방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는 거죠. 해줄 수 있겠는데? 그렇게 해줄 수 있겠는데? 아, 저렇게 느낀다고 하니 내가 좀 잘못한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는 사람도 너 전달법을 이용할 때는 감정이 점점 더 격해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나 전달법을 사용을 하면 말하는 사람도 내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뭔지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차분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나의 감정도 차분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 문단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왜 이렇게 늦었어? 빨리빨리 와. 야, 왜 그렇게 소리가 커? 라고 하는 건 이제 앞에 너가 생략이 돼 있는 거죠. 너왜 그렇게 소리가 커? 좀 조용히 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 들으니까 지금 이 말들은 주어를 누구로 삼고 있어요? 그렇죠. 너로 삼고 있어요. 너왜 이렇게 늦었어? 너왜 이렇게 소리가 커? 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너 전달법입니까? 나 전달법입니까? 그렇죠. 너 전달법이 되는 거죠. 자, 먼저 너를 주어로 하는 말하기인 너 전달법의 예를 살펴봅시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 문단에서는 너 전달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근데 이너 전달법이 뭐냐면 너를 주어로 하는 말하기. 이걸 우리는 너 전달법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자, 그 예를 살펴보세요. 그러니까 너 전달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위와 같은 예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굉장히 평소에 많이 쓸 법한 일상생활 속에 이 대화를 가지고 와서 이너 전달법의 예시로 삼고 있는 겁니다. 자, 상대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는 고려하지 않은 채, 그러니까 상대방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상대방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말이라는 인상이 들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왜 늦었는지, 왜 소리를 크게 낼 수밖에 없는지 그 상황에 대한 이해는 없고 빨리빨리 와, 조용히 좀 해. 라고 하는 내가 바라는 바만 전달하는 그런 말하기라는 거죠. 이처럼 너를 주어로 하는 말은 상대에게는 어떻게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비난하는 말이나 또는

강요하는 말. 내가 바라는 대로 해! 라고 하는. 그래서 명령처럼 느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상대방과 나 사이에 뭐가 생길 수밖에 없겠어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말싸움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또, 너를 주어로 하는 말을 사용하면 말하는 사람도 어떻게 될수 있다. 그렇죠. 감정이 격해지기 쉽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너전달법을 사용해서 말하면 말하는 사람도 감정이 격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에 반해. 자, 너전달법에 반해.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걱정했어. 늦으면 미리 알려줄래? 이 걱정을 한 주체는 누구예요? 그쵸. 납니다. 자, 내가 너를 걱정했어. 라는 거고요. 나 통화하고 있어. 소리 좀 낮춰줄래? 라고 하는 건 통화하고 있는 그 주체 또 누구예요? 그렇죠. 나. 그래서 나의 상황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인지를 시키고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떠한 감정을 겪고 있는가. 그래서 상대방에게 내가 바라는 바는 무엇인가. 이것을 전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나 전달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를 주어로 하는 말하기인 나전달법의 예를 살펴봅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앞문담에서 너전달법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번에는 나전달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이 나전달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 나를 주어로 하는 말하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으면서 알수 있다는 거죠. 자,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내 느낌을 알리고 상대에게 원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상대에게는 어떤 말로 들린다? 그렇죠. 부탁하는 말로 들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나전달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제시해야 하는 것들이 지금 이 문장 안에 나타나 있거든요. 내가 나전달법을 사용하려면 내가 나의 무엇을 파악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떻지? 그래서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떤 걸 느끼지? 그럼 나 지금 이러한 느낌을 느끼니까 상대방에게 어떻게 해달라고 해야 하지? 이세 가지에 대한 나의 인식이 제대로 돼 있어야 상대방에게 나전달법을 사용해서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상대에게 원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상대는 부탁하는 말로 들린다라는 거죠. 앞에서 우리 너전달법을 사용하면 어떻게 들린다고 했어요? 그렇죠. 강요하는 것, 명령하는 것처럼 느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전달법을 사용을 하면 상대가 부탁하는 말로 듣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나를 주어로 하는 말을 사용하게 되면 말하는 사람의 감정도 차분해집니다. 그래서 앞과 대조되는 것 느껴지죠. 앞에서 우리 너전달법을 사용할 때는 말하는 사람도 감정이 점점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격해진다고 했는데 나전달법을 사용하면 이렇게 감정도 차분해진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너를 주어로 하는 말하기와 나를 주어로 하는 말하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각각의 문단에서 살펴봤었죠. 우리 너전달법, 나전달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상대와 갈등하지 않고 원활하게 대화를 이어나가려면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이제 짐작이 되나요? 자, 여러분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겠어요? 그렇죠. 나전달법을 사용해야겠죠. 너를 주어로 하는 말은 삼가고, 나를 주어로 하는 말을 많이 해야겠죠. 비폭력 대화법은 나를 주어로 하여 내가 본 것과 들은 것, 내 느낌,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대화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목에서 봤던 이 비폭력 대화법이라고 하는 것이 드디어 이 문단에서 등장을 했는데요. 비폭력 대화법은 어떤 전달법을 사용한 것이겠어요? 나전달법이에요? 너전달법이에요? 그렇죠. 나전달법을 사용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나전달법을 사용해서 나를 주어로 해서 내가 본 것, 들은 것, 그러니까 나의 지금 상황, 그리고 나의 느낌,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대화법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비폭력 대화법을 곧 나전달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에 무엇이 궁금하냐? 구체적인 형식이 궁금하죠. 그래서 비폭력 대화의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전달법을 사용할 때이 표에 있는 내용이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자, 우리는 순서는 이렇게 전달을 하시면 됩니다. 관찰, 느낌, 필요, 부탁. 그래서 이네 단계로 나누어서 여러분이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자, 먼저 관찰은요, 본 그대로, 내가 본것 그대로 또는

갈등을 막는 것에 좋겠죠. 그리고 이 사실을 과장해도 안 되겠죠. 예를 들어 친구가 약속에 늦어서 속상해요. 근데 그걸 말하면서 야, 너 맨날 약속에 늦잖아. 라고 이야기해서 맨날처럼 이렇게 과장해서 이야기해버리면 친구는 그걸 듣는 순간 뭐? 맨날은 아닌데? 라고 하면서 이렇게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관찰한 것을 이야기할 때는 그대로 사실만 객관적으로 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느꼈는지,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필요한 것, 원하는 것 말하기. 나는 어떠어떠한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부탁. 그래서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내가 상대방에게 요청하고 싶은 것. 나는 무엇무엇을 원함으로 이렇게 해줄래? 해주시겠습니까? 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관찰, 느낌, 필요, 부탁의 순으로 여러분이 무엇을 적용할 수 있다. 나 전달법을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각각의 내용들을 여러분의 갈등 상황에 비추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내가 친구랑 또는 뭐 형제 자매와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 나는 이렇게 말했었는데 그때 그 말을 나 전달법을 사용해서 바꾼다면 어떻게 될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그렇게 말했다면 혹시 대답은 뭐라고 했을까?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결과를 낳진 않았을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고민해 보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아래에 있는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의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해서 이번에는 내용 확인 문제거든요. 여러분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자, 1번. 나 전달법을 사용하면 말하는 이의 감정이 오히려 더 격해질 수 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1번부터 너무 반갑죠. 우리 뭐 찾았어요? 답을 찾았어요. 자, 여러분 나 전달법을 사용하면 말하는 이의 감정이 더 격해진다고 했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더 차분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답인 이유를 찾아왔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나를 주어로 하는 말을 사용하면 말하는 사람의 감정도 어떻게 된다? 차분해진다. 자, 여기 나온 것처럼 말하는 이의 감정이 오히려 더 격해지는 건 무슨 말하기를 했을 때? 그렇죠. 너를 주어로 하는 말하기인 너 전달법을 사용했을 때 이렇게 말하는 이의 감정이 격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틀렸기 때문에 우리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치만 우리 2, 3, 4, 5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 전달법은 관찰, 느낌, 필요, 부탁의 단계를 거쳐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대화법이다. 자, 우리 나 전달법의 구체적인 방식을 뭐로 제시했었어요? 우리 그래서. 그렇죠. 표로 제시를 해줬었고요. 그 표의 순서에 따르면 관찰한 것, 그러니까 내가 보거나 들은 것, 그리고 그때의 나의 느낌,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 그래서 부탁할 것의 순으로 제시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옳은 내용이 되겠고요. 너 전달법은 갈등을 유발할 수 있지만 나 전달법은 갈등을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렇죠. 우리 이너 전달법을 사용하면 상대방이 자신을 공격한다고 생각해서 우리 갈등이 커질 수 있다. 말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글 속에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나 전달법은 갈등을 조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옳은 설명이 되겠고요. 너 전달법은 상대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입장만을 강요하는 말로 들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시로 살펴봤던 것도 왜 소리를 크게 낼 수밖에 없는지 그 상대방의 상황은 확인하지 않고, 왜 그렇게 소리를 크게 내? 뭐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지 않는 말이었잖아요. 그래서 상대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입장만을 강요하는 말로 들릴 수 있겠죠. 자, 비폭력 대화법은 상대의 행동보다 그 상황에서의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중심으로 말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비폭력 대화법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나 전달법이라고 한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상대의 행동보다는 어디에 초점을 두는? 그렇죠. 나에 초점을 두는. 그래서 그 상황에서의 나의 감정과 필요를 중심으로 말하는 방식, 적절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우리 1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의 밑줄 친 표현을 나 전달법을 활용한 발화로 바꾼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런 문제들이 사실 이 단원에서는 자주 등장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이 나전달법을 배우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배운 나전달법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로 등장을 한다면 이렇게 보기에서 갈등 상황을 제시를 해주고 그때의 발화가 제시가 된 다음

때문에 이 발화를 나전달법을 적용한 것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확인하고 싶어 하시겠죠. 자, 지금 보기에 제시된 대화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와 인후의 대화인데 성경이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또내 자리에 앉았지? 아, 진짜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라고 성경이가 말하니까 인후 입장에서 당황스럽죠. 그러니까 아니 그냥 잠깐 앉은 건데도 왜 그래? 하면서 성경이와 인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쵸, 갈등이 시작되겠죠. 자, 이 성경이의 너또내 자리에 앉았지? 진짜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라고 하는 이 말을 뭘 사용해서? 그렇죠. 나 전달법을 사용해서 말을 해보자고요. 자, 나 전달법을 활용하려면 나의 무엇에 대해서 전달하는 게 필요해요. 너의 행동, 그래서 그 상황에서의 나의 무엇? 그렇죠. 내가 느끼는 감정. 그래서 이 감정이 잘 들어가 있어야 하고요. 감정과 더불어서 지금 성경이는 바라는 바가 있죠. 상대방에게. 그러니까 감정과 더불어서 들어가 주어야 할 것은 내가 상대방에게 요청할 것. 그래서 이 감정과 요청이 잘 드러나도록 대화를 구성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죠. 내 자리에 절대 앉지 마. 이건 뭡니까, 여러분? 명령하는 거죠. 자, 이것은 나전달법이라고 보기가 어렵겠죠. 아, 또내 자리에 앉았네. 이번엔 그냥 넘어갈게. 지금 여기에 감정이 잘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죠. 감정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네가 앉아 있는 걸 보니 불쾌해. 다른 자리에 앉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불쾌하다는 감정을 표현하긴 했지만 일단 친구한테 네가 내 자리에 앉으니 불쾌하다라고 하면 이건 그 친구의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는 단어 선택이죠. 그렇기도 하고 다른 자리에 앉아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 뭡니까? 명령이 되겠죠. 네가 자꾸 내 자리에 앉아서 짜증나. 앞으로는 네가 안 앉았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것도 감정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자꾸 내 자리에 앉아서 짜증나라고 하는 표현도 친구에게 하기에 적절한 표현은 아니죠. 앞으로는 네가 앉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도 들어가는 것보다는 우리 5번. 네가 내 자리에 앉았을 때 불편했어. 지금 뭐가 드러났어요? 나의 감정. 그쵸? 나의 감정. 내가 쓸 자리를 미리 비워줄 수 있을까? 처럼 위에서 나온 것처럼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해줬으면 좋겠는 그 행동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지 묻는 형식으로 제시를 하고 있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인후도 아, 네가 이걸 불쾌하게 여기는지 몰랐어. 불편하게 여기는지 몰랐어. 내가 좀 조심할게.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5번처럼 말하면 좋겠습니다. 자, 3번. 비폭력 대화의 형식 중 관찰 단계에서 유의할 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이 비폭력 대화의 형식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우리 관찰 단계부터 이네 단계의 형식이 기억이 나셔야 합니다.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었죠. 관찰, 느낌, 필요, 부탁. 그래서 여러분, 이 관찰 단계에서 유의할 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관찰 단계는 본 그대로, 그리고 들은 그대로, 무엇만을. 그렇죠. 사실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자, 한번 보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구체적인 상황을 근거로 말해야 한다. 그렇죠.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그래서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이해가 되면 나의 감정을 받아들여주기가 좋겠죠. 그래서 구체적인 상황을 근거로 말하는 것이 좋고요. 두 번째, 주관적인 판단이 섞인 말은 피해야 한다.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죠? 내가 이 관찰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제시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판단이 섞인 말은 피해야 하고요. 항상. 너는 항상 그렇잖아. 너 맨날 그러잖아. 라고 하는 건 사실은 과장이죠. 한두 번 정도 그랬을 수 있고, 뭐 많아봤자 조금 더 그랬을 수도 있지만, 맨날 그런다, 항상 그런다, 라고 하는 것은 과장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장된 표현은 삼가주는 것이 좋겠죠. 자, 본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는 게 초점이 되어야 하겠죠. 상대방의 행동보다는 나의 생각을 중심으로 말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는 무슨 단계예요? 그렇죠. 관찰 단계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을 중심으로 말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나전달법과 거리가 먼 말하기는 그래서 나전달법이 아닌 것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투를 듣고 나서 내 마음이 불편했어. 라고 하는 건, 내 마음이 불편하다는 감정을 잘 표현한 것이 되겠고요.

내가 신청한 건데 너가 대신 해버려서 나좀 속상했어 라고 하는 것도 우리 속상하다라고 하는 감정을 잘 표현한 것이 되겠죠? 난화안 났었는데 너 때문에 이제 정말 화날 것 같아 라고 하면 화난다라고 하는 나의 감정을 표현한 건 맞지만 그 앞에 누구에 대한 원망이 들어있어요. 그쵸. 너 때문에 라고 하는 너, 니 탓이야. 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 전달법이 안 되겠죠. 나는 지금 이야기할 준비가 덜 됐어. 나의 상황과 그에 따른 나의 판단이 되는 거죠. 조금 있다가 이야기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 괜찮고요. 너무 시끄러워서 집중하기가 어려워. 지금 상황, 그리고 나의 상태, 나의 변화, 조금만 조용히 해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내가 상대방에게 바라는 것, 요청하는 것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나 전달법이 맞고요. 3번이 상대방에 대한 탓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 전달법과 거리가 멀겠죠. 자, 5번. 보기에 밑줄 친 부분을 비폭력 대화의 형식으로 바꿀 때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래서 비폭력 대화의 형식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 나전달법의 형식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죠? 하윤이와 우호의 대화인데 하윤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요즘 숙제도 안 하고 맨날 놀기만 하더라? 중간고사가 코앞인데 너 성적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라고 하윤이가 이야기를 하니까 우호가 그건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야. 라고 대화를 하는데, 자, 이것을 우리 비폭력 대화의 형식으로 한번 바꿔보자 라는 거죠. 네가 뭘 알아? 나 그냥 내버려둬. 라고 하면 이거 여러분 나전달법인가요? 아니죠. 상대방이 어쩌면 걱정돼서 해줄 수 있는 그 말에 대해서 그 의도를 무시하고 나를 내버려둬라고 하는 명령하는 말투로 말하고 있으니까 나전달법이라고 볼수 없고요. 난 놀면 기분 좋아. 너도 나처럼 해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의 의도와 맞지 않죠. 지금 너도 나처럼 해봐라고 하면 약간 비꼬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말이 나는 싫어. 네 얘기 안 들을래. 여러분, 네 얘기 안 들을래?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갈등을 조정하는 대화예요. 아니죠. 이 관계를 더 이상 쌓아나가지 않겠다라는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나전달법이라고 볼 수도 없고요. 네가 나한테 잔소리하니까 화가 나. 지금 나의 감정에 대해서는 이야기했는데 그만 좀 해. 라고 하면서 또 뭐 하고 있어요. 그쵸, 명령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면 네가 내 행동을 지적하면 나좀 불편해. 그래서 여기까지 내가 관찰한 바, 그래서 나의 느낌 이야기했고요. 나는 내 방식대로 해보고 싶어 라고 하는 나의 요청이 담긴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5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자, 우리 6번 서술형 문제인데요. 보기의 상황에서 동생에게 할수 있는 말을 비폭력 대화의 형식을 활용해서 쓰시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우리 비폭력 대화의 형식 4단계 알고 있으니까 그것대로 여러분이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보기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동생이 텔레비전 소리를 너무 크게 틀어서 공부에 방해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은 이 4단계에 맞춰서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먼저 관찰. 지금 상황 어때요? 너희 텔레비전 소리가 너무 커. 너무 커서 지금 내 느낌 어때요? 뭐가 안 돼요? 그렇죠. 공부가 안 돼요. 집중이 안 됩니다. 내가 집중이 안 돼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지금 나의 느낌이 어떤지 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필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 지금 시험 기간이라서 집중해서 공부하고 싶어. 나의 필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지금 집중하고 싶다. 그러니 부탁 어떻게 해달라? 그렇죠. 텔레비전 소리를 조금 낮춰줄 수 있겠어? 이렇게 말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답변을 쓰시면, 동생아, 친절하게 이야기해줘야 돼요. 동생아, 너가 TV 소리를 크게 틀때 나는 집중이 잘안 돼서 속상해. 여기까지 지금 뭐예요? 그쵸. 관찰. 그리고 나는 집중이 잘안 돼서 속상하다라고 하는 것이 나의 느낌. 근데 나는 시험이 다음 주라서 집중이 필요해. 이게 뭐예요? 지금 내가 필요한 것. 그러니 텔레비전 소리를 조금만 줄여줄 수 있을까? 나의 부탁. 그래서 여러분, 이 관찰, 느낌, 필요, 부탁의 이 각각의 단계가 잘 드러나도록 이 답안을 구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폭력 대화법 관련해서는 갈등을 악화시키는 대화법과 그리고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표현, 즉 나전달법을 사용한 표현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하는 대화법의 우리 형식도 알아봤잖아요. 그 형식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뉴런 동기화인데요. 여러분이 실제로 생활을 하면서 이 비폭력 대화법을 한번 실천해 보시고요. 오늘은 어떻게 실천했고,

어제는 어떻게 실천했고, 또 내일은 어떻게 실천할지, 이 실천 일지를 여러분이 써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공부하느라 아주 수고 많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사람도 변함없이 문법의 얼공을 위해 함께하고 있는 모든 친구들 모두 정말 반갑고 환영합니다. 저는 이정규고요. 오늘도 힘차게 즐겁게 문법의 얼공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요. 챕터 4의 첫 번째 만남입니다. 이번 챕터는 조동사를 열공해 볼 텐데요. 오늘은 유닛 1부터 유닛 3까지의 내용을 보게 될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조동사, 이번 챕터에서 공부하는 내용은 일반 동사나 비동사 앞에 나와주면서 어떤 의미를 덧붙여주는 조동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미 우리 공부했던 will과 같은 조동사를 공부해 볼 텐데, 자 먼저는 이 will과 같은 조동사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법적인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이 특징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조동사 뒤에는 그래요. 동사 원형이 온다라는 거예요. 비동사가 올 때는 비동사의 동사 원형 비가 그대로 와주고요. 그 다음에 일반 동사 같은 경우에도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온다. 예문 볼까요? 우리 공부했던 will 조동사 중에 하나였죠. 뭐뭐 할 것이다, 뭐뭐일 것이다 라는 의미였고요. 이 문장은 they will come back tomorrow. 그들은 내일 돌아올 것이다 라는 의미의 문장이 되는 거예요. 자, 조동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법적인 특징 첫 번째는요.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온다.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조동사는 주어에 따라 형태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어가 몇 인칭이 나오든 단수이든 복수이든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동사라고 얘기할 때는 형태를 바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 공부했던 내용에 우리 will이 그렇죠. 여기 they가 주어일 때 will 그리고 3인칭 단수 주어 he가 왔는데도 will은 모양을 바꾸지 않는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조동사는요. 이렇게 주어에 따라 형태를 바꾸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지금 본 예문은 그는 내일 돌아올 것이다 라는 의미의 문장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조동사가 들어간 문장에 부정문을 만들어주는 방법.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조동사 뒤에 not 붙여주게 되고요. 당연히 뒤에는 여전히 동사 원형 나와줍니다. 좀 전에 봤던 예문 부정문으로 바꿔주게 되면 will 다음에 not 붙여주는 거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조동사와 not 축약형이 또 있는 경우에는 축약형 암기해 주셔야 돼요. 우리 이미 공부했던 대로 will not 같은 경우에는 기억하시죠? won't 이런 식의 축약형이 있다라는 거. 자, 이 문장은 부정문이기 때문에 그는 내일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자, 조동사가 들어간 문장에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주어 앞으로 조동사를 내보내줍니다. 우리 이미 will을 통해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조동사가 들어간 문장의 의문문은 주어 앞으로 조동사를 써주고요. 그 다음에 주어가 나와주고 동사 원형이 보이게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면 됩니다. 자, 우리 좀 전에 봤던 이 예문 있잖아요. 이거를 의문문으로 만들어주면 주어 he 앞으로 will이 나와주는 거고요. Will he come back tomorrow? 그가 내일 돌아올까? 라는 의미의 질문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우리 일반적으로 조동사가 가지고 있는 문법적인 특징 마지막입니다. 영이어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지금 보고 있는 예문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미 우리 will,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 조동사로 공부했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공부하는 조동사가 바로 can입니다. will도 조동사이고요. can도 조동사예요. 조동사 이렇게 연이어 나와주는 거 불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은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이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조동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문법적 특징을 잡아주시면 그 다음에

얘는 그래요. 각각의 조동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 이것만 잡아주면 되는 거야. 자, 먼저 우리 유닛 1의 내용으로 can이라는 조동사가 나와주는데요. 여러 가지 의미가 나와주죠. 그중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는 의미 바로 뭐뭐 할수 있다 능력 또는 가능을 나타내는 can의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예문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I can swim. 나는 수영할 수 있다. 자, 능력을 나타내 주는 거지요. 그 다음에 I can help you.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다. 도와주는 게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can 기본적으로 뭐할수 있다. 능력 또는 가능을 나타내 준다. 그 다음에 뭐뭐 해도 된다. 자, 이런 의미로 허가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 가능합니다. 뭐라고요? 따라해 보자. 뭐뭐 해도 된다. 우리 can이라는 조동사가요. 뭐할수 있다. 능력 가능. 이 의미 외에도 뭐뭐 해도 된다. 허가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가능하고 여기에 볼까요? You can stay here. 너 여기에 머물러도 된다라고 상대한테 사람들 허락을 해주는 허가를 해주는 그런 문장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지요? 그 다음에 자 우리 교재에 금지라고 나와 있는 거는 사실은 이 허가의 의미를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허가 뭐뭐 해도 된다. 이런 의미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좀 전에 왔던 예문이 You can stay here. 너 여기 머물러도 된다. 자, 이거 여러분들. 근데 만약에 이 의미를 가지고 부정형으로 바꿔주게 되면 뭐뭐 해도 된다가 아니라 그렇지요. 뭐뭐 하면 안 된다. 허락을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재는 금지라고 나와 있고요. 굳이 따로 암기할 필요 없이 허가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 can을 부정형으로 만들어주게 되면 뭐뭐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의미를 전달해 주는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간단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우리 can의 부정형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not을 붙여서 주죠. 또는 can't 이런 식으로 또 축약형이 있다라는 것도 잡아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는 좀 전에 봤던 예문, 부정문으로 바꿔줬기 때문에 너는 여기에 머물면 안 된다. 머문 거안 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허락을 안 해주는 금지를 나타내는 문장으로 설명이 된 거예요. 어렵지 않지요? 자, 그 다음에 요청의 의미를 사용이 가능한데요. 어떤 형태로? 자, 지금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Can you? 이런 식의 의문문입니다. Can you wait? 여러분들 여기는요. 유에게, 너에게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을 묻는 건 아니겠죠. 그게 아니라 Can you wait? 기다려주겠니? 이런 식으로 can you 다음에 동사 원형의 형태로 여러분들 이게요. 뭐뭐 해주겠니? 요청의 의미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잡아주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 can you 다음에 동사로 나와줄 때 모든 문장이 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때로는 상대방의 그렇죠. 능력을 물어보는 그런 문장도 가능하겠죠. 근데 여기는 좀 전에 있던 대로 wait. 기다리는 게 뭔가 능력을 필요한다고 일반적으로 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can you wait? 기다려주겠니? 이런 식으로 can you 다음에 동사 원형 형태로 요청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 잡아줘야 돼요. 어렵지 않지요? 그 다음에 자 추측의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뭐뭐일 수 있다라는 의미로 나와 있고요. 그런데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예문과 살짝 다른 예문을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있죠. 바로 교재에 나와 있는 예문을 가지고 부정문으로 바꿔준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물론 여러분들 긍정문에 can이 추측의 의미로 뭐뭐일 수 있다 이런 식의 의미로 사용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교육 과정에서 많이 보게 되는 예문은 부정형 can not이나 can't가 우리 말로는 뭐뭐 자 일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강한 부정의 추측을 나타내는 의미로 많이 등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can not이나 can't가 뭐뭐일 수 있다 이 의미에 부정형이 되는 거니까 뭐뭐 일리가 없다 강한 부정의 추측. 자, 이런 식의 의미로 많이 등장한다라는 거 주의하시고요. 여기 나와 있는 예문은요. He cannot 또는 can't. 그다음에 be busy. 그러니까 그는 바쁠 리가 없다. 이런 식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장이 됩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A번 문제. 다음 문장에 밑줄 친 can이나 cannot의 의미를 보기에서 골라 번호를 써주는 건데요. 3번 문제 먼저 보도록 합니다. You can use my pen. 뭘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너는 나의 펜을 사용해도 된다. 펜을 사용해도 된다라고 허락, 허가를 해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여기 캔은 뭐뭐 해도 된다. 바로 허가. C번을 정답으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볼까요? 표현 먼저 잡아줘야 돼요.
turn off가 그렇지요. 뭐뭐를

끄다라는 의미예요. 뭐뭐를 끄다. 자, 여기는 Can you turn up the TV? 뭘까요? 상대에게 TV를 끌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걸 묻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아, 그래요. 여기서는 요청의 의미예요. TV를 꺼주겠니? Can you turn up the TV? 이런 식으로 TV를 꺼달라고 요청하는 문장이 되는 거고, 아까는 근데 Can you? 이런 형태로 뭐뭐 해주겠니? 요청의 의미를 사용 가능하다고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은 D번을 정답으로 확인해 주고요. 7번 볼까요? Mike can jump high. 자, 마이크가요. Can jump. 뭐야? Can jump니까 점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high. 높이 점프할 수 있다. 높이 뛸수 있다. 마이크가 can jump high. 높이 뛸수 있다. 라고 얘기해 줍니다. 이거는 그렇지요. 능력을 나타내 주고 있네요. A번을 정답으로 확인해 주고. 자, 10번 보니까 You cannot park a car here. 그런데 cannot 다음에 동사 원형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park. 여기는 공원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동사로, 그렇지요. 주차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거고요. 부정형이네요. 그렇다면 맞아요. 당신은 차를 여기에 주차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금지를 나타내 주고 있죠. 바로 F번을 정답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14번 볼까요? We can wait for you. 우리가 너를 기다릴 수 있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기다리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우리 보기 가운데 B번을 정답으로 확인해 주시면 돼요. 됐죠, 여러분들? 자, 문제 B번으로 가보도록 합니다. 관할의 동사와 can 또는 can't를 이용하여 문장을 완성해 주는 건데요. 2번 볼게요. My brother is studying in America. 자, 나의 형이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다. 그러면 그는 당연히 여러분들 영어를 말할 수 있겠죠. 영어를 할줄 알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 우리 긍정형. can이 나와주고요. speak, 동사 원형으로 he can speak English. 그는 영어를 말할 수 있다, 영어를 할수 있다 라는 의미의 문장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7번 볼까요? Be careful. 조심해라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Be careful. 조심해라. 왜? The soup. 그 스프가. 여기 여러분들? 그렇죠. Can be very hot. 이런 식으로 매우 뜨거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여기 can은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Be careful. 조심해. 그 스프가 Can be very hot. 매우 뜨거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7번은 can be를 정답으로 확인해 주면 돼요. 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신 기출 문제도 풀어보도록 합니다. can의 밑줄을 긋고 의미를 구분하는 문제인데요. 전부 다 그런데 의문문 형태로 나와줬죠? 일단 1번에 try on 이란 표현 잡아줘야 돼요. 뭐뭐를 입어보다 라는 표현으로. 자, 뭐뭐를 입어보다. 여기는 Can I try on this skirt? 이 치마를 입어봐도 되나요? 우주 여러분들, can he? 그렇죠. 뭐뭐 해도 된다. 라는 의미로. 여기는 의문문이기 때문에 이 치마를 입어봐도 되나요? 이런 식의 의미가 나와주는 겁니다. can he? 허가의 의미를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들. 뭐뭐 해도 된다. 그 다음에, 자, 2번은 보니까 can he speak English? 그가 영어를 말할 수 있니? 영어를 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걸 물어봐 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여기 can은 뭐뭐 할수 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can의 의미가 되는 거고. 아, 그러고 보니까 3번도 그래요, 여러분들. Can you play soccer well? 너 축구를 잘할 수 있니? 뭐뭐 할수 있다의 의미야. 그런데 1번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허가의 의미로 뭐뭐 해도 된다. 여기는 의문이기 때문에 제가 이 치마를 입어봐도 되나요? 라는 의미로 결국 정답은 1번 보기를 정답으로 확인해 주면 되는 문제예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우리 be able to가 나와줍니다. 이거는 뭐냐면 can이랑 연관된 내용인데요. can이 우리 능력 또는 가능을 나타낼 때 어떤 의미? 뭐뭐 할수 있다. 자, 그때는 근데 be able to를 이용한 표현으로 바꿔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우리 교재 표에 나와 있는 화살표를 거꾸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왜냐면 시험 문제에는 can이 사용된 문장을 가지고 자, 이거란데 Be able to를 이용한 문장으로 바꿔주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된다는 거죠. 그럼 뭘 주의해야 되는지 예문 통해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I can swim. 내가 수영할 수 있다. 이거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여기는 be able to로 바꿔주게 되면 I에 맞는 비동사 현재형 뭐가 와줘야 될까요? 당연히 am이 와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able to 동사 원형이에요. 아, I can swim. 이 문장을 I am able to swim.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요, can의 과거형이 나와줍니다. 그런데 could가 어떤 의미로, 그렇지요. 뭐뭐 할수

있었다. 켄의 과거를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이 될수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럼 만약에 I could swim 이 문장을 가지고 자, be able to를 이용한 문장으로 바꿔서 좀 이제 나와준다. 뭐 해야 될까요? 비동사를 그렇죠. 과거형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I가 주어니까 I에 맞는 비동사의 과거형은 바로 was예요. 그 다음에 able to swim 이런 식으로. 그럼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어떻게 고쳐져야 되는지 좀더 확인되시죠?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니까 will be able to가 보이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뭐뭐 할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를 전달해 줍니다. 왜냐면 will이 뭐뭐 할 것이다 라는 의미잖아요. 그 다음에 be able to가 뭐뭐 할수 있다. 자,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will be able to 다음에 동사 원형은 뭐뭐 할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를 전달해 주는 거고 그런데 아까 쌤이 조동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법적인 특징을 정리할 때맨 마지막에 나왔던 예문 기억나시나요? 거기에 will, can 이거 들어가 있었잖아.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이라고 얘기했죠. 왜? will도 조동사, can도 조동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동사 연이어 나와주는 거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죠. 하지만 여러분들 can과 같은 의미 사용이 가능한 be able to 이거는 문법적으로 여러분들 비동사를 사용한 하나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will 다음에 와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할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will can 안 되지만 will be able to 이 표현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요번에는 이쪽에 부정문이 보이죠, 여러분들? Can의 우리 부정형 cannot 또는 can't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나는 수용할 수 없다. 수용 못 한다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문장을 be able to를 이용한 문장으로 바꿔서 주는 문제가 나와준다.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일단은 아까랑 마찬가지로 I에 맞게 비동사의 현재형 우리 am이 나와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부정문이잖아요. 똑같이 부정문으로 바꿔줘야 돼. 비동사가 들어간 문장의 부정문은 비동사 뒤에 그렇지요. not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I am not able to swim 이런 식의 문장으로 바꿔서 줄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번에는 can you swim 이런 식으로 의문문 형태로 나와줬죠. 너 수영할 수 있니? 이거 여러분들. 자, 우리 만약에 be able to를 이용한 문장으로 바꿔서 줄 문제 나와준다. 그러면 you가 주어이기 때문에 요번엔 비동사 are을 필요로 하고요. 의문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동사가 보이잖아. 비동사가 들어간 문장의 의문문은 우리 열심히 공부했던 대로 주어 앞으로 비동사를 내보내 줍니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are가 먼저 나와주고요. 주어 you가 나와준 다음에 able to swim 이렇게 해서 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됐죠, 여러분들? 이렇게 시험 문제로 can이 뭐뭐 할수 있다라는 의미일 때 be able to를 이용한 문장으로 바꿔서 주는 거 자주 나오는 유형이기 때문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 충분히 연습해 주셔야 되고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니다. 다음 두 문장이 같은 의미가 되도록 be able to를 이용하여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주는 건데요. 2번 볼까요? She can play the violin. 그녀가 바이올린을 연주할 수 있다. 이거 여러분들, she가 주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can을 자, be able to를 해서 바꿔줄 때 she에 맞는 비동사 그렇죠. is가 나와줘야 되겠죠. is able to 다음에 play 동사 원형 여러분들 빈칸에 바로 정답이죠. she is able to play the violin. 됐죠? 3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he can't drive a car. 그는 차를 운전할 수 없다. 차 운전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는 자 he가 주어이기 때문에 역시 그렇죠. 우리 비동사 is가 나와줍니다. 그런데 주의해줘야 되는 것이 부정형이지요. 당연히 그렇다면 비동사도 부정형, 부정문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비동사가 들어간 문장에 우리가 부정문은 비동사 뒤에, 맞아요. not 붙여주는 거지요. is not 또는 축약형. 자, isn't 이 형태도 가능하겠네요. 그리고 able to 다음에 drive 동사원형. 확인해 볼까요? 쓰인 말은 그대로. 자, he 다음에 is not 또는 isn't. able to drive a car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4번 가보도록 할게요. Can you speak Spanish? Spanish 그런데 스페인어를 얘기하죠. 너 스페인어 말할 수 있니? 너 스페인어 할줄 아니? 이런 얘기 여러분들. 그렇죠? 자, 어쨌든 can이 사용됐는데요. 의문문이다 보니까 주어 앞으로 can이 나와준 거 확인하셨죠? 우리 비동사 you가 주어이기 때문에 아가 나와줍니다. 근데 의문문이에요. 비동사 아가 주어 앞으로 나와주는 거지요. 정답 뭐예요, 여러분들? Are you able to speak? 바로 빈칸의 정답이에요, 여러분들.

됐지요? Are you able to speak Spanish? 너 스페인어를 말할 수 있니? 스페인어 할수 있니? 이런 의미를 전달해 주는 문장입니다. 8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solve란 단어 알고 계시나요? 문제를 풀다, 해결하다로 얘기할 때그 풀다, 해결하다에 해당된 동사가 되겠고요. 그녀가 이 문제를 풀수 있니? 라고 물어봐 줍니다. 의문문이고요. 자, 지금 의문문이다 보니까 주어 앞으로 can이 보이고 있죠. 요번에는 주어가 누군가요? she예요. 그러니까 비동사 is를 필요로 합니다. Is she able to solve this problem? 비동사 여러분들, 당연히 주어 앞으로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정답은 Is she able to solve? 여기까지가 정답이 되는 거고요. 뒤에 this problem. 이렇게 문장이 완성이 된 거지요. B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장을 괄호 안에 지시대로 바꿔서 주는 문제인데요. can을 이용한 의문문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여기는 늘 비동사 able to가 사용되고 있죠. he가 주어이기 때문에 is가 왔고요. 그 다음에 able to 동사 원형이에요. fix가 우리 수리하다 고치다 의미였죠. 그가 그것을 고칠 수 있다, 수리할 수 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can을 이용한 의문문이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그렇죠. can을 주어 앞에서 줍니다. can이 다음에 동사 원형 바로 나오는 거죠. Can you fix it? 바로 4번의 정답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네요, 여러분들. 자, 오늘의 우리 마지막 내용입니다. may라는 조동사가 나와주는데요. 일단, 첫 번째, 추측의 의미로, 뭐뭐일지도 모른다. 정확하게 여러분들 의미 잡아줘야 돼요. 뭐라고? 추측의 의미로, 뭐뭐일지도 모른다. 예문 볼까요? The story may be true. 그 이야기가 사실일지도 모른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런데 부정문을 만들어주려면 그래요. 아까 우리 일반적으로 조동사가 가지고 있는 문법적인 특징, 조동사 뒤에 not 붙여주면 우리 부정문이 된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기 not 붙여서 우리 부정문 만들어준 거고 의미가 어떻게 될까요? 좀 전에 봤던 예문은 그 이야기가 사실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the story may not be true 이거니까 그 이야기가 사실이 아닐지도 모른다 라는 의미가 나와주는 거야. 됐죠, 여러분들? 추측의 의미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허가, 뭐뭐 해도 된다. 자, 이런 식의 의미로 can과 여러분들 같은 의미 사용이 가능하네요. 그리고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뭐뭐 해도 될까요? 이렇게 나와준 거는 의문문으로 만들어졌을 때 의미가 나와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뭐뭐 해도 된다. 허가의 의미로 may가 사용이 또 가능하구나라고 잡아주면 되겠고요. 자, 예문 보도록 할게요. You may come in. 당신 들어와도 된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의문문 형태로 나와줬지요. May I borrow your umbrella? 제가 당신의 우산을 빌려도 되나요? 빌려도 될까요?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허가를 구하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금지. 이거는 굳이 따로 암기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좀 전에 봤던 허가의 의미, 뭐뭐 해도 된다. 이거를 부정형으로 바꿔주게 되면 뭐뭐 하면 된다가 아니라 뭐뭐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의미가 나와주는 거예요. 이건 보니까 좀 전에 봤던 거 부정문이 된 거지요. You may not come in. 뭐라고요? You may not come in. 너 들어오면 안 된다. 들어오는 거를 허락해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금지의 의미가 허가의 의미로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may 같은 경우에 추측 또는 허가 이두 가지 의미를 잡아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 한번 문제에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A번에 다음 문장에 밑줄 친 may 또는 may not이 추측, 허가, 금지 중에 어떤 의미인지 써주는 건데요. 3번 보니까 you may come by 7. 뭘까요? 자, 자연스러운 해석을 골라주면 됩니다. 너는 7시까지 올지도 모른다. 이상하잖아. 너는 7시까지, 그렇지요. 와도 된다. 자연스러운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뭐 해도 된다. 바로 허가의 의미가 되는 거고요. 6번. Sam may be busy. Sam은 바빠도 된다? 그게 아니라 바쁠지도 모른다. 이게 자연스러운 해석이 되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추측의 의미예요. 그 다음에 You may not watch TV. 너는 TV를 보면 안 된다. 우리 may가 그런데 뭐뭐 해도 된다라는 의미인데 부정형, 부정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렇죠. 금지의 의미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may I? 이렇게 시작되는 문장은 볼 것도 없어요. 이거는 상대방의 허가를 구하는 표현이 됩니다. May I use your umbrella? 제가 당신의 우산을 써도 되나요? 이런 식으로 여기는 바로 허가의 의미가 되겠고요. 14번 볼게요. He may not be home. 그는 집에 있지 않을지도 모른다. 우리말로 좀더 부드럽게 그는 집에 없을지도 모른다. 뭐 여러분들? 그렇죠.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주고 있네요. 그 다음에 It may rain or snow today. 보세요, 여러분들.
rainy, 비가 오다라는 동사로 활용 가능하지요. snow가 눈이 오다라는 또 동사로 활용이 가능하지요. 날씨를 얘기하는 문장 가운데 주어 자리에 보이는 it 여러 번 얘기했던 대로 해석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It may rain or snow today. 그렇다면 이 문장은 오늘 비가 오거나 또는 눈이 올지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자연현상을 얘기하는 문장 가운데 may라는 조동사가 사용됐다. 이때 may는 그렇죠. 추측의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바로 16번의 추측 이렇게 해서 주면 되겠고. 자, 이어진 B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말과 같은 의미가 되도록 과란의 단어를 매일을 이용하여 문장을 완성해 주는 건데요. 우리말 의미. 제가 창문을 좀 열어도 될까요? 뭐야, 여러분들? 상대방의 허락, 허가를 구하고 있죠. 그러니까 의무문이 여러분들. 주어 앞으로 매일가 나와줍니다. 그리고 제가 창문을 좀 열어도 될까요? 아이가 주로 나와주는 거죠. 그 다음에 창문을 열다. Open the window.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 정답은 May I open the window? May I open the window? 바로 B번의 9번 정답이 되겠고요. 이때 May의 의미는 뭘까요? 그렇죠. 뭐뭐 해도 된다. 허가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우리 문제 통해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워크북에 나와 있는 두 문제 풀고 수업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우리말과 같도록 과란의 말과 매일을 사용하여 바르게 영작하는 건데 4번에 밤에 비 올지도 모른다 이렇게 나와 있죠.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여러분들 rain이라는 단어가 물론 비라는 의미도 있지만 비가 오다라는 동사로 활용이 가능해요. 그러면 우리 비가 올지도 모른다, 비 올지도 모른다, 뭐뭐 할지도 모른다 바로 그렇죠. 매일을 추측의 의미로 사용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may rain. 자, 이것만으로 비 올지도 모른다, 비가 올지도 모른다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다고 주어 자리를 비워둘 수 없거든요. 우리 주어 자리예요. 그래요. 날씨를 얘기하는 문장 가운데 해석되지 않는 우리 it이라는 주어를 써주는 거야. 됐죠? It may rain. 비가 올지도 모른다. 언제? 밤에. 밤에라고 얘기할 때는 그렇죠. 우리 문제 풀다 한번 나온 표현인데요. At night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 정답은 It may rain at night. 바로 4번의 정답이 되는 거예요. 7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예요. 너는 여기서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 자, 우리 뭐뭐 해도 된다. 메이가 또 여러분들 허가의 의미 사용이 가능했는데요. 이걸 부정형으로 바꿔주게 되면 뭐뭐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의미를 전달해 주는 거죠. 결국 메이를 가지고 부정문으로 바꿔주는 것이 바로 7번 문제의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주어는 누구예요? 너예요. 그러니까 유가 먼저 나와주고요. 그 다음에 may 나와주고 부정문이 돼야 되는 거죠. may not. 자, may 다음에 우리 not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smoke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담배를 피우다라는 동사로 활용 가능하죠. may 다음에 동사 원형이니까 그대로 써주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그래요. here 이런 식으로 정답 나왔네요. 바로 7번의 정답은 you may not smoke here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may는 오늘 공부했던 일반적인 조동사의 문법적 특징을 그대로 따라가 주기 때문에 주어에 따라 모양 바꾸지 않고요. 부정문을 만들어 줄 때, 그렇죠. not 붙여주고 뒤에 동사 원형 온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면 돼요. 자, 오늘의 우리 핵심 포인트 화면 통해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0: 자, 오늘도 많은 내용 열공하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조동사 열공하는 두 번째 만남으로 함께 할 테니까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조동사 공부할 때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먼저는 문법적인 특징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는 각각의 조동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만 잡아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내용 없다라는 거 기억해주시고, 자신감을 가지고 열공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함께 하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안녕!
1: 교육방송 52년, 공사 창립 26주년. 2000년, EBS는 새천년을 맞아 차세대 교육 허브로 도약을 꿈꾸며 학교교육 보완과 평생교육, 그리고 민주적 교육 발전을 목표로 대한민국 교육공영방송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난 50여 년간 혁신적인 교육 콘텐츠를 끊임없이 선보인 EBS. 2026년, EBS는 AI 혁신으로 제도약이라는 경영 비전을 선...

확정하고 AI 시대에 발맞춰 공영방송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인문교양 대기회, AI 고전, 역사를 바꾼 100책, 초등학생 대상 역사 드라마 AI 인물 한국사, 혁신적 비주얼의 AI 드라마 부활 수업과 EBS 청소년 문학관, 신진 제작자와 청년들의 큰 관심을 모은 AI 애니메이션 공모 및 선정작 방송 등 AI 기술을 전면 활용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시대적 화두를 고민해보는 AI 사피엔스,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춘 처음 배우는 AI 등 EBS의 제작 노하우로 대국민 AI 역량 강화에 주력합니다. 글로벌 코넷 개발에 도전하는 과학 생존 리얼리티 최후의 인류, 글로벌 테크 기업과 협업으로 공연 확대 및 신인 뮤지션 발굴에 나서는 스페이스 공감 헬로 루키, 세계 석학들이 함께하는 지식 콘텐츠의 대명사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여섯 번째 시즌 등 세계 속 K-교육 콘텐츠의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EBS는 국내 최초 어린이 철학 토론 프로그램 어린 철학자와 부모의 첫 성교육 등을 통해 AI 시대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인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평생교육 콘텐츠 역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집 다큐 청춘 경로의 재구성, EBS 다큐 프라임 암 전쟁은 끝났다, 생각의 멸종 등을 통해 사회적 과제와 해법에 대한 탐구를 지속하고자 합니다. 또한 세상을 비집고 글로벌 아빠찾아 산만리 등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사회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겠습니다. 학교 교육 분야에서도 EBS는 고품격 초중고 강의 콘텐츠 개발 및 AI 기반 학습 멘토링, 전국 100여 곳의 자기주도 학습센터 운영으로 공교육 보완 및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대한민국 미래교육 트렌드 역시 이끌어갑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EBS는 한국 PD대상 3관왕 및 휴스턴 국제영화제 5개 부문 수상 등 다양한 작품들이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 해온 52년, EBS는 앞으로도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책임을 다해 수신료의 사회적 가치, 그 이상을 증명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의 5학년 친구들 만점을 부르는 이름 은혜쌤이 왔어요. 자, 오늘 우리 1단원 대화를 나누어요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수업이 끝나면요, 우리 진짜 1단원과는 작별의 인사를 하는 거예요. 오늘 준비해야 될 책은 개념책과 실전책 중에 무엇이죠? Book 2 실전책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 학교 시험 만점왕 4번 문제까지 풀이했기 때문에 오늘 나머지 문제들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교 시험 만점왕 문제 풀고 여러분 정말 만점을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 전에 만점을 굳히는 퀴즈부터 정답 확인할게요. 생략된 내용을 짐작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자신의 경험이나 이것을 떠올리면 된다. 자, 빈칸에 들어갈 정답 뭐예요? 그렇죠. 배경 지식입니다. 내가 겪었던 것을 떠올려도 좋고 내가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을 떠올리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빠져있는 생략된 내용을 짐작해 볼 수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그럼 우리 오늘의 공부 만점왕 5번 문제부터 한번 풀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교재는 7쪽을 펴주시면 돼요, 여러분. 5번과 6번은요, 다음 대화를 보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민재 그리고 혜민이가 등장하네요. 혼합 계산 순서가 헷갈리는데 나 좀 도와줄 수 있니? 부탁을 하고 있어요. 나 좀 도와줘. 그래, 나는 거의 다 풀었어. 어떤 문제를 가르쳐줄까? 오, 분위기가 좋아요. 민재, 이 문제를 잘 모르겠어. 어느 부분을 먼저 풀어야 해? 물어보니까 혜민이가 곱셈, 나눗셈이 먼저니까 이 부분을 먼저 풀어야 해. 알려주고 있죠. 선생님께서 알려준 순서를 한번 떠올려봐. 굉장히 친절하네요. 그쵸? 정말 귀찮았으면 아, 그거 답 4번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답을 알려주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민재가 물어봤던 어느 부분을 먼저 풀어야 해? 라는 대답에 친절히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민재가 그래서 기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들었는데도 쉽지 않네. 고마워. 왜 이렇게 기뻐하고 있나요? 도움을 요청했어요. 부탁을 했는데 혜민이가 친절하게 잘 알려줘서 기분이 좋았겠죠. 혜민, 맞장구 치며. 그럴 수 있어. 나도 처음에는 헷갈렸는데 원리를 아니까 쉽게 풀리더라. 힘내! 라고 하고 있죠. 맞장구 치는 거. 나도 그랬는데 그럴 수 있어. 하니까 지문에 맞장구 치며 라는 내용이 들어갔네요. 자, 여기까지의 내용 보고 우리 문제 확인할까요? 5번. 민재가 혜민이에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1번. 수학 숙제 알려주기. 오늘 수학 숙제 몇 쪽부터 몇 쪽이었어?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곱셈과 나눗셈 문제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혼합 계산 문제 대신 풀어주기. 아, 나 이거 방법 모르니까 너가 좀 대신 풀어주라. 이런 거 아니었죠. 혼합 계산 문제 푸는 방법을 알려달라라고 했습니다. 아, 나는 도저히 수업 시간에 집중이 안 되네. 어떻게 하면 너처럼 집중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도 아니었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이요? 4번이요. 자, 1번이랑 여러분 조금 헷갈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수학 알려주는 거잖아. 근데 숙제랑은 다르죠. 아, 오늘 수학 숙제 몇 쪽부터 몇 쪽까지가 아니라 내가 혼합 계산 문제 푸는 게 헷갈려서 그런데 어떻게 하면 돼? 그래서 혜민이도 이 부분을 이렇게 푸는 거야.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가르쳐주신 방법을 떠올려 봐 했으니까 숙제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푸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였죠. 1번과 4번이 헷갈렸을 때는 지문을 보고 조금 더 확실하게 정답의 근거라고 할수 있는 것을 짚어보면서 접근하면 여러분 정답 4번이라고 잘 찾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6번 문제, 서술형 문제인데요. 배려하며 대화하는 방법을 생각하며 기역처럼 말한 까닭을 쓰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 하는 거죠. 맞장구 치면서 그럴 수 있어. 나도 처음에 헷갈렸는데 원리 아니까 쉽게 풀리더라. 힘내.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럴 수 있어. 라고 한 이유. 배려하며 대화하는 방법을 떠올려 봐야죠. 우리 배려하면서 대화하는 방법 뭐 있었죠? 상대의 말을 잘귀 기울여 듣고 상황에 맞게 표정이나 행동하는 것도 있었고요. 마음을 헤아리는 것도 있었어요. 그 중에서 앞에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럴 수 있어. 맞장구 친 이유는 뭐예요? 상대의 마음을 헤아렸기 때문이죠. 아, 나도 헷갈린 적 있었어. 나너 마음 이해해. 지금 답답하지? 그래서 마음을 헤아렸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했고요. 이렇게 적어도 정답입니다. 상대의 기분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마음, 기분 이런 것을 생각했다라는 내용이 있으면 모두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의 마음, 나의 기분 이렇게 쓰면 틀리겠죠. 상대의 마음, 상대의 기분을 고려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7번. 배려하며 대화하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의 동그라미, 알맞지 않은 것에 X표 하는 겁니다. 자, 배려하며 대화하는 방법 선생님이 6번 문제 풀면서 얘기했었죠. 선생님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도 이거, 이거, 이거 배려하는 방법이었지 떠올릴 수 있어야 해요. 상대의 말을 집중해서 듣는 거. 기본 태도입니다. 배려하면서, 대화하려면 아, 얘가 내말 진짜 잘 듣고 있구나. 눈도 마주치고 끄덕끄덕 해주고, 그다음에 말했던 것을 다시 한번 내가 얘기, 아, 그래서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집중해서 듣는다라는, 배려받는다라는 느낌이 들겠죠? 2번, 자신의 마음을 헤아리며 말한다. 마음 헤아린대. 동그라미.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누구의 마음을 헤아린대요? 자신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은 상대방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중요한 걸까요? 배려하는 걸까요? 아니죠. 뭐로 고쳐야 돼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며 말한다. 라고 했어야겠죠? 3번. 상황에 어울리는 표정과 행동으로 대화한다. 이것도 역시 배려하며 대화하는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자, 8번과 9번은 이 대화를 보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이군요. 글쓰기 대회에서 상을 못 받아서 너무 속상해.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래서 아쉬워라는 이제 감정이 드러나고 있네요. 이 말을 들은 친구가 어떻게 반응했어요? 내 노력이 부족했겠지. 이렇게 반응하면 될까요, 여러분? 뭔가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를 통해서 조금 더 확인해 볼게요. 여자아이가 속상해하는 까닭을 먼저 찾아봅시다. 왜 속상해하고 있죠? 글쓰기 대회 못 나갔나요? 아니요. 나갔는데 상을 못 받아서 속상하다라고 했으니까 알맞게 찾으면 2번이네요. 그쵸? 2번이 정답. 9번. 기억을 상대방을 배려하며 알맞게 고쳐 쓴 거. 자, 내 노력이 부족했겠지.

하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거예요. 속상하고 아쉽다라고 했는데 이런 반응이 나오면 안 되죠. 아, 너 진짜 속상했겠구나. 열심히 노력했는데 정말 아쉽지? 이렇게 마음을 헤아린 것으로 고쳤으면 어떤 게 맞을까요? 잘쓴 친구들이 상을 받는 것은 당연해. 그럼 반대로 말하면 너는 상을 못 받았으니까 너는 못쓴 거야. 이런 말이 되잖아요. 배려하는 말이 아니죠?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다음번은 꼭 상을 받을 수 있을 거야. 힘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10번입니다. 주제를 정하여 대화하는 방법을 생각하며 빈칸에 들어갈 말을 알맞게 연결하시오. 어떤 방법을 생각하래요? 주제를 정하여 대화하는 방법을 생각하며 들어갈 말을 연결하는 건데 선생님 이 부분 가릴 거예요. 이렇게 단어가 나와 있지 않아도 여러분은 빈칸을 채울 수 있어야 합니다. 볼까요? 어떤 주제로 대화하고 싶은지 이것을 떠올립니다. 내가 겪었던 것들. 경험. 저 빈칸에 먼저 이렇게 선생님이 채워볼게요. 안 보이는 거 맞죠? 자, 경험. 경험을 떠올립니다. 자, 한 가지 더. 이 경험은 즐거운 경험만 떠올려야 했나요? 아니죠. 슬픈 경험, 뭐, 낙담했던 경험, 곤란했던 경험, 이런 것들을 다 떠올려도 괜찮았습니다. 자, 두 번째. 말할 내용을 이것 한다. 말하기 전에 미리 한번 정리한다. 라고 했죠.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이런 내용 얘기해야 되겠다. 대략적으로 생각하고 또는 뭐 적어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나서 말할 내용이 다 정리가 됐으면 배려하는 태도로 뭘 해요? 대화해야죠. 대화. 대화한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대화를 잘했는지 이것 해봐야 해요? 점검한다. 그렇죠. 여러분의 실력을 평가를 통해서 점검한다. 이런 말 사용하는 것처럼 대화를 잘했는지 가장 마무리 단계로 점검 확인해 본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짠! 그러면 이제 보여줄게요. 알맞게 우리가 빈칸 채운 것을 연결하기만 하면 되겠네요. 자, 1번 경험. 2번은 정리한다. 3번 대화한다. 배려하면서요. 그리고 대화를 잘했는지 점검한다. 이렇게 읽으셨으면 정답입니다. 11번과 12번은 다음 대화를 보고 물음에 답하는 그런 문제인데요. 가 상황 볼게요. 선생님께서 우민이한테 급하게 할 말이 있는데 3반에 가서 우민이에게 선생님한테 오라고 전해줄래? 라고 규진이에게 심부름을 시키셨어요. 찾아야 하는 친구 누구죠? 우민이를 찾아야 합니다. 가서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선생님한테, 우리 반 선생님한테 지금 빨리 와야 해. 이렇게 전해주겠죠. 네, 선생님. 대답을 했고요. 나의 상황. 자, 이제 찾으러 갔습니다. 어디로 갔겠어요? 3반에 가서라고 했으니까 지금 여기가 3반 교실이겠죠. 문을 열고 우민이 있어? 하니까 유현이라는 친구가 생각합니다. 저 말풍선 아니고 이건 말풍선인데 생각한 거죠. 지난번에도 우민이를 부르더니 자주 찾네? 많이 친한가 보다. 자, 이 그림 보고 문제 풀어볼게요. 대화 가에서 선생님이 규진이에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뭐였죠? 규진이를 선생님께 소개하는 거였나요?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아, 규진이가 소개하는 거예요. 규진이를 선생님께 소개하는 걸 부탁한 게 아니죠. 우민이에게 선생님께 오라고 말하기. 우민아, 선생님께서 너 부르신다. 오라고 하시는데? 그렇죠. 이게 정답이죠. 부탁하신 거. 우민이에게 3반 교실로 오라고 말하기. 2번, 3번 헷갈렸을 수 있어요. 그런데 3반에 가서 우민이에게 선생님한테 오라고 전해줄래? 라고 하셨으니까 우민이는 몇반 학생이에요? 3반 학생이란 말이죠. 3반 교실로 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이 틀렸어요. 그래서 두 번째에만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 12번입니다. 대화 나에서 유현이가 생략된 내용을 짐작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뭐 말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었고, 행동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었고, 또뭐 있어요? 상황을 통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 경험이나 배경 지식을 통해서 짐작하는 방법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뭘까요? 한번 생각한 내용을 볼까요? 지난번에도 우민이를 부르더니 되게 자주 찾네? 많이 친한가 보다. 아, 지난번에도 규진이가 우민이 찾으러 온거나본적 있어. 되게 자주 찾는 거 보니까 친한가 보다. 이렇게 짐작을 한 거죠. 뭘 통해서 짐작한 거예요, 그러면? 말이 아니라 지난번에

이용할 것인지. 근데 내가 본 것이니까 몇 번이요?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함정에 절대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13번부터 14번까지의 문제는 이두 가지 대화를 보고 물음에 답하는 건데, 가볼까요? 자, 여기 시력 검사하는 판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보니까 보건실인 것 같아요. 흰색 가운도 입고 계시고 선생님께서 이런 것도 다 이제 그림을 보면서 단서를 찾는 거예요. 짐작하기 위해서. 재현이가 막 다급하게 들어왔어요. 재현아, 무슨 일이니? 라고 선생님께서 여쭤보시니까, 선생님, 큰일 났어요. 친구가 운동장에서 넘어졌는데 많이 아파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연기 잘하죠? 만약에 선생님 큰일 났어요 이렇게 차분하게 얘기하는 건 어울리지 않잖아요. 지금 막뭐 손도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 막 땀도 흘리고 있고 지금 큰일 났다고 하니까 다급하게 다급한 목소리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나의 상황 볼게요. 어제 잘 다녀왔어? 어디 여자아이가 어딘가 다녀온다는 거를 미리 알고 있었나 봐요. 아니, 정상에 올라가기까지 4시간도 넘게 걸렸어. 지금도 다리가 아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문제 볼게요. 13번. 대화 가와 나의 상황으로 알맞은 것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 두 가지 고르는 거예요. 알맞은 거 한번 찾아봅시다. 대화 가와 나는 모두 교실에서 일어난 일이다. 교실 아니죠? 여기 어디예요? 보건실, 우리가 어딘가 다쳤을 때 가는 곳. 그리고 나도 교실의 풍경은 아닌 것 같아요. 들렸고요. 2번. 대화 가는, 가 여기 있죠? 재현이가 보건 선생님께 치료를 받으러 온 상황이다. 보건 선생님께 재현이가 온건 맞아요. 근데 본인이 치료를 받으러 왔나요? 아니죠. 친구가 운동장에서 넘어졌는데 아파한다라고 하니까 틀린 내용이고요. 대화 가는 보건 선생님께 여기까지 맞고요. 운동장에서 넘어진 친구가 있다고 알리는 상황이다. 맞죠, 그렇죠? 운동장에서 친구가 넘어졌는데 아파해요라고 알리러 왔으니까요. 4번. 대화 나에서 두 친구는 어제 함께 산 정상에 다녀왔다. 두 친구가 함께 다녀왔으면 어제 잘 다녀왔어? 이렇게 안 말했겠죠. 어제 우리 산 정상까지 갔었는데 정말 재밌었는데 이렇게 얘기했겠죠. 함께 간게 아닙니다. 대화 나는 정상에 다녀온 경험을 친구와 말하는 상황이죠. 아, 정상에 올라가기까지 4시간도 넘게 걸렸어. 다리 아파. 이 경험을 얘기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알맞은 거두 가지니까 몇 번이요? 3번과 5번. 14번. 기억에서 생략된 내용을 짐작하여 쓰시오. 자, 기억의 모든 내용이 다 나온 게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수 있는, 빠졌지만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것을 짐작하여 써보는 건데, 이런 것들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친구가 많이 다쳤다. 자, 선생님, 저는 친구가 운동장에서 넘어졌어요. 라고 썼어요. 선생님, 저는 친구가 많이 아파한다고 썼어요. 그러면 안타깝지만 정답이 될수 없어요. 왜? 생략된 내용을 짐작하여 쓰라고 했는데, 친구가 운동장에서 넘어졌다. 많이 아파한다. 이건 생략된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짐작할 수 있는 거, 여기 나오지 않은 건 뭐예요? 다쳤다. 그래서 아파한다. 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친구가 넘어졌다. 친구가 많이 아파한다. 이런 것을 쓰기 쉬운데, 빠진 내용을 우리가 한번 짐작하는 거니까 친구가 많이 다쳤다. 이런 내용이 있어야만 정답이 될수 있겠습니다. 15번 중요한 그런 문제인데요. 대화에서 생략된 내용을 짐작하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의 동그라미, 알맞지 않은 것의 X표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상황은 고려하지 않는다. 아니죠. 상황 충분히 고려해서 지금 이 아이가 뭘 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 그렇죠? 상황을 고려해야 됩니다. 우민이 있어? 찾는 거 보니까 뭔가 볼 일이 있나 보군. 상황 고려해서 짐작했었죠. 말에서 단서를 확인한다. 우리 단서 뭐였죠? 어떤 일이나 사건을 해결하는 실마리였죠. 그것을 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동에서 단서를 확인하는 거 역시 정답이죠. 말 또는 행동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군. 우리가 단서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의 경험이나 배경 지식을 떠올린다. 역시나 경험이나 배경 지식만 보고 동그라미 하면 안 됩니다. 누구의 경험 배경 지식이래요? 상대의 경험이나 배경 지식을 떠올 필요가 있나요? 내가 생략된 내용을 짐작해야 되는 건데 상대방의 경험, 상대방의 배경 지식은 떠올리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바꾸면 맞을까요?

자신의 경험이나 배경 지식을 떠올린다 했으면 맞았겠네요. 그래서 XOOX 이렇게 잘 적으셨나요? 잘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16번, 17번, 18번 문제 풀기 위해서 이 대화 한번 볼게요. 자, 어떤 이야기죠? 책을 돌려주세요의 일부분인 것 같네요. 가. 변기 속에 빗자루를 넣는 순간, 빗자루는 사라지고 커다란 갈색 도깨비가 나타났어. 자, 상상해 봅시다. 변기 속에 빗자루를 넣는 순간, 빗자루가 사라지고 뿅! 하고 나타난 게 갈색 도깨비잖아요. 그럼 우리가 뭘또 짐작할 수 있어요? 빗자루가 뭘로 변했다? 커다란 갈색 도깨비로 변했다라는 걸 짐작할 수 있어요. 이 글에서 빗자루는 갈색 도깨비로 변한 것이다 라고 적히지 않았어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도깨비는 화장실 한 칸을 꽉 채울 정도로 컸어. 머리는 천장에 닿았고 구부정한 자세로 팔을 앞으로 쭉 빼고 있었어. 유난히 빨간 얼굴, 덥수룩한 머리카락과 부리부리한 눈은 진서의 짝꿍을 쏙 빼닮았어. 진서는 너무 놀라 할 말을 잃었지. 감히 날 변기 속에 넣다니. 도깨비가 누나를 뒤룩뒤룩 굴렸어. 아하! 조금 전에 쌀이 빗자루가 이 갈색 도깨비였던 모양이야. 진서도 이렇게 우리가 짐작한 것처럼 쌀이 빗자루가 갈색 도깨비구나라는 생각을 지금, 생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아볼게요. 변기 속에 물이 소용돌이를 쳤지. 진서는 깜짝 놀라 도깨비를 화장실 밖으로 끌어냈어. 지금 이어지는 내용은 아닙니다. 가 부분 있고, 나 부분 있는 거예요. 겨우 찾아낸 책이 군데군데 찢겨 변기 속을 떠다녔어. 이제는 건져서 말린다 해도 절대 절대 읽을 수 없을 거야. 선생님, 이 부분에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몇달 동안 기다린 책인데 건져서 읽으려고까지 했는데 이제는 찢겨서 읽을 수가 없게 됐어요. 진서의 눈에 불이 일었어. 무슨 감정이겠어요? 화가 잔뜩 났겠죠. 도깨비의 눈보다 부리부리해졌어요. 화가 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수 있네요. 자, 나 안에서도 이제 가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어쩔 거야? 아, 좀더 화난 말투로 해야 돼. 이제 어쩔 거야? 이렇게 했겠죠? 미안. 미안한 말투와 표정으로. 미안하다면 다야? 저 책을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데. 진서의 얼굴은 퉁퉁 붓고 도깨비는 점점 더 오그라들었어. 퉁퉁 부었다는 건 화났다. 점점 더 오그라든다는 건 이렇게 할 말이 없고, 그치? 그쵸? 미안한 마음을 오그라들었어. 라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네요. 어떨 거냐고! 너무 선생님이 크게 하면 여러분 귀가 아플까봐 좀 줄였는데 아주 크게 소리를 치면서 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16번 문제 볼게요. 도깨비는 무엇이 변해서 나타난 거죠? 그렇죠. 빗자루라고 써도 되고, 쌀이 빗자루라고 써도 정답입니다. 빗자루, 쌀이 빗자루 모두 정답이 될수 있어요. 17번. 기역, 니은, 디귿을 낱말의 뜻에 맞게 알맞게 연결하는 건데요. 기역은 뭐였죠? 우리 글에서 찾아보면 부리부리한, 니은은 뒤룩뒤룩, 디귿은 소용돌이었습니다. 자, 우리 비슷한 문제 풀어본 적 있는데 부리부리한과 뒤룩뒤룩 둘다 눈과 관련된 어떤 표현이었어요. 근데 하나는 눈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었어요. 어떤 게 그랬죠? 뒤룩뒤룩 눈알을 굴렸어. 이랬잖아요. 그럼 부리부리한은 뭐예요? 크고 둥그런 눈알이 자꾸 힘있게 움직이는 모양? 그리고 인상이 강하게 보일 만큼 눈이 또렷이 크고 힘이 잔뜩 들어간. 둘다 뭔가 눈과 관련이 있는데 움직이는 모양에 가까워요? 아니면 또렷이 크고 힘이 잔뜩 들어간에 가까워요? 부리부리한은. 그렇죠. 3번에 가깝겠네요. 인상이 강하게 보일 만큼. 눈이 또렷이 크고 힘이 잔뜩 들어간 부리부리한 이런 느낌이죠. 부리부리해 보이나요? 자, 니은, 뒤룩뒤룩은 움직이는 모양입니다. 뒤룩뒤룩 이렇게 눈알을 굴리는 모양, 뒤룩뒤룩. 그래서 니은은 1번과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디귿의 소용돌이는 물이 세차게 빙빙 돌며 흐르는 현상. 뭐 이렇게 표현해 볼수 있겠네요. 소용돌이 어느 부분에 나왔죠? 물을 내려버려서, 물이 소용돌이 치면서 그 안에서 책이 찢겨버렸잖아요. 그래서 디귿은 2번과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예요. 가에서 짐작할 수 있는 생략된 내용으로 알맞은 것 한번 찾아볼까요? 굉장히 화가 난 상황이었죠. 어쩔 거야. 미안해. 하니까, 미안하다면 다야? 아, 화가 미안해.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는데도 풀리지 않아요. 그리고 도깨비는 점점 미안해 하고요. 마지막으로 막 어쩔 거냐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여기서 생략된 내용 한번 짐작해 봅시다. 진서는 화를 내는 도깨비에게 미안해 하고 있다. 자, 바뀌어야죠. 누가 화났어요? 진서가 화났어요. 이제 어쩔 거야 말한 사람이 진서고요. 미안해 하는 게 도깨비란 말이죠. 도깨비. 그리고 진서의 얼굴은 퉁퉁 붓고 도깨비는 오그라들었다고 했으니까 지금 진서가 화났고 도깨비가 사과하는 상황입니다. 도깨비는 진서가 보고 싶어하는 책을 사주고 싶어하나 내가 새로 하나 사줄게. 아니죠. 도깨비는 진서가 보고 싶어하는 책을 다시 건져내지 못한다. 만약에 건져낼 수 있었으면 내가 다시 건져줄게. 말려서 읽으면 돼 했을 텐데 점점 더 오그라들잖아. 다시는 건져내지 못해서 더욱더 미안해 하고 있죠. 우리가 이 내용을 짐작해 볼수 있네요. 19번부터 20번까지는요, 이 대화를 보고 물음에 답하는 겁니다. 어떤 부분일지, 우리 책을 돌려주세요라는 이야기가 꽤 길었습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진서가 펼친 책에는 도깨비 이야기도 있었지. 아, 기억나네요, 이 부분. 도깨비 그림이 나올 때마다 책방에 도깨비가 얼굴을 붉혔어. 붉힌 이유 뒤에 나왔죠? 도깨비가 처음 출연했던 책이에요. 처음으로 나왔던 책이라서, 어때요?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곳에 있는 책의 표지에는 도깨비 그림이 유난히 많았어. 내가 변기에 빠뜨린 책에도 도깨비가 나와? 그 책에 굉장히 미련이 있어 보여요. 못 봤잖아요. 응. 우리나라 도깨비는 아니지만 조금. 이런 것도 문제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도깨비가 변기에 빠뜨린 책에는 우리나라 도깨비만 나온다. 이런 것들. 그럼 맞아야 들려요. 틀리죠. 우리나라 도깨비는 아니지만 조금 나온다 했으니까 뭐 그런 문제도 낼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라면 그 문제를 낼것 같은데. 도깨비의 대답에 진서가 고개를 끄덕끄덕했어. 그러곤 가만히 중얼거렸지. 정말 읽고 싶었는데. 책을 찢어졌고 선생님의 마음도 찢어집니다. 진서 너무 불쌍해요. 이책 읽고 싶었는데 못 읽게 돼가지고. 자, 19번 문제입니다. 기억의 까닭으로 알맞은 것인데요. 기억 부분 확인해 봐야죠. 도깨비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화가 났을까요? 부끄러웠을까요? 자, 여기 그대로 나오죠. 부끄러워하더라고. 근데 왜 부끄러워했는지 까닭을 찾으라고 했잖아요. 진서가 도깨비를 좋아해서, 나 사실 너를 좋아해. 갑자기 뭐 우정이나 사랑 이야기 이런 거 아닙니다. 진서가 좋아하는 책이라서 도깨비가 얼굴을 붉혔나요? 아니에요. 도깨비가 처음 출연한 책이어서 볼까요? 자, 여기 그대로 우리가 근거라고 할수 있는 것을 찾을 수 있네요. 도깨비가 처음 출연했던 책이어서 부끄러워서 얼굴을 붉혔다라고 이해할 수 있으니까 3번이 정답입니다. 그래도 4번, 5번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도깨비 그림을 그린 것이 부끄러워서 도깨비가 직접 표지에 그림을 그렸다. 이런 내용 있나요? 찾을 수 없습니다. 진서가 도깨비에게 좋아한다고 말해서, 나너 좋아해. 그러면은, 뭐, 1번도 정답이었어야겠죠. 이런 내용 찾을 수 없었습니다. 3번이 정답이에요. 20번 문제. 니은에서 짐작할 수 있는 생략된 내용을 알맞게 말한 친구. 자, 알맞게 말한 친구 한번 찾아봅시다. 니은. 내가 변기에 빠뜨린 책에도 도깨비가 나와? 응, 우리나라 도깨비는 아니지만 조금. 도깨비의 대답에 진서가 고개를 끄덕끄덕했어. 그러곤 가만히 중얼거렸지. 정말 읽고 싶었는데. 이 부분에서 생략된 내용. 짐작한 친구, 알맞게. 자, 광석이. 진서가 책을 변기에 빠뜨렸다는 것을 알수 있어. 진서가 빠뜨렸어요? 아니죠. 내가 변기에 빠뜨린 책. 여긴 누구예요? 도깨비가 변기에 빠뜨렸죠. 서은, 진서는 도깨비가 나오는 책을 매우 좋아한다는 것을 알수 있어. 정말 읽고 싶었는데, 어떤 책이요? 도깨비가 나온 책을 좋아한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수 있네요. 도깨비가 나오는 책을 읽고 싶어 하는 것을 알수 있어. 자, 읽고 싶어 하는 건가요? 읽었죠, 이미. 도깨비는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 답을 할수 있는 거죠. 응, 우리나라 도깨비는 아니지만 조금. 어떻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이미 읽어봤기 때문에 읽고 싶어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단서를 찾아서 그래서 여러분이 탐정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정확한 근거를 찾아야 돼요. 생각으로 푸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맞게

시작된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짐작한 친구 누구예요? 서은이구나. 이렇게 찾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시험 만점왕의 20번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어요. 우리 1단원 대화를 나누어요. 완전히 이제 정복을 했는데요. 마지막 만점 굳히기 퀴즈까지 꼭 푸셔야 해요. 오늘의 퀴즈 내용 나가고 있습니다. 주제를 정하여 대화를 한 후에는 대화를 잘했는지 점검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로 수강 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남겨주면 선생님이 댓글 달러 가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2단원으로 다시 만날 텐데요. 개념책 준비해오는 거 잊지 마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 아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난 시간 소화계, 그리고 배설계, 호흡계 등으로 이루어진 우리 몸에 대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간부터는요, 전기와 자기 단원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요, 16강은 전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전기에 대한 이야기, 원대한 개념 미션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의 개념 미션 사진은요, 한 꼬마가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왔더니 머리가 사방으로 뻗쳐 있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읽어보면요,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온 뒤 머리카락이 사방으로 뻗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꼬마가 미끄럼틀을 내려오면서 미끄럼틀과 옷 사이에 마찰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한 마찰이 일어났을 때 도대체 어떠한 과정이 있었길래 머리가 이렇게 사방으로 뻗칠 수 있는지 한번 그에 대한 해답 바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대한 개념 아이템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아이템은요, 바로 서로 다른 물체를 마찰하여서 생기는 전기입니다. 우리가 마찰해서 생기는 전기다라고 해서요, 마찰 전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찰 전기는요, 꼭 서로 다른 물체를 마찰시켜야만 전기가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 과정에서 전자가 이동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같은 물체를 마찰시켰을 때는 전자가 잘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이 마찰 전기는 다른 물체를 마찰시켜서 발생하는 전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밑에 이 전하를 띤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이 힘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바로 전기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전하를 띤 물체, 이 전하라는 말 혹시 어떤 단원에서 많이 배웠던 것 같나요? 그렇죠. 바로 원자의 구조를 공부할 때 우리 양전하, 음전하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고 가도록 할게요. 우리 원자는요, 가운데 우리가 양전하를 띠고 있는 원자핵이 중심에 있었고요. 그 주변에는 무엇이 음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이 전자는 이렇게 원자의 밖으로 나갈 수도 있었어요. 이렇게 전자를 잃어버리면 어떤 전하를 띠게 된다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전자를 잃어버리면 그때는 우리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반면에 밖에 있던 전자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양전하량보다 음전하량이 더 많아져서 그때는 무슨 전하를 띈다고?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요, 전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하를 띤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래요. 즉, 전하를 띄었다라는 건 어떤 뜻이에요? 양전하를 띠고 있거나 음전하를 띠고 있는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구나라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때 그 전기력은 두 종류가 있거든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다른 종류의 전하 사이에서 작용하는 이 물체는요, 어떠한 힘이 있냐면 서로 이렇게 끌어당깁니다. 우리 자석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N극은 어떤 극을 끌어당겼나요? 그렇죠. N극과 S극, 즉 서로 다른 극 사이에서는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전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다른 종류의 전하를 띠고 있는 물체 사이에는요, 서로 어떠한 방향으로? 그렇죠. 당기는 방향으로 전기력이 작용을 합니다. 우리 이러한 전기력을 끌어당긴다라고 해서 다른 말로 인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자, 그러면요,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면 서로 미는 힘도 존재를 하겠죠. 바로 그것이 같은 종류의 전하를 띤 물체 사이에서 밀어내는 힘이 작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요, 마이너스 전하를 띤 물체는 마이너스 전하를 띤 물체를 이렇게 밀어낼 거예요. 마찬가지로 플러스 전하를 띤 물체는요, 플러스 전하를 띤 물체를 밀어내게 됩니다. 아, 우리 같은 종류의 전하를 가진 물체들끼리는요, 서로 어떤 방향으로? 그렇죠. 밀어내는 방향으로 전기력이 작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때요, 이 밀어내는 힘은요, 다른 말로 청력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앞에 개념 미션에서요, 우리 마찰이 일어났더니,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온 이 꼬마가 마찰이 일어나서
그 머리카락이 전화를 띄게 된 거예요. 근데 머리카락이 같은 전화를 띄게 되면서 서로 밀어내는 힘에 의해서 머리카락과 머리카락이 서로 멀어지게 되었구나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이때 대전과 대전체라고 하는 용어와 함께 물체가 어떻게 전화를 띄게 되는지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물체가 전하를 띠는 이 현상을요, 우리는 대전이라고 배워요. 중성이었던 물체가 전하가 들어오거나 혹은 전하를 빼앗기면서 플러스 전하가 되거나 음전하가 되어서 전하를 띠게 되는 이 현상을 우리는 대전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때 대전된 물체, 즉, 전하를 띤 물체를 대전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이두 용어를 사용을 해서 물체가 대전되는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조금 더 상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플라스틱 막대와 털 가죽이 있습니다. 현재 둘은 마찰을 시키지 않았어요. 즉, 아직 전기가 발생하기 전이겠죠. 그래서 보시면요. 플라스틱 막대 안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즉, 플러스 전하량과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습니다. 즉,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전기적으로 중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털가죽도 보시면요. 플러스 전하량과 마이너스 전하량이 지금 같죠? 이럴 때는요. 마찰전 플라스틱 막대와 털가죽은 전기적으로 무엇이다? 중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중성을 띠고 있는 플라스틱 막대와 털가죽을요. 이제 뭐 해요? 마찰을 시킵니다. 그러면요. 그때 어디에 있던? 털가죽에 있던 전자가 어디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플라스틱 막대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요, 우리 전기 단원에서 항상 이동하는 것은 전자예요. 이 개념 굉장히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전자가 이동하는구나라는 거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찰 과정에서요, 털가죽에 무엇이 전자가 플라스틱 막대로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요, 우리 마지막 그림에서 플라스틱 막대에는요, 전자가 들어오면서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전하량이 더 많습니다. 아, 그럼 이 플라스틱 막대, 무슨 전하로?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되었구나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죠. 따라서 이 플라스틱 막대는요, 마이너스 대전체가 됩니다. 반면에 털가죽은요, 전자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상대적으로 플러스 전하량이 더 많게 됩니다. 아, 이 털가죽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물체가 되었구나, 대전되었구나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읽어보면요. 마찰로 전자를 얻은 플라스틱 막대는 무슨 전하로 대전되고, 그렇죠.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이 되었고요. 전자를 잃은 털가죽은 무슨 전하로? 플러스 전하로 대전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대전이라고 하는 과정은요. 마찰이 일어날 때 어떻게 전자가 이동을 하면서 물체들이 전하를 띠게 되는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정전기 유도라고 하는 걸 배울 텐데요. 선생님, 정전기는 무슨 뜻인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마찰 전기를 다른 말로 정전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정전기의 뜻은 머물러 있는 전기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일반적으로 도선에 흐르는 전기는요, 전기가 흐른다, 보통 전류가 흐른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마찰 전기의 경우는요, 머물러 있는 전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게 정전기라고도 불러요. 정전기는, 머물러 있는

전기구나. 그럼 머물러 있는 전기를 유도시키는 현상에 대해서 공부하는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정의 한번 읽어볼게요. 대전되지 않은 물체에 무엇을 대전체를 가까이 할때 물체의 양쪽에 서로 다른 종류의 전하가 유도되는 현상을 우리는 정전기 유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글로 읽으면요, 잘 이해가 안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림으로 한번 상세하게 살펴볼게요.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할 때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왼쪽에 있는 이 물체는 대전되지 않은 물체예요. 대전되지 않은 이 물체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했대요. 자, 여러분들, 우리 마이너스 대전체와 전자 사이에는 어떤 힘이 작용을 할까요? 그렇죠. 같은 종류의 전하를 띤 물체라면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한다라고 앞에서 배웠습니다. 즉, 마이너스 대전체를 이쪽에 가까이 하면요. 여기 있던 전자들이 어떤 힘에 의해서 서로 밀어내는 힘에 의해서 어디로 이동해요? 다이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왜? 마이너스 대전체와 가장 먼 쪽으로 전자들이 이동할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는요, 왼쪽, 물체의 왼쪽에는요, 상대적으로 전자의 양이 더 많아요. 마이너스 전하량이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 물체의 왼쪽은 무슨 전하를 띠게 돼요? 그렇죠.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적으로 이 오른쪽은요, 전자가 다 이쪽으로 이동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플러스 전하량이 더 많아지겠죠. 따라서 이 물체의 오른쪽은 무슨 전하를 띠게 될까요? 그렇죠.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 마이너스 대전체가 가까이 오면은 전자가 이 마이너스 대전체로부터 가장 먼 방향으로 이동을 해서 왼쪽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고 오른쪽에는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는구나. 따라서 대전되지 않은 물체에 대전체를 가까이 했더니 이 물체의 양쪽에 서로 다른 전하가 유도되었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오른쪽에서 한번더이 개념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한대요.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요, 항상 이동하는 거 선생님이 무엇이라고 했죠? 그렇죠. 항상 전자가 이동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자의 이동이 반대 방향입니다. 왜?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했어요. 그러면 플러스 대전체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와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저 멀리 있던 전자들이 어디에 마이너스 대전체와 가까운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 결과 왼쪽에는요, 전자가 다 이동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플러스 전하량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은요, 왼쪽에 있던 전자가 다 오른쪽으로 밀려왔습니다. 아,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전하량이 많겠네요. 따라서 무슨 전하를 띠게 된다고?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된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전기 유도 현상은 우리 대전되지 않는 물체, 대전체를 이렇게 가까이 하면 물체의 양 끝에 서로 다른 전하가 유도되는구나. 그때 항상 이동하는 것은 전자구나라는 것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개념 한 번만 더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알루미늄 캔에 정전기 유도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이 실험 학교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는 실험이거든요. 고학교에서 실험을 하지 않아도 워낙 재밌는 실험이라서 이렇게 문제에도 많이 적용이 되기도 합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대전되지 않은 알루미늄 캔이 있고요. 그 캔에 마이너스 대전체 막대를 가까이 했대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대전체이므로 여기에 있던 전자가 서로 밀어내는 힘에 의해서 어디로? 이 대전체와 가장 먼 쪽으로 다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알루미늄 캔의 이 왼쪽 편에는 마이너스 전하가 유도가 될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 편에는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막대는 마이너스 대전체인데, 지금 이 막대와 가까운 알루미늄 캔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대요. 얘네 둘은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을 하겠죠. 따라서 이 실험 화면은요, 이 막대에 알루미늄 캔이 끌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잡고 있으면 캔이 그 막대 근처로 계속 굴러오게 돼요. 아, 정전기 유도로 이렇게 캔을 움직일 수도 있구나. 이게 바로 전기력이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번에는 우리 머물러 있는 전기가 아니라 흐르는 전기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요, 전하의 흐름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바로 전류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전하가 흐른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전류의 세기는요, 1초 동안 전선의 단면을 통과한 전하의 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뜻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전하의 흐름이라고 했을 때이 전하는 어떤 전하의 흐름을 이야기할까요? 선생님이 항상 이동하는 건 누구라고요? 전자라고요. 그러면 전하가 흘렀다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가 움직이는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때 1초 동안 전선의 단면을 통과하는 전하의 양은 1초 동안 전선의 단면을 통과하는 이 전자의 이동하는 양을 생각해주면 되는구나라고 이해해주시면 돼요. 저희가 이렇게 도선이 있고요. 도선의 단면적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1초 동안 이 전자들이 얼마나 많이 이동하냐에 따라서 이 전류의 세기가 정해지는 거예요. 자, 그때요. 전류의 세기의 단위는요. 대문자 A로 쓴 다음에 읽을 때는 암페어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뭐 50암페어, 100암페어 이런 식으로 암페어 단위로 읽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요. 선생님이 방금 전류는 전하의 흐름이고 그때 그 전하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가 움직이는 거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 이 도선 안에서 전자의 이동 방향과 전류의 방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전지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전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은 도선으로 지금 연결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때 그 도선을 이렇게 확대했더니 전자들이 한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전자는요, 무슨 극에서 무슨 극으로 이동할까요? 그렇죠. 우리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으니 당연히 플러스 극 쪽으로 끌려가겠죠. 읽어보면요, 전자가 전지의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당연히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극에서 어디로? 플러스 극 방향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전류는 이 전자의 이동으로 생기는 거야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전류의 방향과 전자 이동 방향은 똑같겠네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어떤가요? 여기를 보시면 전자의 이동 방향과 전류의 이동 방향이 지금 같나요? 아니에요. 서로 반대 방향입니다. 선생님, 전류는 전자의 이동으로 생기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 둘의 방향 왜 다른 걸까요? 라고 의문을 갖고 계신다면 지금까지 수업 정말 잘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이거는 조금 더 깊이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어떤 거냐면요. 과거에 이 전류라고 하는 것의 개념을 알게 됐을 때 전자의 존재를 몰랐어요. 즉, 전하의 흐름이라고 하는 이 전류라고 하는 걸 알게는 됐는데 이 전류가 전자가 이동해서 생긴다라고 하는 걸 알지 못했던 거예요. 왜? 아직 전자의 존재는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요, 과거에 그때 그냥 전류의 이동 방향을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하자라고 약속을 해버렸어요. 즉,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는 걸로 해라고 약속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자의 존재가 발견이 되었고, 그리고 이 전자의 이동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는구나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너무 전류는 오랫동안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흘러라고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이걸 따로 바꾸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낸 결론은요, 그래,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해. 하지만 전류는 그냥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르는 걸로 약속하자라고 정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아, 전자의 이동 방향은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이야. 그런데 그때 전류의 방향은 전자 이동 방향과 반대야라고 추가적으로 함께 공부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전류를 공부했으면요, 이 전류를 흐르게 하는 힘이 있을 거예요. 우리 그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을 바로 전압이라고 합니다. 전압의 단위는요, 대문자 V를 쓰고요, 읽을 때는 볼트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우리에게 친숙한 볼트가 있죠. 바로 220볼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가전제품은 220볼트의 전격 전압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 전류를 흐르게 하는 힘인 전압은요, 우리가 중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요, 바로 전기회로와 물 흐름 모형을 비유하여서 이 전압의 개념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물 흐름 모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요, 물을 무엇이

펌프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펌프질을 막 하면요, 아래 있던 물이 위로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이 이렇게 흘러서 위에서 아래로 물이 떨어지겠네요. 우리는 높이 올라간 물은 우리 폭포수에서처럼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 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 물이 흐르겠구나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무엇에 의해서? 이 물의 높이 차에 의해서, 이 높이 차이에서 무엇이 물이 흐를 수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의 높이 차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면서 물이 흐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물의 흐름은 무엇에 비유할 수 있어요? 이 전기회로에서? 그렇죠. 전하의 흐름. 바로 전류에 비유를 해줍니다. 그래서 전류는요, 우리 물 흐름 모형에서 물의 흐름으로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그렇다면요, 전류를 흐르게 하는 원인이 뭐예요? 전압이죠. 물을 흐르게 하는 원인은 물의 높이 차입니다. 따라서 물의 높이 차는요, 무엇에 비유할 수 있어요? 전압에 비유를 할수 있습니다. 아, 전압은 여기서 말하는 물의 높이 차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이 내용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지의 전압은요, 물 흐름 모형에 뭐에 비유한다고요? 그렇죠. 바로 물의 높이 차에 비유를 합니다. 물의 높이 차가 있었기 때문에 물이 흐를 수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은요, 전압에 의해 전류가 흘러요. 그럼 물의 높이 차에 의해 무엇이 흐른다? 물이 흐른다. 흐르는 물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고요. 우리는 사실 전류가 흐른다라는 걸 눈으로 알 수는 없어요. 지금 전자가 이동하고 있네라는 게 보이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전기회로에서 지금 전구에 불이 들어오면, 전류가 흘렀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물 흐름 모형에서도요, 멀리서 물 흐르는 게잘 보이지 않더라도 무엇이 물레방아가 돌아가고 있다면 물이 흐르는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회로의 전구는요, 무엇에 비유할 수 있어요? 네, 물 흐름 모형의 물레방아에 비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전압까지 개념 아이템 잘 모아보았으니까요, 문제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가는요, 원자의 구조를 그림 나는 털 가죽으로 플라스틱 막 빨대를 마찰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마찰 후 전기적으로 중성이던 털 가죽이 무슨 전하를? 플러스 전하를 띈대요. 털 가죽이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털 가죽에 있던 전자가 이동했겠구나. 그 전자 어디로 갔겠어요? 마찰시켰던 플라스틱 막대로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했겠죠. 따라서 플라스틱 막대는 무슨 전하로 대전되었을까요? 그렇죠. 전자를 얻었으니까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이 되었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라고 되어 있어요. 기억. 가에서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요. 그리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기억 맞죠? 나에서요, 전자는 주로 털 가죽에서 플라스틱 빨대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털 가죽이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됐습니다. 니은도 맞고요. 디귿. 나에서 마찰 후 털 가죽과 플라스틱 빨대 사이에는 서로 밀어내는 전기력일까요? 여러분들 마찰 후에 털 가죽은 플러스 전하 됐고요. 플라스틱 빨대는 마이너스 전하 됐어요. 그럼 서로는 전하가 다르기 때문에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서로 밀어낸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정답은 기억과 니은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대전된 가벼운 물체 A, B, C를 절연된 실에 매달아 각각 두 개씩 가까이 하였을 때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A, B, C는요, 대전된 물체고요. 절연된 실이라고 하는 건이 실에는 전류가 잘 통하지 않는다, 전자가 잘 이동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라는 문제고요. A와 B는 같은 종류의 전하를 띈대요. 지금 A와 B는 서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밀어내고 있죠. 밀어내는 전기력이 작용했다라는 건 서로 어떤 전하예요? 그렇죠. 같은 전하. 같은 전하요. 같은 전하. 그러면 B와 C는 서로 당기고 있네요. 그럼 어떤 전하예요? 끌어당기는 힘은 서로 다른 종류의 전하인 거죠. 아, 다른 종류의 전하가 전하로 대전이 된 물체들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AB는 같은 종류의 전하 맞고요. B와 C는 다른 종류의 전하를 띠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디귿. A와 C를 가까이 하면 서로 당기는 전기력이 작용한다. 즉, 우리가 서로 다른
전화를 띄고 있냐라는 걸 물어본 건데요. A와 C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A와 B가 같은 전화잖아요. 그러면 B를 뭘로도 쓸수 있어요? A로도 쓸수 있어요. B와 A는 같으니까. 그러면 B와 C가 서로 다른 전화였다면 A와 C도 서로 다른 전화고 다른 전화를 띄고 있으면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했겠죠. 즉 A와 C도요 서로 당기는 전기력이 작용을 합니다. 디귿 옳은 내용이라서요. 답은 5번입니다. 자, 그림은 대전되지 않은 금속 막대에 플러스 전하를 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간 모습이래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되어 있고요. 플러스 대전체 가까이에 있어요. 멀리 있던 전자도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 이동을 했겠죠. 따라서 A 부분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고 B는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는 정전기유도 현상이 일어납니다. 1번. A 부분은 플러스 전하, 아니요, 마이너스 전하 띄고 있고요. 전자가 A에서 B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지금 B에서 A로 이동했죠? 그래서 틀렸고요. A 부분과 B 부분이 띄는 전하의 종류는 지금 서로 다릅니다. 우리 정전기유도 현상 그랬잖아요. 양쪽에 서로 다른 전하가 유도됐습니다. 정답 3번이고요. 플러스 대전체와 금속막대 사이에는 서로 밀어내는 전기력. 플러스 대전체와 금속막대는 지금 마이너스고 여긴 플러스니까 서로 끌어당기는 전기력 작용했겠죠. 그래서 틀렸고요. 플러스 대전체를 제거해도 금속막대의 양끝은 대전된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이거 이렇게 제거되면요. 여기 몰려있던 전자가 몰려있을 이유가 없죠. 여기 플러스로 대전됐으니까. 그래서 전자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원래 상태 유지되는 거 아니고 원래 처음 전자가 이쪽에 있었던 것처럼 돌아가게 돼요.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그림은 대전되지 않은 금속캔의 전하 분포를 나타낸 것이래요. 대전되지 않은 금속캔이 오른쪽에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된 플라스틱 막대를 가까이 했을 때 금속캔이 플라스틱 막대에 끌려가는 순간 원자핵과 전자의 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이너스 대전체 가까이 하면 여기에 있던 전자가 밀려나는 힘에 의해서 서로 미는 힘에 의해서 왼쪽으로 몰려가게 되겠죠.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네, 전자가 왼쪽에 몰려있는 2번이 정답입니다. 5번은요, 그림은 대전되지 않은 검전기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갔을 때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하는 문제고요. 여러분들, 검전기는요, 위에 있는 금속판과 그리고 금속막대, 그리고 아래 금속바구로 이루어진 기구입니다. 이 검전기는요, 어떠한 물체를 갖다 댔을 때이 아래 금속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벌어지면, 이 물체 대전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기구를 검전기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원리로 도대체 이 금속박이 벌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했어요. 그럼 어디에 있던 전자들이 이동하겠어요? 당연히 마이너스 대전체와 가까이 있던 전자들이요. 어떠한 힘에 의해서? 그렇죠. 우리 밀어내는 힘에 의해서 여기 있던 전자들이 어디로 이동할 거예요? 먼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여기에는 전자가 몰려 있겠죠? 그러면 B 부분도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고요. C 부분도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됩니다. 그럼 서로 밀어내는 힘에 의해 이 금속박이 벌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상대적으로 A 부분에 있던 전자는요, 아래로 다 이동했어요. 그러면 A 부분은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겠구나라고 우리는 분석해 볼수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1번. A 부분은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전자는요, BC에서 A 부분으로 이동한 게 아니라요, A에서 아래, BC로 내려왔죠. 그러니까 반대로 되었습니다. 틀렸고요. 3번. BC 부분에 대전된 전하의 종류는 같나요? 네. 전자가 다 아래로 내려오면서 B와 C에 전자들이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둘다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어요. 4번. B와 C 사이에는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을 합니다. 왜? 마이너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를 띈 물체니까요. 서로 밀어내는 힘일 거고요. 5번. 대전체를 멀리하면요. B와 C 사이는 오므라들게 될 거예요. 왜? 여기 있던 전자 다시 위로 올라가게 되면서 이 금속박 오므라들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은 전기회로를 물흐름 모형에 비유한 설명이라고 합니다. 무엇에 의해 무엇이 흐르는 것은 그림과 같은 장치에서 밸브를 열면 물에 무엇에 의해 물이 흐르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전기회로와 물 흐름 모형이죠. 여러분들, 무엇에 의해, 전압에 의해, 전류가 흐르는 것은 물에 무엇에 의해?
높이 차에 의해

물이 흐르는 것으로 우리 비유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전압, 전류, 높이차.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마지막 개념 클리어입니다. 우리 개념 클리어에 해당하는 답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요. 선생님이 가서 확인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은요,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아랑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여기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 읽어요. 제목은 같은데, 지금 이 8강이 앞에 7강까지와 확 다른 점이 있는데, 눈치채셨나요? 눈썰미 있는데, 바로 여기죠? 예, 북2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재가 세 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쵸? 하나는 북1. 하나는 북2,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네, 해설이 들어있는 정답 해설 책이 있죠. 예, 북2를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되셨나요? 자, 그러면 북1에서 배웠던 것을 모두 다 모아서 핵심만 쏙쏙 복습해 보겠습니다. 출발! 우리가요, 나 아는데, 하지만 계속 그 아는 것을 쌓고 쌓으면 이게 장기 기억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자다가도, 그거 윤희순, 애국심, 장호, 장호 봉은이, 막 이러면서 잠꼬대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다시 한번 쌓고 쌓아서 잠을 자다가도 나로 그지 태양이랑 같이 뭐 이런 식으로 네 태양이가 나왔네 예예 예, 나루 우리 버들이의 동생 나루가 남자친구가 있답니다. 이거 아무도 모르는 건데 살짝 얘기하는 거예요. 예, 남자친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갑자기 태양이가 왜 나왔지 근데 막 얘기를 하다 보니 한번 읽어보세요 그 책. 예, 여러분 나이에 읽어보면 참 많은 생각을 할수 있는 그런 책이니까 읽어보시고요. 자, 전기문부터 핵심을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전기문이 뭐다? 전기문이라는 것은, 예, 위인의 업적, 예, 훌륭한 사람의 업적을 전하는 글이 바로 전기문입니다. 쓰읍, 전기문. 이렇게라도 외우세요. 알았죠? 쓰읍, 전기문. 이렇게라도 외워. 전기문을 읽고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알기. 이게 핵심이죠?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과연 그 인물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요 가치라는 거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생각하는 것. 너는 무엇을 가치 있다고 생각해? 이거랑 똑같아요. 예. 자, 그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알면 그 인물이 무엇을 위해 행동했는지, 그 인물을 움직이게 한 원동력이 뭔지를 알수 있어요. 그쵸? 자, 그래서 그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 그 인물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 알수 있었다? 그때의 상황을 통해서. 그리고 그 사람이 내뱉은 말이나 우리 눈에 보인 그 행동을 통해서 이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수 있었다. 이건 우리 보통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는 것도 똑같죠.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남아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싸우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것의 그 근본 원인이 뭐냐. 바로 이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시대 상황에서 인물이 그러한 말이나 행동을 한 까닭을 생각하며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파악하는 재미. 예, 이게 바로 우리가 글을 읽는 재미죠.

야, 그 재미없는 책을 왜 읽어? 하지만 책이 재미있어요. 왜? 글자만이 아니라, 문장만이 아니라, 예, 그 속을 통해서, 거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추구하고, 같이 추구하고, 같이 파악하고, 추리하면서, 아, 이런 사람이 있구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라는 걸 생각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예, 재밌습니다. 이야기는.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파악하며 문학 작품을 읽으면 좋은 점. 이 문학 작품을 우리는 두 가지로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는데 하나는 시고 하나는 이야기예요. 크게 보면 그래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학교에서는 아마 동화라는 말도 많이 사용했을 거고 조금 크면 소설이라는 말도 아마 좀 사용을 할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런 문학 작품을 읽으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야, 너는 뭐 이렇게 맨날 책만 읽어? 나랑 같이 게임하자. 책이 이렇게 재밌을 수가 있으니까. 왜 재밌을까? 왜 좋을까?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와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비교하는 재미. 우리 비교 좋아하잖아. 와, 너는 동그랑땡을 두개 받았구나. 나는 세개 받았네. 뭐 이러면서 비교하잖아. 자, 이렇게 뭔가를 비교하는 재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인물, 그 여기 있는 문학 작품 속에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와 나 자신,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비교하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엄마랑 사이가 안 좋은 친구들 있어요. 그쵸? 엄마랑 사이가 안 좋아. 별로 뭐 이렇게 막 자꾸 얘기하다 보면 싸우게 돼. 서로 막 상처를 주게 돼. 이러고 있는데 내가 어떤 영화를 보거나 문학 작품을 보면서 아, 얘랑 나랑 처지가 비슷하네. 근데 얘는 이렇게 해결했구나. 나도 한번 해볼까? 이 재미예요. 이 재미. 자, 이렇게 내가 추구하는 가치와 문학 작품 속의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가 다른 것을 비교하면서 나는 어떻게 살까 하는 생각을 할수 있죠. 이야기의 주제를 잘 이해할 수 있다. 주제가 뭐라고 했지? 계속 선생님이 마르고 닳도록 얘기합니다. 아마 선생님하고 국어 공부를 많이 해본 친구는 이제 주제, 그러면 탁알 거야. 주제가 뭐라고요? 누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말? 아니, 작가가 하고 싶은 말.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다고 했죠? 작가가 나타내고 싶은 말.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왜 하필 흥부라는 사람을 여기다 데려다 놨을까? 왜 하필 춘향이라는 사람을 여기다 데려다 놨을까? 왜 하필 요 이순신이란 인물? 왜 하필 여기 뭐 한명회라는 인물을 여기다 갖다 놨을까? 뭐 이런 식이에요. 그냥 갖다 놓은 게 아니라 아, 내가 이 말을 꼭 하고 싶은데 예, 이 말을 잘 대변해 줄수 있는 인물은 이 사람이야 하고 일부러 가지고 왔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야기의 주제를 잘 이해하려면 이야기 속에 있는 인물이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파악해 볼수 있다라는 거죠. 다양한 삶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다. 나는 이거 같아요. 이거. 굉장히 이건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우리가 문학 작품을 읽으면요, 이 재미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 어떻게 살아요? 아, 잠을 잤어요. 아침에 일어났어요. 밥 먹어요. 그 다음에 뭐 학교 가요. 뭐 아니면 학교 끝나고 또 다른 데 가요. 뭐 친구랑 만나기도 해요. 집에 왔어요. 또밥 먹어요. 그리고 자요. 계속 이 생활이에요. 뭐 크게 뭐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야,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네. 어려서부터 부모님 도와서 계속 일을 하는 어떤 친구도 있을 수 있고, 그쵸? 그럼 그 친구는 어릴 때부터 어떤 커다란 기술을 가지고 있어. 이런 친구도 있네. 야, 저기 멀리 바다 건너 있는 나라에서는 나와 똑같은 나이인데 전혀 다르게 사는 친구도 있어. 이런 것도 우리가 알수 있잖아. 이게 다양한 삶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나는 어떻게 살까? 나는 어떤 인간이 되어야 할까? 어떻게 자라나야 될까? 지금 내가 갈등 상태에 있는데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낼까?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문학 작품 많이 읽어보세요.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비교해본다. 인물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한 말이나 행동으로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르고 네가 다르고 제가 다른 거죠. 똑같은 인간이 없어요. 똑같은 상황. 상황도 똑같아. 그런데 말이나 행동이 다르

달라. 이건 뭐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또 나옵니다. 가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지고 선택이 어떠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요거는 진리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글을 읽으면 그냥 재밌다 그러고 그냥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나는 어떤 가치를 가져야 될까? 그러니까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될까? 또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6학년이잖아요. 6학년이니까 이제 1학년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죠? 예, 1학년, 선생님이 1학년 가르칠 때와 여러분과 같은 6학년을 가르칠 때 전혀 다릅니다. 네. 6학년 친구들하고는 말이 좀 통해요. 어른으로서.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른이 될 여러분. 예,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인물들의 말이나 행동을 비교해 보는 거죠. 야, 너는 뭐 점수가 몇 점이네. 이런 비교가 아니에요. 자, 이 말과 행동을 비교해 보고요. 각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가 어떻게 다른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선생님이 만들어줬지? 가치 삼각형, 예. 선생님이 기억나는데, 선생님이 6학년 사회를 또 강의한 적 있죠? 거기서 무슨 삼각형이었는지 혹시 아는 사람 있나요? 운명의 삼각형, 그랬어요. 그죠? 자, 여긴 가치 삼각형, 자, 여기 위쪽에는 상황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치? 그때 인물이 처한 상황, 네, 뭐 시대 상황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때의 그 인물이 내뱉은 말, 그리고 그 인물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행동, 네,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시대 상황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세종의 아들. 아들 그 밑에 예. 세종 다음에 문종이고 문종 다음에 단종이죠. 그 세종 대왕의 손자가 단종이잖아. 그치? 자, 이 단종이 왕이었지만 나중에는 왕에서 물러나지요. 자, 그럴 때 이 단종의 반대편에서 단종을 물러나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한명회잖아요. 한명회. 그리고 또 세종의 큰 뭐랄까요, 사랑, 예, 신임을 얻었던 신숙주도 여기 들어가죠. 예, 신숙주, 그 다음에 뭐 권남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단종이 왕에서 물러났을 때 단종을 다시 왕으로 만들기 위해 또 싸운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사육신이죠. 아, 이름이 사육신이에요? 그럼 너 다시 봐봐. 아, 이름이 사육신이 있어요? 예. 죽음으로써 충성을 다한 사람들. 예, 여섯 사람이에요. 예. 그 사람들이 이제 사육신이죠. 예, 죽지는 않았지만, 아이, 나는 세조는, 예, 단종 물러나게 한 사람이 세조잖아요. 삼촌, 숙부죠. 나는 세조를 왕으로 인정할 수 없어. 나의 왕은 단종뿐이야. 한 사람들도 있죠. 이런 사람은 생육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물러나죠. 예, 나는 세조를 섬길 수 없습니다. 난 사라질 거야. 그럼 어디론가 가죠. 예, 이런 사람들. 네.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성삼문. 그죠? 그 다음에 대표적인 사람이 김시습. 이런 사람들. 자, 보세요.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이런 행동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행동을 해요. 자, 그럴 때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지. 네. 이런 걸 우리는 관련 짓는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와 자신의 삶을 비교해 보면 좋은 점. 원래 비교는 권장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내가 아무리 만족해도 왠지 옆에 사람하고 자꾸 이렇게 비교하다 보면 만족했던 그 마음이 사그라질 때가 있어. 그래서 비교하지 말고, 그래서 윤희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옆에서 그러거나 말거나 자기 할 일 했잖아요. 예. 그런 사람 강한 사람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비교를 권장하지 않으나 여기에서는 비교해봐야 돼요. 자, 예, 인물이 추구하는, 즉, 이야기 속의 인물이 추구하는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또 나의 삶, 나 스스로의 삶을 이렇게 비교하는 거지. 나의 삶을 함께 비교하면서 도대체 나는 어떤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살면 얼마나 무서워. 그 무서운 거야. 그치? 이렇게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재미있는 거죠. 이야기 속 다양한 가치 가운데에서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찾아보는 거예요. 아, 나는 나중에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즐겁게 할수 있는 일을 할 거야.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나는 나중에 직업을 가질 때 돈을 많이 벌수 있는 직업을 갖고 파. 뭐 이렇게 할수 있는 친구도 있고. 나는 나중에 직업을 가질 때 어려운 사람을 최대한 많이 도울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찾을래. 이런 사람도 있고. 굉장히 많잖아. 예. 그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노력하고 싶은지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평소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게 잘 드러나는 때가 언제냐? 바로 갈등 상황에서. 그리고 친구 고를 때. 갈등 상황. 이럴 때 우린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네. 선택을 하면서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잘 드러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잘 핵심을 복습을 해봤으니까요. 그 다음에는 시험을 봐야 됩니다. 어떻게 시험이야? 잘 됐다, 그지? 자, 어려운 시험 아니고요. 예, 여러분이 좋아하는 쪽지 시험입니다. 가보겠습니다. 쪽지 시험 10문제예요.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지 쓰시오. 실제 위인의 삶을 사실에 근거하여 기록한 글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에 근거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좀 어려운 말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 의병장 윤희순 볼게요. 이 의병장 윤희순이라는 글에 담겨 있는 사실은 뭐냐면 이 윤희순이라는 사람이 안사람 의병가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이에요. 이건 사실인데 이것에 근거해서 다른 것들도 넣을 수가 있어. 예를 들면 그 윤희순이란 사람이 만든 의병가를 담비가 다른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전파를 하잖아요. 알려주잖아요. 이것은 사실이 아닐 수 있어. 담비라는 사람이 정말 있었구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사실에 맞춰서 기록하되 모든 게다 사실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기 나와 있는 담비가 노래를 어떻게 부르고 거기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이렇게 일할 때 우리가 뭐 위험하면 어떡합니까? 뭐 이런 말이 실제로 똑같이 얘기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사실에 근거해서 기록한 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줄거리는 같겠죠. 또 사실이겠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 이게 뭐예요? 전기문이라고 합니다. 예, 문자가 들어가면 글이란 뜻이 되겠죠. 예, 전기문. 위인의 삶을 예, 그 업적을 전달하는 글이다 이런 얘기예요. 인물이 처한 시대 상황을 알수 있는 것에 동그라미 표하세요. 윤희수는 끼니도 걸러가며, 그러니까 밥도 못 먹어가며, 밥도 걸으면서 밤낮 없이 숯을 구웠지만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힘에 부쳤다라고 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자식을 외놈의 종으로 살게 내버려두고 싶은 사람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라고 했어요. 자, 이둘 중에 시대 상황을 알수 있는 것이 어디 있을까? 예, 어떤 낱말을 찾으면 되는데, 바로 이거죠? 외놈. 네. 이 외놈은 일본 사람을 낮추어 부르는 말이다라고 했고요. 예, 일본 사람들이,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하니까, 아우, 일본 분들 할순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때 우리 조상님들이 외놈, 외놈, 막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도. 이 종, 막 이런 말들. 자, 그래서, 예, 여기죠, 여기. 자,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이 외는 무슨 뜻이다? 일본이라는 뜻이 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말 들어봤나요? 요거, 외간장. 일본식 간장이란 뜻이에요. 그, 어머님들이 뭐, 집간장, 외간장, 뭐, 이런

말 쓰시잖아요. 이 외가 일본식 간장이란 얘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숯을 어떻게 읽을까요? 네. 원래 숯에다가 이게 치읓받침이죠? 그 다음에 을을 붙인 거란 말이죠. 자, 이럴 때 어떻게 발음하면 되냐면 여기 받침에 있는 치읓 있지? 이 치읓을 휙 떼어서 여기 동그라미 보이죠? 네, 모음. 요걸 뭐랄까? 연못이라고 생각해 보자. 동그라니까 연못이라고 생각해. 이 치읓을 똑 떼다가 연못에 퐁당 하고 빠뜨려. 그러면 어떻게 되지? 자, 이것을 딱 떼었어. 그러면 남은 건 수지. 그리고 요걸 이쪽으로 퐁당 빠뜨렸어. 그럼 이쪽으로 오겠지? 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수칠. 이렇게. 이거 선생님은 뭐라고 가르쳐 줘요? 퐁당 빠뜨렸다 해서 퐁당 법칙. 네. 중학교 가면 다른 말로 배워요. 예. 중학교 가서도 퐁당 법칙이야. 그러면 안 돼. 중학교 가면 또 다른 말이 있어요. 예. 좀 어려운 말이 있어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 더 문제 내볼까? 이건 어떻게 할까? 여기다 쓸게. 수치. 예, 요거죠? 수. 딱 떼어서 퐁당 떨어뜨려줘. 수치.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자, 이거 선생님이 왜 얘기해주냐면, 요거 때문에 그래. 요거. 책 읽어봐라. 그러면 요거를 정말 이렇게 읽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떻게 읽어야 돼? 퐁당 법칙을 적용하면 꼬칠. 네, 꼬 하고 받침 치읓을 퐁당 떨어뜨려 줘. 꼬칠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읽는 친구들이 있어. 꽃을 아니야. 이렇게 읽으면 안 돼.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알았죠? 네, 선생님이 생각이 나서 퐁당 법칙을 가르쳐 줘봤어. 인물이 겪은 일과 시대 상황을 관련지어 이해하면 좋은 점을 떠올려 바로 안에 알맞은 말을 써볼게. 인물이 겪은 일과 시대적 상황을 관련지어 이해하면 인물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에 기호 써볼게요. 자, 그 인물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파악하는 방법이 있대요. 인물의 이름, 이선희. 이선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수 있겠어요? 나이. 선생님의 나이는 비밀이야. 그럼 선생님이 나이를 알려주면 선생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수 있겠어요? 생김새. 나 이렇게 생겼어. 선생님 생김새만 보고 여러분이 아, 이선희 선생님은 뭘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것 같아. 알수 있겠어요? 모르잖아요. 인물이 처한 상황에서 한 말이나 행동을 살펴본다. 이런 거. 라면이 있어. 이 라면이 있는 상황이야. 이때 선생님의 말과 행동. 맛있게 생겼다. 내가 다 먹어야지. 어때요? 좀 가치가 드러나죠? 아, 이선희 선생님은 먹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알맞은 것의 기호는 나지요. 처한 상황과 말과 행동을 살펴봐라. 가치 삼각형.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파악하는 방법을 떠올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써볼게요. 문학작품에서, 문학작품은 뭐라고요? 문학작품은 크게 보면 시나 이야기, 이런 것들이 문학작품이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시는 안 읽었어. 그치? 시는 안 읽었고, 이야기, 책 깎는 소년이라든가, 5번 레인 속에 있는 다이빙대 위에서, 이런 건 읽었어요. 또 전기문도 읽었고. 이런 문학작품에서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확인하려면, 인물이 한 말이나 행동을 보고, 그렇게 한, 뭘까, 이거? 뭘까, 이거? 어렵다, 이거. 자, 말이나 행동을 딱 봐. 말도 들었어. 그리고 그 사람이 한 행동을 봤어. 그러면, 아,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게 한 원인이 있을 거야. 그치? 똑같은 상황인데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게 한 뭔가 원인이 있을 거야. 그러면 이건 뭘까? 꽃대? 아닌 것 같고. 뭘까? 아하, 알겠습니다. 원인이라 그랬잖아요. 까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네. 문학작품에서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확인하려면 인물이 한 말이나 행동을 보고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했는지 그 까닭을 이해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즉,

0: 사람이 뭔가 이렇게 움직일 때는요, 다 원인이 있는 거예요. 예. 무엇이 그를 이렇게 움직이게 했는가, 행동하게 했는가, 그게 바로 어디에 있는 것이다? 그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에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정신이, 생각이, 원칙, 그 사람이 생각하는 원칙, 그 사람이 생각하는 생각, 생각하는 생각,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의 말이나 행동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생각을 정말 바르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네. 자, 두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가 어떻게 다른지 짐작해 보기 위해 할수 있는 활동으로 알맞은 것의 동그라미. 다른 상황에 처해 있는 인물들의 말이나 행동을 비교해 보면 돼요.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인물들의 말이나 행동을 비교하면 돼요. 뭘까요? 예죠. 이 말이 뭐예요? 비슷한 상황에서 똑같은 처지에 있을 때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다르잖아요. 그럴 때 그걸 보고 그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가 어떻게 다른지 확실하게 알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책 깎는 소년에서, 네, 장호. 장호. 어떻게 보면 좀 안쓰러워. 그쵸? 그 다음에 봉운이. 이두 친구가 비슷한 상황이라고 얘기했죠? 둘다 가정 형편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어른들의 보호를 그렇게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치? 다 자기들이 벌어오는 돈으로, 어머니들을, 예, 먹여 살려야 되는, 또는, 봉은이 같은 경우는 동생도 있어요. 그리고 새어머니도 있고요. 자, 이런 상황인데, 이두 친구가 갖고 있는 가치, 추구하는 가치는 달라요. 그러면서 선택도 달라졌고, 결과도 달라졌어요. 교재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책 깎는 소년이라는 전체 그책 내용을 보면 봉은이는 각수가 됩니다. 그런데 장호는 그렇지 못하죠. 오히려 더 힘든 상황에 처해집니다. 이런 거죠.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파악하며 문학 작품을 읽으면 좋은 점을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굴까? 이야기의 주제를 잘 이해할 수 있잖아요. 한 가지의 가치만 알고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거 한 가지 아니라고 했죠? 여러 가지 가치를 알수 있으니까 시, 영. 다음을 읽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볼게요. 예, 나무를 매끈하게 다듬어 놓으면 막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여기 말입니다. 자, 봉은이는 쉬지 않고 빠르게 망치질 했다. 이건 행동이죠? 그래서 한 말과 행동으로 우리는 그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를 알수 있다. 다음 문장에 알맞은 말의 동그라미,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와 자신의 삶을 비교해 보면 닮고 싶은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통해 자신이 어떤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알수 있고요. 다음과 같이 말한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로 알맞은 건 뭘까요? 난 진짜 할 만큼 해봐서 별로 아쉽지가 않아. 그리고 다이빙 은근 재밌다. 네, 바로 즐거움을 추구하는 인물이겠네요. 라면 문제예요. 내가 선택하고 싶은 직업이 무엇인지, 어떤 가치를 추구하면서 선택했는지 써줘 보세요. 네, 여러분 직업은 여러분이 추구하는 가치와 일치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1: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의 김구입니다. 자, 이 강의는, 그렇죠. 뉴런 수학 2학년 2학기 실전책 강의입니다. 개념책에서 우리 개념 설명을 듣고서 실전책으로 넘어오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모든 강의를 다 듣고 넘어오지는 않아도

적어도 하나의 그 중단원 정도는 개념 강의를 듣고 이 실전책 문제를 풀러 넘어오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강의는요, 실전적인 풀이를 생각할 거기 때문에 앞에서 여러 고민들을 했던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그냥 바로바로 사용할 겁니다. 특별하게 반복되는 개념 설명 이런 것들을 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전의 문제를 푸는 방법을 익힌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OT에서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 당연히 그렇죠. 문제를 다 풀어보고 필요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골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골라 듣는 문제로 선생님이 지정해 놓은 것들이 있죠. 선생님이 원픽으로 뽑아 놓은 문제들, 그 문제들, 지금은 3번과 7번 문제입니다. 앞으로 만나게 될 문제들 중에서 자주 보게 될 문제, 혹은 다음에 문제를 풀때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 선생님이 골라서 지정해 드리니까 시간이 없다? 그러면 틀린 문제와 원픽 문제들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아요. 그럼 1번 문제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자, 1번은 선생님이 구원픽으로 고를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던 문제예요. 실제로 골랐었다가 뺀 문제죠. 왜냐? 개념책에서 증명하는 과정을 네모칸 채우기로 문제를 충분히 출제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던 그런 것 때문에 고를까 말까 고민했었죠. 그렇지만 개념책에서 엄청 많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다른 문제를 위해서 살짝 양보한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문제, 자주 등장할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지금은 이등변 삼각형의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성질을 증명하는 과정인데, 1부터 5까지의 네모에 들어갈 것 중에서 옳지 않은 걸 골라봐 라고 얘기한 거예요. 첫 번째부터 하나씩 따라가면서 체크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선분 AB와 선분 AC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에서 변 BC의 중점을 M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아, 중점을 생각했구나. 그렇다면 왼쪽 삼각형과 오른쪽 삼각형을 세 변의 길이가 서로 똑같은 합동이라는 관점으로 증명을 했었던 내용이 떠올라야겠죠. 괜찮죠? 자, 문제 계속 읽어요. 삼각형 ABM과 ACM에서 선분 AB의 길이와 똑같은 게 무엇이니? 라고 묻고 있네. AB의 길이와 똑같은 거 선분 AC의 길이다라는 거알수 있겠죠? 그래서 1번에는 선분 AC,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선분 BM의 길이와 똑같은 게 무엇이니? 라고 물었는데, M이 중점이기 때문에 BM의 길이와 CM의 길이가 서로 같아지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 네모에 들어가야 될 것은 선분 CM하고 들어가야 돼서 두 번째 보기도 참입니다. 세 번째, 어떤 변이 공통이니? 라고 이야기했는데, 선분 AM이 지금 양쪽 삼각형에 공통으로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세 번째 네모에는 선분 AM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왼쪽 삼각형 ABM과 오른쪽 삼각형 ACM은 대응하는 세 개의 변의 길이가 모두 똑같아 라는 얘기를 할수 있겠지. 그래서 합동 조건이 SAS가 아니라, 그렇죠. S만 세개 있는 SSS 합동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합동이기 때문에 대응하고 있는 대응각끼리 각의 크기가 같아야 돼 라는 얘기하면서 각 B와 각 C의 크기가 서로 똑같다라는 걸 증명해 볼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에서는 두 개의 밑각의 크기는 항상 같아진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죠. 개념책에서도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정답 몇 번? 4번이 잘못됐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이렇게 네모칸 채우기 문제 시험에 자주 등장할 겁니다. 다음 문제 봅시다. 다음 중 이등변 삼각형인 걸 골라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는요. 6cm, 7cm 길이가 다르고요. 나머지 한 변이 이두변 중에 한 변이랑 길이가 똑같다라는 보장을 할 수가 없죠.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말할 수 없다. 자, 40도, 60도 더하면 100도니까 나머지 하나의 각의 크기가 80도고 그렇다면 각의 크기가 똑같다라는 게 없어요. 두 개의 각의 크기가 똑같으면 이등변 삼각형이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조건 만족되지 않죠. 너도 이등변 삼각형은 아니죠. 자, 외곽이 130도예요. 그럼 나머지 한쪽의 각이 60도고 두개 더하면 130도, 그 옆에 있는 각은 50도니까 각의 크기가 똑같은 게 하나도 존재하지 않더라. 좋았어. 그럼 너도 이등변 삼각형이 아니다라는 얘기할 수 있겠다. 자, 4번 보세요. 하나의 각의 크기가 80도, 이거 직각하고 내려와 있으니까 나머지 꼭지각의 한 부분이 10도다라는 걸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 있는 이두 개의 삼각형이 지금 이등변 삼각형이다라는 조건은 어디에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습니다. 뭐 밑에 있는 이두 개의 짧은 변의 길이가 같아진다라는 얘기를 하던가 아니면

밑가게 크기가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조건들을 전혀 찾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4번도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5번 보기 봤더니 너 140도야? 그럼 나머지 하나의 내각이 70도, 두개 더해서 140도 나왔을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고 두 밑가게 크기 같아진다라는 거 확인했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구나라고 하면서 5번 골라내면 되겠죠.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건 5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 문제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육각형에서 각 B, F, D의 크기를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별표 하나 붙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천천히 정석대로 풀어간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각의 크기를 구해서 양쪽 각의 크기를 빼내면서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방법 자체가 너무 계산이 좀 귀찮아집니다. 중학교 1학년에 공부를 내각의 크기, 외각의 크기 공부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라는 거죠. 자, 근데 이건 좋은 풀이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은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할 건데, 자, 왼쪽에 있는 삼각형 ABF라는 삼각형을 볼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EFD라는 삼각형, 이두 개의 삼각형을 볼 겁니다. 이두 삼각형은요, 서로 합동이에요. 왜? 가운데 있는 하나의 각이 정육각형의 내각으로 크기가 똑같습니다. 그리고요, 이웃한 두 변의 길이들, 이거 모두 다 길이가 같아지죠? 정육각형이니까 변의 길이 모두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SAS 합동이다라는 얘기할 수 있겠죠. 결국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현재 선분 BF의 길이와 선분 FD의 길이가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거지. 그런데 삼각형 BCD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 삼각형 BCD도요, 역시나 어때요? 두 개의 변의 길이는 나머지 변들과 전부 같을 거고요. 사이에 끼어 있는 각도요, 나머지 삼각형의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이랑 모두 똑같을 겁니다. 정육각형의 내각이니까. 그렇다면 삼각형 세 개가 모두 완벽하게 합동이고, 대응변끼리 지금 BF, FD, BD라는 길이가 다 같아진다라는 얘기할 수 있겠죠. 가운데 있는 삼각형 BDF라는 삼각형이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삼각형이네요. 정삼각형이고요. 그렇다면 정삼각형의 하나의 각의 크기는 몇 도여야 한다? 60도여야 한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보자마자 60도라고 정확하게 써낼 수 있어야겠죠. 느낌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 아, 세 삼각형이 완벽하게 합동이야.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삼각형이 정삼각형이 되고 하나의 내각의 크기는 60도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 네, 그런 문제입니다. 이렇게 풀어주셔야 맞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경제적인 풀이를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오늘의 원픽으로 골라본 네,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가 봅시다. 4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선분 AB와 BC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 ABC에서 자, 문제에서 AB의 길이와 BC의 길이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지각이 아래쪽에 내려와져 있는 형태입니다. 꼭지각이 꼭 위에 있다?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꼭지각이 내려져 와 있는 형태예요. 그리고 각 B의 이등분선과 선분 AC가 만나는 점을 D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아, 선분 BD가 여기 있는 두 개의 각을 정확히 쪼개고 있구나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자, 이 모든 내용들은 지금 그림에 표시가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때? 꼭지각을 이등분하고 내려간 선은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라는 그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이 떠오르면서 너 수직이네. 이 길이 두 개. 선분 AD와 선분 CD의 길이가 서로 같아져야 되네. 라는 생각을 할수 있겠죠. 여기까지 했다면 문제 다푼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자. 주어져 있는 삼각형 ABD의 넓이가 30제곱센티미터야. 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자, 이 넓이가 30제곱센티미터래요. 이 30제곱센티미터가 어떻게 만들어졌겠어요? 선분 AD의 길이를 X센티미터라고 이야기했다면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12하고 만들어진 게 30일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자, x가 5다라는 결과 얻어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에 의하면 너도 똑같이 x야라는 얘기할 수 있었으니까 지금 선분 AC의 길이는 2x가 되고 따라서 선분 AC의 길이가 10cm가 되겠다라는 결론 내려줄 수 있네요. 자, 지금 이 문제 풀때 꼭지각이 아래쪽에 있다라는 거, 요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시면 돼요. 위에 있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

생각하셔야 되고 꼭 지각의 이등분선이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라는 걸 떠올려내시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겠죠. 자, 다음 문제로 갑시다. 5번 문제 한번 넘어가 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선분 AB equal AC인 이등변 삼각형에서 그렇죠. 표시 그림에 안 돼 있으니까 표시해 주셔야겠죠. AC 위에 있는 점 D에 대해서 BC와 BD가 똑같다라는 조건 주어져 있으니까 아래쪽에 있는 이 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이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때 AC2라는 각의 크기를 구하여라 라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아, 외곽의 크기 하나를 구해라 라고 이야기했군요. 그렇다면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두 개의 각, 이 아래쪽에 있는 각과 여기 위에 있는 각, 이 두 개의 각을 알면 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미지수로 잡고 문제에 생각해 봅시다. 위쪽에 있는 각의 크기를 X라고 해봐요. 자, 그렇다면 각 BDC의 크기가 X에다가 24도를 더해준 거겠죠. 네, 각 X 더하기 24도만큼의 크기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니까요. 너도 똑같이 그렇지 각 X에다가 24도를 더한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각 ACB가 각 X 더하기 24도였으니까 각 A, B, C도 각 X 더하기 24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각 D, B, C는 X의 크기를 갖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X 3개에다가 24도 2개 더해놓은 각 X의 3배 더하기 48도가 180도가 되어야 해. 라는 얘기할 수 있고요. 48도 넘겨서 양변 3으로 나누어주면 각 X의 크기를 44도라고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정답이 44도인가요? 아니죠. X의 크기가 44도인 거고 실제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삼각형 ABC에서 외곽 하나의 크기를 구하고 싶으니까 꼭지각 X와 밑각 X 더하기 24도를 더해 주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각 ACE는 X와 X 더하기 24도를 더하는 거니까 두 배의 각 X 더하기 24도 하고 쓰여지고 자, 이 각의 크기가 112도더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네요. 구한 각 X 여기다 밀어 넣어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줄 수 있는 게 5번이었습니다. 자, 이 5번 같은 경우도 커다란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다라는 조건이 문제에서 글로만 쓰여져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고 구해야 되는 각이 그 커다란 삼각형의 외곽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조금은 계산을 편하게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5번이었습니다. 6번 문제로 가보도록 합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선분 AB와 AC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 ABC에서 표시되어 있네요. 거기에서 각 A의 이등분선과 선분 BC의 교점을 D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위쪽에 있는 각의 이등분선이구나라는 거 파악됐죠. 그랬을 때 AD 위에 있는 점 P에 대하여 AP와 BP의 길이가 같대요. 문제에서 AP의 길이와 BP의 길이가 같다라고 표시되어져 있네요. 그랬을 때각 ACD의 크기를 구하여라라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오른쪽에 있는 각 ACD의 크기를 구하여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각이 이쪽에 있는 각 ABD와 똑같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고 그렇다면 나는 이 조그만 각 ABP만 구해낼 수 있으면 정답 찾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각 ABP의 크기를 X라고 해볼게요. 그렇다면 선분 AP와 선분 BP의 길이가 같으니까 삼각형 ABP가 이등변 삼각형이 되면서 자, 위에 있는 꼭지각 A의 절반이 X가 돼라는 걸 얘기할 수 있겠네. 그러면 삼각형 ABP에서 선분 AP의 연장선과 선분 BP가 만나는 각이 하나의 외곽이 될 것이고 그 외곽의 크기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크기의 합과 같다. 이런 얘기할 수 있어서 아, 너는 크기가 EX구나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자, 아래쪽 삼각형 보실래요? 삼각형 BDP라는 삼각형에서 그렇지 50도 EX 그리고 나머지 하나의 크기가 90도다라는 생각할 수 있으니까 식 세울 수 있겠네요. 선생님, 이 각이 왜 90도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등변 삼각형에서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수직이면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서로 같아진다라는 얘기할 수 있겠죠.

길이가 같다라는 건 지금 써먹을 건 아니니까 잠깐 우리 주의를 각에 집중시켜 본다면 여기 있는 삼각형 BDP에서 직각과 50도와 EX 이렇게 세 개가 만나서 180도를 만들어 내야 된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럼 결국 각 X의 두 배가 40도가 되어야 하니까 각 X의 크기를 구해봐라라고 이야기하면 각 X의 크기가 20도가 됩니다. 자, 네가 20도라면 우리가 구하고 싶어하는 각은 50도를 더해서 70도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각 ACD의 크기 너 70도야라고 정답 찾을 수 있고요. 문제의 정답은 3번이다라고 골라줄 수 있는 네, 그런 문제였어요. 자, 7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7번은 오늘의 원픽으로 선생님이 골라놓은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문제 정말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실제로 이 7번 문제를 어려워했던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보통 우리가 지금 길이 또각 이런 것들을 구할 때 넓이를 생각하는 경우는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넓이로 접근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아이디어가 꽤나 우리 친구들을 어렵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언가 삼각형에서 변의 길이를 구하는데 넓이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이 아이디어가요. 여기서만 나오고 끝나지 않아요. 중학교 3학년 때 나옵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또 등장할 겁니다. 그래서 이 7번 문제를 풀어내는 아이디어 자체가 앞으로 여러분이 정말 자주 만나시게 될 아이디어고 이걸 생각을 해내지 못하면 틀리는 문제들이 꽤 있을 거다라는 거.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의 원픽으로 골라봤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아마 오늘 우리가 풀어갈 문제 중에 제일 높은 난이도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하지만 문제의 풀이 과정을 보면 어렵지 않아요. 계산도 쉽고요.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건이 문제를 접근하는 아이디어를 넓이로 접근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픽으로 골라놓고 여러분이 메모를 잘 해두셔야 돼요. 나중에 꼭 써먹을 거다. 시험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해야겠다라는 생각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할수 있겠죠? 자, 그럼 문제 천천히 읽읍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각 B 이퀄 각 C인 삼각형 ABC에서 B와 C의 길이가 서로 B와 C의 크기가 서로 같은 삼각형이야. 그렇다면 선분 AB와 선분 AC의 길이가 같아지겠구나라는 얘기할 수 있겠죠? 두 밑각의 크기가 같으면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 이런 얘기할 수 있으니까 여기 있는 선분 AC의 길이 12cm라고 표시를 합시다. 자, 그리고 문제 계속 읽어요. 그랬을 때 삼각형 ABC의 변 BC 위에 있는 점 P에서 선분 AB와 AC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DE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 P에서 AB와 AC에 수선의 발을 내렸다라는 거죠. 이게 직각이구나라는 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겠네요. 괜찮죠? 그러면 삼각형 BPD라는 삼각형에서 직각과 동그라미와 나머지 하나의 각이 존재하고 그세 개를 더하면 180도가 나와야 되니까요. 여기 있는 이 각의 크기를 세모라고 이야기한다면 동그라미라는 각의 크기에다가 세모라는 각의 크기를 더하면 이게 90도가 되어야 하는구나라는 생각 할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때 정확하게 활용하지 않을 수 있을지언정 이거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 다른 문제를 풀때 정말 많이 활용되는 내용 중에 또 하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요거까지 말씀드려 봅니다. 자, 오른쪽 삼각형 보세요. 오른쪽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직각과 동그라미와 나머지 하나의 각이 존재하고 삼각형 만들어 내니까 아, 이 각이 세모가 돼야 되는구나. 동그라미와 세모를 더하면 90도가 돼야 되는구나라는 생각 해볼 수 있겠네요. 이건 이 문제를 풀때 활용하지 않아도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다른 문제에서는 활용하게 될 겁니다. 괜찮죠? 좋았어. 여기까지 우선 문제 또 읽었고요. 자, 선분 AB의 길이가 12cm다. 선분 PD의 길이가 4cm다. 그리고 삼각형 ABC의 넓이가 66제곱센티미터일 때 PE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네요. 구하라는 건 뭡니까? PE의 길이예요. 이 길이 X라고 이야기해 봅시다. 그럼 도대체 X를 어떻게 구해? 주어져 있는 조건은 삼각형의 넓이인데 이 삼각형 전체에서 높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데 써먹을 수가 없는데? 라는 생각하면서 막혔을 거예요. 그쵸? 이럴 때 우리 보조선 하나가 필요하죠? 선을 연결해 봅시다. A와 P를 연결해요. 이렇게 연결하면 삼각형 ABC가 왼쪽에 있는 삼각형 ABP와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ACP로 나누어지고요.

전체 삼각형 ABC의 높이는 구할 수 없지만 왼쪽 삼각형 ABP의 높이 알 수 있고요. 오른쪽 삼각형 ACP의 넓이도 높이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아까 수선의 발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PD가 왼쪽 삼각형의 높이, 여기 있는 PE가 오른쪽 삼각형의 높이다라는 생각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삼각형의 넓이를 왼쪽과 오른쪽 두 개의 삼각형의 넓이의 합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자, 이 아이디어가 중요해요. 삼각형의 넓이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으면 이걸 한꺼번에 구하지 않고 왼쪽과 오른쪽 두 개의 삼각형으로 나누어서 구한다라는 아이디어. 이게 계속 두고두고 등장하게 될 아이디어입니다. 아셨죠? 자, 그럼 식세어보자. 전체적으로 삼각형의 넓이는 66제곱센티미터인데 자, 왼쪽 삼각형의 넓이를 생각해보면 너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12 곱하기 높이 4 하고 주어지고 오른쪽 삼각형의 넓이를 생각해보면 오른쪽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12 곱하기 높이 X라고 주어진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네요. 지금 이등변 삼각형에서 양쪽에 있는 두 개의 변의 길이 같다라는 조건에서 12라는 값을 찾아낸 거죠. 여전히 계산할 수 있는 식입니다. 자, 66은 곱해서 6, 4, 24 하고 만들어지고 요거 두 개 곱하면 요거 세 개 다 곱하면 6x라고 식을 쓸 수 있어요. 자, 방정식 풀 거니까 6x가 자, 24 넘어가면 42라고 쓰여지고요. x는 7이라고 x값 구해지네요. 자, 지금 현재 값을 구했고 선분 PE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단위까지 붙여서 선분 PE의 길이는 7cm라고 써주신다면 정확한 정답이 될 수 있겠다 얘기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니? 자, 지금 이 문제의 풀이 과정을 보면 어려운 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뭐가 어려운 겁니까? 이걸 생각해내는 게 어려운 겁니다. 여기 있는 이 식을 써내는 게 어렵지 아래로 풀어가는 건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식을 써내는 게 선생님이 오늘 얘기하고 싶은 강조 포인트다라는 거죠. 이 아이디어 꼭 기억해 두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구원 픽이었습니다. 됐죠? 좋아. 8번으로 그럼 넘어가 보자. 7번 문제가 문제를 접근하는 아이디어의 난이도가 좀 있었습니다. 자, 8번 봅시다.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가 AB와 AC가 똑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래요. 자, 그랬을 때 각 B의 이등분선과 각 ACD의 이등분선의 교점을 각 E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각 BEC의 크기를 구해봐라. 저 끝에 있는 각의 크기를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문제예요. 지금 동그라미와 X 이렇게 두 개의 종류의 각이 있으니까 식을 쓰기 좀 편하도록 문자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동그라미를 X라고 하고요. X표를 Y라고 이렇게 각을 이름을 붙여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X 두 개가 우리 각 B의 크기를 만들어내고 각 C도 X 두 개가 만들어진다라는 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삼각형 ABC에서 4배의 각 X의 크기에다가 16도를 더해준 거 이게 바로 180도가 돼야 돼 라고 식을 세울 수 있어요. 천천히 산수 계산합시다. 4배의 각 X가 자 이게 16도 넘어가서 빠지면 164도라고 쓸 수 있고 따라서 각 X의 크기를 생각하면 41도라고 각 X의 크기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X가 41도예요. 자, X의 크기가 왜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우리 지금 끝에 있는 각의 크기를 구하고 싶은데 그 각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 삼각형 BEC라는 삼각형을 보고 외곽을 하나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외곽의 크기와 X와 끝에 구하고 싶어하는 각 사이의 관계를 생각할 겁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요 41도 구하는 거 중요해요. 그럼 이제 Y의 크기도 하나 구해야겠죠? Y 크기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자, 지금 현재 X 두 개가 각 ACB라는 걸 알고 있고 그 각의 크기가 82도다라는 사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렇다면 반대쪽에 Y 두 개가 몇 도가 되겠습니까? 180도에서 82도 빼면 되겠죠? 또 두 배의 각 Y의 크기가 180도에서 82도 뺀 98도야라고 생각할 수 있고 각 Y는 49도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41도와 49도와 내가 구하고 싶어하는 각 B, E, C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에서 하나의 외곽의 크기 49도는 41도와 너 더해서 만들어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각 B, E, C의 크기가

8도구나라는 걸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봐야 되는 삼각형은 삼각형 BC입니다. BCE에서 이 외곽 하나의 크기가 이웃하지 않는 두 개의 내각의 크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각의 크기도 X였으니까 41도와 너도하면 49도 나와야 돼라고 이야기하면서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림이 좀 복잡한 그런 그림입니다. 실제로 이 그림은요, 나중에 중학교 3학년에서 다시 한번 만나게 될 그림이에요. 그래서 한번더 눈여겨봐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자, 다음으로 갑시다. 9번 문제. 오른쪽 그림에서 세 변의 길이 모두 똑같다라고 주어져 있고, 각 A의 크기를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 문제 어디선가 많이 보던 스타일의 문제죠? 그래요. 그래서 A의 크기를 X라고 얘기한다면, BAC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너도 X가 될 거고, 그렇다면 이각의 크기가 2X가 된다 생각할 수 있고요. 삼각형 BCD도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렇지. 너도 각의 크기가 2x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 ACD라는 삼각형에서 하나의 외곽이 108도인데 그 108도가 2x와 x를 더해서 만들어지는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각 x의 3배가 108도야라고 우리 식을 세울 수 있고, 그렇다면 각 x의 크기가 36도라고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네요. 할 만합니까? 이 그림은 실제로 A라는 각의 크기를 주고서 이 외곽의 크기를 구하여라 라는 형태의 문제로 쉬운 예제에서 많이 주어지는 건데요. 그걸 좀 방정식처럼 바꾸어 놓은 그런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3번 36도를 골라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10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선분 A, B와 A, C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있는데, 자, 여기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똑같은 이등변 삼각형인데, 꼭지각이 60도다라고 주어져 있으니까요. 아, 그래? 그럼 이 모든 각의 크기가 60도가 되는 정삼각형이구나라는 조건을 문제에서 생각해 볼수 있어요. 자, 그랬을 때, 각 B, P, C의 크기를 구하여라라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여러분, B, P, C의 크기를 구하려면, 이 각과 이 각의 크기를 알아서 180도에서 빼내면 되겠죠. 자, 그런데요, 이두 개의 각이 어디로 옮겨지는지 우린 찾아볼 수 있어요. 실제로 선분 BC의 길이와 또 선분 AC의 길이가 서로 똑같고요. 그리고 밑에 두 개의 변 짧은 것 같다라고 표현돼 있으니까, 자, 이 길이 서로 같아지고요.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이 60도로 같아지니까 삼각형이 서로 합동입니다. ADC라고 이야기하는 삼각형과 그리고 여기 있는 CEB라고 이야기하는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다라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일 벌어져요? 자, 보세요. 이 각이 동그라미, 이 각이 세모, 그리고 이 동그라미가 이쪽으로 옮겨오는데, 아, 이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가 60도구나라는 얘기할 수 있겠죠.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가 60도라면 이렇게 두 개의 각의 크기를 더한 것도 60도가 되겠네요. 결국 각 BPC에다가 60도를 더해준 게 180도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어서 각 BPC의 크기가 120도야라고 결론 내려줄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복잡한 계산이 있나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활용해서 동그라미를 옮겨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때 이 문제에 숨어있는 조건, ABAC가 이등변 삼각형이다라는 조건에서 전체적으로 삼각형 ABC가 정삼각형이다라는 걸 찾아내면 해결이 좀 쉬운 그런 문제였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풀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뒤에 있는 문제들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트로피를 가져간 건 몇 시?
1: 여왕대! 우리 곰기가
2: 우주 노래자랑에 나갔대! 예!
3: 여긴가. 오늘 내가 빛내줄 무대가 우주 노래자랑 영광의 트로피는 누구 거? 내 거. 1, 2, 3, 4, 5, 6, 7, 8, 9, 10 푸! 터하고 빠고 하고
4: 도와줘. 아니 도와줘요. 트로피. 트로피가 사라졌어요.
0: 설마 이거요?
4: 저거요, 저거.
3: 아! 몇 군데? 어쩌다가요?
4: 그게 분명히 금고에 잘 넣어뒀거든요. 근데 누가 가져갔어요?
0: CCTV는 확인했습니까?
4: 했죠. 마침 그 앞을 지나간 자가 딱 둘 있더라고요. 1시에 지나간 꿀꿀별 외계인 오잉키와 6시에 지나간 꽉꽉별 외계인 꾸덕. 근데 둘 다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5: 아니야, 오잉키.
2: 꾸덕.
3: 오호, 그렇다면 범인이 트로피를 훔쳐간 시각만 알면 되는데. 목격자는 없습니까?
4: 아, 있어요. 멀리서 범인을 봤다는 자가 있기는 한데.
6: 꼬라뻑꼬.
4: 말이 안 통해요. 우리 은하 외계인이 아닌가 봐요.
6: 꼬.
7: 따.
6: 꼬.
7: 따.
4: 아까부터 자꾸 꼬, 따, 꼬, 딱 이러는데, 아, 이게 뭔지.
3: 와. 잠깐!
6: 꼬. 꼬.
7: 따.
6: 꼬. 따.
3: 꼬. 딱. 꼬. 딱.
0: 설마.
3: 똑, 딱, 똑, 딱. 시계!
4: 꼬, 따, 꼬, 따.
3: 맞죠, 맞죠? 이렇게 어려운 걸 알아내다니.
4: 오, 역시 곰띠.
3: 예! 우후!
6: 꼬라 뽀뽀!
3: 아하! 한시! 범행 시간! 한시입니다!
4: 한시? 역시 곰띠.
6: 뽀꾸바. 뽀꾸바.
4: 이게 뭐냐고요. 아, 곰끼는 알죠?
3: 시계. 긴 검지손가락. 짧은 새끼손가락을 하면.
4: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3: 뭐냐면.
4: 뭐냐면.
3: 모르겠어. 여한테 도와줘. 도와줘.
1: 걱정 마, 곰끼. 우리가 도와줄게. 그럴 수 있지, 여한데?
2: 외계인이 보여주는 검지랑 새끼손가락은 뭘 가리키는 걸까?
8: 짧은 시각, 이제 시를 뜻하고, 이제 긴 바늘이 분을 뜻하니까.
1: 시계바늘을 말하는 거구나. 그렇지. 바로 그거야.
2: 시계에는 긴 바늘, 짧은 바늘이 있는데 둘째 손가락은 둘 중에 어떤 걸까?
8: 짧은 바늘인 것 같은데. 긴 바늘인 것 같아.
1: 그럼 새끼 손가락은?
2: 자, 우리 서윤 요원.
8: 짧은 바늘.
2: 짧은 바늘? 역시 우리 요원들이야. 자, 그럼 시계를 더 자세히 알아볼까? 응? 우리 주위에

0: 시계가 있지. 숫자만 있는 시계도 있고
1: 바늘이 있는 시계도 있어. 이건 어떻게 읽을까? 긴 바늘이 12에 있고 짧은 바늘이 1을 가리키면 1시.
0: 몇 시인지 알고 싶다면 이렇게 짧은 바늘을 보면 돼.
1: 여기서 긴 바늘이 한 바퀴를 돌면 짧은 바늘은 한 칸 움직여서 몇 시?
2: 2시!
0: 다시 긴 바늘이 한 바퀴 돌면
2: 3시!
1: 다시 한 바퀴 돌면
2: 4시!
0: 또 한 바퀴 돌면
2: 5시!
1: 또 돌다가 잠깐! 긴 바늘이 6을 가리키네. 이건 바로 10분, 20분, 30분, 30분이란 뜻.
0: 짧은 바늘은 5와 6 사이에 있지. 5시는 지나왔고 6시를 향해 가는 거니까 이럴 땐 앞에 있는 수를 읽으면 돼.
1: 그러니까 몇 시 몇 분?
2: 5시 30분.
1: 그렇지.
0: 다시 긴 바늘이 돌아서
1: 짜잔! 이건 몇 시?
2: 6시!
0: 그래! 긴 바늘이 위에, 짧은 바늘이 아래 쭉 이어진 게 보이지?
1: 응. 외계인이 보여준 손 모양 기억나?
2: 응.
1: 긴 검지가 위, 짧은 새끼손가락이 아래.
0: 외계인은 몇 시를 말하려는 걸까?
2: 6시!
1: 바로 그거야!
0: 들었어, 곰기!
3: 고마워, 현대! 자, 역시 내 짐작이 맞았구만. 이건 6시였어!
4: 와!
3: 맞죠? 맞죠?
4: 그렇다면 범인은?
3: 범인은 바로 6시에 CCTV에 찍힌 꽉꽉별의 도덕의
4: 꾸벅 잡아라!
3: 역시나 못하는 게 없구만. 어떤가요? 멋지죠? 뭐야? 왜 어디 갔어? 어디 갔어? 같이 가요!
5: 다음 참가자는 우주 최고 요원 콘피.

0: 네.
1: 오늘 우주 노래 자랑
0: 대상은 바로
1: 공기 영화.
2: 야! 와! 내가 받을 줄 알았어. 와!
0: 오, 축하드립니다.
2: 오, 감사합니다. 보았나 친구들? 시계를 읽을 줄 알면 누구나 요원이 될 수 있다. 공기와 함께라면
3: 도전!
4: 오늘의 훈련은 바로
5: 시계를 완성하라.
4: 빨간 모자를 쓴 요원이 긴 밤에
5: 파란 모자를 쓴 요원이

0: 되어서 시계를 완성하면 성공이야.
1: 자, 어떤가 요원들, 자신 있다면 파이팅!
2: 파이팅!
0: 그럼 게임을 시작해볼까요?
3: 먼저 설아 요원과 윤슬 요원 준비!
1: 자, 몇 시 몇 시? 지금 시각은 몇 시?
2: 8시!
3: 맞았어! 출발!
1: 호호호, 시계 바늘이 움직이고 있고!
0: 다 완성했나요?
2: 응!
3: 어디 볼까? 8시! 성공이야!
1: 잘했다, 요원들! 예!
3: 자, 한 번 더!
0: 승아 요원과 서윤 요원, 준비!
1: 몇 시 몇 시? 지금 시각은 몇 시?
2: 2시 30분!
0: 좋았어! 요원들,
3: 완성했나요?
2: 응.
0: 짧은 바늘이 2와 3 사이, 긴 바늘은 6. 2시 30분. 역시 성공이야.
1: 멋지다, 요즈.
0: 잘했어.
1: 자, 우리 요원들 다시 한번 외쳐보자. 시계를 읽을 줄 알면 누구나 요원이 될 수 있다.
2: 누구나.

0: 최고 요원 그래 바로 너.
1: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2: I'm fine. Thank you. Enough. 네.
1: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3: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4: English. 길거리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5: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계단에선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1번, 난간을 잡고 걸어간다. 2번, 급하면 뛰어간다. 정답은 1번. 앞쪽을 똑바로 보면서 난간을 잡고 한 칸씩 걸어가야 해요.
4: 급하다고 뛰지 말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앞사람과 간격을 두고 천천히 걸어가야 해요.
5: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누나 내 친구 유유 알지?
1: 응, 눈물 많고

0: 층간소음은 왜 나는 거예요? 찐이랑 깔끔이랑 함께 유윤의 집에 놀러 갔어.
1: 우와!
2: 우와! 너희 집 정말 깔끔하다. 먼지가 하나도 없어.
1: 그래? 고마워.
3: 얘들아, 얘들아. 우리 진짜 재밌게 놀자.
0: 좋아! 우리 숨바꼭질 할래?
1: 좋아!
0: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4: 내가 좋네.
1: 그럼 내가 술래 할게.
0: 그래!
1: 그럼 빨리 숨어. 내가 열샌다. 하나.
0: 숨바꼭질이 시작되자 모두 흩어졌지.
2: 아, 여기에 숨어야겠다.
1: 네.
4: 우와, 방 진짜 이쁘다. 어디 숨지? 여기 숨을까?
0: 여기 있으면 절대 못 찾겠지.
1: 아홉. 열. 이제 찾는다. 짠.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0: 여기 숨겠지.
4: 어? 없네.
1: 다른 데 찾으러 가야지.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2: 역시 잘 숨었어.
0: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2: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이러다 무너지는 거 아니야?
1: 못 찾네. 한번 나가볼까?

0: 정말 여긴 큰 소리가 났어.
1: 뭐야? 너희들 다 여기 있었구나.
2: 유유야, 이상한 소리가 났어.
1: 나는 진짜 무서웠어.
0: 막 쿵쿵쿵 소리도 났어.
1: 어? 잠깐만, 그거 뭐라 그러더라. 잠깐만. 아, 우리 엄마 그러는데 그거 층간소음이래.
2: 뭐? 층간소음? 알고 보니 이상하고 무서운 소리의 정체는 바로 층간소음이었던 거야.
3: 아, 층간소음.
2: 누나, 근데 층간소음이 뭐야?
3: 층간소음이 뭐냐면 다른 집에서 나는 소리가 우리 집까지 시끄럽게 들리는 거야.
2: 근데 누나, 다른 집에서 나는 소리가 왜 우리 집에 들리는 거야? 왜 다른 집에서 나는 소리가 우리 집에 들리는 거냐고? 왜?
3: 와, 안 들린다, 안 들린다. 호떡이 말이 안 들린다.
2: 진짜?
3: 호떡잡이야, 사실 들려. 근데 나도 잘 모르겠어. 우리 호기심 딱지한테 물어볼까?
2: 응.
3: 좋아, 호기심 딱지 나와라. 우리들의 호기심을 풀어줄 수많은 딱지들. 그 중에서 오늘 필요한 건 바로 층간소음 딱지. 층간소음 딱지야, 궁금한 걸 알려줘.
2: 누구세요?
4: 잘 들립니까?
3: 엄청 크게 들려요.
4: 미안해요, 미안해요. 어떤 것을 알고 싶어서 날 불렀나요?
2: 왜 다른 집에서 나는 소리가 우리 집까지 들리는 거예요?
3: 그것도 시끄럽게요.
4: 아, 층간소음 말이군요. 그럼 우리 함께 알아볼까요?
2: 네!
4: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우리 집에 들리는 다른 집에

0: 생활 소음을 말해요.
1: 공동주택이 뭔데요?
0: 여러 가구가 한 건물 안에서 각각 따로 살 수 있도록 지은 커다란 집이죠.
1: 그럼 생활소음은 뭐예요?
0: 생활소음이란 일상생활 중에 자주 생기는 소음으로 청소기 소리, 뛰는 소리, 문 닫는 소리까지 다양하답니다. 그런데 말이죠. 왜 다른 집의 소리가 우리 집까지 들리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공동주택의 기본 구조 때문이랍니다. 공동주택은 모든 세대가 벽과 바닥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즉, 우리 집의 바닥은 다른 집의 천장이라는 사실. 그러다 보니 소음이 발생하면 사방, 팔방, 주위의 집들로 소리가 전달되게 됩니다.
1: 어? 그럼 집에서 들리는 시끄러운 소리가 윗집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나는 소리일 수도 있겠네요?
0: 그렇습니다. 옆집이나 아랫집에서 나는 소리일 수도 있는 것이죠. 층간소음이 심해지면 오해와 갈등이 쌓이고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는 생활소음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1: 그런데 다른 집과 붙어있다고 해도 소리가 너무 잘 들려요.
0: 벽식 구조로 되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소리가 발생하게 되면 벽을 타고 전달되기 때문에 층간소음이 더 잘 들릴 수 있답니다.
1: 박사님, 그런데 제 친구 유유가 그러는데요. 화장실이 더 유난히 잘 들린다고 하던데 왜 그런 거예요?
0: 그건 공동주택의 화장실은 보통 공기가 통하는 통로가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리가 통로를 타고 더 잘 퍼진답니다. 그럼 어떤 행동들이 층간소음을 일으키는지도 알아볼까요?
1: 네!
0: 무너질 것 같은 큰 소리의 정체는 바로 나나바바라! 거실에서 마구 뛰어다니는 소리였습니다. 이렇게 집안에서 뛰어다니면 층간소음이 날 뿐만 아니라 넘어져서 다칠 수도 있어요. 아파! 알 수 없는 무서운 소리의 정체는 바로 바닥과 닿는 장난감의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작은 것 같아도 다른 집으로 전해질 때는 천장의 빈 공간을 통해 소리가 커지기 때문에 장난감은 매트나 카펫 위에서 갖고 노는 것이 좋습니다. 호떡이의 잠을 깨운 소리의 정체는 바로 화장실에서 부르는 노래소리였습니다. 화장실은 앞에서 말한 구조의 문제뿐만 아니라 소리를 반사하는 욕실 타일 때문에 소리가 흡수되지 않아 더 잘 전달되지요.
1: 이게 무슨 소리야?
0: 이 밖에도 주변이 조용해지는 밤늦은 시간에 세탁기나 청소기를 돌리면 층간소음이 크게 느껴져요.
1: 그럼 층간소음을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0: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줄일 수는 있어요.

0: 편하고 쉽게 전달될 수 있어요.
1: 집안에서 뛰면 다칠 수 있죠. 아야야 아야야.
2: 다음에는 우리 집이 도서관으로 변신.
0: 이웃이 자는 시간에는 쉬. 조용히

0: 드려볼까요?
1: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2: 늦은 밤에 조용히 움직이자.
3: 그래요.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면 모두가 함께 즐거울 수 있답니다. 안녕!
2: 네, 안녕히 가세요. 앞으로 유유집에 놀러 갈 땐 조심해서 놀아야겠다.
1: 그래, 잘 생각했어. 서로 조심하고 배려하다 보면 층간소음도 많이 줄어들 거야.
2: 맞아, 맞아. 누나, 그럼 나 이제 층간소음 딱지 주면 안 될까요?
1: 노래 잘하면 줄게.
2: 우와, 신나, 신나.
1: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할까?
2: 고고고!

0: 먹고 말 거야.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과학 공부를 해볼 차례인데요. 궁금하니까 오늘의 아하 주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아하 주제는요, 바로 이건데요. 자, 우리 과학, 동물의 생활에 이어서 이번에는요, 바로 식물의 생활 그 중에서도 이걸 한번 공부해 볼 겁니다. 자, 오늘의 아하 주제는요, 우리 주변의 식물과 식물의 사는 곳에 따른 특징 알기를 배워볼 건데요. 자, 그러니까 선생님이 바로 이 돋보기를 준비한 이유는 관찰해 보기 위해서 바로 무엇을 우리 주변의 식물들을 관찰해 볼때꼭 필요한 도구가 바로 이 돋보기잖아요. 그래서 이 돋보기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선생님의 머리띠를 잘 보세요. 바로 귀여운 새싹이 있지요. 식물의 생활 단원을 배우기 때문에 새싹 머리띠를 해봤습니다. 잘 어울리나요? 자, 그럼 오늘의 아하 주제 바로 공부 시작해 볼게요.

교과서 개념 익히기. 먼저 우리 주변의 식물, 식물에 사는 곳에 따른 특징. 첫 번째, 주변에 사는 식물 관찰하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주변에서 식물을 관찰할 수 있는 곳은요, 뭐 학교, 화단, 공원, 뭐 굉장히 많지요. 그리고 두 번째, 소나무, 장미, 민들레, 은행나무, 다양한 식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주변에 사는 여러 가지 식물들은요, 생김새와 특징이 모두 다양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주변에 사는 식물을 관찰할 때 주의할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식물을 함부로 만지지 않습니다. 다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미와 같이 가시가 있는 식물은 조심하면서 관찰하고요. 세 번째, 화단이나 공원에서 식물을 관찰할 때는요, 다른 식물들을 밟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그리고요, 식물을 함부로 이렇게 꺾거나 잎을 따지 않고 가급적이면 땅에 떨어진 것을 이용해서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맨눈으로 관찰하기 힘들 때는요,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이 돋보기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이 사진기 기능이 있는 스마트 기기, 디지털 기기 등을 이용하면 내가 직접 관찰하지 않고도 자세한 정보를 쉽게 알수 있지요. 자, 계속해서 주변에 사는 식물의 모습 몇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우리 친구들 교재에도 나와 있는 사진이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장미, 민들레, 소나무, 은행나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주변에 사는 식물 중에 하나, 장미인데요. 이 장미의 색깔은요, 이렇게 붉은색이나 뭐 노란색, 다양한 색깔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미의 줄기를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손으로 막 만지면 안 됩니다. 다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 민들레는요, 색깔이 이렇게 노란색 꽃이 있거나 또 하얀색 꽃이 있는데요. 이 민들레 잎을 자세히 보면은요, 잎의 모양이 마치 톱니바퀴처럼 생겼습니다. 이 민들레라는 식물도 쉽게 볼수 있는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소나무인데요. 소나무는요, 이렇게 줄기가 굵고요. 그리고 소나무의 잎은요, 마치 바늘처럼 뾰족하고 초록색입니다. 소나무이고요. 자, 네 번째로 은행나무가 나와 있습니다. 노란색 색깔이 예쁜 은행나무 마찬가지로 줄기가 굵고요. 이 은행나무의 잎을 자세히 보면은요, 마치 부채 모양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가운데가 살짝 갈라져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은행나무 잎이지요. 자,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는 장미, 민들레, 뭐 소나무, 은행나무 같은 것들을 살펴보았고요. 자, 계속해서 우리 좀더 자세히 여러 가지 식물 잎의 생김새를 관찰해 보자고요. 자, 우리 사진도 나와 있지만 이렇게 돋보기를 이용해서도 자세히 볼 수도 있습니다. 우와, 이렇게 막 굉장히 확대되어 보이죠? 좀더 쉽게 이렇게 돋보기를 이용해서 살펴보면 자세히 관찰해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먼저 우리 교재에 단풍나무 잎이 나와 있습니다. 이 단풍나무 잎의 생김새를 자세하게 한번 관찰해 보자고요. 자, 단풍나무 잎은요, 딱 봤을 때 어떤 모양처럼 보여요, 친구들? 자, 왕관? 자, 딱 봤을 때 마치 이렇게 손가락 모양처럼 쫙쫙쫙쫙 전체적인 모양이 막 갈라져 있지요. 자, 그래서 그 옆을 보면은 잎은 손바닥 모양이고 깊게 갈라져 있다. 그리고 끝부분은요, 뾰족뾰족합니다. 그리고 잎의 가장자리가 톱니 모양이다라는 것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은요, 잎의 가장자리 모양이 울퉁불퉁 이렇게 톱니 모양처럼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소나무 잎인데요. 소나무 잎은요, 이렇게 바늘과 같이 가늘고 길쭉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잎은 한 곳에 두 개씩 뭉쳐서 나고요. 자, 세 번째로 은행나무 잎은요, 이렇게 부채 모양이고요. 아까 살펴봤지요. 그리고 가운데 부분이 갈라져 있고요. 잎의 끝부분은 이렇게 물결 모양입니다. 물결 모양. 자, 이렇게 우리 이 단원에서는요, 여러 가지 식물들이 앞으로 나옵니다. 우리 친구들이요, 공부할 때이 모든 것을 외우면 물론 좋겠지만 그게 힘들다면 우리 친구들이 딱 봤을 때, 아, 이 식물 잎은 이 식물의 잎이야. 이 잎은 이 식물의 잎이야. 이 이름 정도는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욕심을 내본다면 이 특징 중에 한두 가지는 꼭꼭 기억하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딱 사진을 봤을 때, 아, 이 식물의 잎이야. 그리고 이 잎의 특징은 어때? 이 정도만 기억해도 충분하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벚나무도 한번 살펴보죠. 벚나무 잎은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때요? 전체적으로 둥근 모양인데요. 끝부분이요, 뾰족하죠. 그래서 잎은 둥근 모양이고 끝부분이 뾰족하다. 또 잎의 가장자리가 아까 단풍나무처럼 톱니 모양이다라는 것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두눈 크게 뜨고 보면은요, 정말 톱니 모양처럼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름도 귀여운 강아지풀도 나와 있습니다. 자, 강아지풀의 특징은요. 잎은 가늘고 길쭉한 모양이에요. 아까 소나무 잎처럼 말이죠. 자, 그리고 잎의 끝부분은요. 뾰족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토끼풀도 나와 있는데요. 토끼풀은요. 잘 보세요. 어때요? 동글동글한 모양이고요. 한 곳에 세 개의 잎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잎은 대부분 한 곳에 세 개씩 난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또 잎의 끝부분은 둥글어요. 그리고 잎의 가장자리가 아까 벚나무, 단풍나무처럼 톱니 모양이다라는 것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딱 봤을 때, 아, 벚나무, 아, 강아지풀, 아, 토끼풀. 이 정도는 우리 친구들이 꼭꼭 머릿속에 외워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식물 잎의 생김새를 관찰해 봤고요. 자, 계속해서 우리 동물의 생활에서도 살펴보았던 분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자, 분류라는 것은요, 우리 친구들이 잘 알다시피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누는 것, 무리를 지어서 나누는 것을 분류라고 하지요. 자, 분류 기준을 정할 때는요, 몇 가지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식물 잎을 관찰한 특징 중한 가지를 골라 분류 기준을 세워봅니다. 두 번째, 이때 잎의 생김새에 따라서 잎의 전체적인 모양, 끝 모양, 가장자리 모양 등을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잎의 전체적인 모양이 가늘고 길쭉한가? 잎의 끝 모양이 뾰족한가? 잎의 가장자리 모양이 톱니바퀴 모양인가? 또는 매끈한 모양인가? 처럼 이렇게 기준을 세워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요. 기준을 세워보세요라고 하면은요. 단순히 잎이 큰가? 작은가? 또는 잎이 초록색인가? 뭐 이런 기준을 세우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건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크기나 색깔 같은 기준은요. 같은 종류의 잎이라도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분류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이죠. 똑같은 잎이지만 조금 더 진한 초록색이 있고요. 연한 노란색, 연한 초록색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도 볼까요? 이 기준을 세울 때는요. 누가 분류해도 결과가 똑같이 나오는 것으로 분류 기준을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 잎이 예쁜가? 잎이 아름다운가? 뭐 잎이 작은가 큰가처럼 어떤 사람마다 분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적합한 분류 기준이 아니다. 사람의 생각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적합한 분류 기준이 아니다라는 것도 한번더 확인하고 가자고요. 이렇게 분류 기준에 대해서도 알아봤고요. 계속해서 우리 들이나 산에서 사는 식물, 그리고 강이나 연못에서 사는 식물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들이라고 하면은요, 평평하고 넓게 트인 땅을 말하는 것이죠. 들. 그리고 산이라고 하면은요, 이 평지에서 높이 솟은 부분을 바로 산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들이나 산에서 사는 식물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아까 잎처럼 이것도요, 마찬가지로 이 식물을 보고, 아! 어떤 식물이네? 이름 정도는 우리 친구들이 꼭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식물이 몇 가지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런데요. 이 들이나 산에서 사는 식물은요. 크게 풀과 나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풀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풀에서는요. 민들레, 명아주, 토끼풀이 나와 있습니다. 자, 민들레부터 한번 볼까요? 자, 민들레의 특징은요. 잎이 한 곳에서 뭉쳐나고 잎의 가장자리 모양은요, 톱니 모양이에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말이죠. 자, 그리고 꽃은요, 사진에서 볼수 있듯이 노란색이고요, 여러 개의 꽃이 모여 전체 꽃을 이루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민들레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명아주라는 풀인데요. 명아주는 잎이 삼각형 모양이에요.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면은요, 정말 잎이 마치 삼각형 모양입니다. 자, 그리고 잎의 가장자리가 역시 톱니 모양이고요. 꽃은 진한 연두색, 줄기는 곱게 자란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명아주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바로 토끼풀인데요. 이름에도 풀이 들어있지요. 따라서 쉽게 풀이라는 것을 알수 있는 토끼풀입니다. 토끼풀의 꽃은요, 흰색이고 여러 개의 꽃이 모여 둥근 모양을 이룹니다. 잎은 둥근 모양이고 아까 본 것처럼 한 곳에 세 개씩 나고요. 잎의 가장자리가 톱니 모양이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지요. 자, 풀의 대표적인 세 종류, 민들레, 명아주, 토끼풀 이어서 이번에는요, 나무를 한번 볼까요? 자, 나무는요, 소나무, 단풍나무, 밤나무가 나와 있습니다. 소나무는 키가 크고요, 솔방울이 달려 있어요. 이 솔방울이라는 것은요, 이 씨가 든 작은 비늘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둥글게 생긴 형태를 바로 솔방울이라고 하는데요. 이 솔방울은요, 촉촉히 젖으면 이렇게 움츠러들고, 그리고 건조하면 벌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잎은 두 개씩 뭉쳐나고요. 바늘같이 뾰족했지요. 또 줄기는 굵고 거칩니다. 단풍나무는요, 줄기가 굵고 단단하고요. 잎이 손바닥 모양이었지요. 또 잎의 가장자리는 톱니 모양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밤나무가 있습니다. 밤나무 역시 키가 크고요. 열매를 맺는 시기에는 밤이 달려 있고, 잎은 길쭉한 타원 모양이에요. 타원은요, 원이 좀 찌그러진 모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또 잎의 가장자리가 톱니 모양이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풀과 나무 대표적으로 몇 가지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이 풀과 나무의 공통점과 차이점 정리하고 가자고요. 자, 풀과 나무의 비슷한 점은요. 바로 이거예요. 자, 먼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간다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또 잎과 줄기의 구분이 쉽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다른 점도 있겠지요? 자, 차이점, 다른 점은요. 풀은요. 대부분 나무보다 키가 작아요. 물론 이 대나무와 같이 키가 큰 풀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대부분 나무보다 키가 작고요. 또 대부분 줄기가 나무보다 가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나무는요, 대부분 풀보다 키가 커요. 물론, 뭐, 무궁화, 철쭉처럼 키가 작은 나무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다라는 것이죠. 또 대부분 줄기가 풀보다 굵다라는 특징을 가진 나무입니다. 풀과 나무의 공통점과 차이점도 꼭꼭 기억하고 가자고요. 자, 이어서 우리 이번에는요, 강이나 연못에서 사는 식물의 특징 알아볼 건데요. 우리 교재에 몇 가지 식물들이 나와 있습니다. 친구들이요, 다른 건 몰라도 이 식물들 정도는 기억하고 가자고요. 자, 그림을 보면은요, 부들 연꽃, 마름 수련, 부레옥잠, 검정말, 나사말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부들과 연꽃 같은 식물은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지만 그림에서 볼수 있듯이 잎과 꽃은 물 밖으로 높이 자라는 식물입니다. 부들과 연꽃이고요. 이 마름과 수련, 뭐 가래 같은 식물은요, 이 부들 연꽃처럼 뿌리를 땅에 내리고 살지만 그림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잎과 꽃이 물 위에 떠서 살아가는 식물입니다. 마름, 수련이고요. 그다음 부레옥잠이 있는데요. 뭐 부레옥잠, 개구리밥, 뭐 물상추 같은 식물은요. 이렇게 뿌리가 물속에 있고요. 물 위에 아예 떠서 살아가는 식물 부레옥잠입니다. 자, 그리고 검정말, 나사말, 물질경이 같은 식물은요. 그림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아예 물속에 잠겨 살고요.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검정말, 나사말입니다. 부들 연꽃, 마름 수련, 또 부레옥잠, 검정말, 나사말 정도는 우리 친구들이 머릿속에 익혀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을요, 개념 확인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번. 야외에서 식물을 관찰할 때는요, 돋보기를 활용하지요. 돋보기. 2번. 장미 민들레는 여러 가지 색의 꽃이 있고요. 줄기가 가시가 있는 식물은요, 바로 장미였습니다. 3번, 주변에 사는 식물을 관찰할 때 주의할 점으로 옳은 것의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의 가위표하라고 있는데요. 1번,

다른 식물을 밟지 않도록 조심조심해야 하지요. 맞습니다. 두 번째, 높은 곳에 있는 식물을 관찰하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가면 큰일 납니다. 위험해요. 이럴 때는요, 굳이 올라가면 절대 안 되고요. 땅에 떨어진 걸 살펴보거나 아니면 뭐 스마트 기기,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서 관찰하면 된답니다. 자, 계속해서 4번 문제입니다. 잎의 생김새를 보고 해당하는 식물을 찾아 바르게 선으로 연결하시오 라고 있는데요. 아까 선생님이요, 이름 정도는 꼭 기억하세요 라고 했잖아요. 이 식물, 바로 손바닥. 자, 딱 펼치면 이렇게 갈라진 모양이 비슷하지요. 바로 단풍나무 잎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바로 둥근데 끝이 뾰족한 벚나무 잎.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겠네요. 자, 5번. 잎의 생김새에 따라 분류할 때 잎이 예쁜가는 분류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면 안 되겠지요? 자, 6번. 민들레, 명아주, 토끼풀, 풀풀풀. 이세 가지 모두 대표적인 풀이고요. 7번. 풀과 나무에 대한 설명입니다. 1번. 풀은 대부분 나무보다 키가 작습니다. 틀렸고요. 2번. 나무는 대부분 풀보다 줄기가 굵습니다. 대부분 그렇지요. 맞습니다. 자, 8번 보죠. 다음 식물에 해당하는 특징을 찾아 바르게 선으로 연결하시오라고 있는데요. 자, 우리 아까 보았던 강이나 연못에 사는 식물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뭐, 부들이라든지 연꽃, 갈대 같은 식물은요. 바로 잎이 물 위로 높이 자라는 식물이고요. 뭐, 수련, 가래, 마름 같은 식물은요. 잎이 물에 떠 있는 식물입니다. 그리고 검정말, 나사말, 물질경이 같은 식물은요. 이렇게 물에 완전히 잠겨 사는 식물이고요. 9번. 강이나 연못에서 사는 식물 중에서 생활 방식이 불의 옥장과 비슷한 식물은 바로 불의 옥장. 물 위에 완전히 떠서 살아가는 식물이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물상추, 개구리밥 같은 식물이 있습니다. 개구리밥에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념 학위 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실전 문제 확인해 볼게요. 실전 문제 1번인데요. 주변에서 식물의 잎을 채집하기에 좋은 곳은 어디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공원, 마트, 수영장, 영화관, 학교 급식실 중에서 식물의 잎을 채집하기에 좋은 곳은 바로 공원이 되겠지요. 1번 이렇게 적어주고요. 2번 볼게요. 식물의 잎을 채집할 때 주의할 점으로 옳지 않은 것 묻고 있습니다. 뭐 필요한 만큼 채집 좋죠. 식물을 함부로 만지면 안 돼요. 되도록 가지에 붙은 잎을 채집하는 것이 아니라 떨어진 잎을 채집합니다. 4번. 다른 식물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요. 잎을 채집하기 위해 나무에 절대 올라가면 안 됩니다. 위험해요.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네요. 자, 3번인데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식물입니다. 자, 이 대표적인 교재에 나온 식물은요. 우리 친구들이 이름을 꼭꼭 기억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식물은요, 꽃은 노란색이고요. 여러 개의 꽃이 모여 전체 꽃을 이룹니다. 잎이 한 곳에서 뭉쳐나고요. 하나의 잎이 톱니 모양인 바로 이 식물은 장미, 민들레, 토끼풀, 은행나무, 단풍나무 중에서 바로 민들레지요. 민들레의 열매는요, 이렇게 바람에 날려서 잘 날아가는 특징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에 2번, 2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번인데요. 5번까지 이어지는 문제예요. 여러 가지 식물의 잎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기억은요. 바로 어떤 식물의 잎이다? 적어볼게요. 단풍나무 식물, 단풍나무의 잎이고요. 자, 니은은요. 바로 강아지 풀입니다. 강아지 풀. 자, 디귿은요. 소나무의 잎이고요. 리을은요, 부채 모양, 바로 은행나무의 잎이에요. 이렇게 몇 가지 정도는요, 우리 친구들이 이름을 잘 알아두면 그만큼 문제 풀때 편리하답니다. 자, 기억은요, 단풍나무예요. 잎이 부채 모양 은행나무이고요. 한 곳에 두 개씩 뭉쳐나는 것은 바로 소나무의 잎입니다. 잎이 둥글고 끝부분이 뾰족한 것은요, 벚나무의 잎이었고요. 잎이 손바닥 모양이고 깊게 갈라져 있는 것이 바로 단풍나무의 특징이지요. 잎이 바늘과 같이 가늘고 길쭉한 모양은 바로 소나무 또는 강아지 풀의 특징이지요. 4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5번인데요. 위 식물의 잎을 다음과 같이 분류했을 때 분류 기준으로 옳은 것 묻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해 니은과 디귿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니은과 디귿을 한번 자세히 볼게요. 자, 1번은요, 잎의 크기가 큰가? 2번은 색깔이 아름다운가? 이렇게 크기나 색깔은요, 하나의 식물에서도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적합한 분류 기준 될 수가 없고요. 끝 모양이 뾰족한가? 그렇지 않다의 기역, 단풍나무 잎을 볼까요? 역시 끝이 뾰족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적합한 분류 기준 될 수가 없습니다. 4번, 잎의 가장자리가 톱니 모양인가? 강아지 풀과 소나무 잎은요, 가장자리가 매끄러워요. 톱니 모양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다라고 했기 때문에 적합한 분류 기준 아니겠지요. 5번, 잎의 전체적인 모양이 가늘고 길쭉한가? 그래요. 니은과 디귿은 가늘고 길쭉하지만 이 기역과 리을은 가늘고 길쭉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해 볼 수가 있지요. 따라서 정답은 5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6번 문제 볼까요? 식물의 잎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알맞지 않은 것 묻고 있는데요. 뭐 잎이 부채 모양이냐, 길쭉한 모양이냐, 끝부분의 모양, 가장자리의 모양 모두 적합한데 4번처럼 잎이 내 마음에 드는가, 이렇게 사람의 생각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가 달라지는 기준은요, 적합한 분류 기준이 아닙니다. 누가 분류하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돼요. 따라서 6번 문제 정답은 4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계속해서 7번과 8번 문제인데요. 들이나 산에서 사는 식물,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민들레, 토끼풀, 소나무, 밤나무가 나와 있네요. 자, 1번. 옳지 않은 것이에요. 기역은 디귿보다 키가 작다라고 했습니다. 민들레와 토끼풀은 풀, 소나무와 밤나무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 풀은 나무보다 대부분 키가 작지요. 자, 2번. 민들레, 기역은요, 잎의 가장자리가 톱니 모양 맞고요. 3번. 니은, 그러니까 토끼풀의 꽃은 흰색이고 잎이 둥근 모양이다라는 것도 맞습니다. 4번. 소나무의 잎은요, 손바닥 모양으로 갈라져 있지 않지요. 손바닥 모양으로 갈라져 있는 것은요, 바로 단풍나무였고, 소나무의 잎은 마치 바늘 모양처럼 길쭉했습니다. 들렸고요. 5번, 이 밤나무 리을은요, 밤이 달려있고, 잎이 길쭉한 타원 모양이다라고 배웠지요.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라고 적어주고, 8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위 식물을 풀과 나무로 분류해서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우리 이야기한 것처럼 풀은 바로 민들레와 니은, 토끼풀이고요. 나무는 소나무와 밤나무, 그러니까 디귿과 리을 이렇게 분류해서 적어주면 되겠네요. 풀과 나무. 다음은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다음에서 설명하는 식물의 이름을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들이나 산에 살고 꽃은 진한 연두색이고 줄기는 위로 곱게 자라고 잎은 삼각형 모양이고 잎의 가장자리가 톱니 모양인 이 식물은요. 풀 중에서도 바로 명아주라는 풀이에요. 명아주라고 9번에 정답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0번 문제 보도록 하죠. 강이나 연못에 사는 식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묻고 있는데요. 자, 1번. 개구리밥은요, 물에 떠서 사는 식물이지요. 개구리밥, 뭐, 불의 옥점, 물상추,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2번. 수련은요, 잎과 꽃이 물에 떠 있다. 그래요. 뭐 수련, 가래, 마름 같은 식물이 바로 잎과 꽃이 물에 떠 있지요. 3번. 물질경이 검정말, 나사말 같은 식물은요, 물 속에 잠겨 살고요. 4번, 부들, 연꽃, 갈대 같은 식물은요, 잎과 줄기가 물 위로 높이 자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5번, 검정말은요, 물에 잠겨 산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뿌리가 수염처럼 생긴 것은요, 바로 물에 떠서 사는 식물, 개구리밥, 불의 옥점 같은 식물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5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1번과 12번 문제인데요. 강이나 연못에 사는 식물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11번. 위 식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묻고 있는데요. 연꽃, 수련, 물상추, 검정말 나와 있네요. 선택지 1번부터 보도록 할까요?
자, 1번은요, 기역은 잎이 물 위로 높이 자란다. 연꽃의 특징. 맞고요. 2번, 수련은 잎과 꽃이 물에 떠 있죠. 맞습니다. 3번, 물상추는 물에 떠서 사는 식물. 맞고요. 4번, 물상추는요, 물속의 땅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물속에 있긴 하지만, 이렇게 뿌리를 땅에 내리지는 않습니다. 틀렸고요. 5번, 리을은요, 그러니까 검정말은 줄기가 가늘고 물속에 완전히 잠겨 사는 식물 맞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4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12번 문제 살펴볼까요? 강이나 연못에서 사는 생활 방식이 기역과 비슷한 식물 묻고 있는데요. 자, 1번부터 보도록 하죠. 가래입니다. 가래는요, 수련, 가래, 마름 같은 식물,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지만 잎과 꽃이 물에 떠 있죠. 자, 그리고 2번은요, 부들입니다. 부들은요, 바로 기역, 연꽃처럼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지만 잎과 꽃이 물 위로 높게 자라는 식물입니다. 정답은 2번이네요. 자, 계속해서 4번. 나사말은요, 검정말, 나사말, 물지경이 같은 식물들, 그러니까 물에 완전히 잠겨 살아가는 식물의 특징이고요. 바로 5번. 불에옥잠은요, 물상추, 불에옥잠, 개구리밥처럼 물에 완전히 떠서 살아가는 식물입니다. 그러니까 연꽃과 같이 비슷한 식물은요, 바로 부들, 정답 2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부들, 연꽃, 갈대 같은 식물이 바로 비슷한 특징을 가진 식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오늘의 아하 문제도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아하 문제! 하나. 들이나 산에서 사는 식물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둘, 개구리밥은 개구리의 먹이일까요? 교재 속에서 정답을 찾아 수강구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줄 것.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여러 가지 식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이번 시간에 살펴보았던 식물들의 대표적인 이름 몇 가지는 꼭꼭 기억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더 다양한 식물들 함께 살펴보자고요. 그럼 선생님은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올 테니까요. 우리 친구들 꼭꼭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안녕!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주기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 김구입니다. 자, 우리 오늘 시간부터 도형의 닮음의 연습 문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 마지막에 했던 게 뭐였습니까? 직각삼각형의 닮음의 응용에 관련된 이야기, 선생님이 공식 네 가지 말씀드렸었는데요. 아, 그 부분들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죠. 그래서 한 문제 남겨놓은 거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고 왜 그런 공식이 나타났는지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그렇게 문제 풀면서 연습 문제로 넘어갈 겁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볼 연습 문제는 닮음의 도형부터 삼각형의 닮음 조건까지 살펴볼 텐데 그중에 첫 번째 닮음 도형의 6번 문제 시험지 미리 보기로 지정해 볼 거예요. 자, 이 문제가 실생활 응용하고도 정말 많이 연결이 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고 알아두신다면 여러 문제에 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문제다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유제 11번부터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BC의 꼭지점 A에서 빗변 BC의 수선의 발을 내리고 D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선분 BD의 길이를 구하여라라는 게 지금 문제죠.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선분의 길이를 X cm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요 X를 구하기 위한 공식 생각해 볼 겁니다. 자, 그럼 머릿속에 공식은 떠올라요. 그쵸? 내려오는 걸 생각해서 내려오는 변의 길이의 제곱은 도착한 지점에서 짧은 길이 곱하기 긴 길이하고 만들어낸다라는 얘기 했었죠. 그래서 식을 정리해서 써보자면 4의 제곱, 너는 도착하는 곳에 있는 짧은 길이 2cm에다가 긴 길이 생각할 건데 x가 아니라 도착 지점에서부터 긴걸 생각하는 거니까 x 플러스 2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양변 2로 나누어 준다면 8이 x 플러스 2가 될 테니까 x를 구해봐라고 이야기하면 x는 6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선분 BD의 길이를 구해봐라 하면 6cm라는 정답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공식이 머릿속에 떠올랐다면, 아, 내려오는 것의 제곱, 그게 도착 지점에서 짧은 길이 곱하기 긴 길이하고 만들어지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겠네요. 자, 근데 우리 공식이 시험 때 갑자기 안 떠오를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연습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이 공식이 만들어내진 과정을 한번, 다시 한번 삼각형의 닮음 사용해서 직접 유도해 볼 겁니다. 자, 실제로 여기 왼쪽 그림에서 삼각형이 세 개가 눈에 보이는데, 자, 왼쪽에 있는 삼각형,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그두 개를 포함한 전체 삼각형 세 개가 보이는데, 이세 개의 직각 삼각형이 모두 다 닮음이다라는 얘기할 수 있어요. 보시면 여기 있는 이각을 동그라미라고 해보자. 그리고 나머지 각 하나를 세모라고 한다면 동그라미와 세모를 더하면 90도다라는 얘기할 수 있는데 직각이요. 이 위쪽에도 있으니까 아, 옆에 있는 각 세모구나 생각할 수 있고 왼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에서 너 직각이니까 그렇지. 나머지 하나의 각이 동그라미일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 할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도 직각 동그라미 세모로 만들어져 있고 왼쪽에 있는 삼각형도 직각 동그라미 세모로 만들어져 있고, 전체 커다란 삼각형도, 그렇죠? 직각 동그라미 세모.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세 개의 삼각형이 모두 다 AA 닮음이다라는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그 AA 닮음을 가지고 공식들을 유도해 낼 텐데, 지금은 이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과 전체 커다란 직각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해서 공식을 한번 만들어 내볼 거예요. 자,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을 보시면 빗변의 길이가 4라고 쓰여져 있죠. 커다란 삼각형 생각할 겁니다. 커다란 삼각형에서의 빗변의 길이 생각하면요. 그래, 우리 선분 BD의 길이를 X cm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빗변이 X 플러스 2가 된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작은 삼각형에서 세모와 직각을 연결해 놓은 변의 길이 봤더니 2cm. 그리고 큰 삼각형에서 세모와 직각을 연결해 놓은 변의 길이를 봤더니 4cm라고 비례식 만들어 볼수 있겠죠. 그러면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배의 x 플러스 2가 4의 제곱이더라라고 식 만들어내고 똑같이 우리는 x는 6이라고 하는 값을 구해볼 수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 비례식을 삼각형의 닮음 활용해서 구할 수 있었다. 지금은 선생님이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이 비례식 구할 때 작은 삼각형의 빗변 대큰 삼각형의 빗변은 작은 삼각형의 밑변 대큰 삼각형의 밑변 이런 형태로 비례식을 세워봤었죠. 작은 거, 큰 거, 작은 거, 큰 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봤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불편해. 그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계산할 수도 있느냐 이런 말씀 드렸었죠. 실제로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작은 직각삼각형에서 세모라는 각을 끼고 이웃하는 두 변을 알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세모라는 각을 가지고요. 그냥 작은 삼각형, 그 세모 각 주변에 있는 두 변의 길이의 비를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2대 4. 괜찮지? 머릿속으로는 아주 간략하게 1대 2라고까지 정리가 되었을 겁니다. 이게 뭐예요? 작은 삼각형에서 주어져 있는 두 변의 길이의 비를 생각한 거다. 그럼 똑같은 위치에 있는 두 변을 어디에서 보면 된다? 큰 삼각형에서 생각하면 된다. 커다란 삼각형에

에서 세모라는 각을 생각하고 그때 작은 변과 큰 변을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작은 변 4, 큰 변은 x 플러스 2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x 플러스 2가 8이다. 그래서 x는 6이다라는 동일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게 되죠. 선생님, 지금 이한 문제를 세 가지 방법으로 풀었어. 그죠? 첫 번째는 공식이 머릿속에 바로 딱 떠올라서 문제를 해결했고, 그게 가장 시험 볼때 좋은 방법이다. 이런 얘기 말씀드릴 수 있고, 대신에, 이게 어떻게 유도되어 지더라? 라는 것들 알고 있어야 할 테니까, 그 유도되어지는 비례식 두 개를 선생님이 두 가지 방법으로 유도해 봤습니다. 실제로 공식을 암기해서 시험 문제를 풀기 때문에요, 이 유제 11번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수행평가로 그 공식을 만들어내봐라 라고 이렇게 유도하는 과정들을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과정들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두 개가 모두 패턴이 좀 다르죠. 위에 첫 번째 패턴은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의 순서로 우리 생각을 했고요. 아래에 있는 비례식은요, 작은 삼각형과 작은 삼각형 먼저 보고요, 큰 삼각형과 큰 삼각형 나중에 보는 그런 구조로 순서가 조금 달랐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 다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교과서나 학교 선생님들은 주로 위에 있는 방법들을 많이 선호하실 거고요. 해설에 있는 프리들도 아마 이런 위쪽 방법을 선호할 겁니다. 선생님은 아래쪽 방법이 더 좋더라고요. 이게 더 훨씬 보기 좋아요. 특별히 각을 하나 중간에 끼고 있을 때는 비례식 찾기가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수업 시간에 이 아래쪽 방법을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할 거니까 밑에 있는 방법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과 개념책 공부하고 나중에 실전책까지 선생님하고 수업 듣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실전책에서는 구체적인 설명하지 않고요. 이런 방법들로 문제를 많이 풀어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래쪽 비례식 반드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려 봅니다. 할수 있겠죠? 네. 이 자세하게 유제 11번 살펴봤으니까요. 우리 유제 11번 통해서 수행평가도 대비하고 학교 시험도 대비하는 그런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공식 점검 안 하고 넘어갈 수 없겠죠? 공식이 그래서 어떤 거다? 항상 내려오는 변의 길이의 제곱은 짧은 길이 곱하기 긴 길이하고 만들어지는 거였었다. 그러니까 왼쪽으로 내려온다면 내려오는 변의 길이의 제곱은 도착 지점에서 짧은 길이 곱하기 긴 길이하고 만들어지는 거였다. 가운데로 내려온다면 내려오는 변의 길이의 제곱은 도착 지점에서 짧은 길이 곱하기 긴 길이하고 만들어지는 거다 생각할 수 있었죠. 우리 책에는 없지만 이런 공식도 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따로 말씀드렸던 거. 자, 이렇게 이렇게 두 변의 길이를 곱한 게 이렇게 이렇게 두 변의 길이를 곱한 것과 같다라는 거. 삼각형의 넓이를 응용하는 이야기였었고 우리 그냥 모양이 한글 소하고 비슷하게 생겨서 그냥 편하게 소공식하고 불렀었던 거죠. 시험 문제 풀때 활용할 거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에 한 문제를 한 10분 정도 선생님 투자했는데 그만큼 중요한 얘기들 다 여기에 들어 있으니까 잘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부지런히 연습 문제 풀어 갈 건데요. 연습 문제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거예요. 개념 설명 잘 들었다면 반복되는 내용들 많이 있을 테니까 개념 복습한다는 느낌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봐야 될 문제는 61페이지 닮은 도형에 대한 연습 문제 1번입니다. 다음 보기에서 항상 닮은 도형인 걸 모두 찾아봐라 라고 이야기했네. 항상 닮은 도형이 뭐냐 라고 물어보고 있고, 우리 머릿속에 평면 도형 혹은 입체 도형에서 항상 닮은 도형인 것들이 떠올라야겠죠? 제일 대표적인 게 뭐였습니까? 정다각형.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사각형과 정사각형은 서로 항상 닮음이다. 정칠각형, 정칠각형 이것도 마찬가지로 항상 닮음이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두 개의 정사각형, 아, 정다각형 두 개, 아, 항상 닮음이구나 판단할 수 있어야겠죠. 두 평행사변형, 네, 평행사변형은 양쪽에 있는 각들이 크기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모양이 다른 평행사변형이 무수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닮음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두 개의 원기둥도 마찬가지죠. 반지름과 높이의 구조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어떤 것들은 조금 이렇게 길쭉한 원기둥이 나올 수 있고 어떤 것들은 좀 옆으로 넓게 퍼져 있는 원기둥이 등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닮음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자, 대신 두 개의 구를 결정하는 건 반지름밖에 없어. 그치? 그러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3이면
그렇지. 닮은 비가 1대 3이 되는 닮은 도형이 된다. 이런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리을도 항상 닮은 도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특별히 학교 선생님들이 이거에서 정말 많이 더 확장시켜서 함정을 파는 부분이 어디냐? 두 개의 구가 아니라 두 개의 반구도 항상 닮은 도형이다 라는 거 물어보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가 완벽하게 닮은 도형이고 반구는 그걸 절반으로 잘라놓은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 반구 두 개도 서로 닮은 도형이어야 합니다. 반구도요, 결정하는 게 반지름밖에 없어요. 반구의 모양을 결정하는 게 반지름밖에 없기 때문에 반지름 길이만 가지고 우리 닮은 비를 찾아낼 수 있는 닮은 도형이다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닮은 도형인 거 모두 골라봐라 라고 하면 기역과 리을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네,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보죠. 다음 그림에서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가 서로 닮은 도형일 때 다음을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했네요. 먼저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의 닮은 비를 구하래요. 도형의 닮은 비는 어땠어? 대응하고 있는 두 변의 길이의 비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죠. 그래서 대응하고 있는 두 변의 길이를 생각해보면 돼요. 눈으로 딱 봐도요. 아, 여기 있는 16과 12가 대응하고 있는 변이고 그렇다면 이 두 개의 변의 길이의 비를 생각하면 둘 다 4로 나눈다면 4대 3이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괜찮죠? 네, 그래서 두 개의 도형의 닮은 비 4대 3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만약 이 두 도형의 위치를 바꾸어서 써놓았다면 문제에서 삼각형 DEF와 삼각형 ABC의 닮은 비를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했다면 3대 4라고 바꿔서 써주셔야겠죠. 괜찮습니까? 자, 근데 지금은 누가 얘기를 해도 도형이 아 대응변이 지금 선분 BC와 선분 EF다라는 게 눈에 보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게 좀 애매하게 주어져 있다면 위쪽에 있는 이 기호, 문제에서 준 기호를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두 개가 닮음이다라고 기호로 써 놓았단 이야기는 대응하는 점의 순서를 그대로 맞춰 놓았단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선분 AB와 대응하는 변은 그래, 선분 DE구나. 선분 BC와 대응하는 변은 선분 EF구나. 라는 생각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 문제의 기호를 보고서 대응변을 찾아내는 것도 힌트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대응변을 찾고 길이의 비를 생각했더니 4대 3이라는 닮은 비를 이야기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때요? 선분 AB의 길이도 찾아낼 수 있겠죠? 선분 AB와 선분 DE가 대응변이고 그럼 이 대응변의 길이의 비도 몇 대 몇이어야 된다? 4대 3이어야 된다라는 얘기할 수 있으니까 선분 AB의 길이를 X cm라고 이야기한다면 X 대 9 너도 4대 3이다라는 거 만족해야겠지. 그렇다면 외항의 곱 3X가 내항의 곱 36이랑 같아지니까 X는 12야라는 걸 찾을 수 있고 결국 선분 AB의 길이 우리는 12cm다라는 정답 써볼 수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좋았어. 이렇게 이제 비례식 구해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서로 같다 계산하면 되는데 가끔 비례식 계산할 때 이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라는 게 불편할 때가 있어요. 계산하기에 숫자가 너무 커질 때도 있고요.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아 뒤에 있는 3과 9를 비교해봤더니 이렇게 3배를 하면 나타나는구나 라는 생각했다면 똑같이 4도 3배를 하면 X를 구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해서 X의 값이 12야라는 걸 찾아낼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풀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선생님은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 보다 이걸 더 즐겨 사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두 도형의 닮은 비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연습 문제 3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다음 그림에서 두 개의 사각형이 닮음이고 사각형 EFGH의 넓이가 16제곱센티미터일 때 사각형 ABCD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했네요. 오른쪽에 있는 사각형의 넓이가 16제곱센티미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럼 넓이를 어떻게 구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이거 도형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렇다면요, 왼쪽에 있는 것도 직접 변의 길이를 구해서 넓이를 구하라는 이야기는 아닐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럼 넓이의
비유를 생각해야 되는구나라는 거 머릿속에 떠올려야겠지. 자,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요? 닮은 비가 A 대 B라면 넓이 B는 A 제곱 대 B 제곱이다라는 거 떠올라야겠죠? 그거 활용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럼 두 도형의 닮은 비 생각해야 되니까 대응하고 있는 변들

그러면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산할 수 있겠죠. 하지만 불편해. 그지? 왜? 9 곱하기 16만 해도 벌써 숫자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아, 4가 16으로 4배가 됐으니까 9를 4배 하면 되겠어라고 생각하면서 넓이가 36제곱센티미터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여기 우리가 S라고 이야기해 놓은 게 뭡니까? 바로 사각형 ABCD라는 것이니까 사각형 ABCD의 넓이가 36제곱센티미터다라는 정답 찾아낼 수 있는 네,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거 대응변을 둘다 길이를 알고 있는 걸 골라야 우리 닮은 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 여기 있는 4cm와 여기 있는 선분 2H 대응변이지만 선분 2H라는 변의 길이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닮은 비를 찾아낼 수는 없는 거죠. 물론 닮은 비가 3대 2다라는 거 알았으니까 나중에 가면 이 변의 길이도 구해낼 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닮은 비를 찾을 때는 대응변 중에서 둘다 길이를 알고 있는 걸 선택해서 닮은 비를 만들어내야 된다. 요게 첫 번째 해야 될 일이죠. 이렇게 해서 넓이비까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닮은 비를 가지고 제곱하면 넓이비가 나타난다라는 사실 앞에서 많이 활용했으니까 우리 시험 문제 풀때 응용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4번 보죠. 자, 아래 그림에서 두 개의 직육면체는 서로 닮은 도형이다. 그리고 면 ABCD에 대응하는 면이 IJKL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지금 보면 ABCD에 대응하는 면이 IJKL하고 주어져 있으니까 아, 눈에 보여지는 순서 그대로 지금 대응점을 만족하고 있구나라는 거알수 있어. 왼쪽 위에 있는 점, 왼쪽 위에 있는 점끼리 대응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있는 C하고 대응하는 점은 K라는 거 당연하고요. 마찬가지로 G에 대응하는 점은 아래쪽에 있는 면에서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런 점, 그래서 O랑 대응점이구나라는 걸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자마자 대응하고 있는 변들이 무엇인지를 다알수 있습니다. 근데 그 대응하고 있는 변들 중에서 두 변의 길이를 모두 다 알고 있는 걸 생각해 본다면 그게 바로 선분 DH와 선분 LP가 될 거다 이야기할 수 있고 그 길이가 12cm와 18cm니까 길이의 비를 생각하면 2대 3이구나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죠. 대응하고 있는 변의 길이의 비를 닮은 비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닮은 비가 2대 3이다라는 얘기는 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사각형 BFGC가 어떤 사각형이랑 닮음이니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사각형 BFGC를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BFGC 생각해보면 앞쪽에 있는 면이다라는 거 우리 알고 있으니까 오른쪽 직육면체에서도 앞쪽에 있는 면이 대응하는 면이겠구나라는 걸알수 있고 대응점의 순서 그대로 맞춰주면 좋겠죠. BFGC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점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아, J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점을 돌려서 순서대로 써주면 되겠다라는 생각할 수 있지. 그러니까 사각형 JNOK가 서로 닮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2번 보기도 참이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다음 봅시다. 3번 보기에서는 이제 뭘 찾아라라고 이야기했냐면 선분 NO의 길이를 찾아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NO가 어디 있나 봤더니 여기 앞면에 아래쪽에 있는 변의 길이죠. 그게 뭐야? 바로 FG와 대응하고 있다라는 얘기할 수 있으니까 6cm와 선분 NO 이 길이는 길이의 비가 2대 3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자, NO의 길이를 X cm라고 이야기한 상태라면 6때 x가 2대 3이다라는 비례식 세워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 x 값이 9다라는 거 자연스럽게 찾아낼 수 있겠지. 그래서 x가 9, 그럼 선분 NO의 길이가 9cm라는 얘기 참이다라는 거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3번도 참이에요. 4번 보기 볼게요. 선분 GH의 길이가 3cm니라고 물어봤으니까 이번에는 GH의 길이와 대응하고 있는 대응변 생각해봐야죠. 네, 여기 있어. 여기, 이렇게. 자, 그렇다면 어때? 6이랑 GH를 길이의 비를 생각해본다면 너대 너가 2대 3이다라고 얘기해야 되죠. 선분 GH의 길이를 Y cm라고 이야기한다면 Y 대 6이 2대 3이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Y 값을 4라고 찾아낼 수 있겠지? 그러면 아, Y를 3cm, 우리 GH

h를 3cm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거 잘못됐구나라는 사실 알수 있겠죠. 잘못된 거 골라봐라라고 하면 4번이 정답이다 이야기해 볼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좋아요. 5번 보기 볼게요. EH 대 MP가 2대 3이냐라고 물어봤는데 EH와 MP의 위치를 한번 살펴보면 자, EH 여기 있어요. 여기 뒤쪽. 아래쪽에 있는 뒤에 있는 변. 자, 그리고 MP, 아래쪽에 있는 뒤에 있는 변. 서로 대응하고 있는 변이고요. 둘다 길이를 모르지만 대응하고 있는 변이니까 길이의 비는 2대 3이 될 거다라는 사실이 당연하죠. 그래서 5번도 참이다라고 이야기해 볼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문제 해결할 수 있겠죠. 가능하세요? 좋아. 근데 우리 4번 보기가 잘못됐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래서 4번 보기를 살짝 다른 방법으로 한 번만 더 풀어보도록 합시다. 현재 순서대로 문제를 풀었다면 어떤 이야기까지 알고 있는 거냐면 NO가 9cm다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는 상태에서 GH의 길이 Y cm, 너 얼마니? 라고 물어보는 게 지금 4번 질문이거든요. 그럼 닮은 도형이잖아. 작은 쪽, 큰 쪽, 작은 쪽, 큰쪽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작은 쪽에서 6과 Y의 비율이 큰 쪽에서 9와 6의 비율이랑 같아야 된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9대 6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3대 2하고 똑같은 이야기니까 6대 Y도 3대 2가 되어야 돼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Y가 4구나라는 사실 판단할 수 있겠지. Y가 만약 3이라면 6, 3은 그치, 2대 1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비율이 서로 달라지니까 아, 4번 잘못된 거야라는 판단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아까 우리 이 수업 시작할 때 유제 11번에서 선생님이 비례식을 잡는 두 가지 방법 강조해서 말씀드렸었는데 그두 번째 방법처럼 작은 쪽에서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 비, 큰 쪽에서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 비를 살펴보는 형태로 비교할 수도 있다라는 거 요거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구별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연습 문제 4번의 정답은 보기 4번이다. 얘기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자. 5번. 다음 그림과 같은 두 개의 삼각기둥 A와 B가 서로 닮은 도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겉넓이와 부피를 다 가르쳐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닮은 B, 넓이 B, 부피 B에 관련된 이야기구나라는 생각 할수 있겠죠? 그래서, A 도형의 겉넓이를 생각했더니 너는 42제곱센티미터, 부피를 생각했더니 13세제곱센티미터다라는 정보 표시해 두고요. B라는 도형에서도 삼각기둥의 B가 겉넓이가 168제곱센티미터니까 이렇게 써줍시다. 구하라는 건요, 삼각기둥 B의 부피를 구하여라라고 이야기했으니까 V의 세제곱센티미터라고 이야기하고 여기 있는 V값 구해 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42와 168의 B를 생각해 보고 이게 몇대 몇인지를 찾아내면 우리 닮은 B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닮은 B를 제곱해 놓은 걸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나눌 수 있는 숫자들로 한번 나눠보죠. 6으로 나누면요. 자, 이 값이 7하고 쓰여질 거고 여기 6으로 나누면 28하고 쓸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7로 나누면요. 그렇죠. 1과 4하고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넓이 B를 생각해 보면 넓이 B가 1대 4다라는 얘기할 수 있겠네. 근데 4를 2의 제곱이라고 본다면 1의 제곱 대 2의 제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닮은 B는 얼마야라는 걸알수 있냐면 1대 2라는 거알수 있죠. 닮은 B가 1대 2라는 거 알았으니까 부피 B를 생각하면 13대 V가 1대 8이어야 돼 라는 얘기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결국 이 V는 13에 8 곱해주면 되겠다라는 생각할 수 있어서 V가 104 세제곱센티미터라는 결과 얻을 수 있죠. 이게 바로 삼각기둥 B의 부피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어요.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문제가 연습 문제 5번이었습니다. 자, 연습 문제 6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오늘 응용될 범위가 많은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선생님이 강조했던 시험지 미리 보기 문제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높이가 8cm인 원뿔 모양의 그릇에 높이가 6cm가 되도록 물을 부었더라. 그랬더니, 물의 부피가 54파이 세제곱센티미터다. 그릇의 부피를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과 그릇. 그치. 모양이 둘다 원뿔이고요. 닮은 도형이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이 높이의 비가 닮은 비가 되는 것이고 그 닮은 비를 세 제곱하면 부피 비가 나오는구나라는 얘기 할수 있겠죠.
닮은 비 먼저 찾을게요. 자, 닮은 비를 생각하면 닮은 비는 6대 8, 즉 몇 대 몇? 3대 4다 생각할 수 있겠네. 그리고 부피비를 생각하면 부피비는 이걸 3제 곱하면 되니까 27대 64야 라는 얘기 해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요, 이 물의 부피와 전체 그릇의 부피의 비가 27대 64다 라는 비례식 만들어 볼 수 있겠죠. 문제에서 물의 부피 얼마라고 이야기했어요? 54파이 세제곱 센티미터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아, 54파이 세제곱 센티미터와 그릇 전체의 부피 V의 비율을 생각하면 이게 27대 64야 라는 얘기 해볼 수 있겠네요. 괜찮아? 좋았어. 내양의 곱과 외양의 곱이 같다 하면 될 텐데 54 곱하기 64 너무 끔찍하죠? 그래서 27과 54파이를 비교해 보면 여기 2파이만 그냥 곱해주면 되는 거였어 라는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64에도 2파이만 곱해주면서 부피 V를 찾아가 볼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세요? 좋아요. 그래서 여기 그 그릇의 부피를 V라고 이야기했을 때 네가 128파이 세제곱 센티미터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겠네요. 가능하시죠? 이렇게 이제 문제 풀어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가 그럼 나중에 어떤 방식으로 응용이 될 것이냐? 실제로 여기까지 물을 채우는데 몇 분이 걸렸다. 이렇게 시간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그릇의 공간에 물을 그 일정한 속도로, 물 채우던 그 속도로 물을 채우면 몇 분이나 물을 더 채워야 물이 다 가득 찰 거니, 자, 이런 문제를 정말 많이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전체적으로 그릇의 부피는 128파이였는데 채워져 있는 물의 부피는 54파이니까 128파이에서 54파이를 뺀 것만큼 빈 공간이 남아있겠죠. 그 공간을 채우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인지 계산해주면 되는, 네, 그런 문제예요. 나중에 실전책에서 동일한 형태의 문제들을 보게 될 테니까 그때 아, 이런 문제를 얘기하셨던 거구나 라는 기억이 떠오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선생님 여기까지 진행할 거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뒤쪽에 있는 연습 문제들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고요. 공식들 잘 정리하는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구들 반갑습니다. 필독 중국국어 비문학 독해 1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새로운 분야 들어가죠. 기술 분야의 두 개의 글을 만나보겠습니다. 이 과학 분야, 기술 분야의 글은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물론 이해를 하려면 노력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자주 또 만나는 그런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또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정말 흥미롭기는 한 것 같아요. 오늘 만날 두 개의 글도 마찬가지죠. 첫 번째 글은 과거에는 길이를 어떻게 쟀을까? 라는 거고, 두 번째는 미시 세계로의 초대, 나노 과학이에요. 아, 제목도 너무 거창하잖아. 그죠? 너무 멋있어. 자, 내용 또한 멋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미리 읽어봤죠? 꼭 강의 듣기 전에 먼저 지문 내용 파악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글인지 만나보죠. 첫 번째 글과 관련된 독해 지식부터 살펴봅니다. 정의예요. 정의. 대상의 본질이나 뜻을 풀이하여 설명하는 방법을 정의라고 합니다. 그치? 우리 국어 시간에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대체로 무엇은 무엇이다의 형식을 취해요. 정의를 활용하면 설명하려는 대상의 의미와 범위를 분명하게 밝혀 이해를 도울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지문에는 어디에 정의가 쓰였는가? 큐빗은 팔을 구부렸을 때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로 라고 해서 큐빗. 세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큐빗이라고 하는 대상의 범위와 의미와 범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글을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길이를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요. 지금처럼 뭐 자가 있지 않았던 시절에는 무엇을 기준으로 길이를 쟀을까? 봅시다. 역사적으로 길이에 관한 수많은 단위가 존재했다. 그랬겠죠. 자, 중심 화제 길이에 관한 단위입니다. 그런데 이런 단위에 대한 정의는 종종 모호하고 부정확해서 상당수 단위는 그 뿌리가 같았지만 단위의 실제 값은 나라와 시대마다 제각기 그렇습니다.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도량형의 통일, 그게 되게 중요한

그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잖아요. 도량형의 통일, 그치? 하지만 어떤 시대에는 단위가 상당히 정밀한 수준으로 정의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만든 사물들이 현대 기준에서 봐도 매우 정교한 경우도 있다라고 해요. 그럼 그에 대한 좀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어떤 시대의 단위가 어떻게 상당히 정밀한 수준으로 정의됐고, 또 이를 통해서 만든 사물들이 지금 봐도 얼마나 정교한 건지 설명이 돼야 되는데, 뒤에 이어서 피라미드의 예가 나오죠. 자, 일단 여기까지 1문단 역사적으로 존재한 길이 단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가볼게요. 대표적인 사례가 이집트 기자 지역의 대피라미드다. 자, 정교한 길이 단위를 활용한 사례예요. 피라미드는 그렇죠. 뭐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도 하잖아요. 너무 신기해. 그렇게 커다란 그 건축물을 어떻게 그 옛날에 기원 전에 말이야 그렇게 만들었을까? 근데 심지어 정교하기까지 하다네요. 보죠. 기원전 2500년 무렵.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얼마야? 한 4000년이 더된 거, 4000년 더 넘었잖아요. 4500년 더 전이에요. 어마어마한 예전이죠. 무렵 건축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피라미드의 높이는 146.60m에 이른대요. 146.60m가 어느 정도냐면, 아파트로 따지면 45층에서 50층 정도예요. 엄청나네요. 엄청나. 그지?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저는 15층에 살아요. 근데 우리 건물이 27층까지 있는데, 어? 45층에서 50층, 정말 어마어마한 산이야, 거의 산. 그죠? 이집트 정부는 1925년에야 대피라미드의 규모에 관한 최종 보고서를 내놓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기원전 2500년 무렵에 만들어진 그 피라미드에 대해서 최종 보고서를 그로부터 4500년이나 거의 지난 이후에야 만들 수 있었다고 해요. 이 보고서는 대피라미드가 얼마나 정확한 수치로 지어졌는지 말해준다. 자, 예를 들어, 예시죠. 피라미드의 정사각형 모양의 밑면에서 각 변의 길이를 살펴보면, 피라미드, 이 정사각형으로 대충 치면, 이 길이에요. 보면, 남쪽은 230.40m, 동쪽은 230.45m, 서쪽은 230.38m, 북쪽은 230.25m예요. 정말 거의 정사각형이죠. 이들 간의 길이 차가 고작 20cm밖에 나지 않는데요. 그때는 cm의 개념이 아예 없을 때잖아.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길이를 잴수 있었을까? 그것도 뭐 작은 것도 아니고 230m, 너무 이런 100m 달리기 두 배. 그렇게 긴 길이를 어떻게 그렇게 정교하게 잴수 있었을까 말이야. 자, 2문단입니다. 정확한 수치로 건축된 피라미드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알려줘야지.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그 피라미드를 만들 수 있었는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이렇게 정밀하게 피라미드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로열 이집트 큐빗이라는 정확한 자가 있었기 때문이래요. 자가 있었네. 이름 또한 로열 이집트 큐빗이야. 로열이라는 말이 들어간 걸로 봐서 뭔가 왕족과 관련된 거 아닐까? 이는 당시 통치하던 파라오, 그래서 로열이라는 말이 들었네요.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에 손바닥 폭의 길이를 더한 거래.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 길이에 손바닥 폭의 길이를 더한 길이. 이게 바로 로열 이집트 큐빗입니다. 이렇게 정의된 로열 이집트 큐빗의 길이는 화강암에다가 새겼어요. 이를 로열 큐빗 마스터라고 했고요. 피라미드 건축자들은 로열 큐빗 마스터를 바탕으로 나무나 화강석 재질의 자를 만들어서 건축 현장에서 사용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자를 가지고 만든 거라서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 수 있었다라는 거죠. 피라미드 건축 자들이 주로 자로 사용한 도구입니다. 자, 3문단에서는 고대 이집트의 길이 단위인 로열 이집트 큐빗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볼까요? 자, 이와 같이 신체를 사용한 사례는 서양의 길이 단위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큐빗은 팔을 구부렸을 때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래요. 팔을 구부렸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큐빗에 반은 스팬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스팬은 손가락을 쫙 벌렸을 때 엄지손가락 끝에서부터 새끼손가락 끝까지의 길이. 이게 스팬이야. 그리고 스팬의 3분의 1을 팜이라고 했고, 이는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네 손가락의 너비. 이네 손가락의 너비가 팜이라네요. 그리고 팜을 다시 4로 나눈 것을 디지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팜이 네 손가락의 너비니까 1 디지트는 손가락 한 개의 폭과 같은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하지 않아? 도대체 누구의 팔? 누구의

뭐 손가락. 이게 이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 다른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기준은 이렇게 됐네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1큐빗은 E스팬이고 6팜이면 24디지트가 되는 거예요. 정말 신체를 아주 다양하게 사용을 했죠. 또한 발꿈치에서 발가락 끝까지의 길이에 해당하는 피트, 피트 우리도 알고 있는데 피트라는 단위가 있어. 이는 16디지트에 해당하고 12인치와 거의 일치하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피트는 16디지트이며 약 12인치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사문단 과거에 활용한 다양한 길이 단위의 관계. 복잡해요. 숫자가 많이 나오니까 막 헷갈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길이 단위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볼까요? 이처럼 예전에는 몸그 자체가 자였던 셈이네요. 특별히 자를 휴대하고 다닐 필요가 없어서 편리했을지 모르지만, 그치, 우리가 예상하기로 몸의 크기가 다 다른데. 사람마다 길이가 다 제각각일 거 아니에요? 길이 역시 제각각이었다. 단위는 있지만 표준이 없는 거지. 누구, 어떤 사람의 손이냐, 어떤 사람의 신체냐, 그런 표준이 없어. 이는 다툼의 빌미가 될 수도 있겠죠? 자, 빌미라는 말은 재앙이나 탈 따위가 생기는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다툼이 생기는 원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예시죠. 옷감을 사고 팔때 누구의 몸을 기준으로 삼느냐를 두고 다툼이 벌어질 수 있겠지. 그러니까 나는 사는 사람은 내가 기준으로 했을 때 이만큼 줘야 돼! 하고 파는 사람은 아니에요. 제걸 기준으로 해서 요만큼만 드리면 돼요. 이러면서 다툴 수 있는 거죠. 이런 문제를 해결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이제 표준을 정하면 되잖아요. 권력자의 신체 부분을 표준으로 삼는 거예요. 고대 이집트에선 파라오였듯이 이렇게. 자, 영국 왕가의 후손이었던 헨리 1세가 자신의 코에서 손가락까지의 거리를 1야드로 선포를 했대요. 1야드. 우리 야드라는 말 들어봤는데, 아, 이게 여기서 나온 거구나. 영국에서 권력자의 신체를 활용해 길이 단위를 정의한 사례입니다. 바로 대표적인 사례였다. 자신의 코끝에서 팔을 뻗어 엄지손가락을 세운 곳까지의 길이를 야드로 정의를 했대요. 그러니까 팔을 이렇게 뻗어. 그리고 엄지손가락을 세워.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길이가 1야드인 거죠. 이거를 센티미터로 바꾸면 91.44cm라고 합니다. 1야드가요. 자, 여기까지 오문단 길이 단위의 표준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영국의 길이 단위 사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이에요. 재밌죠? 흥미로운 길이의 세계였습니다. 이런 다양한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현대의 이제 길이의 여러 가지 단위들이 만들어졌네요. 자, 스텝 2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고대 이집트와 과거 서양에서 사용한 길이 단위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는데 알맞은 내용 넣어볼게요. 자, 고대 이집트로 갑니다. 로열 이집트 큐빗이라는 게 있어. 당시 통치하던 파라오의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에다가 손바닥 폭의 길이를 더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만든 게 이제 로열 큐빗 마스터죠. 화강암의 색인 로열 이집트 큐빗의 길이인데, 이 피라미드 건축자들이 로열 큐빗 마스터를 바탕으로 해서 자를 만들어가지고 건축 현장에서 활용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정밀하게 피라미드를 건축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아무리 그 자가 있다고 해도 진짜 너무 정교하다. 피라미드 대단하죠? 자, 이어서 과거 서양에서 신체를 활용한 사례들이 나옵니다. 해서 뭐 큐빗, 스팬, 팜, 디지트, 피트, 야드까지. 큐빗은 길이의 기준이 팔을 구부렸을 때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예요. 스팬은 다른 길이와의 관계, 큐빗의 2분의 1입니다. 길이 기준은 손가락을 쫙 벌렸을 때 엄지손가락 끝에서부터 새끼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를 말한다는 내용이 있었죠. 팜은 스팬의 3분의 1입니다. 기준은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네 손가락의 너비고, 디지트는 팜의 4분의 1이고요. 기준은 손가락 한 개의 폭입니다. 피트는 1피트가 16디지트이면서 12인치와 거의 같다 그랬죠. 길이의 기준은 발꿈치에서 발가락 끝까지의 길입니다. 자, 야드. 신체를 활용한 인물로 영국 왕가의 후손이었던 헨리 1세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요. 기준은 코끝에서 팔을 뻗어 엄지손가락을 세운 곳까지의 길이인 야드로 정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었죠. 자, 이어서 스텝 3 1번 문제 봅시다.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묻고 있는데요. 영국의 헨리 1세는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객관적 표준을 제시했다? 객관적 표준이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자신의 코에서 손가락까지의 거리를 1야드로 선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주관적인 지표잖아요. 때문에 맞지 않네요. 넘어갑니다. 로열 큐빗 마스터, 로열 이집트 큐빗을 세분화한 단위책이었다? 세분화했다기보다는 로열 이집트 큐빗의 길이가 로열 큐빗 마스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세분화는 아니지. 세분화는 나눴다는 건데. 나누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틀렸고. 자, 3번. 과거 이집트와 영국에서는 권력자의 신체 부분을 표준으로 삼아 길이의 기준을 삼았다. 맞나요? 그치. 3번이 맞아요. 과거 이집트에서는 권력자 파라오, 영국에서는 왕족 후손이었던 누구? 헨리 1세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3번이 맞네요.

자, 4번. 대피라미드 건설에 활용된 로얄 이집트 큐빗은 파라오의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가 아니고,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에 손바닥 폭의 길이를 더했잖아요. 그래서 4번 내용 틀렸고. 대피라미드 건축자들은 피라미드 건설에 활용할 기본 단위의 값을 새로 정하고 이를 토대로 자를 만 새로 정한 건 아니죠. 당시에 뭐가 있었다고? 로얄 이집트 큐빗이라는 정확한 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만들었다는 거지 새로 정해서 자를 만들었다는 설명은 역시 잘못되었습니다. 됐나요? 자, 이어서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보기는 위클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렸어요. 위클과 보기를 바탕으로 할때이 큐빗과 유사한 길이로 볼수 없는 것 그랬습니다. 그래서 12판부터 48디지트가 나왔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계산을 해야 돼요, 여러분. 비문학 공부를 하다 보면요, 우리가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해야 됩니다. 자, 수학이에요. 자, 이제부터 숫자 계산입니다. 잘 보세요. 1큐빗은 2스팬이라고 했죠? 근데 1스팬이 3팜이야. 그럼 2스팬은 6팜이죠. 그치? 그리고 1팜이 4디지트잖아. 1팜이 4디지트니까 6팜은 6을 곱하면 6, 4, 24디지트예요. 맞아? 근데 우리는 2큐빗을 찾는 거잖아. 그럼 곱하기 2하면 되겠죠? 2큐빗은 4스팬이고, 2 곱하면 12팜이고, 그리고 1을 곱하면 48디지트예요. 맞아? 자, 그러니까 2큐빗과 같은 것. 12팜, 맞죠? 그 다음에 4스팬, 맞죠? 그리고 48디지트,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피트와 인치 이 관계만 보면 됩니다. 여기 뭐라고 나왔어? 1피트는 16디지트이며 12인치와 비슷하다 그랬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는 이 큐빗을 찾아야 돼. 이 큐빗은 48디지트라고 했어. 16디지트와 48디지트의 관계는 3배를 곱한 겁니다. 그러면 곱하기 3 하면 48디지트. 즉, 이 큐빗이에요. 그러면 역시 곱하기 3을 해봐. 여기도 곱하기 3을 하면 30 6인치가 나와요. 그럼 이 큐빗은 36인치라는 거지. 36인치 맞잖아요. 그럼 피트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역시 곱하기 3을 해보면 3피트가 이 큐빗이구나 나온다고. 근데 2피트다라고 나왔으니까 이 설명이 틀린 거죠. 답은 2번입니다. 어휴, 안 틀리고 문제를 잘 풀었습니다. 저는 뼛속까지 문과인지라 이 숫자가 나오면 머리가 하얘져요. 그래서 계산을 할때 집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집중해서 문제를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우리 다음 지문 만나볼게요. 먼저 지문으로 분석하는 시각 자료부터 보겠습니다. 갑자기 내부 상자, 외부 상자 내용이 나왔는데, 먼저 한번 이해를 해보면, 자, 상자 하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상자가 겉으로 보이잖아요? 그죠? 안 보이는 상자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니까. 자, 이번에는 두 개를 쌓을 거예요. 가로 두 개, 세로 두 개, 높이 두 개. 그러면 총 상자의 개수는 8개예요. 다 보이고 있죠? 여기 다 보이잖아요. 내부 상자는 없습니다. 안 보이는 상자가 없어요. 그지? 자, 이번에는 가로, 세로, 높이에 3개씩을 쌓을 거예요. 그러면 27개의 상자가 만들어지는데, 겉으로 보이는 건 26개예요. 이 가운데, 여기, 요, 얘하고 여기 바닥 사이에 있는 요 가운데 상자는 아무리 봐도 안 보여. 내부 상자가 돼서 안 보여. 자, 4개씩을 쌓아볼까요? 그러면 4 곱하기 4 곱하기 4가 돼서 가로, 세로, 높이 64개가 됩니다. 여기서 겉으로 보이는 상자는 56개예요. 안 보이는 상자, 요 안에 들어있어서 아무래도 안 보이는 상자는 8개예요. 자, 이번에는 10개씩 쌓아볼게요. 가로, 세로, 높이 10개씩을 쌓았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겉으로 보이는 상자는 488개고, 내부 안 보이는 상자가 512개예요. 여기서 알수 있는 건 뭐냐면, 상자를 많이 쌓으면 많이 쌓을수록 표면 상자의 비율, 겉으로 보이는 상자의 비율이 떨어진다는 거야. 그 비율이 낮아진다는 거야. 됐어요?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배경 지식으로 알고 가면 됩니다. 자,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 이제 지문에 나오죠. 자, 미시 세계로의 초대, 나노 과학입니다. 미시 세계가 뭐죠? 아주 작은 원자 뭐 이하의 세계. 이런 세계가 미시 세계죠. 자, 여기서 발전된 과학이 바로 나노 과학입니다. 참 과학자들은 대단해. 아니, 눈으로 보이지도 않는 것까지. 이렇게 연구를 하는데 거기서 놀라운 이제 발견, 발명들이 막 이루어져요. 봅시다. 나노 과학은 나노미터급 크기의 물질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자, 나노 과학 중심 화제입니다. 나노미터는 어느 정도냐? 1나노미터는 1미터에 10억 분의 1이래요. 1미터가 어느 정도 될까? 한이 정도 될까요? 이걸 10억 개로 나눈 것 중에 한 개야. 그 크기의 물질을 연구하는 게 바로 나노 과학이랍니다. 과학자 대단해, 안 대단해요?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나중에 과학자예요. 너무 멋있잖아요.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 멋있지 않냐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멋있다고 생각해요.

0: 자, 물질이 나노 크기로 작아지면 물질의 광학적 성질인 색깔, 자기적 성질, 전기적 성질, 녹는 점, 촉매 활성도 등 거의 모든 성질이 변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난데, 내가 나노미터급으로 작아지면 내가 아닌 게 되는 거야. 다른 존재가 돼버리는 거야. 너무 신기하지? 그리고 산업적으로도 유용해진다고 합니다. 나노물질의 특징이죠. 자, 그렇다면 나노, 즉 크기가 극도로 작아진다는 것만으로 어떻게 이러한 다양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걸까? 궁금합니다. 이제부터 그 얘기를 하겠죠. 자, 1문단은 나노과학의 개념, 나노물질의 특성까지 나와 있네요. 특징까지 나와 있어요. 이어서 봅니다. 자, 왜 이렇게 달라지느냐? 이건 나노 입자의 구조상 특징에 기인한다고 해요. 우리 앞에서 봤던 표면 상자, 내부 상자 이제 떠올려야 됩니다. 나노 입자는 표면 원자가 내부 원자보다 훨씬 많대요. 이 구조는 되게 특이한 구조라고 합니다. 자, 우리 아까 상자를 많이 쌓으면 많이 쌓을수록 어떻게 됐어요?
1: 표면 상자 비율이
0: 적어지죠. 그 말은 뭐냐면
1: 표면 원자 비율이 적어진다는 거야.
0: 근데 나노급으로 크기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표면 원자가 더 많아져. 그 이제 특이한 거죠. 일반적인 물질하고는 다른 모습이니까. 그래서 나노물질의 특성이 나타난대요. 정육면체 상자 하나를 놓아둘 경우 이 상자는 전체가 외부에 노출된다. 가로, 세로 높이에 각각 2개씩 8개를 쌓았을 때도 마찬가지 우리 앞에서 봤죠? 그러나 가로, 세로 높이에 각각 3개의 상자를 쌓으면 가장 내부에 있는 상자 하나는 외부에서 볼 수가 없어요. 내부에 이제 가려져 있게 되는 거죠. 물질이 커지면 보이지 않는 내부가 많아진단 말이야. 근데 반대로 물질이 작아지니까 겉으로 드러난 게 의미가 있게 되는 거지. 4개씩 쌓으면 8개의 상자가 안 보이고 56개의 상자가 보인다. 이게 나노 입자의 구조상 특징을 비유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이런 상자를 원자로 생각을 해보면 원자는 물론 정육면체는 아니에요. 하지만 상자를 쌓는 것처럼 3차원 구조를 이루면서 다른 원자들과 결합, 연결되어 있죠. 원자는 표면에 노출된 것과 내부에서 보이지 않는 것의 에너지가 서로 다르대. 이게 핵심인 거지. 겉으로 드러난 것과 내부에 있는 게더 서로 달라. 수많은 원자가 층층이 쌓여 연결된 일반적인 물질, 우리 사람 같은 큰 물질, 거시적인 물질은 내부 원자의 비율이 훨씬 높고 표면 원자의 비율은 낮아요. 이게 이제 상자 쌓기와 비교를 해보면 보이지 않는 내부 상자가 더 많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표면 원자 에너지는 무시되고 내부 원자 에너지에 의해서 물질의 성질이 결정이 되는데, 더 많으니까. 어? 근데 물질이 나노 크기로 작아지면 표면 원자의 비율이 매우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에너지는 무시하지 못할 정도가 되고, 그러니 큰 덩어리 상태였을 때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 상자 쌓기와 비교해 보면 보이는 외부 상자가 많아진 것과 같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노 크기로 작아지면 광학적 성질, 무슨 성질, 무슨 성질이 다 바뀐다는 거예요. 자, 3문단 나노 입자의 구조상 특징 나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좀더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금덩어리를 나노 단위로 작게 잘라. 그럼 색깔이 바뀐대요. 광학적 성질이 달라지는 거죠. 자, 7, 요게 이제 나노미터의 단위 이렇게 써요. 7나노미터의 금입자는 빨간색이래. 5나노미터의 금입자는 초록색이고, 3나노미터의 금입자는 파란색이래. 자, 이렇게 금덩이를 나노 단위로 잘랐을 때 광학적 성질이 달라집니다. 최근 광고에서 TV에 적용했다는 퀀텀 닷, 양자점. 이름도 너무 멋있어. 퀀텀 닷. 자, 이것은 이처럼 나노 단위의 크기가 되었을 때그 크기에 따라 다양한 색을 띠는 물질의 성질을 이용한 것으로 입자 크기에 따라 다른 색깔의 빛을 띠는 나노 반도체 형광 물질을 가리킨다라고 합니다. TV에 이걸 벌써 적용을 해버렸네요. 한편 금덩어리를 나노 단위로 작게 잘라 놓으면 녹는 점도 변해요. 금덩어리는 1063도씨에서 녹는데 7나노미터의 금입자는 1000도씨, 2나노미터의 금입자는 27도면 녹아버려. 또한 자기적 성질도 변해. 산화철을 나노미터 단위로 작게 만들면 평소에는 자성이 없어요. 자석에 안 붙어. 근데 외부 자기장을 가하면 자성을 띠는 초상자성 물질이 된대. 그러니까 외부 자기장을 가하면 자석에 붙는 성질을 갖는다는 거죠. 이렇게 자기적인 성질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물리화학적 변화, 그리고 산화철을 잘랐을 때 나타나는 물리적 변화에 대한 설명이 예를 들어서 쫙 나와 있냐. 아, 이렇게 나노 크기가 되면 여러 가지가 바뀌는구나. 나노물질의 자기적 성질은 MRI나 CT 촬영의 조영제 개발에도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아, 정말 과학 만세, 기술 만세예요, 여러분. 그렇죠? 이런 과학기술의 발달이 여러 가지 것들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 3문단 나노물질의 다양한 성질 변화와 활용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이었어요. 재밌죠? 더 알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여러분? 응? 나노 크기로 다른 것들도 말이야. 다른 일반적인 다른 또 다른 물질도 나노 크기로 작아지면

또 뭐가 달라질까? 이걸 또 산업에 어떻게 이용하는 걸까? 궁금할 수 있죠? 자, 우리는 궁금증은 잠깐 뒤로 하고 문제 보겠습니다. 스텝 2, 3번 문제. 일반적인 물질과 나노물질. 그러니까 일반적인 물질은 좀 큰. 나노물질은 아주 작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일반적인 물질은 내부 원자의 비율이 훨씬 높아요. 우리 상자 많이 쌓았을 때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표면 원자의 비율은 매우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 원자 에너지에 의해서 물질의 성질이 결정이 되는데, 자, 이것을 나노물질로 크기를 아주 작게 자르게 되면 표면 원자의 비율이 높아집니다. 상자를 덜 쌓았을 때 생각하시면 되죠. 다 보이는 거야. 그래서 표면 원자의 에너지를 무시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큰 덩어리일 때와 다른 성질을 갖게 되는데, 자, 이제 각각 어떤 성질인지를 예를 들어서 보면, 금은 일반적으로 황금색이죠. 1063도씨에서 녹아요. 그런데 7나노 입자의 금은 빨간색이고, 5나노 입자는 초록색이고, 3나노 입자는 파란색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녹는 점도 7나노 입자는 1000도씨에서 녹고, 2나노 입자는 27도씨에서 녹습니다. 또 다른 예로 산화철 보면 평소엔 자성이 없는데 외부 자기장을 가하면 자성을 띠는 초상자성 물질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물질의 거의 모든 성질이 변하고 산업적으로 유용해진다. 나노물질이 됐을 때. 그것을 연구하는 분야가 바로 나노과학이다. 나노과학 훌륭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제 만나볼게요. 스텝 3 문제 가보도록 합시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1번, 나노 단위의 금입자는 크기에 따라 광학적 성질이 달라진다. 그쵸? 크기가 이제 작아지면 색깔이 바뀐다는 거 우리 얘기했었잖아요. 금 예로 나왔죠. 그 내용이 3문단에 있네요. 자, 나노 단위의 산화철은 외부 자기장을 가하면 자성을 잃게 된다 그랬는데, 봐봐. 산화철을 나노미터 단위로 작게 만들면 평소엔 자성이 없다가 외부 자기장을 가하면 자성을 띠는 초상자성 물질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성을 잃게 된다라는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자, 퀀텀 닷을 적용한 팁이 나노 반도체 형광 물질을 사용한 기기다라는 설명 3문단. 금 입자를 2나노미터까지 작게 만들면 일반적 크기의 금 덩어리와 녹는 점 바뀐다는 거 우리 방금 전에 정리했었죠? 역시 3문단. 물질을 나노 단위로 줄이면 원래 물질의 특성이 변하고 산업적으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다른 설명들이 나왔어요. 1문단과 3문단에서 모두 찾을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윗글의 내용 참고할 때 보기에 가와 나에 대한 설명 가장 적절한 걸 묻고 있습니다. 보기 볼까요? 이산화 타이타늄은 자외선 차단제나 화장품 등으로 쓰인다. 이산화 타이타늄을 나노 크기로 만들면 빛을 받아 다양한 화학 반응을 일으켜 광촉매가 된다. 즉, 나노 이산화 타이타늄. 그러니까 얘가 일반적 크기의 타이타늄이면 얘는 아주 나노 크기로 작게 자른 타이타늄인 거죠. 빛과 물을 만나면 공기 중에 먼지, 유해 물질이나 때에 들어 있는 유기 분자를 분해한 후 그것을 다시 공기 중으로 날려 보낸다. 나노 이산화 타이타늄의 이런 성질을 이용하여 비만 맞아도 깨끗해지는 건물 코팅제, 더러워지지 않는 창문 등이 개발되고 있다. 기술 만세, 여러분. 야, 비만 맞아도 깨끗해진대. 비 맞으면은 건물이 더 더러워지거든요. 근데 비만 맞아도 깨끗해진대. 더러워지지 않은 창문이래. 아, 나오면 사겠습니다. 제가 사겠습니다. 자, 가는 일반적인 물질이고, 나가 나노물질이에요. 맞아? 자, 그러면 가장 적절한 거 보죠. 가의 전기적 성질이 물리적으로 바뀌면 나와 같은 물질을 얻을 수 있어요? 전기적 성질을 바꾸면 나노가 돼요? 아니죠. 나노 크기로 작아지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적 성질하고는 관계가 없고, 오히려 작아지면 전기적 성질이 달라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맞지 않고요. 우리 맞는 거 찾는 거죠. 자, 나의 크기가 극도로 작아지면 가와 같은 물질의 덩어리가 되겠고, 반대로 얘기하고 있죠? 가가 일반적 물질이고, 이게 나노 크기로 작아진 게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역시 설명으로 맞지 않습니다. 자, 가를 나와 비교할 때, 가는 내부 원자의 특성에 의해 물질의 성질이 결정되겠군. 4번은 나를 가와 비교할 때, 나의 입자는 내부 원자의 비율이 높고 표면 원자의 비율이 낮겠군인데, 자, 1문단 보세요. 물질이 나노 크기로 작아지면 표면 원자의 비율이 높대요. 그러니까 나의 경우에 표면 원자의 비율이 높은 거죠. 그럼 가의 경우는 어때요? 나노 크기로 작아지기 전이니까 내부 원자의 비율이 높겠죠. 자, 그러면 가장 적절한 설명은? 그렇죠. 3번임을 알수 있습니다. 가는 내부 원자의 특성에 의해서 내부 원자 많으니까 결정이 되는 거죠. 4번은 나는 내부 원자의 비율이 높은 게 아니고 표면 원자의 비율이 높다고 했기 때문에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5번. 가와 나는 모두 빛과 물을 통해 다양한 화학 반응을 일으켜 광촉매로 활용되겠군. 자, 보기에 보시면 뭐라 그랬죠? 이산화 타이타늄을 나노 크기로 만들면 광촉매가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0: 것이기 때문에 가와 나 모두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나에 대한 설명인 거죠. 됐나요? 자, 여기까지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의 어휘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휘는 추정. 추정은 미루어 생각하여 판정함입니다. 기원전 2500년 무렵 건축된 것으로 추정된대. 그러니까 2500년, 기원전 2500년 무렵에 건축됐을 것이야 라고 미루어 생각해 볼수 있다는 거죠. 정확한 기록이 없으니까, 언제 만들었다 기록 없으니까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자, 두 번째 어휘는 기인하답니다. 어떠한 것에 원인을 두다. 이 인자가 이제 원인 할때 인자죠. 그래서 지문에 보면 이는 나노입자의 구조상 특징에 기인한다. 이는 나노입자의 구조상 특징에 원인을 두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자, 다양한 어휘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비문학 독해를 통해서 많은 어휘들을 정말 익혀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내가 비문학 제재를 공부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스스로 할수 있는 또 방법이 돼요. 글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어휘력이 정말 이렇게 성장하는구나라는 것을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기술 분야의 두 개의 글과 함께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역시 이어지는 내용, 기술 분야의 또두 개의 글인데요. 인공지능과 신경망 이론, 또 생체 인식 기술의 발전인데 역시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면서 아주아주 아주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꼭 먼저 읽어보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안녕!
1: (목소리)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2: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1: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3: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만점을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20일 완성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2학년 과학 정말 잘하고 싶은데, 핵심만 정확하게 파악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드셨으면 오세요, 오세요. 너무너무 잘 왔습니다. 우리 딱 20강 만에요, 2학년 과학 완전 정복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OT 보고 오셨나요? OT에서 우리 강의 앞으로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안내했거든요. 그거 잘 보시고, 뭐 여러분 마음 단단하게 먹은 다음에 바로 오늘의 공부 시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의 공부는요, 질문을 확인하는 것으로 공부를 시작할 거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던질 질문 영상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제가 비커 두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달걀입니다. 깨끗한 물 가지고 왔고요. 하나는 소금물이에요. 제가 여기다가 달걀을 한번 톡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그랬더니 지금 얘 가라앉네요. 근데 이번에는 여러분 소금물에 이렇게 넣어볼 거거든요. 오, 그랬더니 떠요. 도대체 이거 왜 그러는 것일까? 바로 오늘의 질문이거든요. 똑같은 달걀이 물과 소금물에서 가라앉고 뜨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공부하면서요, 이 질문에 대한 답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공부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요, 물질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물질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확한 정의로부터 우리는 출발합니다. 물질의 특성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질이 여러 가지 성질 중에 딱그 물질만이 나타내는 고유한 성질이 있다는 거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제 손에요, 뭔가 흰색 고체 가루예요. 100g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은요, 이게 설탕을 얘기하는 건지 소금을 얘기하는 건지 여러분 맞추실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그 물질만이 나타내는 고유한 성질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가 그 특성을 딱 들었을 때, 너 소금이구나. 너 설탕이구나. 이렇게 알려주는 그 물질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 우리는 그걸 지금부터 물질의 특성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물질의 특성이라고 하는 걸 이용한다면 각 물질을 구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예시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요. 석영이라고 하는 거 봤더니 육각기둥의 모양을 가지고 있대요. 그렇구나. 그다음 또 보니까요, 황은요, 노란색을 띄고 있대요. 그러면 겉에 보이는 색깔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겉보기 성질이라고 하는 것으로 물질의 특성이 될수 있겠구나. 또 보시면요, 식초라고 하는 것은 시큼한 냄새가 난대요. 냄새. 또 소금을 물에 녹여서 유리막대에 찍어 혀끝에 대어보니 짠맛이 난대요. 맛도 있겠구나. 그 다음 보니까 소금은 거칠고 밀가루는 부드럽대요. 또 보니까 석고는요, 손톱으로 긁힐 만큼 무르대요.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성질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겉보기 성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요, 우리 이 겉보기 성질만을 이용해서 각 물질을 구별하려고 하면 이게 어떤 물질인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함부로 맛을 보거나 냄새를 맡으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겉보기 성질 말고 물질의 특성인 오늘 밀도가 무엇인지, 그리고요, 끓는 점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지, 용해도는 무엇인지, 그리고 녹는 점, 어는 점까지 정확한 정의들 한번 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큰 틀부터 정리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물질의 특성 공부할 거예요. 물질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성질 중에 그 물질만이 나타내는 고유한 성질입니다. 그래서요, 이 물질의 특성이다라고 하면 그 물질의 종류가 같다, 그 물질의 양에는 관계가 없어요. 100g 있든지, 200g 있든지, 300g 있든지, 그 양이랑 관계없이 같은 물질이다? 그렇다면 그때는 물질의 특성이 같게 나타나는구나 라고 파악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되셨죠? 자,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바로 이 물질의 특성 중에 첫 번째, 밀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요, 질량에 대한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질량은 뭐냐면 물질 고유한 양이에요. 제가 여기에 흰색 고체 100g 가지고 있습니다. 200g 가지고 있습니다. 300g 가지고 있어요. 이 물질이 뭔지 한 번에 알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저기 제가 어떤 물질을요, 100ml 가지고 있어요. 200ml 가지고 있어요. 300ml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피를 가지고, 부피라고 하는 것은 그 물질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의 크기를 얘기해요. 이거 가지고는요, 그 물질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질량이라고 하는 것을 부피로 나눠준 값, 즉, 여러분 편하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똑같은 부피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질량이 많은 거야? 그 안을 들여다볼 때, 이 물질을 이루고 있는 게 얼마나 빽빽한 거야? 그걸 우리는 바로 밀도라고 얘기하고, 굉장히 멋있게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요거 이제 앞으로 읽는 방법 우리 공부하는 겁니다. 밑에 있으면, 단위 부피당, 단위 부피가 도대체 뭐야? 똑같은 부피당,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똑같은 부피당, 거기에 해당하는 질량. 우리는 그것을 밀도의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물질의 특성 생각해 보시면, 질량이 물질의 특성 될수 있습니까? 질량은 될수 없어요. 부피가 물질의 특성 될수 있습니까? 부피도 될수 없어요. 그런데 그 질량을 부피로 나눈가?

단위 부피당 질량이라고 하는 그 밀도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특성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양이랑 관계없다는 거야. 양이랑 관계없이요. 그냥 그 물질이 같다라고 하면 그 물질의 밀도가 같은 것입니다라고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단위요. 암기하지 않을 겁니다. 유추해 볼게요. 질량의 단위 우리 어떤 거 쓰죠? 그렇죠. 그람 혹은 킬로그램 이런 거 사용합니다. 부피는요, 우리가 세제곱센티미터 혹은 밀리리터 혹은 세제곱미터, 리터 이런 거 사용하죠. 그러니까 단위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밀도의 단위는 그래서 그람 퍼 세제곱센티미터, 그람 퍼 밀리리터,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이런 단위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우리 실험으로도 밀도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으면 돼요. 일단 질량을 측정해야겠네요. 그렇죠. 우리 질량은 저울로 그냥 측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측정했던 값이 2.5g이라고 측정이 되었네요. 그럼 이제 우리 부피 구하면 되죠. 얘가 만약에 고체다라고 하면 우리 부피 구할 줄 알잖아요. 가로, 세로, 높이를 곱하면 되죠. 근데 이러한 고체 물질의 부피를 또 구하는 방법. 어떤 방법이 있냐면 여기 지금 눈금 실린더 있어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물을 넣습니다. 측정했더니 지금 여기를 읽어주시면 되죠. 17ml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고체 물질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 고체의 부피만큼 늘어나게 될 거예요. 측정했더니 22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아, 늘어난 5ml가 바로 이 고체 물질의 부피가 되는구나. 그럼 질량을 부피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죠. 바로 2분의 1, 그 0.5가 되겠죠. 그램 퍼 밀리리터입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아, 질량도 부피도 물질의 특성이 될수 없어. 그런데 질량을 부피로 나눈 밀도라고 하는 것은 그 물질이 같다면 그 특성이 일정하게 나타나는 물질의 특성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 밀도가 작다라고 하면 위로 떠오르게 될 거고요. 밀도가 크다라고 하면 가라앉을 것이다 라고 보시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여기에서 밀도를 비교해라 라고 한다면 제일 밑에 있는 E가 밀도가 가장 클 것이고, 그 다음이 D가 될 거고요. 그 다음 C, 그 다음 B, 그 다음 A가 될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들 밀도를 비교해 줄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물질들의 밀도도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제가 기체 상태, 액체 상태, 고체 상태 가지고 왔습니다. 각각의 밀도값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아, 봤더니 대체로 고체의 밀도가 액체보다는 액체의 밀도가 기체보다는 크구나라는 걸 파악하실 수 있는데 딱 보다면 어디가 하나 탁 걸려요. 그렇죠. 바로 여기예요. 물과 얼음의 밀도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 물 얼려 보신 적 있죠? 냉동고에 딱 얼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렇죠. 부피가 물의 경우에는 아주 예외적으로 부피가 얼리면 액체가 고체가 될때 증가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밀도를요,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부피, 질량, 이렇게 나타내요. 그럼 지금 얼음이 될때 부피가 증가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밀도를 나타내는 D예요. 그 값은 작아지게 되겠구나. 그래서 실제로 고체가 되면서 작아지는 이 예외적인 것만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체의 경우에는요, 이 부피라고 하는 것이 온도와 압력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기체의 경우에는 밀도를 표시할 때 반드시 온도와 압력을 함께 표시해 주어야 한다라고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의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할까요? 우리 질문 보면요, 왜 도대체 똑같은 달걀인데 뜨고 가라앉는 것일까라고 얘기했었는데 바로 그렇죠. 밀도 차가 있었기 때문이구나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 바로 여기에 보면 달걀이라고 하는 거 처음에요. 여기에 지금 달걀 우리가 한번 보면 아까

영상에서는 동일한 달걀을 가지고 실험했지만 이번에는 제가 얘네 동일한 달걀이 아니고요. 어떤 달걀은 오래된 달걀이고 어떤 달걀은 신선한 달걀이에요. 이거 겉으로 보기에는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래된 달걀은 그 안에 기체가 발생하면서 밀도가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같은 이러한 소금물에 넣어주게 된다면 밀도가 큰 신선한 달걀은 가라앉게 되는 거고요. 좀 오래된 달걀은 떠오르게 돼요. 따라서 우리는 이런 밀도 차에 의해서 신선한 달걀을 골라낼 수도 있다라고 예를 해주시면서 이런 밀도라고 하는 거, 아, 밀도가 크면 가라앉고 밀도가 작으면 떠오르는 거구나라고 하는 이 밀도와 관련된 현상을 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벌써 우리 물질의 특성 첫 번째가 끝이 난 겁니다. 할 만하시죠? 이제 우리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물질의 특성 중에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용해도예요. 이 용해도 왜 이렇게 어려워하나 봤더니 용어 자체가 어렵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먼저 이거부터 정리합니다. 자, 예, 여기에요. 제가 물 가지고 왔어요. 물은요, 무언가를 녹이는 물질로 작용할 겁니다. 지금부터 무언가를 녹이는 물질을 용매라고 할 거고요. 여기다가 뭔가를 넣어줄 거예요. 예를 들어 설탕을 넣어준다라고 하면 설탕은 녹는 물질이죠. 녹는 물질은 용질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용매의 용질이, 즉, 물에 설탕이 녹아 들어가는 현상이 있죠. 우리는 그 현상을 용해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1학년 때 공부했던 융해와는 다른 거예요. 융해라고 하는 것은 고체가 액체가 되는 상태 변화를 얘기했던 거고요. 그거 아니고 지금은 이 용매에 용질이 녹아 들어가는 현상을 용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래서 최종적으로 설탕물 만들어지죠.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용액이라고 하고, 만약에 내가 녹이는 물질 용매를 물을 사용했다, 그러면 물 숫자를 써서 우리는 그것을 수용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디에 집중할 거냐면 도대체 얼마나 녹아 들어가는 거야? 우리는 그것을 용해된 정도 용해 도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이 용해도라고 하는 것이 물질의 특성이 되는 것입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용해도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녹아 들어간다는 거야? 이거거든요. 그럼 기준이 중요해요.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볼 겁니까? 아, 그럼 녹이는 물질이 있었죠. 그 녹이는 물질 지금부터 100g 이렇게 얘기합시다. 물 100g에 계속 녹여요. 그래서 최대로 넣어. 얼마나 녹일 수 있어? 그것을 그람수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용해도입니다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피자 좋아하세요? 선생님요, 컨디션 좀안 좋을 때 있잖아요. 컨디션 안 좋을 때 선생님 피자 굉장히 좋아하는데 피자 한두 조각 먹습니다. 그럼 평상시에는 얼마나 먹냐면 평상시에 보통 한세 조각 먹어요. 근데 컨디션 완전 좋은 날 있잖아요. 그런 날은요, 한 다섯 조각도 먹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의 컨디션에 따라서 내가 피자 조각 얼마나 먹을 수 있는지가 달라지죠. 마치 그런 것처럼, 아, 이 용매도요, 컨디션에 해당하는 거. 선생님한테 컨디션이었던 것이 용매한테는 무엇이냐? 바로 온도라고 보시면 돼요. 도대체 너 온도가 몇 도야? 선생님 컨디션이 좋으면 피자 조각 많이 먹는 것처럼 온도가 높으면 용매 100g에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용질의 양이 증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요, 컨디션 완전 안 좋아요. 선생님 두 조각 정도 먹으면, 아, 나 이제 배부르다, 포만감을 느낀다고요. 근데 컨디션 보통인 날한세 조각 먹으면 포만감 느껴요. 아, 나 컨디션 완전 좋은 날한 다섯 조각 먹으면 포만감 느껴요. 따라서 각각의 컨디션, 즉 각각의 온도에서 너 얼마만큼 가득가득 가질 수 있어? 그 가득가득 있는 점을요, 우리 구해서 쭉 점으로 찍어요. 그런 다음에 선으로 쭉 연결한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우리는 그것을 용해도 곡선입니다.

한 조각 더 먹은 거예요. 그럼 우리 뭐라고 하냐면, 아, 나 과식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내가 한 조각 더 먹은 상태. 과식한 거죠? 우리는 그것을 과포화 상태입니다. 라고 불러주시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내가 과식해요. 그러면 선생님이 꼭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그 마지막에 먹은 그한 조각 먹지 말걸. 그거 그대로 뱉어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즉 그런 것처럼 그 온도에서 나는 최대한 요만큼 100g 녹일 수 있는데 내가 150g 녹였어요? 그럼 과포화된 상태죠. 과포화된 양만큼은 다시 고체 상태의 물질로 뱉어내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석출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렇게 여러분 피자 생각해보면 그래프 해석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해석하는 거첫 번째는 반드시 그 물질의 상태를 파악하세요. 과포화인지 포화인지 불포화인지. 그러면 두 번째에서는요, 문제 속에서 변화를 줄 겁니다. 대부분은 어떠한 지점을 줄 거예요? 불포화인 상태 지점을 줬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런데 내가 냉각시켰습니다라고 하면 냉각? 아, 온도가 점점점점 낮아진다는 거구나. 내 컨디션 점점점점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 포화의 상태에 도달할 거고, 더 냉각합니다라고 한다면 과포화 상태로 가겠죠? 그럼 과포화된 양만큼은 석출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우리한테는 석출량을 물어보게 될 것이다라고 여러분들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런 용해도 각각 고체와 기체에서는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는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용해도 앞에서 우리가 용매 100g에 너 최대한 얼마나 녹일 수 있어? 이거 기준이 용매, 녹이는 물질이었다라는 거잘 신경 쓰시면서 너 녹는 물질, 용질 얼마나 녹일 수 있어? 그 용질의 그람수를 우리는 용해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물질들마다 다 각각의 온도에서 너 최대로 얼마나 녹일 수 있어? 그거 다 구해가지고 점으로 찍어요. 그래서 선으로 연결하는 것이 바로 용해도 곡선입니다라고 보시면 되죠. 지금 보면 대체로 이 고체 물질들 온도가 올라가니까 컨디션 좋아지니까 녹이는 양, 즉 용해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따라서 고체의 경우에는요, 온도가 높아진다면 대부분의 용해도가 높아진다라고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반면 압력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이 고체의 용해도에서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고체의 용해도 곡선 얘기하는 거였어요. 고체 상태. 그럼 이번에는 기체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기체. 기체가 잘 녹아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탄산음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어떨 때 탄산음료, 아, 맛있다! 라고 느끼죠? 네. 톡 쏘는 맛이 강할 때. 그래서 우리가 뭔가 청량감을 느끼고 싶을 때이 탄산음료 먹잖아요. 그럼 이톡 쏘는 맛이 강하다라고 하는 건그 안에 기체가 잘 녹아져 있어야 돼요. 즉, 용해도가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탄산음료 어떻게 해서 먹어요? 여러분, 탄산음료 데워가지고 끓여서 먹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차갑게 먹는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뚜껑이 따져 있는 탄산음료가 좋아요? 아니면 내가 새롭게 따는 게더 맛있어요? 그렇죠. 뚜껑이 닫혀 있는 온도가 낮은 냉장고에 있는 탄산음료 기억을 해주시면 되죠. 왜요? 바로 그 조건이 이요 기체가 잘 녹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부분을 왜 어려워하냐면 여기서 기포라고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그럼 기포는 뭐냐면 여러분, 이 액체에 기체가 녹아 있지 못하고 날아가니까 기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포가 많아졌다? 아, 용해도가 감소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럼 보세요. 우리가 A, 그리고 C, 그리고 E를 볼게요. 다 마개가 열려 있어요. 그러면 압력은 동일한 상태에 온도가 얼음물, 상온의 문, 물, 그리고 50도의 물. 온도가 높아지니까 기체의 용해도, 기체 잘 녹아있지 못하고 날아가겠죠? 날아가니까 기포는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요. 되셨어요?

그러면 기체의 용해도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높아진다? 그럼 기체 잘 녹아있지 못하죠? 오히려 용해도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되고, 용해도가 낮아지니까 기포가 많아지는 겁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기체의 경우에는 이제 압력 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A와 B 요렇게 두 개를 보면 온도가 똑같은 상태에서 마개가 닫혀 있는 것이 기체가 잘 날아가지 못하도록 오히려 눌러주는 거겠죠. 요렇게 두 개를 비교해봐도 요렇게 두 개를 비교해봐도 마개가 있는 것, 즉 압력이 높아야 기체의 용해도가 높아지는 거고 기체의 용해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기포가 발생하는 양이 줄어드는 것입니다라고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혼동하지 않고 이 용해도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요 벌써 두 번째 용해도도 뜻이 났어요. 자, 그럼 우리 세 번째 물질의 성질 중에 바로 끓는 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끓는 점, 말 자체예요. 액체에다가요 우리가 열 에너지 줄 겁니다. 자, 여기 계속 열 에너지 줄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우리가 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의 쓰임을 여러분들이 두 가지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열 에너지 에너지가 온도 변화에 쓰일 수 있구나. 두 번째는요, 우리 이미 공부한 거. 그렇죠. 바로 열 에너지가 상태 변화에 쓰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이제 여기에 담겨져 있는 여기 에탄올이라고 하는 것을 가열할 건데, 절대로 에탄올은 직접 가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을 데우고, 데워진 물을 통해서 에탄올의 온도를 높이는 물중탕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도 에탄올이 한 번에 끓어오르게 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끓임 쪽이라고 하는 작은 돌덩어리, 돌 같은 것들을 넣어가지고 한 번에 끓어오르는 것을 방지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온도계로 측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온도가요, 정말 쭉쭉쭉쭉쭉 올라가요. 왜요? 가해준 열 에너지가 온도 변화하는 데 쓰였기 때문이죠. 액체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특정 온도에 탁 도달하면 가해준 열 에너지가 모두 다 상태 변화하는 데 쓰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는 액체가 기체로 상태 변화하는 거고 상태 변화하는데 열 에너지 다 썼어요. 그러면 온도 올릴 수 없죠.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더라. 이렇게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동안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때의 온도를 우리가 바로 끓는 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 끓는 점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랑 상관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라면 끓입니다. 1인분 끓여도 물은 100도씨에서 끓어요. 2인분 끓여도 물은 100도씨에서 끓여요. 3인분을 끓여도 물은 100도씨에서 끓어요. 그런 것처럼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그 물질이다라고 하면 끓는 점은 동일한 것입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다만 외부 압력이 높아진다라고 하면 이 끓는 점이라고 하는 것은 높아지더라. 그리고 정말 물질마다 끓는 점이 다른 걸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럼 물질이 같으면 진짜 끓는 점은 같습니까? 이런 질문이 들수 있죠. 그래서 가지고 왔거든요. 여기 에탄올, 둘다 에탄올. 근데 지금 양이 다르죠? 얘는 하나는 10ml, 하나는 20ml예요. 그럼 정말 끓는 점이라고 하는 것은 78도로 동일하지만 양이 작으면 그렇죠. 그 끓는 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짧게 걸리는 거고, 양이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 끓는 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해가 되면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또 다른 상태 변화할 때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이해하실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제가 고체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제 가열해 줄게요. 그럼 열 에너지가, 그렇죠. 고체의 온도 를 높이는데 열 에너지 써요. 그러다가 일정 온도에 도달하면 이제 그 고체가 액체로 상태 변화하는데 열 에너지 쓰니까 온도가 일정해지죠? 거기를 우리는 바로 녹는 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다 액체로 변하게 되면 다 계속 가해주는 열 에너지를요. 그 액체의 온도 변화하는데 쓰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다시 여기서 냉각해 줍니다. 그럼 액체였는데 액체 온도 올라가다가 냉각하니까 액체의 온도가 낮아지게 되는 거죠. 계속 낮아져요. 나는 냉각하고 있으니까 열 빼는 거거든요. 그런데

0: 어떤 온도에 도달하게 되면 액체가 고체로 상태 변화하죠. 근데 이 상태 변화할 때열 에너지 방출하거든요. 그럼 나는 열 에너지 뺏고 있었는데 상태 변화하면서 열 에너지 내놓으니까 그때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죠. 따라서 그 지점을 우리는 어는 점입니다라고 불러주시면 되고, 모두 고체로 바뀌었어요. 나는 계속 열 에너지 뺏고 있었으니까 고체의 온도가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라고 여러분들 이 그래프를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것처럼 고체가 액체가 되면서 일정해지는 온도 구간을 녹는 점, 그리고 액체가 고체가 되면서 일정해지는 온도 구간을 어는 점. 만약에 순수한 물질이었다라고 한다면 녹는 점과 어는 점은 같을 것입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서, 녹는 점과 어는 점은 물질의 특성이었다라는 점까지 여러분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특성이라고 하는 거 어려울 것 같았지만, 밀도, 용해도,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까지 이거 물질의 양을 간게 없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도 여러분이 평가 보려고 하면 떨릴 수 있거든요. 여기에 빈칸 채워주시고요. 문장 전체를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제가 한분한분 보고 반드시 꼼꼼하게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에게 만점을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였습니다. 우리 또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4학년 친구들, 여러분의 단원평가 만점을 향해 함께 달려갈 여러분의 든든한 지인쌤이에요. 와, 만나서 정말 정말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우리 강의 단원평가 만점왕이죠. 우리 친구들이 이 교재와 강의를 선택했을 때 그 마음을 쌤이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이제 앞으로 보게 될 어떤 평가라든지 수행평가, 단원평가, 서술형평가들 불안하지 않게 열심히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었죠? 좋아요. 잘 찾아왔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강의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조금은 더 쉽고 조금은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쌤이 그 방법을 잘 가르쳐 주려고 해요. 우리 첫 번째로 같이 공부하게 될 과목은 국어 과목인데요. 국어 1단원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화를 나누어요 입니다. 대화라는 거 우리 친구들 개학을 하고 첫날 학교에 가면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게 뭘까요? 그렇죠. 바로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처음 만난 친구들과 또는 작년부터 친했던 친구들 그리고 새롭게 만나게 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대화를 많이 나눴죠. 이렇게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굉장히 다양한 대화 상황들을 접하게 돼요. 그래서 5학년 1학기 국어 1단원 첫 번째 내용으로는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잘 대화를 나누는 방법 그리고 그 태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의 공부할 내용 소개해 줄게요. 오늘은 국어 1단원에서 우리 친구들이 꼭 알아야 될 핵심 개념들을 핵심 정리를 통해서 쭉 복습을 해볼 거고요. 확인 문제에서 꼭 필요한 중요한 문제들 몇 가지 골라서 같이 풀어볼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단원평가 1회 문제까지 같이 만나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같이 공부할 필기 도구와 교재 잘 준비되어 있죠? 좋아요. 자, 그럼 오늘 신나고 재미있게 같이 공부하러 가볼게요. 네, 핵심.

정리 시작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교재에 팔쪽을 잘 피고 준비가 되었다면 네, 공부를 같이 시작해 볼게요. 우리 첫 번째 개념으로 나오는 내용은 배려하면서 대화하는 방법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저학년도 중학년도 아니고 고학년에 들어왔는데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막 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언제나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대화하는 태도가 중요해요. 그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상대의 말을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선생님 대화하는 건데 말하는 게 아니라 듣는 게 중요하다고요? 네, 맞아요. 우리가 상대방과 배려하면서 대화를 할 때는요, 제일 중요한 덕목 첫 번째가 바로 경청이에요. 경청.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말하는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들어주는 거. 이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상황에 어울리는 표정이나 행동으로 대화합니다. 이거예요. 사실 대화를 나누다가 보면 상대방이 하는 말, 그 말 속에 있는 의미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말을 할 때 상대방이 어떤 표정으로 이야기하는지 또는 어떤 몸짓이나 말투, 목소리로 이야기하는지 그런 다양한 행동들도 정말 정말 큰 영향을 미쳐요. 예를 들어서 나는 너를 좋아해 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 표정이 굉장히 인상을 찌푸리고 상대방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은 채로 난 너를 좋아해 그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진짜로 저 친구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느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따라서 이 두 번째에 상황에 어울리는 표정과 행동으로 대화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이야기해야 돼요. 지금 그 친구가 나와 대화하고 있는 이 친구가 위로를 필요로 하는지 혹은 축하를 필요로 하는지 지금 이 친구의 마음이 뭘까? 이것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대화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아래 예시 상황을 한번 볼게요. 우리 승민이가 나 글쓰기 대회에서 상을 못 받아서 너무 속상해. 열심히 노력했는데 아쉬워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렇게 친구가 나에게 이런 내용의 말을 할 때 나는 어떻게 대답을 하면 좋을까요? 우리 친구도 한번 상상해 볼까요? 맞아요.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다음번엔 꼭 상 받을 수 있을 거야. 괜찮아. 힘내. 이렇게 위로의 말을 건네주면 가장 좋겠죠. 상대방이 지금 이렇게 속상해하고 있는데 와, 축하해.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자, 두 번째 개념도 확인해 볼게요. 이번에는 주제를 정해서 대화하기 활동을 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짝과 함께 또는 모둠원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다양한 주제를 정해서 대화하는 활동을 해봤을 것 같아요. 자, 그 상황을 떠올리면서 개념 복습해 볼게요. 먼저 어떤 주제로 대화하고 싶은지 무엇을 떠올린다? 그렇죠. 경험을 떠올려 봅니다. 우리가 상대방과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대화거리를 찾을 때 내가 어떤 경험을 했었지? 즐거웠던 경험은 어떤 게 있었지? 이번 주말엔 어떤 경험을 했었지? 다양한 경험을 떠올려 보면 그 속에서 대화의 소재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경험이 항상 즐겁거나 재미있었던 경험만 되는 건 아니고요.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내가 위로를 받았던 일, 혹은 슬펐던 일, 화났던 일, 이렇게 다양한 감정과 관련된 경험을 떠올려 보면 좋아요. 그래야 그 속에서 더 많은, 더 다양한 대화의 소재를 우리가 찾을 수 있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렇 다음에는 내가 말할 내용을 머릿속으로 정리합니다. 그 주제에 대해서 나는 어떤 내용을 친구한테 이야기해 줄까? 이렇게 말할 순서대로 어느 정도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정리를 하지 않고 그때그때 떠오르는 생각들을 이야기하면은 중구난방 상대방이 내 말을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머릿속으로 정리하는 과정을 꼭 거친 다음에 그 뒤에 이제 배려하면서 실제로 대화하는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는 내가 대화를 잘 했는지 점검하는 과정도 중요해요.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누구나 실수할 수도 있어요. 하물며 어른인 선생님도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나면 조금은 후회가 남을 때가 있어요. 아, 그때 이렇게 이야기할 걸. 아, 그때 이 말은 좀 하지 말 걸. 이렇게 후회가 남을 때가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친구와 대화를 나눈 뒤에는, 아, 내가 대화를 잘 나누었는지, 그 친구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배려하는 대화하기를 잘 했는지, 이 부분을 꼭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부족했던 부분을 다음 대화할 때는 꼭 보완을 해서 더 좋은 대화를 이어나가면 좋겠죠. 자, 우리 세 번째 개념은요, 분위기가 조금 달라져요. 생략된 내용을 짐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짐작하는 게 우리 친구들 어떤 뜻일까요? 짐작하다. 그렇죠. 그곳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은 어떤 내용을 예측해 보는 거예요. 아, 이러려나? 어, 저러려나? 이런 식으로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방법 첫 번째는요, 말이나 행동에서 단서를 확인합니다라고 나와 있죠. 상대방이 하는 그 말, 언어, 그 속에서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고요. 또는 말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표정으로 대화를 하는지 혹은 어떤 몸짓을 하고 있는지 그런 다양한 행동들 속에서도 우리가 힌트를 찾을 수 있어요. 자, 이 단서라는 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아래 설명에 나와 있죠. 단서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일이나 사건을 풀수 있는 실마리를 뜻해 라고 했어요. 쉽게 말해서 힌트다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우리가 상대방이 하는 어떤 말이나 행동에서 힌트를 얻어서, 아, 이렇겠구나, 라고 짐작을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자신의 경험이나 배경 지식을 떠올립니다. 경험, 그리고 배경 지식이요. 내가 겪었던 일, 그쵸? 자, 그 다음에 내가 원래 알고 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상대방이 나한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 세 번째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 자체를 잘 고려합니다. 자, 우리 뒤에서 예시 상황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규진이가 다른 반에 와서 우민이라는 친구를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규진이라는 친구가 선생님의 심부름을 받았어요. 선생님께서, 우리 3반에 가서 우민이라는 친구를 좀 빨리 데려와 주겠니? 라고 부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규진이가 헐레벌떡 뛰어와서, 얘들아, 우민이 있어? 라고 묻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규진이를 보고 이 3반 교실 안에 있던 4명의 친구들이 각각의 다른 내용으로 짐작을 했는데, 어떻게 짐작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지호는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우민이라고 친근하게 부르는 것을 보니까, 아, 규진이가 우민이 친구겠구나, 라고 짐작을 한 거예요. 자, 어떤 방법을 활용해서 짐작을 했을까요? 그렇죠. 바로 말에서 단서를 확인한 거예요. 이 규진이가 김우민 씨 계십니까? 혹은 김우민님 있어? 이런 식으로 부른 게 아니라 우민이라고 친근하게 불렀죠. 그말 속에서, 아, 친구니까 저렇게 친근하게 부르겠구나 라고 짐작을 한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 수민이는 다음과 같이 짐작을 했어요. 땀을 흘리며 다급한 목소리로 우민이를 찾는 것을 보니 우민이를 빨리 만나야 하나 보네. 이렇게요. 자, 지금 어떤 방법으로 짐작을 했나요? 그렇죠. 이번에는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단서를 확인해서 짐작을 했습니다. 지금 이 규진이라는 친구가 느긋하게 걸어와서, 우민이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다급하게 땀을 흘리면서 막 뛰어와서, 얘들아, 우민이 있어?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 행동 속에서 단서를 찾아서, 아, 빨리 만나야 되나 보네. 뭔가 급한 일이 있나 보네. 라고 짐작을 한 거죠. 자, 그 다음 유현이는 다음과 같이 짐작을 했어요. 우민이를 찾으러 자주 오는 것을 보니 우민이랑 많이 친한 친구인가 보네. 이렇게요. 자주 왔다라고 했죠. 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짐작을 했냐면요. 바로 자신의 경험 또는 배경 지식을 떠올려서 짐작을 한 거예요. 자, 이 유현이라는

0: 친구는 어제도, 그저께도, 지난주에도 규진이가 우리 반에 와서 우민이를 찾던 것을 본 거예요. 그쵸? 그래서 내가 경험했던 거, 내가 겪은 것을 활용해서, 아, 어제도 오고, 그저께도 오고, 오늘도 와서 우민이를 찾는 걸 보니까, 우민이와 많이 친한 친구인가 보다. 라고 짐작을 한 거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하연이는요, 우민이를 찾는 이 상황으로 봐서 우민이에게 볼 일이 있는 것 같다. 말 그대로 그 상황 자체를 보고 짐작을 한 친구가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개념 볼게요. 대화에서 생략된 내용 짐작하기예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내용과 아주 비슷한 내용이죠. 자신의 경험과 배경 지식을 떠올려 보고 또는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서 단서를 확인해서 짐작을 하는 거죠. 자, 자세한 예시 한번 살펴볼게요. 책을 돌려주세요라고 하는 긴 이야기글, 우리 친구들 교과서에서 살펴봤죠. 자, 누가 등장했죠? 맞아요. 진서라고 하는 친구랑 도깨비가 등장을 해서 이 둘의 대화 상황이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이야기글이었어요. 그 중에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자, 어떤 상황인지 살펴봅시다. 우와, 이게 모두 도서관에서 가져온 책이야? 진서는 도서관에 있는 책보다 여기에 있는 책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했어. 자, 여기서 여기는 어디였죠, 우리 친구들? 그렇죠. 책방이었죠. 도깨비가 진서의 손을 끌고 자신의 책방으로 데리고 가서 책방의 문을 짠 열고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니야. 도깨비가 억울하다는 듯이 외쳤어. 사람들이 이사 가면서 내버린 책이 훨씬 많아. 그런데 사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다양한 짐작하기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진서가 보고 싶은 책을 돌려주지 않은 도깨비의 무엇을 보고, 행동을 보고, 아, 여기에 있는 이 책방 안에 있는 이 책들도 다 도깨비가 도서관에서 몰래 가져왔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라고 했죠. 그 앞에 이야기를 보면 진서가 굉장히 읽고 싶어 하던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도깨비가 도서관에서 몰래 가지고 가버리는 바람에 진서가 그 책을 볼수 없게 되었거든요. 그 행동을 보고 이 진서는 아, 여기 책방에 있는 책들도 다 도깨비가 이전에 했던 것처럼 도서관에서 몰래 가져온 거겠지? 라고 짐작을 한 거죠. 자, 그 다음 그 아래 내용을 보면 도깨비의 말에서 사람들이 이사 가면서 내버린 책들을 도깨비가 책방에 계속 모은다는 것을 알수 있어 라고 했어요. 우리 방금 직전 상황에서 도깨비의 마지막 대사가 아니야, 이거 사람들이 이사 가면서 내버린 책들 모아놓은 거야 라고 했죠. 그 말을 통해서 우리는 아, 도깨비는 사람들이 이사를 가면 거기서 책을 다 모아서 책방에 쌓아두는구나 이렇게 짐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 이제 확인 문제 몇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1번부터 3번은 상대를 배려하며 대화하는 방법을 정리해둔 문제입니다. 1번, 상대의 말을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그렇죠. 집중해서 들어야겠죠. 상대가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 그 말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집중해서 듣는 연습을 꼭 해야 됩니다. 경청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상대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서 말해야 될까요? 그렇죠. 상대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리며 말해야겠죠. 그 사람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일까? 위로일까? 축하일까? 이런 것들을. 자, 그다음 3번에 무엇에 어울리는 표정이나 행동으로 대화한다.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상황이 되겠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에 어울리는 표정을 짓고 목소리나 말투, 행동을 활용해야겠습니다. 자, 그다음 6번은 주제를 정해서 대화하는 순서대로 번호를 쓰세요라고 했어요. 우리가 짝과 함께 혹은 모든 친구들과 함께 대화를 나눴던 그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가장 첫 번째로는 우리가 주제로 어떤 주제로 대화를 하고 싶은지 다양한 경험을 떠올려 보고요. 그 속에서 주제를 찾았다면 그 다음엔 말할 내용을 정리해야겠죠. 따라서 2번이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말할 내용의 정리가 다 끝났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배려하며 대화하기를 실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점검하기까지 이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볼게요. 대화에서 생략된 내용을 짐작하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알맞지 않은 것에 가위 표시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1번에 말에서 단서를 확인하는 거. 그렇죠. 우리가 배웠던 방법이죠. 두 번째, 행동에서 단서를 확인한다. 이것도 맞는 설명인데요. 3번, 다른 사람의 경험이나 배경 지식을 떠올린다. 자, 경험이나 배경 지식을 떠올리는 건 좋은 생각인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경험, 나의 배경 지식을 떠올려야겠죠. 따라서 7번엔 가위 표시해주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이론적인 부분들 모두 정리를 마쳤고요. 단원 평가 문제 풀러 가볼게요. 자, 교재 10쪽이고요. 우리 친구들 1번 문제부터 같이 풀어볼게요. 1번에서 2번 문제는 이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가 상황을 보니까 지금 소희와 민기가 대화를 나누고 있죠. 소희가 우리 어떤 주제로 대화를 이렇게 말이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민기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내 말부터 들어봐. 주말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거 어때? 주말에 있었던 일을 너무 이야기하고 싶나 봐요, 민기가. 자, 나 상황 봅시다. 아니, 나는 다른 주제로 대화하고 싶은데, 우리 서로 의논해서 주제를 좀 정하면 안 될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민기가 대답하죠. 시간도 없는데, 그냥 내가 정한 주제로 대화하자. 아, 나는 주말에 등산 갔는데, 감기 걸렸어. 자, 이런 상황이에요. 어딘가 굉장히 잘못되었죠? 1번, 민기가 원하는 대화의 주제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대화 상황 속에서 민기가 유난히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그 주제가 있었어요. 1번, 의논하는 방법. 아니죠. 2번, 주말에 있었던 일. 이게 바로 정답이죠. 민기가 그냥 우리 주말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대화하자라고 했어요.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 아니고요. 등산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아니었죠. 5번, 감기에 걸리지 않는 방법도 아니었습니다. 1번의 정답, 2번. 자, 2번 볼게요. 소희와 민기가 대화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맞은 방법에 동그라미 표시하세요. 자, 1번. 내 기분만 고려한다. 안 되겠죠. 우리는 상대방의 기분을 헤아리면서 대화를 합니다. 2번. 상대의 말을 집중해서 듣는다. 경청하기라는 뜻이 나왔죠. 아까 소희가 말이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민기가 아니, 내말좀 들어봐. 라고 상대의 말을 뚝 끊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2번 집중해서 듣기. 이게 맞는 설명이죠? 3번에 생략된 내용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것도 아니고요. 자, 3번에서 4번 문제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가 상황과 나 상황을 각각 한번 살펴볼게요. 가, 승민이 어제 집에서 숙제를 하면서 필통을 꺼냈었는데 깜빡하고 집에 놔두고 와버렸네. 연필이랑 지우개 좀 같이 쓰면 안 될까? 수진이 승민이의 말을 귀담아 듣지도 않고 뭐라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다음 나 상황이에요. 승민이가 똑같이 이야기하죠. 나 어제 집에서 숙제하면서 필통 꺼냈었는데 깜빡하고 집에 놔두고 와버렸네. 수진이 어떡하니? 당황했겠다. 승민이 그래서 연필이랑 지우개 좀 같이 쓰면 안 될까? 수진이 당연히 되지. 필요할 때 같이 쓰자라고 했어요. 자, 승민이가 같은 내용을 부탁했는데 그 반응이 완전히 달랐죠. 자, 문제 한번 볼게요. 3번. 대화 가와 나에서 공통으로 부탁하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1번에 숙제 도와주기 아니었죠. 2번에 필통을 찾아달라고 했나요? 그렇진 않았습니다. 필통을 그냥 놓고 왔다고는 이야기했죠. 3번, 숙제 알려주기 아니고요. 4번에 연필과 지우개를 선물하기. 이것을 부탁하지도 않았어요. 자, 5번에 연필과 지우개 같이 쓰기. 나좀 빌려주면 안 될까? 같이 쓰면 안 될까? 그쵸. 정답이 5번에 있었습니다. 3번의 정답, 5번. 4번 볼게요. 기억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나 상황에서 수진이가 어떤 목소리로 대답을 했는데, 자, 이 기억에 어울리는 목소리 한번 찾아볼게요. 위에 승민이가 어떤 상황이에요? 굉장히 축하가 필요한 기분 좋은 상황인가요? 아니죠. 지금 승민이가 속상해하고 있는, 당황스러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필통을 두고 와서. 맞죠? 자, 그럼 1번의 기쁜 목소리로 어떡하니? 당황했겠다.
1: 하면 될까요?
0: 아니죠. 2번에 신나는 이것도 어울리지 않고요. 신기하는

어울리지 않죠. 4번에 걱정하는 목소리로. 오, 어떡하니? 너 되게 당황했겠다. 이게 바로 정답이 되겠죠. 4번. 5번의 부끄러운 목소리도 아니고요. 따라서 4번의 정답 4번으로 정리할게요. 5번 문제 봅시다. 중요한 문제예요. 배려하며 대화하는 방법을 생각하면서 여자아이가 한 말에 대해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세요. 지금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남자아이. 글쓰기 대회에서 상을 못 받아서 너무 속상해. 열심히 노력했는데 아쉬워. 자, 여자아이가 이야기하죠. 네 노력이 부족했겠지.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 아래 내용 볼게요. 선민이. 상대의 기분을 고려하지 않고 말하는 태도는 고쳐야 해. 맞죠? 선민이가 이 상황을 보고 잘 파악을 했어요. 지금 이 여자아이가 남자아이가 굉장히 속상해하고 있는데 상대방의 노력이 부족했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단정지어버리고 있죠. 이렇게 하면 이 속상해하고 있는 친구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은 거예요. 그쵸? 따라서 선민이가 정답이 되겠고요. 선민이. 자, 그다음. 민수도 한번 살펴볼게요. 상대의 기분을 생각하며 배려하는 대화를 한 것은 바람직해. 아니죠. 지금 이 상황은 상대의 기분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6번에서 7번 문제.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우리 아까 핵심 정리하면서 봤던 그림이죠. 규진이가 3반 교실에 막 뛰어와서, 얘들아, 우민이 있어? 라고 우민이를 찾는 그런 상황이에요. 다양한 친구들이 지금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살펴볼게요. 6번. 규진이의 말을 들은 유현이의 생각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시하세요. 자, 지금 유현이가, 지난번에도 우민이 부르더니 자주 찾네? 많이 친한가 보다. 라고 생각했죠. 이 유현이는 어제도 규진이가 우민이 찾는 것을 봤었고, 엊그저께도 봤었고, 지난주에도 봤었던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서, 아, 되게 자주 찾네. 친한 친구인가 보다. 라고 짐작을 한 거죠. 1번. 우민이를 찾는 상황으로 보아 우민이에게 볼 일이 있는 것 같다. 이것은 아니죠. 지금 유현이는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서 짐작을 하고 있는데, 1번은 상황으로 짐작을 하는 거죠. 따라서 1번은 정답이 아니고요. 2번에 우민이를 찾으러 자주 오는 것을 보니 우민이랑 많이 친한 것 같다. 그쵸? 2번이 바로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서 짐작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7번. 지호가 기억처럼 생각한 까닭을 쓰시오라고 했어요. 자, 지금 지호가 우민이 친구구나라고 짐작을 했죠. 우민이의 뭐 동생도 형도 아니라 우민이 친구구나. 바로 그렇죠. 규진이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말 속에서 단서를 찾은 거예요. 규진이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말 속에서 단서를 찾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때문이다. 자, 8번 볼게요. 다음 글의 대화에서 생략된 내용을 알맞게 짐작한 친구는 누구일까요? 어린이 자료실에 마음 좋게 생긴 선생님이 진서를 반갑게 맞아줬어. 구축 들어왔어요? 선생님의 첫 말이 몇 달째 똑같아. 아니, 아직. 선생님은 웃는 얼굴이었지만 진서는 조금도 재미있지 않았어. 자, 재현이가 짐작을 하죠. 진서는 책이 들어오지 않을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 거야. 맞나요? 아니죠. 이미 알고 있었다면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수아, 진서는 이전에도 이 책을 빌리려고 했다는 걸알수 있어. 자, 어떻게 알수 있죠? 맞아요. 여기 도서관에서의 첫 말이 몇 달째 똑같아. 몇 달째 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수아. 자, 9번에서 10번 문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도깨비는 재미있어 보이는 책을 진서의 눈앞에 대령했지. 진서는 웃음이 나는 걸꾹 참았어. 이렇게 쉽게 용서해주면 안될것 같았거든. 그보다 사서 선생님한테 도깨비가 한 짓을 모두 일러야겠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선생님의 책상이 비어 있었어. 그리고 다른 친구들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지. 도깨비를 혼내는 일은 진서만의 몫이 된 거야. 너 말이야. 진서가 도깨비를 은근히 바라봤어. 그책 말고도 돌려주지 않은 책 있지? 도깨비는 화들짝 놀라 몸을 돌렸어. 달아나려고 했던 거야. 자, 9번 볼게요. 우리 아까 이 보기에서

그래서 진서가 웃음이 나는 걸꼭 참았습니다. 왜요? 그렇죠. 바로 보기 안, 이 지문 안에 정답이 들어가 있었어요. 이렇게 쉽게 용서해주면 안될것 같았기 때문이죠. 자, 그 내용이 들어간 보기 어디 있나요? 그렇죠. 5번에 숨어 있습니다. 진서는 사실 화가 조금은 풀렸어요. 그래도 이렇게 도깨비를 용서해주면 도깨비가 잘못을 또할것 같아서 웃음을 꾹 참았습니다. 자, 10번. 가에서 짐작할 수 있는 생략된 내용을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시하세요. 자, 여기 보면, 너 말이야. 그책 말고도 돌려주지 않은 거 있지? 라고 했는데 도깨비가 화들짝 놀랐죠. 1번. 도깨비는 다른 책들도 돌려주지 않았다. 자, 이게 바로 정답이죠. 그래서 뜨끔해서 화들짝 놀라서 달아나려고 했던 거예요. 자, 2번에 도깨비는 빌린 책을 돌려주려고 도서관에 왔다? 아니죠. 그랬다면 굉장히 당당했겠죠. 3번에 도깨비는 책을 돌려주지 않은 행동을 당당하게 생각한다. 당당하게 생각했다면 여기서 이렇게 화들짝 놀라서 달아나려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따라서 10번의 정답은 1번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네, 오늘의 문제까지 오늘 다 마쳤고요. 마지막으로 퀴즈 나갑니다. 자, 오늘의 퀴즈는요. 상대방과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말보다 내가 다음에 할 말을 먼저 생각하며 듣는 것이 좋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을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우리 친구들 오늘 첫 시간 문을 열었는데요. 어때요? 아주 재밌었죠? 다음 시간엔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반갑소.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로 속담의 지혜를 그대들에게 전하고 싶은 선비 강용철. 우리는 첩첩산중이란 말을 배워본 적이 있어. 오늘 우리가 만날 속담 역시 이것과 관련이 깊소. 바로 악화, 난관과 연관된 말이오. 그럼 지금부터 속담을 만나러 함께 가시지요.
1: 환율의 영향으로 우리 회사 재정에 위기가 닥쳤어.
2: 대표님, 은행에서 어음을 갚으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1: 내가 해결하겠네.
3: 대표님, 협력업체에서 대금을 결제해달라고 합니다.
1: 알겠네. 하나를 해결하니 더 큰 난관이 밀려오네. 갈수록 태산이야.
0: 오늘의 속담, 갈수록 태산. 갈수록 더욱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지요. 예를 보겠소. 기업들의 경영 상태 악화로 신입직원 채용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일부 업무들은 AI가 대신하는 바람에 취업문이 점점 더 줄어든다고 합니다.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갈수록 태산인 상황이라 안타깝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속담이지요.
4: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 나무도 바윗돌도 작자 미상. 나무도 바윗돌도 없는 산에서 매한테 쫓기는 까투리의 마음과 대천바다 한가운데서 일천석이나 실은 배에 노도 잃고 닻도 잃고 용총도 끊어지고 돛대도 꺾이고 키도 빠졌거늘 바람 불어 물결치고 안개 뒤섞여 잦아진 날에 갈 길은 천리말리 남았으되 사면은 검어 어둑하고 천지정막 사나운 파도가 치는데 해적까지 만난 도사공의 마음과 엊그제 임여인 내 마음을 어디에다 견주리오. 목숨을 잃을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까투리와 바다 한가운데에서 위기를 맞은 도사공의 심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와 견주어 임을 여인 참담한 마음도 함께 나타나지요. 임과 이별한 상황에서 느끼는 슬픔과 절박함이 분명하게 전해집니다. 특히 도사공의 상황을 표현한 부분에서 불운한 일이 잇따르며 더해지는 어려움을 오늘의 속담과 연결지어 생각해 봅시다.
0: 오늘의 속담, 갈수록 태산이었소. 갈수록 더욱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오. 그렇다고 해서 그대들 좌절하면 안 되겠소. 하나하나 이겨낼수록 여러분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오. 여러분을 응원하는 이 선비가 있다는 것도 함께 기억하면 좋겠소. 속담의 교훈을 잘 기억하시오.

오늘의 실험 주제는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과 광합성 산물을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디지털 탐구 도구를 활용하여 광합성이 일어나는 동안 주변 기체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수치와 그래프로 확인하면서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과 광합성 산물이 무엇인지 과학적으로 추론해 보는 것이 오늘 실험의 목표입니다. 그럼 실험에 필요한 준비물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투명 밀폐 용기 안에 시금치잎 4-5장을 겹치지 않게 펼쳐서 넣습니다. 시금치잎은 엽록체가 풍부해 광합성이 잘 일어나는 잎이에요. 잎을 겹치지 않게 펼쳐서 넣는 이유는 모든 잎에 빛이 고르게 닿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산화탄소 센서와 산소 센서를 투명 밀폐 용기에 설치하고 스마트 기기의 프로그램과 연결합니다. 이산화탄소 센서와 산소 센서는 MBL, 즉 컴퓨터와 스마트 기기에 연결해 측정하는 탐구 도구예요. 스마트 기기의 프로그램과 연결하면 기체의 변화를 숫자와 그래프로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LED 전등으로 빛을 비추며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농도를 10분 동안 측정합니다. LED 전등은 태양빛을 대신해 광합성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빛을 비추는 동안 용기 안의 기체 농도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에 주목해봅시다. 과정 3에서 얻은 결과를 공유 플랫폼에 올려 공유하고 다른 모듬의 측정 결과와 비교해봅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우리는 광합성이 일정한 조건에서 일어나는 과학적 과정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디지털 탐구 도구를 활용하여 광합성이 일어나는 동안 식물의 잎 주변에서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측정해 보았습니다. 먼저 이산화탄소 농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빛을 비춰준 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산화탄소 농도가 점차 감소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식물의 잎이 빛을 받는 동안 주변에 이산화탄소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산소 농도의 변화를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산소 농도가 점점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이 변화는 빛이 있는 조건에서 식물의 잎에서 산소가 만들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결과를 통해 식물의 잎이 실제로 이산화탄소를 이용하고 산소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기체 농도의 변화는 광합성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Reading Power Level 1. 오늘도 멋진 독해 탐험을 즐기러 온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함께하는 여섯 번째 시간인데요. 어때요, 여러분? 벌써 나의 독해력이 조금 업그레이드 된 것 같지 않나요? 사실 이 강의의 목적은 여러분이 하나의 지문을 너무 깊이 있게 탐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즐겁게 가벼운 마음으로 글 하나 읽어본다 생각하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좀 꾸준히 이 강의를 함께 할 수 있고요. 결국에는 내가 독해를 잘 하려면 이 글을 많이 읽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하나의 글을 너무 깊게 보는 게 아니다. 가볍게 즐기듯이 읽는 거고요.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아, 탐험한다 생각하고 와주시면 됩니다. 심지어 이야기들이 되게 재미있잖아요. 그래서 오, 이런 내용이 있구나, 재미있게 읽는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예습은 할 필요 없지만 여러분이 복습만 조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습이라고 하면 뭐 글을 다 읽을 필요도 없고 우리 핵심 노트 있잖아요. 그치? 핵심 표현을 적는 그 노트에서 좀 어렵게 느껴진 단어들 한번 이런 단어들이 있었구나, 이런 단어가 내가 좀 어렵구나 다시 한번 봐주시고 또 강의마다 선생님이 열쇠로 알려드리는 핵심 표현들 그런 것만 다시 복습을 해주시면 충분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좀 가볍게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 오늘의 탐험지인데요. 오늘의 탐험지는 바로 Origin Island, 유래의 섬입니다. 우리 오늘 어떤 유래를 볼 거냐면요. 바로 이 크리스마스 다음 날을 Boxing Day라 그래요. 이 Boxing Day가 어디서부터 나온 유래인지 이 날의 유래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오늘의 탐험을 시작하기 전에 단어들의 의미 먼저 봐야겠죠? 여러분 워크북 펴주시고요. 단어 같이 읽으면서 우리말 뜻을 적어볼게요.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Hard, 열심히, 힘든. Western, 서양의. Call, 부르다. December, 12월. Holiday, 휴일. Origin, 유래, 기원. History, 역사. Servant, 하인. Country, 나라, 국가. Master, 주인. National, 나라의. In need, 도움이 필요한, 궁핍한. Share, 나누다, 공유하다. Thank A for B, B에 대해 A에게 감사를 표현하다. 자, 우리 이렇게 14개의 단어 의미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다 준비가 되셨죠? 그러면 우리 오늘의 지문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Boxing Day, the 26th of December. 자, December, 12월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콤마는 이 둘이 동격임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즉, 12월 26일은 6일인 Boxing Day는 is a national holiday in many Western countries. 자, 무엇이다? National holiday는 국가의 휴일이에요. 즉, 이것을 우리는 국가 공휴일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아, Boxing Day는 국가 공휴일입니다. 어디에서? In many Western countries. 많은 서양 나라들에서요. It has a long history. 자, 여기서 it은 방금 얘기한 Boxing Day를 의미하는 거겠죠. 이 Boxing Day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중세시대까지 가야 돼요. 자, Middle Ages라고 하면 중세시대예요. 중세시대. 자, In the Middle Ages, 중세시대 때 It was a non-working day for servants. 자, 그 날은 servants, 하인들을 위한 어떤 날이었다? non-working day, 휴일이었던 거예요. working day라고 하면 이제 일을 하는 날이고요. 앞에 non이 붙어서 일하지 않는 날, 즉 휴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날은 for servants, 하인들을 위한 무엇이었다? a non-working day, 휴일이었습니다. servants worked hard for their masters on Christmas. 자, 크리스마스 때 하인들은요, worked hard, 열심히 일했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hard는 열심히라는 부사의 의미로 쓰인 겁니다. 자, 하인들은 열심히 일했어요. 누구를 위해? 그들의 masters, 주인들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한 거죠. 언제? On Christmas, 크리스마스예요.
So, 자, so는 그래서라는 의미의 접속사죠. 자,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의 masters, 주인들은 원했어요. 무엇을? To thank them for their hard work. 아, 그들의 hard work, 노고, 그들의 힘든 일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방금 앞에서 우리가 단어 의미 체크할 때 thank A for B라는 표현이 있었죠. 자, A에게 B에 대하여 감사하다라는 뜻이었어요. Thank A for B. A에게 B에 대해 감사하다. 자, 그럼 여기서 them이 지칭하는 거는 누굴까요? 지금 주인들은 누구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 거죠? 바로 그들을 위해 열심히 일한 바로 servants, 하인들이 되겠지. 자, 그래서 A가 지칭하는 것은 servants, 하인들이 되겠구나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확인하고 우리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The day after Christmas. 자, the day after는 뭐뭐 다음 날이에요. 즉,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 되겠죠. 크리스마스 다음 날에 The masters put food and fruit in boxes. 자, 여기까지 끊고 볼게요. 자, 주인들은 음식과 과일들을 어디에 넣었다? In boxes. 상자 안에 넣었대요. 보통 우리가 put이라고 하면 넣다라는 의미인데요. Put A in B라고 하면 A를 어디에? B 안에 넣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거 의미 한번 적어볼게요. A를 어디에? B 안에, 그치, 넣다. 자, 그래서 주인들은 이 boxes, 상자 안에 음식과 과일들을 넣은 겁니다. And gave them. 그리고 그것들을 준 거죠. 누구에게? To their servants. 그들의 하인들에게 무엇으로? As gift. 선물로 준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들이 준 them, B는 무엇을 지칭할까? 그치, 바로 이 과일과 음식들이 가득 담긴 boxes, 상자가 되겠죠. 아, 그래서 B가 지칭하는 것은 boxes, 상자들이 되는구나. 이렇게 찾아봤어요. 아, 선물로 하인들이 이제 상자를 받았습니다. The servants opened the boxes at home. 자, 이 하인들은요, 집에 가서 이 상자들을 열었고요. And shared the gift. 자, share이라고 하면 나누다라는 뜻이죠. 자, 나누었어요. 그 선물을 누구와 함께? With their family. 그들의 가족과 함께 나눈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무엇이다? Boxing Day의 유래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크리스마스 날 열심히 일을 하인들을 위한 날이 바로 Boxing Day가 되는 겁니다. 자, today, 오늘 날, people call the box a Christmas.

부른다? 크리스마스 박스. 크리스마스 상자에 넣, 상자라고 부르고요. 그 상자 안에. 그치? Money and gifts. 돈과 선물을 넣는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오늘의 지문을 한번 열심히 탐험해 보았는데요. 문제를 한번 풀러가 볼게요. 자, 1번. 위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부터 볼게요. Holidays of the World. 자, holiday라고 하면 휴일이에요. 그래서 세계의 휴일들. 자, 우리가 본 휴일은 Boxing Day 하나밖에 없었죠. 그래서 Holidays of the World. 이건 좀 부적절하다. 자, 2번. The origin of Boxing Day. 자, 여기서 origin이라고 하면 유래란 뜻인데요. Boxing Day의 유래. 그쵸. 이게 제목이 되겠네. Boxing Day의 유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으니까요. 3, 4, 5번도 어떻게 틀렸는지 한번 볼게요. Special events on Christmas Eve. 크리스마스 이브날에 어떤 특별한 행사, 이벤트? 아니고, boxing. 갑자기 복싱이라는 스포츠가 나오네. One of the most popular sports.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중에 하나이다. 그 의미의 복싱이 아니었죠. The meaning of Christmas in the Middle Ages. 중세 시대 때 크리스마스의 의미. 네, 크리스마스가 주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2번이 가장 적절하겠네요. 자, 2번으로 가볼게요. 위글에 밑줄 친 A와 B가 각각 가리키는 것을 찾아 쓰시오라고 하는데 아까 우리가 읽으면서 찾아봤죠. 자, A를 한번 볼게요. Servants worked hard for their masters on Christmas. 크리스마스 날 바로 이 하인들이 열심히 주인들을 위해 일을 했습니다. So, 그래서 their masters wanted to thank them for their hard work. 그들의 주인은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그들의 이 노력에 대해서. 자, 그럼 여기서 them은요. 바로 앞에 나온 servants, 하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A는 servants가 들어가면 되겠구나. 자, B를 가볼까요? 쭉 내려가서 the day after Christmas. 자, 크리스마스 다음 날에 the masters put food and fruit in boxes. 자, 마스터들은 음식과 과일을 그 상자 안에 넣었고요. And gave them. 자, 여기서 them은 그 상자들을 준 거죠. 누구에게? 하인들에게. 자, 그러면 B가 가리키는 것은? 그치. 상자들. boxes가 되겠습니다. 자, 3번. 다음 우리말과 의미가 같도록 위글의 괄호 안에 주어진 단어를 한번 배열해 볼게요. 자, 그것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준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주어진 단어를 보니까 일단 그것이란 단어를 볼까요? 이시 있죠. it. 그리고 주다라는 동사 give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그들은 put money and gifts in a Christmas box. 크리스마스 상자 안에다가 돈과 선물을 넣는 거고요. and라는 접속사를 기준으로 일단 바로 give라는 동사가 나오면 돼요. 그래서 give, 줍니다. it, 그것을 누구에게? to people. 사람들에게 주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래요. 우리가 아까 단어 파트에서 봤는데 도움이 필요한 궁핍한이라는 표현으로 in need가 있었죠. 그래서 give it to people in need.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준다. 이렇게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다음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위글에서 찾아 써 보겠습니다. 자, 태극기 is the blank flag of Korea. 자, 태극기는 한국의 국기죠. 우리가 국기, 뭐라 그럴까요? National flag라고 합니다. Nationally, 국가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national flag, 국기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B번. There is a saying. 자, 여기서 saying이라고 하면 말. 표현입니다. 자, 이런 말이 있대요. A friend in blank is a friend indeed. 자, 여기서 indeed는 정말로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도움이 필요할 때의 친구가 a friend indeed. 진짜 친구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방금 앞에서 우리가 적었는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할때 어떤 표현을 썼죠? 바로
in need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a friend in need. 도움이 필요할 때 옆에 있어주는 친구가

0: as a friend indeed. 진짜 친구이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우리 문제를 한번 다 풀어봤고요. 이제 워크북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워크북 93쪽이고, B의 영작 훈련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괄호 안에 단어들을 올바른 순서로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해 볼게요. 자, 그것은 하인들을 위한 휴무일이었다. It was a, 그리고 일하지 않는 날, 휴무일은 non-working day라고 했죠. 그래서 it was a non-working day. 누구를 위한? 하인들을 위한 for servants. 이렇게 완성해주면 되겠죠. It was a non-working day for servants. 자, 2번. 주인들은 그들의 고된 일에 대해 그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다. 자, masters wanted. 자, 그 다음에 to thank가 들어갑니다. 자, 누구에게 감사를? 그치, them. 그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무엇에 대하여? For their hard work. 그들의 고된 일에 대하여. Wanted to thank them for their hard work. 그래서 thank A for B라고 하면요. A에게 B에 대하여 감사를 표현하다. 이런 의미였죠. Thank A for B. 이런 표현까지 우리가 배운 거. 아, 여기, 네, 밑줄을 이렇게 그어야겠네요. For 긋고, 그 다음에 B.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3번으로 가볼게요. 크리스마스 다음 날, The day after Christmas. 주인들은 음식과 과일을 상자 안에 넣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주인들이라는 단어, The masters가 먼저 나와야겠죠? 이들은 넣었다. Put. 무엇을? 음식과 과일이니까 food and fruit 이렇게 연결을 해볼 거고요. 어디에? 상자 안에 넣은 거죠. 그래서 in boxes. 자, 이렇게 되면 the day after Christmas, 크리스마스 다음 날에 주인들은 put food and fruit. 자, put A in B 구문이 되는 거죠. 박스 안에 음식과 과일들을 넣었습니다. 자, 4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오늘날 사람들은 그 상자를 뭐라고 부른다? 크리스마스 박스라고 부른다. 자, 이거 우리가 어떤 구문으로 써주면 되냐면 call A, B라는 구문이 있어요. 그래서 call A, B, A를 B라고 부르다. 자, today, 오늘날 people, 사람들은 call, 부르죠. 무엇을? The box. 그 상자를 a Christmas box, 크리스마스 상자라고 부른다. 그래서 people call the box A를 뭐라고? a Christmas box, B라고 부르다. 이렇게 배열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들은 그것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준다. They, 그리고 주다라는 동사가 먼저 나오면 돼요. They give, 그리고 그것, it. 누구에게? To people. 자, 사람들인데 도움이 필요한이라는 의미로 in need가 나옵니다. 그래서 they give it to people in need.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준다라는 문장이 완성이 되죠. 자, 우리 여기까지 오늘도 열심히 모든 문제와 영작 훈련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의 키를 획득하셨는데요. 바로 여섯 번째 키죠. 우리의 독해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오늘의 핵심 표현은 바로 call A, B 구문입니다. A를 B라고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방금 우리가 봤던 문장인데요. Today people call the box. 사람들은 A를 뭐라고 부른다? A Christmas box. 크리스마스 상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A를 B라고 call, 부르다. 이 순서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중학교 수준의 독해 지문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꼭 익혀두시면 앞으로 글을 읽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의 탐험 인증인데요. 오늘 우리가 봤던 문장 중에 하인들은 크리스마스에 그들의 주인들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 이 문장을 완성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닉네임과 함께 6강 탐험 인증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탐험을 함께한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복습 잘해 주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
1: 교육방송 52년, 공사 창립 26주년. 2000년, EBS는 새 천년을 맞아

4세대 교육 허브로 도약을 꿈꾸며 학교 교육 보완과 평생 교육, 그리고 민주적 교육 발전을 목표로 대한민국 교육 공영 방송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난 50여 년간 혁신적인 교육 콘텐츠를 끊임없이 선보인 EBS. 2026년 EBS는 AI 혁신으로 제도약이라는 경영 비전을 설정하고 AI 시대에 발맞춰 공영방송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인문교양 대기획, AI 고전, 역사를 바꾼 100책, 초등학생 대상 역사 드라마, AI 인물 한국사, 혁신적 비주얼의 AI 드라마, 부활 수업과 EBS 청소년 문학관, 신진 제작자와 청년들의 큰 관심을 모은 AI 애니메이션 공모 및 선정작 방송 등 AI 기술을 전면 활용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시대적 화두를 고민해보는 AI 사피엔스,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춘 처음 배우는 AI 등 EBS의 제작 노하우로 대국민 AI 역량 강화에 주력합니다. 글로벌 코믹 개발에 도전하는 과학 생존 리얼리티 최후의 인류, 글로벌 대표 기업과 협업으로 공연 확대 및 신인 뮤지션 발굴에 나서는 스페이스 공감, 헬로 루키, 속의 석학들이 함께하는 지식 콘텐츠의 대명사,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여섯 번째 시즌 등 세계 속 K-교육 콘텐츠의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EBS는 국내 최초 어린이 철학 토론 프로그램 어린 철학자와 부모의 첫선 교육 등을 통해 AI 시대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인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평생교육 콘텐츠 역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집 다큐 청춘 경로의 재구성, EBS 다큐 프라임 암 전쟁은 끝났다, 생각의 멸종 등을 통해 사회적 과제와 해법에 대한 탐구를 지속하고자 합니다. 또한 세상을 비집고 글로벌 아빠찾아 산만리 등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사회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겠습니다. 학교 교육 분야에서도 EBS는 고품격 초중고 강의 콘텐츠 개발 및 AI 기반 학습 멘토링, 전국 100여 곳의 자기주도 학습센터 운영으로 공교육 보완 및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대한민국 미래 교육 트렌드 역시 이끌어갑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EBS는 한국 PD대상 3관왕 및 휴스턴 국제영화제 5개 부문 수상 등 다양한 작품들이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해온 52년, EBS는 앞으로도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책임을 다해 수신료의 사회적 가치, 그 이상을 증명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Power up your reading. Reading Power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Reading Power 6강입니다. 자, 오늘 독해할 글의 제목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오늘 글의 제목은 Amelia Earhart. 네, 사람 이름입니다. 이 사람은요. 직업이 pilot, 비행기 조종사 혹은 비행사인데요. 근데 이 사람은 여자예요. 그래서 여자 비행기 조종사인 Amelia Earhart에 대한 글을 같이 한번 독해해 볼 겁니다. 자, 여러분, 첫 문장 들어가기 전에요. 이 글을 한번 쭉 살펴보시면 이렇게 A, B, C 이렇게 알맞은 단어를 골라주는 문제가 나와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글을 한번 쭉 읽어보면서 문맥에 맞게 적절한 단어 골라줄 거고요. 또 빈칸에는 알맞은 연결어까지 넣으면서 독해해 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 살펴볼게요. Many people are familiar, similar with the name Charles Lindbergh라고 했네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이름에 익숙할 겁니다. 이러한 의미가 될 거예요. 자, 여러분, A에 나온 두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familiar, 친숙한, 익숙한이고요. similar 하면 비슷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문장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이름에 익숙할 거예요 라는 의미로 쓰인 것이기 때문에 누굴 골라주면 되겠어요?

문장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고르고 우리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친숙한 이름을 소개하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나타내고 있어요. 이 Charles Lindbergh라는 사람은요, He made a non-stop flight. 자, 한번 끊어볼게요. 자, 여러분, fly 하면요, fly라고 하면요, 비행하다라는 뜻이죠. 자, 명사형으로는 flight를 씁니다. 얘는 비행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는 비행을 했는데 non-stop flight를 했대요. 자, non-stop, 멈추지 않고 하는 거니까 무착륙 비행이 되겠네요. 자, 그는 무착륙 비행을 했는데 from New York to Paris, 뉴욕에서 파리까지 무착륙 비행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다음 부분에 연결어가 나오면서 Do you know the first woman to fly across the Atlantic and the Pacific Oceans? 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최초의 여성을. 근데 뭐한 최초의 여성? 대서양과 태평양을 건너서 비행한 최초의 여성도 알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자, 빈칸 앞에는요, 좀 친숙한 이름을 던져주고서는 빈칸 뒤에는 우리가 모를 법한 이름을, 우리가 모를 법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어요. 앞뒤의 내용이 대조되고 있는 것이죠. 자, 앞뒤의 내용이 대조될 때는 우리 대조의 연결어 however 떠올려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런데 이런 뜻이죠. 자, 여러분, 이 이름은 잘 알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도 아세요?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같이 한번 볼게요. Amelia Earhart, a legendary pilot이라고 했네요. 자, 이 사람의 직업은 pilot, 비행기 조종사인데요. legendary라고 합니다. 우리 legend 하면 전설이죠. 근데 legendary라고 하면 legend의 형용사 형태예요. 그러니까 전설적인이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 사람은 전설적인 파일럿이에요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started flying at 23. 23세에 비행을 처음 시작했다고 하고 있어요. 자, 계속 볼게요. She went to an air show. 그녀는요, 에어쇼, 즉 항공쇼나 비행쇼가 되겠죠. 그런 곳에 갔고, 거기에서 discovered a desire for flying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desire 하면요, 뭔가 갈망이나 욕구 이런 걸 뜻해요. discover이라고 하면 발견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항공쇼에 가서 나도 비행을 하고 싶어 라는 그 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해요. 누가? Amelia Earhart라는 이 여성이요. 그쵸? 자, 여기까지 해석되었다면 우리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although she wasn't bearing born. 자, 여기서 한번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Although 오늘의 중요한 키 포인트인데요. 자, 구문 포커스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lthough라고 하면 비록 뭐뭐이긴 하지만 이라는 의미의 접속사로 though와 같은 표현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녀가 뭐뭐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우리는 해석해 줄 거예요. 일단 이거 먼저 기억을 해 두시고 우리 be 풀어야 하잖아요. 그쵸? 자, B를 보시면요. bearing 그리고 born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bearing은 bear 뒤에 ing를 붙인 형태죠? 그럼 bear이 뭔지 알아야 돼요. bear. 자, bear은요. I를 나타라는 의미의 동사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 bear 뒤에 ing를 붙인 현재 분사가 왼쪽에 나와 있고, born은 bear의 과거 분사라는 걸 우리 알수 있어요. 자, 그럼 둘 중에 어떤 표현을 써 주어야 할까요? 자, bear이 낫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러면 태어나다라고 할 때는 어떤 표현을 쓰면 될까요? 태어나다. 태어나다는 bear의 수동태를 써주면 돼요. bear이 낳는 거니까 태어나다는 bear의 수동태를 써줄 거예요. 수동태는 비동사 뒤에 동사의 과거 분사를 쓰니까 be born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글에서는 그녀가 talent, 어떤 재능들을 가지고 태어나진 않았지만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비동사 뒤에 동사의 과거 분사 형태인 born이 나와 주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해석해 보면 그녀가 이러한 talent를 가지고 태어나지는 않았지만이라고 해석이 되겠죠. 자, 그런데 어떤 재능들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을까요? Natural. Natural 하면 뭔가 인위적이라기보다는 자연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타고난이라는 뜻이에요. 타고난 비행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지는 않았지만이라고 해석이 되는 것이죠. 자, 계속 볼게요. 그렇지만 she passionately put in a lot of hard work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passion 하면요, 열정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passionate 하면 열정적인이란 뜻입니다. 자, 그러면 뒤에 ly를 붙인 passionately 하면 무슨 뜻이겠어요? 열정적으로 부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녀가 비록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진 않았지만 비행을 포기했어요?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열정적으로 많은 노력을 쏟아 부었다고 합니다. 비행에 쏟아 부었겠죠? 자, 계속 볼게요. In 1932, 1932년에 she succeeded. 그녀는 성공했다고 해요. 뭐에 성공했냐면 flying across the Atlantic Ocean, 대서양을 건너서 비행하는 것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while은요, 뭐뭐 하면서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근데 뭐 하면서? Overcoming emergencies. 조금 어려운 어휘들이 나왔는데요. Emergency라고 하면 비상사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안개, 그리고 연료 누출과 같은 그런 비상사태를 overcome, 극복하면서 이에 성공을 해낸 것이죠.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성공해냈다고 합니다. 자, 계속 볼게요. To this day, 오늘날까지도 Amelia Earhart is remembered for her courage and pioneering spirit. 자, 여기서도 remember이라는 동사에 ing를 붙인 현재 분사와 ed를 붙인 과거 분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remember이라고 하면 기억하다라는 의미죠? 자, 그런데 이 글에서는요, 이 사람이 기억을 하는 게 아니라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기억되다로 만들려면 remember의 수동태 형태로 가주면 되겠죠? be remembered. 따라서 우리는 비동사 뒤에 remembered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뭘로 기억이 되었냐면 그녀의 용기 그리고 개척 정신으로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에게 기억이 되고 있다고 해요. 자, 우리 내용을 파악해 보았으니까 1번 문제 바로 풀어볼게요. 위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 이미 본문 보면서 바로 풀어보았죠? 정답은 2번입니다. However 하면 그러나라는 뜻이고요. 오답 확인해 보면 in addition 게다가 3번에 therefore in 그럼으로 as a result 결과적으로 5번에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빈칸 앞뒤로는 대조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however로 연결시켜 줄게요. 다음으로 2번입니다. ABC의 각 네모 안에서 알맞은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자, 우리 A에 들어갈 말은 친숙한, 익숙한, familiar이었고요. B에는 비동사 뒤에 born이 나와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C에는 역시 비동사 뒤에 remembered가 나와서 수동태를 이루고 있죠.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3번으로 넘어갈게요. 위글을 읽고 답할 수 없는 질문 하나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을 보시면 Who was Charles Lindbergh? Charles Lindbergh가 누구인지 그래서 명확하게 언급이 되어 있죠. 따라서 답할 수 있습니다. 자, 2번을 보시면 Who was the first woman pilot to fly across the Atlantic and the Pacific? 자, 이러한 대양들을 건너서 비행을 한 최초의 여성 파일럿이 누구입니까? 자, 누구였어요? 아멜리아 에어하트라는 여성 비행사였죠? 답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갈게요. When did Amelia Earhart start flying? 자, 언제 이 사람이 처음 비행을 시작했죠? 몇살 때? 23살 때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답할 수 있네요. 4번에 보시면 Why did Amelia Earhart go to an air show? 자, 왜 갔어요? 항공쇼에 왜 갔는지 나와 있었나요? 그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 정답으로 골라줄게요. 자, 이어서 5번을 보시면요. What happened to Amelia Earhart in 1932? 1932년에 이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이었죠? 네, 이 사람이 대서양을 횡단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해 가면서요. 답할 수 있으니까 우리 정답을 4번으로 골라주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단어 퀴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위글에서 찾았을 거고요. 필요한 경우 형태를 바꿔주셔도 됩니다. 자, A를 보면 I got bad grades라고 했어요. 성적이 나쁘대요. 나쁜 성적을 받았대요. 여러분, 성적이 나쁠 때 공부를 더 하고 싶어요? 공부를 더안 하고 싶어요? 뭔가 공부할 의욕이 좀 떨어지는 걸 느낄 때가 있죠? 그래서 공부할 의욕이 더 이상 없어. 의욕, 욕구라는 단어로 desire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B번 보시면요. 모차르트가 showed great musical 빈칸 at a very early age. 아주 어린 나이에 음악적인 재능을 보였죠. 우리 재능 영어로 뭐죠? 네, talent입니다. 혹시 몰랐다면 지금 꼭 기억해 두세요. talent, 재능이에요. 자, 우리 워크북으로 넘어가서 단어와 구문 좀더 깊이 있게 이해해 봅시다. 네, 우리 워크북 단어부터 한번 쭉 정리해 볼까요? 보시면 다음 단어에 해당하는 우리말 뜻을 쓰라고 했습니다. 자, 1번에 flight 하면 비행인데 non-stop flight니까 무착륙 비행이 됩니다. 그리고 ocean 하면 바다나 대양을 뜻하죠. 이어서 legendary인데요. legend의 형용사 형태예요. 그래서 전설적인, 전설의 라는 뜻이고요. 이어서 pilot, 비행사입니다. 여러분, airshow 하면 뭐였죠? 에어쇼, 항공쇼나 비행쇼가 되겠고요. 그리고 discover 하면요, 발견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어서 desire 하면요, 갈망이나 욕구를 뜻해요. 우리 본문에서는 discover a desire 이라고 해서 갈망을 발견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natural 하면요,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타고난 혹은 천부적인 이라는 뜻으로 써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passionately인데요. 우리 어떤 단어에 뒤에 ly 붙인 형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부사예요. 그럼 열정적으로가 되겠죠. 자, 이어서 emergency인데요. emergency 하면 비상 혹은 비상사태를 뜻합니다. 자, 이어서 overcome입니다. overcome이라고 하면 극복하다라는 뜻이에요. 주로 어려움을 극복하다라고 할때이 overcome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fuel leak인데요. fuel 하면 연료라는 뜻이고 leak는 새는 거예요. 그래서 fuel leak 하면 연료 누출이라고 써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courage인데요. courage 하면 용기라는 뜻이고요. 또 pioneering 나와 있는데 얘는 굉장히 개척적이고 뭔가 선구적인, 앞서 나가는 이런 뜻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talent 나와 있죠. 우리 talent라는 단어 기억해 두세요. 재능이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spirit인데요. 우리 spirit이라고 하면 영혼 혹은

정신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B로 넘어가서 영작 훈련해 볼까요? 괄호 안에 단어들을 올바른 순서로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해 볼게요. 자, 1번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은 이 이름에 익숙하다잖아요. 이때 many people are familiar with the name 써주시면 되겠고요. Be familiar with 하나의 덩어리 표현으로 기억해 두셔도 좋습니다. 뭐뭐에 친숙하다, 익숙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2번을 보시면 전설적인 비행사 Amelia Earhart는 23살에 비행을 시작했다인데요. 우리 전설적인 비행사는 A Legendary Pilot 써주시면 되겠고요. 비행을 23살에 시작했다는 Started Flying at 23가 되겠습니다. 자, 3번 갈게요. 비록 그녀는 천부적인 비행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자, 비록 뭐뭐이지만이라고 할 때는 우리 접속사 although로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Although she was born, 그녀는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근데 무엇을 가지고? With natural flying talents. 천부적인, 타고난 비행 재능을 타고나지는 않았지만,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4번 갈게요. 그녀는 안개와 연료 누출 같은 비상 사태를 극복하면서 대서양을 날아서 건너는 데 성공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앞부분 영작 한번 해볼게요. 일단 뭐뭐 하면서라고 할 때는 접속사 while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while overcoming emergencies라고 하면요, 비상 사태를 극복하면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like fog and a fuel leak니까? 안개 그리고 연료 누출과 같은 으로 이어지겠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그녀의 용기와 개척 정신으로 인해 기억되고 있대요. 기억되다 is remembered 무엇으로 for her courage and pioneering spirit. 네,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구문 포커스 놓치지 마세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딩 파워 레벨 3 함께하고 있는 김은정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또 힘차게 독해 시작하기 전에 쌤이 무슨 말 할지 알고 있죠? 예습 필수입니다. 교재 단어 파트 꼼꼼하게 공부해 보시고 그리고 독해 문장도 스스로 직접 해석하면서 어려운 문장 체크해 보시고요. 계속 구문이 늘어나면 좋아요. 내가 부족한 걸 빨리빨리 메꿀 수 있으니까요. 아, 다 모르겠다 라고 하는 친구들을 다 체크해 보시고 선생님과 수업 시간에 열심히 공부하고 또 복습도 꼼꼼하게 해주면 하루하루 실력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쌓입니다. 믿고 따라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독해 실력을 업그레이드 해줄 리딩 파워를 먼저 만나보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Let's take a look at today's reading power.

자, 여러분들이 독해를 좀 해봤다라는 친구들은 Not only a bothersome 정도야, 아, 내가 잘 알고 있는 표현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A뿐만 아니라 B도라는 뜻이고요. 이거의 다른 표현으로는 A, B 순서 바뀌면서 B as well as A도 있죠. 아마 요거까지도 뭐 등위 접속사, 뭐 상관 접속사, 뭐 문법에서 공부하던 친구들 반갑게 만났을 겁니다. 네, 우리는 이거를 독해 관점으로 가지고 온 거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로니에 버럴수비야. 이거 내가 아는 구문이야.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우리가 결국은 지금 독해를 하고 있는 가장 큰 목적은 뭐가 돼야 되냐면 이 글에서 글쓴이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뭔가. 이제 이런 좀 조금은 쉬운 독해 말고요. 나중에 고등부

가서 이제 어려운 독해들을 공부할 때는 대부분의 우리 친구들이 보게 될그 수능 모의고사의 독해들의 거의 모든 유형은 주제 찾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글의 핵심을 딱 찔러야 돼요. 근데 글이 복잡해지고 내용이 어려워지면 주제 찾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의 시그널들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요. 이 나뭇잎 버럴 소를 쓴다는 건 글쓴이가 내가 무언가를 강조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거 캐치한다면 여러분들 주제 찾는 데 수월할 거고요. 그 중에서도 A보다는 B입니다. A뿐만 아니라 B도 그러죠. 글쓴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A가 아니라 B예요. 이 포인트를 잘 알고 독해를 해 나가면 조금 더 어떤 문장이 더 중요한 문장인지를 알면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독해에서도 만나볼 수 있을 테니까 우리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Have you ever dreamed of living in a candy house like the one in Hansel and Gretel? 그래서 여러분들 dreamed 했으니까 꿈꿔본 적 있나요? 우리 have you ever pp 해본 적 있나요? 라고 시작하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는 거. 너 꿈꿔본 적 있어? 이 사탕의 집? 여러분, 동화 속에서 헨젤과 그레텔 들어보셨죠? 우리는 뭐 과자의 집 했던 것 같은데, 헨젤과 그레텔과 같은 그런 어떤 집, 이런 데서 사는 거 꿈꿔본 적 있어? Well, how about a house made of newspapers? 아니면 신문으로 만든 집은? 이러면서 지금 좀 특이한 집. 그런데 관점을 좀 바꿨어요. 사탕의 집도 특이하지만 신문집? 이것도 너무 신박한데? 뭐 이런 거죠. 이런 건 어때? 이런 식으로 호기심을 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질문으로 시작하면서 유도하고 있죠. 그럼 이제 우리 머릿속에 신문의 집이 이제 떠오르겠죠. 자, 그런데 갑자기 It is not easy to live in a candy house. 이거는 좀 튀는 느낌을 받아야 돼요. 지금 헨젤과 그레텔 집에서 신문으로 옮겨서 내 머릿속에 신문의 집을 상상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또 갑자기 야, 사탕의 집에서 사는 거 쉽지 않아. 이렇게 말이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ABC의 이유는 ABC가 붙어 있는 이유는 우리 1번 문제가 바로 흐름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을 찾는 문제 유형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튀는 문장을 찾으셔야 되는데요. 이미 얘가 좀 튄다라는 걸 느끼셔야 합니다. 뒤에 문장을 보면 좀더 확실해지죠. 뒤에 문장이 신문이랑 이어지면 확실히 비는 튀는 문장, 그쵸? 빼버리면 되는 문장이 되겠죠. 자, 이어지는 문장을 보면 Using over 150,000 donated newspapers. 다시 소재가 신문으로 옮겨오죠? 그러니까 중간에 얘가 불청객이야. 그래서 B 문장이 흐름에 좀 벗어난다. 이렇게 B 문장을 아웃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신문으로 돌아와 보죠. 사용해서, 자, 문장 구조를 좀 읽으셔야 되는데요. ing, sv, 주어 동사, sv 나오면 주어가 자, 뭐뭐 하면서 주어가 동사한다. 이런 느낌으로 대충 해석해 주면 됩니다. 이 분사구문 들어봤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부분은 어떤 해석도 가능해요. 근데 대체로는 이러면서 이래요. 요런 느낌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고. 자, 그러니까 15만 장 이상의 donated, 그럼 기부가 된 거겠죠? 이 기부된 그 신문지를 15만 장 이상을 사용해서, 그쵸? 그렇게 해서 예수맨 에렉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또 일부 지역 주민들이 되겠죠. 지역 주민들은 created, 만들어냈답니다. 5m high newspaper house as a project. 그래서 이 5m의 높이의 신문의 집을 실제로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뭘로써 프로젝트로서 상상해 보세요. 5m 이 정도 되는데 다 신문이야. 그런 걸 만들어냈대요. 자, 계속 가볼까요? Rolled up Newspapers were packed inside a wooden frame. 자, 그런데 이 rolled up, 그래서 말려진이 되겠죠. 원래 roll이 말다인데요. 이제 PP의 구조로 수식하면서 이렇게 둘둘 말려진 신문지가 were packed inside a wooden frame. 그러면 이 나무로 된 이런 뜻이죠. 나무로 된틀 내부에 가득 채워졌어요라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팩하면 채우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뭔가를 싸다, 뭐 채우다 이런 거잖아요. 여기서는 또 BPP 수동태로 채워졌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나무 틀에 신문지를 채워서 틀은 있어야 되니까 아 이렇게 신문의 집을 만들었구나라는.

게좀머릿속에그려집니다. Before rolling up the newspapers, some people wrote personal stories on them. 자, 그런데 이 신문을 이렇게 둘둘 말기 전에요. 어떤 사람들은 개인적인 이야기를 거기에 쓰기도 했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시. Before, 뭐뭐 전에 라는 뜻이어서 뒤에 이제 ing는 뭐 분사로 보기도 하고 전치사로 보기도 하는데 얘를 뭐 상관없고요. 어쨌든 뭐뭐 전에 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rolling up 말기 전에 신문을 누가 some people 어떤 사람들이요. 일부 사람들이요. 썼어요. personal stories를 그치? 다시 한번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them이 가리키는 건 신문이겠죠. 복수로 them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 에릭 not only turned the private space into a public space by engaging the community, but also 나왔죠. raised awareness of environmental issues.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가 우리가 오늘 리딩 파워로 만났었던 나로니 버럴쇼의 구문이 보입니다. 체크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 나로니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버럴쇼가 뒤에 있습니다. 독해를 하다가 이 문장 자체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글쓴이가 뭘 강조하고 싶으니까 이 구조를 쓴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보시고, 자, 나로니와 버럴쇼 중에서 어디가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하다, 버럴쇼의 강조점이 있다라고 하는 포인트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서 해석을 한번 해보죠. A뿐만 아니라 B다 이런 해석이었고요. 이 수면 에릭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 했을 뿐 아니라 turned. 자, 근데 이것도 구조가 보여야 됩니다. turn A into B라는 구조죠. 다시 turn A into B. A를 B로 바꾸다, 전환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private한 space, 공간, 되게 사적인 공간. 우리 집하면 엄청 private한 곳이죠, 사실은. 집은 나만의 공간, 우리 집, 되게 사적인 공간이라고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private한 장소를 공공의 장소로 바꾸었을 뿐 아니라, 근데 이게 왜 갑자기 공공의 장소의 느낌이 됐느냐? 자, 우리 독해할 때 by ing, 뭐뭐 함으로써 라고 해석합니다. 뭐 함으로써? engaging, 참여시키다. 누구를요? the community, 이 공동체. 그러니까 이 혼자 한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 같이 참여시켰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이 함께 만든 집이야. 그러니까 모두의 집인 느낌인 거죠. 이 신문의 집, 우리가 만든 이 집. 이런 느낌으로 이 사적인 공간을 공공의 장소로 바꾸었을 뿐 아니라 But also raised awareness. 그러면 raise는 뭔가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걸 보통 raise라고 합니다. 그래서 awareness 하면 인식, 자각 이런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어떤 자각시키는 거, 인식을 고취시키다 이런 말도 하죠. 그래서 뭐에 대한 인식을 좀 고취시켰냐면 environmental issues. 아, 이 말을 하고 싶었나 보다. 심심해서 신문 가져와 해가지고 만든 게 아니고요. 이 환경 문제. 야, 그러니까 신문이 이렇게나 많이 나오네요. 버려지는 신문. 뭐 이런 느낌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환경 문제에 대한 어떤 인식 또한 이 함양시키고자 이러한 것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나로니 버럴쇼 결국은 지금 마지막에 나온 이 문장에서 중요한 내용이 좀 담겨져 있었던 글인 것 같고요. 자, 우리 그러면 이 나로니 버럴쇼 중요한 문장 한번더 다른 문장으로 연습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번에는 as well as로 바꾸는 것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experience, 그 경험은 changed. 바꾸어 주었어요. Not only my career, but also my life. 그래서 나의 경력.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 또한 바꾸어 주었습니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강조하고자 싶은 건그 경험이 내 경력을 바꿨다라는 게 중요하기보다는 내 인생까지 통째로 바뀌었다. 이거를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싶은 걸 거고. 자, 이 나로니 버럴스를 as well as로 바꿀 때는 이 A와 B의 순서가 뒤집혀야 된다고 했습니다. 즉, 얘가 A고 얘가 B인데 우리 as well as에서는 순서를 B를 먼저 써야 되겠죠, 앞에. 그쵸? 그리고 A가 뒤로 가면서 실제 독해를 할 때도 뒤에 것부터 거꾸로 해석을 나가서 앞에 있는 애를 강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험은 나의 경력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도 바꾸었다. 자, 이런 식으로 B의 강조점을 두어서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문제풀이 들어가 보죠. 자, 글의 흐름에서 A, E 중 전체론과 관계없는 문장은 우리가

아까 B, 갑자기 신문지 얘기하다가, 신문지 집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캔디하우스 얘기하면서 흐름이 좀 튀는 부분이 있었죠? B였고요. 자, 그랬을 목적은 지금 신문으로 만든 집, 이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핵심 소재였잖아요. 보면은 핵심 소재가 언급된 건 3번밖에 없기도 하고요. 이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 자, 위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할 때 빈칸에 적절한 말을 위글에서 찾아 쓰시오 되어 있네요. 자, 요 부분이 요약하기 아주 적절한 문장이라 가지고 왔고, 쌤이 뭐라 그랬어요? 이 나루니 버럴쇼 구문에 이 화자가 하고자 하는 말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역시나 이 마지막에 있었던 나로니 그리고 버럴쇼 이 구문에서 이 글을 요약할 수 있는 즉 화자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다 담겨 있었어요. 결국은 이거 보고 여기에는 핵심 어휘들 여기로 그대로 옮겨 적으시면 되는데요. 이거 할때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이거랑 이게 아예 똑같지 않아요. 지금 살짝살짝씩 뭔가 표현이 달라요. 오히려 핵심 어휘는 바뀌지 않았지만 이거를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고등부로 나중에 넘어갔을 때 내신에서 서술형에서 이런 식으로 요약 문제를 일명 패러프레이징 한다 그러죠. 의미 갖고 표현이 달라지는 이 포인트에서 정말 많이 틀리죠. 어휘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어떻게 하면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하는지 영어는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보면서 어떤 표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맨 에릭은 이 뉴스페이퍼 하우스 프로젝트를 change 바꾸었어요. The concept of house 이 집의 개념을 as a 빈칸에서 빈칸으로 바꾼 거야. 자, change A to B의 구문입니다. A를 A에서 B로 바꿨다라고 해서 이 change A to B 구문이 우리 본문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었냐면 turn A into B였던 거죠. 그렇구나. change A to B, turn A into B 같은 말이구나. 기억해 주시고 그러니까 private한 공간을 어떤 걸로 바꾼 겁니까? public space로 바꾸어 버렸죠. 기억나죠? 자, 그리고서 helped 도왔대요. inform 하면 알리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구조 보세요. A에게 B를 알리다입니다. 그때 들어가는 전치사는 of고요. A에게 B를 알려주다라고 할때 inform A of B라는 구조를 써서 씁니다. 네, 우리 실제 본문에서는 뭐 raise awareness of environmental issues 이렇게 그냥 나왔거든. 그러니까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좀 올려준다. 그쵸? 이러한 인식을 좀 함양시켜 주기도 했다. 그쵸? A뿐만 아니라 B를 했다라는 내용으로 여기서는 사람들에게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킨다는 게 무슨 말이야? 결국은 그러한 게 중요하다라고 알려준다는 거죠. 인식을 고취시킨다? 아, 사람들에게 알게 한다고? 정보를 준다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달라져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정답, 이 environmental issues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빠르게 찾아보면, 피노키오는 나무로 만든 인형이죠. 우리 wooden 이란 단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되게 이것이 sensitive, 민감한 정보라서, 나 너한테 좀 private한 장소에서 말하고 싶어. 이런 거겠죠? 사적인 private 이라는 단어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 이제 우리 친구 어휘력과 또 라이팅 실력 쑥쑥 키우러 월크북으로 이동해 보죠. 자, 먼저 어휘 중에서 made of는 이제 PP 형태로 봐주면 되겠죠? 뭐뭐로 만들어진 이라는 뜻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private은 사적인, 반대말은 public, 공적인 이라는 뜻이 있었어요. raise 하면 뭐뭐를 올리다, 들어 올리다 또는 인식을 고취시키다 이런 뜻으로 쓰인 동사였습니다. 별표, 이거는 이 문제에서 나왔던 표현으로 inform A of B, A에게 B를 알리다. 정보를 주다, 알려주다라는 구조일 때, 이 of랑 같이 세트가 된다라는 요 구조 중요하니까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영작 훈련해 보겠습니다. 1번부터 가볼 텐데요. 사탕집에 살아보는 것을 꿈꾼 적이 있느냐? 너 이거 해본 적 있어? 라는 거, 우리 여러 번 나왔습니다. 벌써 한세 번째 만나는 것 같은데, 우리 Have you ever? PP로 시작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Have you ever PP dreamed of
그다음 오브니까 동명사 필요하죠? Living in a candy house 이렇게 시작해 주시고 신문지들을 말기 전에 몇몇 사람들은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그것들 위해 썼다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뭐 some people wrote personal stories on them. 이 몇몇 사람들이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그것들 위해 썼다. 긴 거는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신문지들을 말기 전에만 해주면 되고, 역시 영어와 한국말 어순이 완전 정반대인 거 여기서도 확인해 볼수 있는데, 이런 걸 영어에선 가장 먼저 쓰죠. 그래서 before 먼저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거를 뭐 before를 접속사로 보던, 뭐 얘를 전치사로 보던, 어쨌든 뒤에는 ing 구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before rolling up 이렇게 가는 거죠. 뭐를 rolling up 하기 전에 the newspapers 이렇게 빈칸 채워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수맨 아렉은 사적인 공간을 공공의 공간으로 바꾸었다. 자, 주어 나와 있고요. 동사 바꾸었어요. turn A into B라는 구조 기억나죠? 그래서 A가 private space를 B가 into a public space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turn A into B였고요. 아까 이제 paraphrasing한 문장에서 뭐 change A to B라는 구문도 있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의 완강 미션 풀면서 오늘 수업 마쳐보겠습니다. 자, 오늘 계속 강조했었던 구문은 not only A but also B였습니다. 여기에서 글쓴이가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핵심은 A일까요? B일까요? 중요하다 그랬죠. 어떤 건지 체크하면서 다시 한번 이 구문 정리해 주시고 역시나 not only but also를 활용해서 나만의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완벽하게 여러분들 걸로 가져가시고 할수 있다면 뭐할수 있겠죠. 요거를 영작하고 as well as로 바꿔보는 것까지 이어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선생님과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랑 기출료 영문법 중2에 온걸 환영하고요. 저는 설희수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to 부정사 계속 공부해 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는 to 부정사의 명사의 역할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은요, 여기 보다시피 형용사 역할, 부사 역할 배우고 추가로 몇개더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to 부정사가 형용사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자, 형용사의 역할은 뭐죠? 명사를 수식한다, 꾸민다 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형용사의 위치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명사 앞이에요. 그래서 many books, 많은 책,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to 부정사가 형용사의 역할은 하는데 일단 최소 몇 단어예요? 두 단어. to 플러스 동사 완형. 그래서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아이가 이렇게 한 단어가 아니라 두 단어 이상일 때는 자, 우리 가주어 진주어 썼던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to 부정사 길어서 뒤로 보냈죠? 얘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형용사가 기니까 명사의 뒤로 보냅니다. 자, 근데 최소 두 단어지 뒤에 목적어가 올 수도 있고 부사 구가 올 수도 있고 전치사 구가 올 수도 있고 길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to 하고 쭉 길다가 명사가 오면 어디까지의 어느 명사를 꾸미는 건지 to 부정사의 이 표현 안에도 명사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너무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뒤로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many books to read. 읽을 책인데 많은 읽을 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형용사는 명사 앞에 쓰고 to 부정사의 형용사 역할을 명사 뒤에 씁니다. 이제 그런데 또 출제 포인트가 많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우리가 원래는 형용사 명사의 어순이 맞지만 thing으로 끝나거나 something, anything 이런 거, one 또 마찬가지 someone, anyone, then body, 뭐 somebody. 그죠? Some, 뭐, anybody, 뭐, 이런 것들. 어쨌든, 이런 것들일 경우에, 이렇게 thing, one, body로 끝나는 명사는 형용사의 위치가 뒤예요. 그래서 something interesting. 우리 특별한 거, something special.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게 쓴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얘도 뒤에 쓰고, to 부정사도 뒤에 쓰니까, 둘 중에 또뭘 먼저 쓸 거냐? 고민이 되잖아요? 근데 원래는 제 원래 명사와 형용사의 관계가 끈끈해요. 그렇죠. 원래부터 형용사가 명사를 꾸몄기 때문에 얘네 끈끈한 아이를 먼저 쓰고 to 부정사는 원래는

동사잖아요. 근데 형용사의 역할을 할 뿐이니까 좀덜 친하죠? 얘는 조금 멀리 씁니다. 그래서 명사, 형용사, 투부정사의 형용사 용법, 요런 어순으로 씁니다. 그래서 something interesting to read, 뭔가 읽을 재밌는 것,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얘는 어순이 중요하다. 특히 이렇게 thing, one body로 끝나는 아이들의 어순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투부정사가 수식하는 명사가 투부정사구에 포함된 전치사의 목적어다. 자, 말이 어렵죠. 이때는 전치사를 써야 되는데, 자, 이게요, 여러분, 정말 시험 문제로 많이 나와요. 왜 많이 나오냐면, 우리말에서는 이 전치사가 없어도 되거든요. 이 문장을 해석할 때, 이 문장을 볼 때. 근데 영어에서는 이게 빠지면 너무 크리티컬한 실수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로 많이 나와요. 우리말로 해석해보니까 맞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맞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전치사가 빠진 형태가 많아요. 자, 이게 일단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자, 원래는 그냥 friends to like me 이렇게 오는 거죠. 얘는 원래 동사였으니까 목적어까지 오는 투부정사인 거예요. 그리고 friends to trust, 믿을 수 있는 친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원래대로라면 그 trust friends죠. 그 친구들을 믿는 거니까, 그죠? 이제 그런데 목적어가 필요한 표현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만약에 with가 없어도 우리는 해석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해요, 한국인들은. 자, to friends to talk. 말할 친구가 필요하구나. 그죠? with가 없어도 될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영어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이 talk 뒤에 friends를 써보는 거예요. 이 투부정사 뒤에 이제 friends를 써보면 talk with friends가 영어로는 맞는 표현이에요. 그냥 talk friends는 친구들을 말하는 거죠. 친구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함께 말할 친구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쵸? 이럴 때는 talk with friends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 with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선생님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없어도 너무 될것 같아. 하지만 영어로 표현을 해보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trust는 trust friends, 친구를 믿는 거니까 이때는 필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전치사가 없어요. 근데 얘는 꼭 필요하다. 자, 그래서 전치사를 써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이 된다면 앞에 수식을 받는 명사를 이 투부정사의 목적어로 한번 써보는 거죠. 그때 전치사가 필요하다? 그 필요한 전치사를 써주셔야 해요. 그래서 그냥 friends to talk with 하고 끝나면 with 뒤에 뭐가 빠진 것 같고 이상하고 얘를 없애야 될것 같고 하는 느낌이 들지만 아니다. 얘가 맞는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괄호하는 말을 배열하는 문제고요. 자, 나는 너에게 말할 중요한 게 있어. 뭔가 중요하게 말할 게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나는 있어요. 그렇죠? 뭐가? 중요한 것이 있는 거죠. 그럼 뭐예요? Important something인가요? 원래대로라면 형용사 명사예요. 근데 그렇죠. thing으로 끝나니까 something important를 쓰는 거예요. 근데 너에게 말할 중요한 거, 이 표현도 필요해요. 그걸 뭐라고 쓰는 거예요? To tell you, 너에게 말할. 근데 일단은 형용사가 더 친하다고 했죠. 원래부터 형용사인 애가 더 친하니까 important를 먼저 쓰고 투부정사를 뒤에 쓰더라. 그래서 something important to tell you 이렇게 씁니다. 자, 그 다음 캐티는 파티에 입고 갈 만한 예쁜 새 드레스가 필요하다라고 했고요. 캐티는 필요하다, 주어 동사. 자, 그러면 일단 새 드레스가 필요해. 예쁜 새 드레스. 그래서 a new pretty dress가 됩니다. 자, 이때는 형용사가 두 개예요. new도 형용사, pretty도 형용사. 근데 이 형용사도 사실은 계속 꾸밀 수 있어요. 명사 앞에 오는 한 단어짜리 형용사들을 3개, 4개를 쓸수 있거든요. 근데 그 형용사에도 또 순서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뭐 우리가 깊이 있게 다루지는 않는데 일단은 그래요. 그래서 a new pretty dress라고는 하는데 a pretty new dress라고는 잘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건 좀 어려우니까 new까지 써준 거거든요. 그래서 a new pretty dress. 어쨌든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뒤에는 to wear. 투부정사의 형용사죠. 용법은 뒤에 오는 거죠. 그래서 to wear for the party.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겨울은 스키를 즐기기에 최고의 계절이다. 자, 겨울은 최고의 계절이다를 먼저 쓰면 되겠네요. is the best season인 거죠. 근데 어떤 계절? 스키를 즐기기에 최고의 계절인 거죠. 그래서 스키를 즐기기에, 뭐뭐 하기에라고 해석할 수 있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을 뒤에 써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season to enjoy skiing으로 채워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부사적 용법에 들어갑니다. 선생님, 왜 드디어라고 하냐면요. 자, 명사의 역할 할수 있는 것이 주어 자리, 보어 자리, 뭐 목적어 자리, 목적격 보어 자리 여러 개가 있어서 우리가 쫙

뜻이 많아요. 그래서 얘는 뜻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뜻이 뭐냐면 목적이에요. 한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에 조금 과장하면 한90% 정도 목적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목적은요, 말 그대로 목적이니까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투부정사가 명사도 아니고 형용사도 아닌 것 같다, 부사인 것 같다. 그러면 일단 뭐뭐 하기 위해서로 해석해 보는 거죠. 그러면 거의 열의 아홉은 맞아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서이고요. 보면 I exercise to lose weight. 나는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살을 빼기 위해서 운동한다. 내가 운동하는 목적이 뒤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없어도 문장이 완성이 돼요. 그냥 I exercise. 완벽한 문장이죠. 왜냐면 얘는 그냥 덧붙여진 말이기 때문에. 그쵸? 자, 그래서 일단 to가 뭐뭐 하기 위해서인데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In order to. 그죠? 그리고 so as to. 똑같아요. 그래서 얘를 생략하고 그냥 to만 써도 되는데, 내가 혹시나 사람들이 투부정사를 부사 뜻이 많으니까 다른 뜻으로 해석하면 어떡하지? 너무 걱정이 되면 이렇게 명확하게 써주면 얘네는 무조건 목적으로 해석돼요. 그래서 명확하게 해주거나, 또는 선생님 대학 때 많이 썼던 건데, 단어 수를 내가 좀 늘려야 돼. 같은 의미인데 세 단어잖아요? 그럴 때또쓸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뭐뭐 하지 않기 위해서 목적이 부정인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not to 동사 원형 어순이 있었죠? 자, 얘네도요, 똑같이 to 앞에 써요. in order not to. not in order to가 아니에요. in order not to. so as not to. 이렇게 쓴다. 요것까지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몇개 보겠습니다. 괄호 안에 말을 배열하는 문제네요. 자, 우리는 일출을 보기 위해 목적이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난 목적인 거죠. 자,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뭐 하기 위해서? To see. 보기 위해서. 무엇을? 일출을. The sun rises. 이제 투부정사 얘가 원래 동사였고 얘의 목적어로 얘가 온 거죠. 그쵸? 자, 그다음 그 아기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천천히 걸었다. 천천히 걸었던 목적, 이유인 거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자, 넘어지기 위해서라고 만약에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to fall이겠죠? 근데 앞에 so도 있고 as도 있으니까 아, so as to fall인데 우리는 부정을 해야 돼요. 얘의 위치는 to 바로 앞이라고 했죠. 그래서 so as not to fall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3번.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첫 기차에 탑승했다. 첫 기차에 탑승했는데 그 목적을 얘기하는 거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럼 뭐예요? to get back home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To get back home.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사적 용법 to인데요. 자, 아까는 유닛 하나에 목적 의미 하나만 있었죠. 왜요? 선생님 얘기했죠. 90%는 목적의 의미다. 자, 나머지끼리 이제 10%를 나눠 먹는데 이네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많이 나오진 않으니까 몰아서 한 유닛에 넣은 거예요. 자, 얘는 일단 목적 외에 뭐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감정의 원인이에요. 이 감정을 왜 느끼는지, 그쵸? 그래서 I'm happy. 나 행복해. 왜? To see you again. 아, 너를 다시 봐서 행복하다. 행복한 이유 원인인 거죠. 그쵸? 근데 이걸 목적으로 해석해서 너를 다시 보기 위해서 나는 행복하다 이럴 수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때는 아, 이 앞에 있는 감정 형용사의 원인이다. 그래서 주로 감정 형용사 뒤에 투부정사가 오면 이 의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 다음, 뭐뭐 하기에 뭐뭐 한이라고 돼 있는데, 뭐 얘는 사실 의미보다는 이걸 알아두시면 돼요. 형용사를 수식한다. 자, 여러분, 명사는 누가 수식해줘요? 형용사가 수식해줘요. 동사는 부사가 수식해주고. 그쵸? 그럼 형용사는 또 누가 수식해주나? 형용사는 부사가 수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도 어쨌든 부사로 쓰이니까 형용사를 또 꾸며줄 때도 얘가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은요, is hard to understand 돼요. 이 문장은 어려워요. 근데 뭐 하기에 어려운지, 쓰기에 어려운지, 읽기에 어려운지, 이해하기에 어려운지, 내가 좀 구체적으로 어렵다는 걸 조금 더 설명을 해주고 싶어요. 수식을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뒤에 to understand를 쓰면, 아, 이해하기에 어렵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장은 뭐뭐 하기에 뭐뭐한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를 알겠죠. 이 한은 수식받는 형용사의 의미고 따져보면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하는 거죠. 이해하기에 어렵다. 그렇죠? 자, 그리고 세 번.

번째는 판단의 근거예요. 내가 어떤 판단을 하는데 이걸 판단한 이유인 거죠, 결국. 한번 보면, 그녀는 must be clever. 우리 must, 강한 추측 했었죠. 아, 아주 똑똑해. 아주 영리함에 틀림이 없어. 그죠? 근데, to think of such an idea. 이렇게 온 거죠.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다니, 아, 진짜 영리함에 틀림없다. 이런 맥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녀가 영리하다라고 내가 판단한 근거. 그런 생각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떠올린 것을 근거로 영리하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판단의 근거의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과의 의미인데요. 뭐뭐해서 뭐뭐하다라고 되어는 있는데 사실 이걸 우리말로 뭔가 직역하기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The poor girl이에요. 뭐, 그, 뭐, 불쌍한 소녀 또는 가난한 소녀가 되겠죠. 근데 grow up이에요. 자랐어요. 이제 성장한 거죠. grow up 하면 성인이 되고 다 자라는 걸 말하죠. 근데 to be a famous star이에요. 유명한 스타가 되기 위해 자란 건 아니죠. 태어날 때부터 이 아이가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진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과를 목적인 줄 알고 착각하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니에요. 그쵸? 스타가 되려고 물론 내가 막 열심히 준비하고 할 수는 있지만 내가 자연스럽게 내가 크지 않고 싶다고 해서 안클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스무 살이 되기 싫다고 스무 살이 안 되고 서른 살이 안 되고 이럴 순 없잖아요. 근데 자랐는데 그러고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거냐? 유명한 배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하면 좀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는 거죠. The poor girl이 자라서 유명한 스타가 되었다. 그죠? 그리고 그 바다거북이 살았어요. 근데 to be 188 years old예요. 그러니까 188살까지 산 거예요. 근데 얘를 살아서 188세가 되었다 좀 이상하잖아요. 그냥 188세까지 살았다. 그냥 이렇게 해서 그걸 자연스럽게 하면 돼요. 근데 의미는 뭐예요? 자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결과가 이렇게 되더라.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한건 아니지만. 됐나요? 그래서 얘가 조금 해석하기가 애매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하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결과가 되었다라는 방식으로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번 A 볼게요. 투부정사 용법을 보기에서 일단 고르고 우리말로 해석하래요. 자, 지금 부사의 의미 네 가지가 있고, 어디에 해당하는지 골라서 해석하는 거죠. 자, 일본어는요, 어렵지 않다. 배우기에 어렵지 않다. 형용사를 수식하는 거죠. 그래서 B 고르고 배우기에 라고 골라주시면 되고요. 자, 나는 stupid. 내가 멍청했어. 라는 거죠. To say such a word.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런 말을 하다니 내가 참 멍청했다. 그럼 뭐예요? 이렇게 내가 판단을 한 근거겠죠. 내가 왜 뭔가 멍청했고 잘못했는지를 판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판단의 근거가 되는 거니까 뭐뭐 하다니 C를 고르고 그런 말을 하다니 내가 멍청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다음 I want to grow up. 나는 자라고 싶다. 라는 거죠. To be like my mother. 우리 엄마처럼 자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자라서 엄마처럼 그 결과가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얘는 결과니까 D를 골라서 결국 어머니처럼 되다라고 해석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The city is not too dangerous. 이 도시는 그렇게 너무 위험하지는 않다라는 거고요. To travel alone. 뭐예요? 혼자 여행 하기에 위험하지는 않다. 뭐 다른 것으로는 위험할 수 있는데 이 위험한 것을 수식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도 B겠죠? 뭐뭐 하기에 고르고 혼자 여행하기에 써주시면 되고요. 그냥 we tried our best.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only to fail. 이거 뭐예요? 우린 최선을 다했는데 오직 실패한 거뭐 실패를 위해서 아니죠? 뭐겠어요? 자, 해석이 좀 애매하다. 그러면 예일 확률이 높아요. 근데 오직 실패를 했어요. 결국 실패를 단지 했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라는 맥락인 거예요. 그래서 얘를 사실 결과의 이런 의미를 우리말로 좀 완벽하게 옮기기가 사실 조금 어렵기는 해요. 근데 그냥 우리는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 실패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내신 기출도 한번 볼게요. 밑줄, 이렇게 투부정사의 밑줄을 쫙 그어놓고 의미가 다른 걸 골라라. 충분히 낼수 있겠죠. 그죠? 의미가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자, 너는 so smart, 매우 똑똑해.

라는 거고요. To solve this math problem. 이 수학 문제를 풀다니 진짜 똑똑하다 뭐예요? 판단의 근거가 되는 거죠. 내가 너를 똑똑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이거야 라는 거죠. 자, my grandfather lived. 우리 할아버지가 사셨어요. 근데 to be 100 years old. 이거 아까 거북이 예문이랑 비슷한 거죠. 그렇죠? 살아서 결국 100살이 된 거니까 100세까지 사셨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얘는 결과의 의미다. 그 다음, she must be crazy. 그녀가 제정신이 아닌 것에 틀림없어. To turn down an offer like that. Turn down, 우리 배웠죠? 거절하다요. 그런 offer 하면 그 제안이거든요. 뭔가 되게 좋은 제안이었나 봐요. 그죠? 그런 제안을 거절하다니 그녀가 제정신이 아닌 게 틀림없다라고 내가 판단한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판단의 근거이므로 정답은 2번. 이런 식으로 내신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유닛 9으로 우리 봐서 투부 정사의 의미상 주어 보겠습니다. 자,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자, 의미상의 주어래요. 주어면 주어지. 의미상의 주어는 또 뭘까? 자, 여러분들 우리 주어 자리에는 어떤 격을 쓰죠? 주격을 써요. 자, 한 문장에는 주어와 동사는 하나예요. 이제 물론 접속사로 연결되고 하면서 추가를 할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한 문장에 주어 하나, 동사 하나거든요. 근데 얘는 주어의 의미가 필요해요. 근데 주어를 쓸 수는 없어. 주격을 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 주어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쓰는 아이를 우리가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자. 문장의 주어는 아닌데 의미적으로는 주어니까 의미상 주어라고 부르자라고 이름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얘 주어를 어디에 붙이냐면 우리 다시 또 생각을 해보면 투부정사가 원래 출발이 뭐예요? 원래 동사였죠? 그쵸? 동사 원형이 오는 동사예요. 그럼 동사에는 주어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투부정사에도 가끔 주어가 필요한 거예요. 맥락상. 원래 동사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어의 의미가 필요해요. 그럴 때 주격은 쓸수 없으니 의미상의 주어를 쓰는데 그때는 어떻게 쓰냐면 형태가 이거예요. 투부정사의 행위자는 for 명사, for 목적격을 씁니다. 대명사의 경우엔 목적격. 이걸 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때까지는 선생님 그러면 투부정사에 얘가 동사였으니 주어가 필요한데 이때까지는 우리가 못 봤는데요. 주어를. 네, 못 봤어요. 왜못 봤냐면 이래서 못본 거예요. 자, 주어와 투부정사의 주어가 똑같으면 굳이 또쓸 필요 없는 거죠. 자, 그녀가 행복했어요. 포를 보게 되어서 감정의 원인이죠. 자, 포를 보게 돼서 행복했어요. 누가 행복한 거예요? 누가 포를 본 거예요? 그녀가. 그녀가 포를 보게 되어서 그녀가 행복했다. 굳이? 그쵸? 그래서 그냥 안쓴 거예요. 자, 얘도요. 일반적인 거. 우리 수동태에서도 일반적인 경우에는 by 목적격 생략할 수 있었죠? 똑같은 거예요. 자, 그 책은 어려워요. 뭐 하기에 어려운 거예요? 읽기 어려운 거예요. 누가 읽을까요? 사람이 읽겠죠? 동물이 책을 읽진 않을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하, 그냥 사람들이 읽기 어렵다. 굳이 사람들이라고 단어를 추가할 필요가 없다. 너무 비효율적인 거죠. 그럴 때는 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까지 이 경우만 본 거고, 근데 진짜 필요할 때가 있어요. 자, 봅시다. 그 책은 어려워요. 근데, 읽기 어려운 건 맞아요. 근데, 어른이 읽으면 쉬운데, 아이들이 읽기에는 어려운 거예요. 아, 애들한테는 어렵고, 어른한테는 뭐 쉬운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읽기에 어려운데, 이 읽는 행위를 누가 하는 게 어렵냐? 아이들이 하는 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to 부정사, to read라는 이 read의 주어가 필요한데, 누가 읽느냐? 아이들이. 근데 그냥 주어로는 못 쓰고, to 부정사 앞에는 for 목적격, for 명사를 써서, 진짜 주어와는 구분을 시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 기본 규칙은 for 목적격, for 명사다.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예외가 문제인 거예요. 자, for 행위자가 규칙인데 가끔 over를 쓰는 아이들이 있더라. 근데 얘네를 살펴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사람의 성격이나 성품을 나타낼 때 이때는 over를 씁니다. 그래서 보면 예를 들어서 kind를 봅시다. Kind of you to say that이에요. 네가 그런 말을 하다니 아참 착하구나. 당신의 성품인 거죠. 그래서 이때는 for you가 아니라 of you예요. 그 말을 한 것의 주어가 you인데 이때 for 목적격이 아니라 of 목적격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럴 때는 of 쓴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A 문제 한번 볼게요. 5분

4이냐? 자, 일단 선생님과는 간단하게 빠르게 연습을 해보면 5는요, 사람의 성격, 성품. 근데 4는 그냥 나머지. 그쵸? 그럼 뭐예요? 카인드 뭐예요? 성품이죠. of you to say. 이렇게 하고요. important, 중요한 이것은 성품은 아니죠? for. 그 다음 stupid. 그죠? 그것은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 사람을 묘사하는 성품. 그쵸? 형용사죠? of 씁니다. difficult. 사람이 어려운 성격이다. 성격이 어려운 성격은 없죠. 그래서 for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닛 10으로 넘어가서요. 우리가 to, so that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 to 구문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물론 앞에 to와 to, 뒤에 to가 좀 다르지만, 뒤에 있는 to는 우리가 알고 있던 to 부정사이고요. 앞에 to 물결 이렇게 해서 뭔가가 오는데, to가 너무 이런 뜻이잖아요. 그쵸? 너무. 그래서 너무 뭐뭐하다예요. 근데 뭐뭐하기에는 이라는 의미로 to 부정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I was too tired to study. 이런 말 여러분 많이 하지 않나요? 내가 너무 피곤해. 공부하기에 너무 피곤해. 그죠? 근데 이것을 달리 말하면 공부하기에 너무 피곤해. 나 너무 피곤해서 공부 못 하겠어. 같은 말 맞나요?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I was so tired. 나 너무 피곤해서 that I couldn't study. 나 공부 못 하겠어. 그쵸? 그래서 우리가 so that을 써서 뒤에 that을 썼으니까 that 뒤에는 주어 동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I couldn't study. 근데 할수 없는 거잖아. 너무 피곤해서 공부를 못 하겠다는 맥락이니까 can의 부정형 can't 또는 과거니까 couldn't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to를 so that으로 바꾸기도 하는데 주어를 쓰고 부정을 쓰기 때문에 can't 이렇게 so that can't 구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to와 so that can't 이걸 묶어서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당연히 시제나 이런 문맥에 맞게 couldn't 이런 것도 쓸수 있더라. 자, 그러면 A 볼게요. 두 문장이 같은 뜻이 돼야 합니다. 밑에 뜻 볼까요? It was so late. 너무 늦어서 그는 전화할 수가 없었대요. 자, 그러면 전화하기에 너무 늦었다가 되겠죠? 자, it was too late. 이 so 대신에 too late가 가는 거고요. 전화하기에 to call인데 그것의 주어가 그가 전화하는 거죠. 문장의 주어와 달라요. 그래서 for him to call 이렇게 써준 겁니다. 자, 그다음 you are so young. 너는 너무 어려서 you can't watch. 그거 못 봐. 여러분들 영화 같은 거 관람 연령 제한 있죠?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너는 그것을 보기에는 너무 어려. 그래서 너무 어려서 못 봐. 같은 말이죠. 그래서 too young to watch it.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enough to가 있는데, 자, enough to도 so that이랑 같대요. 그럼 to랑 의미가 같냐? 그건 아니에요. 여기는 이렇게 can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뭐냐면요. 긍정이에요. 아까는 너무, 뭐뭐 하기에 너무 뭐뭐해. 그러니까 못하겠어. 였고, 얘는 할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래서 보시면, he is smart enough to solve it. 그래서 얘는 그냥 enough to 이렇게 묶어서 말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는 똑똑해. 그것을 풀기에 충분히 똑똑하다. 즉, 뭐예요? 걔 진짜 똑똑해서 그걸 풀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he is so smart that, so that까진 같아요. 근데 뒤에는 he can solve it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to, so that, can't. enough to, so that, can.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당연히 that 이하는 시제 문맥에 맞게 뭐 과거면 could 쓸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A 한번 볼게요. 두 문장이 같은 뜻이 되어야 합니다. 자, I'm strong enough to lift a box. 그 박스를 들어 올리기에 충분히 내가 강해요. 그러면, 나는 진짜 강해서 그 박스를 들어 올릴 수 있어. So that can으로 바꾸면, so strong that I can lift. 이렇게 되겠죠. 자, 얘도요. 자, 얘는 so that이 왔어요. 자, 그는 너무 용감해서 그는 fight back 하면 저항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can은 아니지만 긍정이 왔잖아요. 그는 저항할 거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저항하기에 충분히 용감하다.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래서 he is brave enough to fight back.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신 기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 쓰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 아빠가 was too tired. 너무 피곤하셨어요. Get up early. 일찍 일어나기에 너무 피곤한 거죠. 즉, 너무 피곤해서 일찍 일어날 수가 없으셨던 거죠.

있죠? 이때 to가 들어가겠죠? to 구문입니다. 자, she is smart enough to put the puzzle. enough to죠. 뭐할 만큼 충분히 똑똑하냐면 그녀가 put the puzzle together. 그 퍼즐을 다 함께 맞출 정도로, 그 퍼즐을 딱 맞출 정도로 충분히 똑똑하다. 즉, 너무 똑똑해서 퍼즐을 맞출 수 있다와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to 할때 to, enough to 할때 to, 공통으로는 to가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도 내신 문제에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나머지 to 부정사, 명사적 용법이 아닌 아이들 다 같이 정리했는데요. 부사적 용법의 의미들 잘 기억하시고 형용사로 쓰일 때 그리고 to 구문, enough to 구문 같이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실전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미리 문제 풀어서 강의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 우리 함께하는 2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금 국어 의논하며 토의해요 단원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 공부 주제 바로 확인해 볼 건데요. 이번 시간 공부 주제는 토의는 토의인데 협력. 친구들과 함께 힘을 모아 협력하여 토의하는 방법 알기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걸쳐서 토의가 무엇인지도 배우고 관점도 배웠잖아요. 이번 시간에는요, 이 토의하는 방법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서 그 중에서도 협력하면서 어떻게 토의할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공부할 준비가 되었나요? 좋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오늘의 공부 시작합니다. 자, 이번 시간 38번부터 54번 문제까지 풀어볼 건데요. 먼저 그 전에 이 토의 절차부터 한번 확인해 보고 가겠습니다. 그 전에 배웠던 내용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잘 듣고 이야기해 보세요. 자, 토의라는 건 뭘까요? 토의. 자, 우리 처음 이 단원 들어갈 때 배웠는데 토의. 그래요. 토와 의가 합쳐진 말.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토의라는 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는 것. 이것이 바로 토의였습니다. 그런데 이 토의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이야기해보세요 이게 아니라 어떤 과정, 흐름,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 절차인데요. 같이 보죠. 자, 먼저 토의를 하려면요, 주제가 필요하죠. 어떤 주제를 정합니다. 그 다음에 그 주제에 대한 나의 의견, 너의 의견, 의견을 마련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의견을 나눠야 되겠죠. 그 다음에 모은 다음에 그 중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좋은 의견은 바로 이거다. 이렇게 결정까지 주제 정하고 마련하고 나누고 모으고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일반적인 토의 절차다라는 것 확인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이번 시간 주제는요, 그냥 토의가 아니라 바로 협력하면서 하는 토의였잖아요. 그래서 우리 협력하며 토의하기 과정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토의 주제 정하기부터 토의 점검하기까지가 나와 있는데요. 같이 볼까요? 자, 먼저 주제 정하기에서는 다양한 자료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적합한 토의 주제를 선정하는 거죠. 다음은 토의를 계획합니다. 그러니까 주제와 관련해서 의견을 마련하고요. 협력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힘을 모아 토의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토의를 합니다. 모든 친구들과 토의하고 모든 의견을 결정하고 모든 토의 결과를 나누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친구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또 학급 전체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토의하기 단계고요. 마지막으로 토의를 점검하는 것이에요. 토의 과정 되돌아보고 잘한 점 또 아쉬운 점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이 바로 마지막 단계인 토의 점검하기입니다. 협력하며 토의하기 과정, 토의 주제 정하기, 토의 계획하기, 토의하기, 토의 점검하기까지 살펴봤는데요. 자, 이 내용들을 떠올리면서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원 학습인데요. 제목은 우리 모든 토의는 불협화음이에요. 이 불협화음의 의미는 조화롭지 않은 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이 제목을 보고는 아, 이 친구들의 토의가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구나라는 것 예상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보죠. 자, 먼저 우리 방금 봤던 단계 중에 토의 주제 정하기 단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토의를 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세요. 손을 든 친구 2를 가리킵니다. 자, 그러니까 친구 2가 도덕 시간에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해야 하는 까닭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우리 모둠에서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라고 이런 주제하면 어떨까요? 라고 의견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친구 1이 좋아요. 그럼 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친구를 존중하는 말과 행동은 무엇일까를 주제로 토의해 보는 건 어때요? 친구 2의 의견을 이어받아서 토의 주제를 조금 더 명확히 좁게 하고 있죠. 다음 친구 3.
아, 좋은 주제라고 생각해요. 우리 반 친구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말과 행동을 알아보고 실천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친구 1위. 그럼 먼저 각자 의견을 마련해 봅시다. 사회자 역할도 같이 하고 있네요. 자, 그러니까 친구 4가 필통을 만지다가 대답하는 거예요. 저기 무슨 주제로 토의한다고 했죠?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친구 1. 토의 주제는 친구를 존중하는 말과 행동은 무엇일까예요? 라고 이 친구 4를 위해 다시 한번 짚어주고 있습니다. 자, 토의 주제를 정했기 때문에 이제 의견 마련하기를 갑니다. 주제를 생각하며 각자 의견과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로 의견 마련하기 단계이죠.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38번 문제인데요. 모든 친구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1번, 도덕 수업을 듣고 있다. 2번, 모둠원의 역할을 나누고 있다. 3번, 토의 주제를 정하며 의견을 나누고 있죠. 토론을 하기 위해 자료 조사, 서로를 존중해야 하는 까닭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알맞지 않습니다. 토의 주제에 대해서 이 주제 어떨까요? 좋아요. 그렇다면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라는 토의 주제를 정하며 의견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3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번 문제. 이 모둠의 토의 주제에 묻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봤죠? 친구를 존중하는 말과 행동은 무엇일까? 라는 것 말이죠. 좋은 주제다라는 의견도 있었죠. 따라서 그대로 적어 보겠습니다. 친구를 존중하는 말과 행동은 친구를 존중하는 말과 행동은 무엇일까? 만약에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친구들의 학급에서 이런 주제로 토의가 열린다면 우리 친구들은 어떤 의견을 낼것 같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견이라 함은 친구를 존중하는 말은 이거예요. 그 이유는 이거이기 때문입니다. 또는 친구를 존중하는 행동은 이거예요. 그 이유는 이거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겠죠? 자, 이런 주제. 자, 보고 적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죠. 40번 문제는 친구 1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에 모두 동그라미 표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아까 친구 1은요, 뭔가 이 사회자, 이끌어가는 사회자 역할도 하는 친구였죠? 1번 보겠습니다. 주제와 관련 없는 말을 했다. 2번, 친구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나요? 3번, 토의 주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죠. 이런 건 어떨까요? 어때요? 라고 말이죠. 4번, 토의를 진행하는 사회자 역할까지 하고 있죠. 따라서 3번과 4번에 각각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41번 문제. 친구 사의 토의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거 묻고 있는데요. 아까 친구 사는요, 필통 만지다가, 토의 주제 뭐라고 했죠? 라는 친구였죠. 1번, 다른 친구의 의견을 비판했나요? 그거 아니야! 라고 했나요? 2번, 친구의 의견에 반응을 보였나요? 3번, 주제와 관련 있는 의견 제시. 4번, 친구들의 의견을 주의 깊게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뭐라고 했죠? 이렇게 했죠. 맞습니다. 5번, 출처를 밝히며 의견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어울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알맞은 것. 4번 골라주면서 우리 친구들은, 토의할 때는 경청이 기본이구나. 일단 잘 들어야

내가 내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겠구나. 여기 나오는 친구 사처럼 다른 짓을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함께 또 느껴봐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의견 마련 다음에 의견 나누기로 갑니다. 또 계속 보죠. 친구 1이. 그럼 자신이 생각한 의견을 말해봅시다. 라고 하면서 친구 3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친구 3이. 저는 친구를 배려하는 말 하기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기 의견을 말하네요. 왜냐하면 이유까지 친구에게 함부로 말하면 친구의 마음을 다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친구 사이에도 예의를 지켜 말하고 친구가 하는 말을 잘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 경청을 잘 알고 있는 친구예요. 친구 1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도요. 내가 상대방의 말에 경청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행동이죠. 그리고 친구 4를 가리킵니다. 아, 친구 4는 아까 딴짓하던 친구, 말하는 태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웃으며.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친구 3, 의견을 뒷받침하는 이유를 같이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야, 너 이상해! 이게 아니라, 이렇게 존중하며, 아, 그래도 이유를 같이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친구 3이 친구 4에게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친구 1이 제 의견을 말할게요. 저는 친구에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힘이 되어주는 것이 친구를 존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하면서 또 예를 들어주고 있네요. 진심으로 위로하는 말을 건네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에요. 이제 친구 2를 가리킵니다. 좋은 생각이래요. 동의하고 있네요. 저는 장난 삼아 친구를 툭툭 치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가끔 그런 행동에 기분이 상하고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 1은 힘이 되어주는 것, 친구 2는 친구를 툭툭 치는 행동 하지 말자라는 의견 내고 있는 거죠. 자, 친구 4는요, 저는 친한 친구랑 학교 주변 맛집을 찾아다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 1이, 에? 맛집을 찾아가는 것이 이 토의 주제와 어떤 관련이 있나요? 그러니까 친구 3이 이제 참다 참다 짜증스러운 말투로 맛집을 찾아가다니 무슨 뜬금없는 소리야! 내 말은 도움이 하나도 안 돼! 라고 이렇게 짜증을 또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42번 문제. 친구들이 제시한 친구를 존중하는 말과 행동을 알맞게 연결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가 방금 봤던 것처럼 정리하면 친구 1은 친구가 힘들어할 때 도와주자. 이런 내용 연결해 볼 수가 있고요. 친구 2는 친구 툭툭 치지 말자. 1번으로 연결해 줄 수가 있겠네요. 친구 3은 친구를 배려하며 말하기 연결해 주고요. 친구 4는 조금 딴소리였지만, 친한 친구와 맛집 찾아가기, 4는 3번으로 연결해주면, 이렇게 알맞게 연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친구 3이 한 말로 알맞은 것에 모두 동그라미 표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친구 3은요, 이런 말을 했죠. 친구를 배려하는 말하기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유까지 의견과 이유를 적절하게 함께 말하기도 했고요. 또 의견을 뒷받침하는 이유를 같이 말해줄래요? 이유도 함께 말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죠. 따라서 2번과 3번에 동그라미 해주고요. 1번은 아닙니다. 두 군데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기 전에 이제 의견 모으기 단계로 우리 넘어가 볼 텐데요. 자, 또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요? 같이 보죠. 자, 친구 1이,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의견을 모아봅시다. 친구를 배려하며 말하기, 친구가 힘들어할 때 도와주기, 친구를 툭툭 치지 않기, 친한 친구와 맛집 찾아가기입니다. 라고 하면서 의견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모은 의견을 말이죠. 그리고 친구 3을 가리킵니다. 친구 3이, 그런데 친한 친구와 맛집 찾아가기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주제랑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 4가 듣고 있다가, 아, 진짜 친구랑 맛집에 가서 더 친해지면 존중하게 된다니까요?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의견을 결정해야 돼요. 친구 1이, 의견 모으기가 쉽지 않아요. 일단 활동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우리 모든 의견을 결정해 봅시다. 친구 2를 가리킵니다. 저도 친한 친구와 맛집 찾아가기는 친구를 존중하는 방법으로 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꼭더 친해져야만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라고 하니까 친구 4가 말을 툭 끊으면서 아, 제 생각을 존중해 주면 좋겠어요. 친구 3, 우리 모둠의 생각을 만드는 건데 그렇게 자기 생각만 우기면 어떡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삐리리.

피리리 토의 시간이 끝나버렸습니다. 의견을 결정하지도 못하고 말이죠. 자, 문제 한번 만나볼게요. 모든 토의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거 묻고 있는데요. 1번, 협력하며 잘 힘을 모으며 토의를 마쳤다. 2번, 시간 내에 의견을 결정했다. 결정 못했는데. 3번, 토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죠. 아유, 의견 좀 내요. 의견 좀 내. 이유도 제대로 말해요. 아니에요. 내 의견 맞아요. 이러다가 시간이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친구와 맛집 찾아가기로 결정했나요? 아닌데. 의견 모으기에서 서로 의견을 잘 조정하지 못했죠. 따라서 알맞은 것은 3번으로 정답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협력하며 토의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알맞게 말한 친구, 동그라미 표하시오라고 있는데요. 자, 협력하며 토의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1번, 협력하며 토의하지 않으면 유연한 분위기에서 토의를 하게 돼서 의견이 안모하죠. 유연한 분위기는요. 아, 내 의견도 말하지만 다른 사람의 의견도 잘 이렇게 들으면서 포용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어때요? 지금은 그런 유연한 분위기가 아니었죠. 그래서 의견이 잘 모아지지 않았고요. 2번, 협력하며 토의하지 않으면 이 모둠처럼 의견을 결정하지 못한 채 시간이 끝나버리고 말죠. 따라서 두 번째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46번 문제인데요. 가의 문제점을 쓰고 친구 사에게 주고 싶은 말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가는 이거예요. 친구와 맛집에 가서 더 친해지면 존중하게 된다니까요. 적절한 이유도 제시하지 못한 채 나의 의견만 계속 내세우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뭐예요? 적어볼게요. 그러니까 주제에 어울리지 않는 의견을 계속 내고 있죠. 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선생님은 한번 적어 보았고요. 자, 해주고 싶은 말은 이런 친구가 있다면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토의를 할 때는 주제에 어울리는 의견과 이유를 함께 제시해야 해. 이런 말을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주제에 어울리는 의견과 적절한 이유를 함께 제시해야 해. 이렇게 한번 해주고 싶은 말 적어 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토의할 때내 의견만 낼 것이 아니라 내 의견이 주제에 어울리는지 생각하며 그에 적합한 이유까지 함께 제시해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47번 문제, 나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 묻고 있습니다. 자, 나는요, 저도 친한 친구와 맛집 찾아가기는 친구를 존중하는 방법으로 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꼭더 친해져야만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 친구 사의 의견에 비판하고 있습니다. 저 의견 조금 이상한데요. 이유는 어떠어떠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죠. 따라서 알맞은 것은 4번에 적절하지 않은 의견을 비판하고 있다. 이것이 정답이겠네요. 정답은 선택지 4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 살펴볼 건데요. 기억부터 ㄷ까지 들어갈 말, 알맞게 연결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은 여기 있고요. 니은은 여기 있고요. ㄷ은 여기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볼까요? 자, 기억 아래 내용은 친구의 의견에 질문하거나 비판하거나 보충하기입니다. 질문 또는 비판 적절하지 않은데요. 또는 보충할 수도 있겠죠. 주제에 알맞은 의견과 이유도 함께 제시해 봅니다. 이 방법이 필요한 이유는요. 서로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또 그런 과정에서 내 생각을 더욱더 정교하게 다듬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연결해 볼까요? 기억에 알맞은 말은 의견을 나누고 검토하기, 그러니까 서로 존중하면서 질문하고 비판하고 보충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내 생각을 또 검토해 볼 수가 있죠. 따라서 기억은 1번으로 연결해 주면 되겠고요. 자, 니은 아래에는 친구의 의견을 인정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고개도 끄덕이면서 말이죠. 그리고 친구의 의견이

자신의 의견과 달라도 존중하며 대화합니다. 필요한 이유는 유연한 분위기에서 토의할 수 있고요. 또 서로 기분이 상하지 않고요. 건강한 토의를 이어갈 수가 있죠. 어울리는 것은 바로 존중하는 태도, 배려하는 태도로 토의하기이기 때문에 니은은 3번으로 연결해 줍니다. 자, 디귿은 토의 절차를 안내하고 리을을 공정하게 부여하기, 사회자의 진행에 협조해 줘야 됩니다. 이유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고요. 모둠원의 생각을 효율적으로 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협력하면서 토의 진행하기가 어울리겠네요. 협력하며 토의 진행하기 2번으로 연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49번 문제. 올바른 토의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라고 했는데, 1번. 주제에 알맞은 의견과 이유 제시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2번. 친구의 의견에 비판하는 건 옳지 않나요? 아니죠. 아까 본 것처럼 적절하지 않은 의견에는, 저것은 토의 주제에 적절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무엇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도 좋습니다. 3번. 친구의 의견이 자신과 다르면 끝까지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 포용력 있는 태도로 들어보고 저 생각 괜찮은데? 이유도 괜찮은데? 그렇다면 내 생각을 바꿀 수도 있어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협력하며 토의하기 필요한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번에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50번 문제인데요. 리을에 들어갈 말을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아까 리을은 여기 있었죠. 토의 절차를 안내하고 무엇을 공정하게 부여줘야 하냐면 근거, 의견, 발언권입니다. 하나씩 넣어볼까요? 근거를 공정하게 부여하기 좀 이상하죠? 의견을 공정하게 부여하기 좀 이상해요. 발언권은 뭐예요? 내가 말할 수 있는 권리, 발언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발언권입니다. 그러니까 발언권을 공정하게 부여하는 게 중요해요. 저 친구가 나랑 친하다고 해서 또는 나랑 안 친하다고 해서 안 시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정하게 발언권을 부여하는 것도 협력하며 토의하기에 필요하죠. 따라서 발언권이라고 리을에 들어갈 말 보기에서 이렇게 찾아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50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5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모둠은 다음과 같은 주제로 협력하며 토의하려 합니다. 토의 태도가 바른 친구 묻고 있는데 주제는 우리 반 텃밭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입니다. 이런 주제에 대해서 수호가 텃밭 관리 당번을 정해서 관리하면 좋겠어요. 라고 하니까 세라가 좋은 생각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도 말해주면 좋겠어요. 지금 소호는요, 이유 없이 그냥 이야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유도 같이 말해주세요. 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소호가, 그냥요? 라고 이유 없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랑이가 듣고 있다가, 예, 난 당번하기 싫은데 발언권도 얻지 않고 그냥 내 생각을 툭 던지고 있습니다. 자, 토의 태도가 바른 친구는 누구예요? 이유 없이 말하는 수호? 아니면 그냥 싫은데 하는 하랑이? 아니죠. 세라처럼 이렇게 동의도 하면서 하지만 이유도 함께 말해줘라고 이야기하는 친구가 바른 태도의 친구겠죠? 따라서 정답으로 세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 풀어보는데요. 이번에는요, 나눔을 실천해요라는 글을 읽으면서 한번 글을,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제목은 나눔을 실천해요입니다. 어떤 신문의 일부 글인가 봐요. 자, 같이 보죠. 미국의 유명 시사 주간지에서 봉사활동으로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고 있는 오리온 진 군을 2021 올해의 어린이로 선정하여 발표했다. 이 잡지는 1927년부터 매년 올해의 인물을 발표했지만 어린이와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올해의 어린이 선정은 두 번째이다 라고 하면서 올해의 어린이 오리온 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 친절함은 선택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우리 스스로 친절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수 있어요. 사람들이 친절을 전파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라고, 오리온 진군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계속해서. 오리온 진은 지난 2년간 서둘러 친절을 베풀자라는 목표를 갖고, 다양한 친절 캠페인을 진행했대요. 친절 캠페인. 모은 후원금으로 끼니를 굶는 어린이들에게 도시락 10만 개를 전달했고, 책 50만 권을
기부하기도 했대요. 나눔의 시작은 2020년 친절 경연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해 받은 상금을 지역 어린이 병원에 장난감으로 기부한 것에서 비롯됐대요. 오리온은 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마음만 있다면 저처럼 선한 영향력을 전파할 수 있어요. 라고 말입니다. 대단한 친구네요. 오리온 친구 말이죠. 자, 문제 보겠습니다. 오리온 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 묻고 있습니다. 자, 알맞은 것, 알맞지 않은 것. 이런 문제는 이 선택지를 보고 하나씩 비교하며 찾으면 되는데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겸손 캠페인을 진행했나요? 아까 친절 캠페인이라고 했는데 말이죠. 바로 정답이 나왔네요. 알맞지 않습니다. 2번, 친절 경연 대회에서 우승했다라는 말 나오고 있고요. 2021 올해 어린이로 선정했다. 아까 나왔죠? 어린이 병원에 장난감을 기부하기도 했고요. 다음, 끼니를 굽는 어린이들에게 도시락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1번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고요. 다음 문제, 53번 문제입니다. 이글과 비슷한 사례를 추가로 조사한 자료의 제목으로 알맞은 것두 가지 고르시오라고 했는데요. 비슷한 사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활 속에서 친절, 나눔을 베푸는 그런 상황이면 적절하겠네요. 보죠. 1번, 사랑의 연탄 나눔, 이웃에게 연탄을 나누는 친절을 베풀고 있는 상황 적절하고요. 2번, 소아 당뇨에 고통받는 청소년들 어울리지 않아요? 3번, 척박한 환경에서 피어난 꽃한 송이 좋긴 한데 나눔 이런 것과는 관련이 없죠. 4번, 풍족하지 않아도 나눔을 실천한 사람들 이런 것들이 어울리겠죠. 5번, 누리소통망 서비스를 과다 사용하는 아이 이 자료와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1번과 4번 두 개의 선택지를 잘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 풀어볼 차례인데요. 54번 문제입니다. 이 글과 관련 있는 토의 주제를 정하여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우리 방금 이 나눔을 실천해요라는 글을 읽어봤잖아요. 오리온 진군처럼 말이죠. 자, 그런데 오리온 진군이 마지막에 뭐라고 했나요? 뭐라고 했냐면, 누구나 저처럼 이 선한 영향력을 마음만 있다면 전파할 수 있어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나이가 많은 어른 또는 뭐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할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토의 주제를 정할 때는요. 지금 이 강의를 보는 친구들도 오리온 친구들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런 주제로 토의하면 이것도 있어요, 저것도 있어요, 이것도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모아지겠죠. 따라서 선생님은요, 이렇게 한번 토의 주제 적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 생활, 일상생활에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무엇이 있을까? 토의 주제는 많은 친구들과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 내일 점심 뭐 먹지? 이런 것은요, 나만 관심이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 모두와 관련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또는 우리 어린이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속 나눔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처럼 말이죠. 우리 친구들도 관련 있는 토의 주제 이렇게 적어보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54번 문제까지 모두 풀어보았는데요. 그냥 헤어지기 전에 아쉬우니까 하나 더 확인하고 가자고요. 자, 오늘의 질문은 이겁니다. 방금 우리 토의 주제 적어봤는데요. 친구들과 함께 자, 이제 토의합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 친구들은 어떤 주제로 토의하고 싶나요? 내가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또는 우리 주변의 생활 속 문제들을 떠올리며 선생님, 친구들아, 저는 이런 걸 토의하고 싶습니다. 내가 생각한 토의하고 싶은 주제를 어디다가 수강 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0: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배웠던 문제들 다시 한번 복습해 보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국어 공부 이어가 보도록 하죠.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만나요. 모두 또 봐요.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친구들 반가워요. 단단히 데뷔하는 만점왕 단원평가 여러분과 함께할 은하쌤이에요. 자, 이번 강의는요. 바로 과학 단원평가 관련된 내용을 만나는 단어 시간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2단원의 내용을 만났잖아요. 오늘부터는 3단원 내용을 만나게 됩니다. 자, 3단원은 식물의 구조와 기능이에요. 자,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내는 생물을 말하는데요. 이 식물의 구조, 그러니까 어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기능, 각각의 부분들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먼저 3단원의 핵심 정리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 수행평가 내용까지 함께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모두 준비되었나요? 좋습니다. 그럼 3단원 핵심 정리를 시작할게요.

자, 3단원은 바로 식물의 구조와 기능이죠. 첫 번째 개념은 세포 관찰하기라고 되어 있어요. 자, 세포라고 하는 것은요, 생물을 이루는 기본 단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도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동물들도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이번 단원에서는요, 이 식물의 세포를 관찰해 볼 건데요. 이 세포를 관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도구가 필요합니다. 자, 세포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크기가 작아요. 맨눈으로는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물체를 크게 확대해서 보여주는 현미경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현미경 중에서도 빛을 사용했다라고 해서 광학 현미경이다라는 것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여 세포를 관찰해 봅니다. 그러면 광학 현미경, 각각의 부분이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알아두면 도움이 되겠죠? 여기 보이는 이 물건이 바로 광학 현미경입니다. 광학 현미경에는요, 접안 렌즈라는 게 있는데요. 접하다, 안, 눈을, 그러니까 눈을 접하는 렌즈라는 뜻이에요. 눈에 대고 보는 렌즈로 관찰 대상의 모습을 확대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아래를 보면 회전판이라는 게 있어요. 둥근 모양이거든요. 이것은 대물렌즈를 돌릴 때 사용합니다. 그럼 대물렌즈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회전판에 붙어 있는 여기 있는 렌즈들인데요. 대한다. 무엇을? 물체를. 그러니까 관찰 대상을 향하는 렌즈가 되겠습니다. 관찰 대상을 확대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학 시간에 현미경을 사용해서 어떤 세포를 관찰할 때 배율이라는 말을 접하게 될 텐데요. 이 배율이라고 하는 것은 대물렌즈의 배율과 접안렌즈의 배율을 곱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재물대라는 게 있어요. 관찰 대상을 올려놓는 곳을 이 넓적한 이 판을 재물대라고 부르고요. 이 재물대를 올리고 내리고 할수 있는 나사가 있습니다. 바로 조동나사인데요. 관찰 대상을 찾도록 우리가 초점을 대략 맞출 수 있는, 그러니까 재물대를 좀 크게 움직이는 그런 나사가 됩니다. 그 다음 미동나사라는 것도 있어요. 이 아래에 있는데 관찰 대상의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는 아주 미세한 조정을 하는 그런 미동나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역시 그 이름처럼 조명장치가 있습니다. 관찰 대상의 빛을 비추는 조명장치가 있고요. 이 빛의 양을 조절하는 조리개도 있어요. 빛의 양을 조절하는 조리개까지 여러분들이 함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광학 현미경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순서대로만 알아볼게요. 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회전판을 돌려서 배율이 가장 낮은 대물렌즈가 중앙에 오도록 합니다. 자, 배율이 가장 높은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것을 먼저 놓아요. 자, 그 다음 전원을 켜고 조리개로 빛의 양을 조절해 줍니다. 그 다음으로 할 것은 재물대 위에 현미경 표본을 올려놓고 그대로 고정을 해줘요. 자, 이렇게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 이제는

조동나사로 재물대를 올려 대물렌즈를 현미경 부분에 최대한 가깝게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렌즈나 돌려서 딱 놓으면요. 조동나사를 올리다가 이 렌즈랑 표면이 딱 하고 부딪힐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미경을 옆에서 잘 보고 렌즈하고 완전히 닿지 않도록 앉는 수준으로 가깝게만 올려주면 됩니다. 자, 그다음 다시 한번 접안 렌즈로 보면서 조동나사로 재물대를 천천히 내리면서 관찰 대상을 찾아줍니다. 선생님, 그러면 어차피 내릴 건데 왜 올려요? 자, 일단 가까이 보기 위해서 올린 다음에 너무 가까이 올리면 여러분들이 이 대상을 제대로 위치, 가운데에다가 위치하도록 놓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조동나사로 조금씩 내려가면서 아, 어디에 세포가 있지? 이렇게 관찰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요, 우리가 세포를 자세히 관찰하기는 어려워요. 그다음 어떻게 하냐? 미동나사 로 관찰 대상이 뚜렷하게 보이도록 초점을 맞추어서 관찰을 해줍니다. 자, 조동나사로 먼저 맞춘 다음 그다음 미동나사예요. 그다음 회전판을 돌려서 대물렌즈를 높은 배열로 바꾸고 미동나사로 상을, 그러니까 대상을 뚜렷하게 보이도록 조절하여 관찰을 해줍니다. 자, 여러분들이 배율을 바꾸게 되면요, 세포를 더 크게 볼 수도 있고요, 더 작게 볼 수도 있어요. 일단 한번 한 다음에 그다음 여러분 배율도 한번 바꿔보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세포를 관찰해 봐야겠죠. 세포라고 하는 건요, 생물을 이루는 기본 단위가 됩니다. 대부분 크기가 매우 작아서 맨눈으로는 보기 어려워요. 자, 그때 우리가 뭘 활용하면 된다고요? 네, 맞아요. 현미경을 활용하면 된다고요. 바로 여기에 있는 이것이 바로 식물 세포인데요. 식물 세포랑 동물 세포는요, 생김새가 서로 다릅니다. 먼저 우리 식물 세포 볼 텐데요. 세포 안에 둥근 모양의 핵이 한개 있고, 자, 여러분 가운데 있는 둥근 모양의 핵이 있죠. 그다음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세포막은요, 이렇게 세포의 이 안쪽에 있는 이 막을 말하는 거예요. 세포막이죠. 그다음 식물 세포에는요, 핵뿐만 아니라 세포막, 세포벽까지 있는데요. 세포벽은 세포막의 바깥 부분에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단단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식물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식물 무엇이 있나요? 선생님, 저 해바라기 알고 있어요. 선생님, 저는 고추 모종을 본 적이 있어요. 자, 여러 가지 식물들이 있는데요. 이 식물들에는요, 대부분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일단 제일 첫 번째, 뿌리가 있고요. 그 다음, 줄기도 있고요. 또 뭐가 있어요? 이렇게 줄기에 달려 있는 거? 그렇죠. 잎도 있죠.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오, 그래요. 예쁜 꽃이 피기도 하잖아요. 꽃도 있습니다. 먼저, 뿌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뿌리의 생김새와 하는 일입니다. 뿌리는 어떻게 생겼나? 뿌리는 대부분 땅속으로 뻗어서 자랍니다. 물론 뿌리 중에서 바깥으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땅속으로 뻗어서 자라게 되고요. 뿌리의 표면에는 뿌리털이 많이 나 있어서 물을 잘 흡수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냥 뿌리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사람들 이렇게 팔이나 다리에도 조금씩 털이 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식물의 뿌리에도 이렇게 잔털들이 많이 나 있어요. 그런데 이 털들이 하는 기능이 무엇이다? 바로 물을 잘 흡수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뿌리털 이름 알아두시고요. 식물의 종류에 따라 뿌리의 생김새는 다양합니다. 자, 어떤 생김새를 가지고 있느냐? 자,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보았어요. 자, 먼저 여기 있는 뿌리를 보니까 곧게 뻗어 있는 뿌리가 있고, 그다음 조금 그것보다는 얇은 뿌리들이 옆에 붙어 있죠? 굵고 곧은 뿌리에 가는 뿌리가 여러 개나 있는 모양. 자, 이런 뿌리를 가지고 있는 식물들에는 봉선화, 민들레, 고추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아래에 있는 이 뿌리를 볼까요? 자, 뿌리를 보니까 어떤 굵고 곧은 뿌리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굵기가 비슷한 뿌리들이 여러 개 이렇게 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굵기가 비슷한 가는 뿌리가 수염처럼 나 있다. 자, 이러한 식물들은 바로 벼, 파, 강아지풀, 잔디 등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뿌리는 대체 어떤 기능을 하게 될까요? 자, 뿌리의 첫 번째 기능은 바로 흡수하는 기능이에요. 뿌리를 통해서 땅속에 있는 물을 흡수하게 되는데요. 자,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이 있었습니다. 자, 고추 모종 두 개를 준비해서 하나는 뿌리를 자르고 하나는 뿌리를 그대로 둬요. 자, 그 상태에서 물의 양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뿌리를 그대로 둔 고추 모종을 넣은 눈금 실린더의 물이 더 많이 줄어들었다. 이걸 통해서 알수 있는 것, 아, 만약 뿌리가 있다면 물을 흡수하게 되는구나. 뿌리가 물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죠. 또 뿌리는요, 흡수하는 역할 말고도 지지하는 역할을 해요. 식물이 쓰러지지 않게 도와주는 거고요. 그다음 저장하는 역할도 합니다. 양분 같은 것들을 저장해요. 자, 우리가 음식으로도 많이 먹는데요. 바로 무나 고구마 또 당근 같은 것들이 뿌리의 양분을 저장하는 식물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줄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줄기의 생김새와 하는 일입니다. 자, 줄기는요, 대부분

자, 고구마, 딸기 같은 것들이 바로 기능줄기에 해당합니다. 그다음 덩이줄기는요, 말 그대로 어떤 덩어리 모양인 거예요. 덩이줄기의 예로는 바로 감자를 들 수가 있습니다. 통통하죠? 자, 이렇게 다양한 생김새의 줄기가 있고요. 줄기의 기능, 무엇이 있을지도 알아볼게요. 줄기의 기능 첫 번째는 바로 이동입니다. 자, 우리 뿌리에서 물을 이렇게 쭉 흡수했잖아요. 자, 이 흡수한 물을 식물 전체로 퍼뜨리는 역할, 바로 줄기가 합니다. 물이나 양분이 식물 전체로 이동하도록 도와주는데요. 이걸 알아보는 실험이 있어요. 자, 여러분, 백합이 있었어요. 백합을 이렇게 색깔이 있는 색소를 넣은 물에다가 이렇게 좀 담가놨어요. 자, 담가놓은 다음에 이 줄기를 칼로 자르는 거예요. 가로로도 자르고, 세로로도 자르고. 가로로 잘랐더니 이런 모양, 세로 잘랐더니 이런 모양이었어요. 붉은 색소 물에 넣은 백합 줄기를 잘랐을 때, 붉은색으로 물든 부분은 물이 이동한 통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수 있었던 거죠. 아, 그래서 이 줄기를 통해서 물이 이동하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을 거고요. 줄기의 또 다른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저장 기능인데요. 양분을 저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자, 감자와 토랑 같은 것들이 바로 줄기에 양분을 저장하는 식물들이 되고요. 그다음 지지하는 역할도 합니다. 식물이 쓰러지지 않도록 역시 줄기도 지지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잎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하는 일은 무엇인지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잎이죠. 잎은 대부분 잎몸과 잎자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잎몸에는 잎맥이 있고, 잎자루는 줄기에 연결되어 있대요. 여러분, 여기를 한번 보면 바로 이 넓은 부분이 잎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줄기와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이 바로 잎자루가 되겠고요. 이 잎몸에 있는 것이 바로 잎맥이에요. 자, 잎맥을 보면 물이 이렇게 이동하는 통로로 이용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잎에서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작용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광합성이라는 거예요. 자, 광은요, 빛 광자를 써요. 그래서 식물이 빛을 이용해서 이산화탄소와 뿌리에서 흡수한 물을 가지고 양분을 만드는 작용을 우리가 광합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대부분의 광합성은요, 주로 식물의 잎에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광합성 과정을 알아보는 실험도 여러분들이 해봤을 거예요. 자, 잎에서 만드는 양분을 알아보는 실험이 있었죠? 고추 모종의 잎중한 개만 알루미늄 포일을 씌워서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놨어요. 자, 다음 날에 알루미늄 포일을 씌운 잎과 씌우지 않은 잎을 각각 한 잔씩 딴 다음, 에탄올이든 작은 비커에 잎을 넣고, 뜨거운 물이든 큰 비커에 넣어서 잎의 색깔이 연해지면 꺼냅니다. 잎에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을 떨어뜨려서 색깔 변화를 관찰했는데요. 자, 어떤 변화가 있었나 보니까, 알루미늄 포일을 씌운 잎은 색깔 변화가 없었는데, 알루미늄 포일을 씌우지 않은 잎은 청남색으로 변했다는 걸알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은요, 녹말과 만났을 때 청남색으로 변하는 그런 성질이 있거든요. 아, 그러면 우리 이렇게 알루미늄 포일을 씌우지 않아서 햇빛을 받은 잎에서는 어떤 것이 생겼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렇죠. 햇빛을 받은 잎에서 녹말이 생겨났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이 광합성을 확인하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잎에서 또 다른 작용이 하나 일어나요. 바로 증산작용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증산작용은 잎에 도달한 물의 일부가 수증기 상태로 기공을 통해 식물 밖으로 빠져나가는 걸 말해요. 자, 수증기 상태로 기공을 통해 빠져나가죠? 증산작용입니다. 자, 이것을 확인하는 실험이 있었어요.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실험인데요. 자, 고추 모종에 두 개를 준비한 다음에 비슷한 모종을 준비해서 하나는 잎을 그대로 두고 하나는 잎을 모두 땄어요. 자, 그 다음 시간을 지난 다음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 보니까 잎을 그대로 둔 고추 모종에 씌운 비닐봉지 안쪽에만 물방울이 맺혔어요. 자, 그럼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수 있느냐? 자, 잎이 있다면 비닐봉지 안쪽에 맺힌 물방울, 잎을 통해서 나왔겠다. 잎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온 것이다. 바로 이것이 증산작용이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인 거죠. 자, 여기에서 기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잎의 표면에 있는 작은 구멍이고 주로 잎의 뒷면에 많이 분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잎의 역할도 알아볼게요. 자, 잎의 역할. 뿌리에서 흡수한 물을 식물 꼭대기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돕고, 식물 안에 물의 양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며 식물의 온도를 조절한다. 자, 이것은 바로 증산작용의 역할이 되겠죠? 여러분도 이것을 함께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다음, 꽃의 생김새와 하는 일입니다. 꽃의 생김새는 대부분 암술, 수술, 꽃잎, 꽃받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일부가 없는 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박꽃 같은 경우에는요, 암술만 있고 수술만 있는 암꽃, 수꽃이 따로 있거든요. 자, 이렇게 꽃의 생김새를 여러분들이 알아보았고요. 아래 있는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니까 암술이라는 게 있죠. 여기

있는 이것이 바로 암술인데 수술에서 만들어진 꽃가루를 받아서 씨를 만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주변에 있는 이 작은 것들은 바로 수술인데 꽃가루를 만들게 되고요. 자, 여러분 여기 있는 것들 바로 꽃잎이라고 부르죠? 암술과 수술을 보호하고 곤충이나 새를 유인해서 꽃가루 받이가 잘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그 다음 제일 아래에 꽃받침이라는 게 있는데 꽃잎을 받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꽃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꽃가루 바지 등을 통해서 씨를 만드는 거예요. 꽃이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씨를 만드는 겁니다. 꽃가루 바지는 다른 말로 수분이라고도 불러요. 수술에서 만든 꽃가루가 암술로 옮겨 붙는 것, 이것을 바로 꽃가루 바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아래와 같은 거죠. 꽃가루가 암술에 와서 붙는 거예요. 꽃가루 바지는 바람, 물, 곤충, 새 등의 도움을 받아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식물의 각기 간의 연결성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식물에서 물과 양분은 어떻게 이동하게 될까요? 이런 식물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뿌리에서 흡수된 물은요, 줄기를 통해 식물 전체로 이동을 하게 되죠. 또 잎에서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은 어떻게 이동해요? 줄기를 통해 식물 전체로 이동하게 되고 사용하고 남은 양분은요, 뿌리나 줄기 등에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물의 각 기관은요, 어느 한 기관이라도 훼손된다면 식물이 잘 자라지 못하게 되고요. 식물의 각 기관은 서로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연결됐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3단원의 핵심 정리를 해보았고요. 간단하게 문제 한번 만나보죠. 자, 확인 문제 1번입니다.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지 쓰시오. 생물을 이루는 기본 단위래요. 자, 대부분 크기가 매우 작고 맨눈으로는 볼 수 없대요.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세포입니다, 세포. 자, 이렇게 작은 세포, 뭘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식물 세포처럼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생물의 모습을 크게 확대하여 관찰할 때 사용하는 도구의 이름을 쓰시오. 자, 여기 보이죠? 이 도구의 이름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바로 광학 현미경이라고 했죠? 광학 현미경. 이렇게 써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각각의 부분의 이름도 알고 있으면 좋겠죠? 3번. 굵기가 비슷한 가는 뿌리가 수염처럼 나 있는 식물을 보기에서 찾아 이름을 쓰시오. 자, 여러분, 뿌리에는 여러 가지 모양이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그 중에서 굵기가 가는 비슷한 뿌리가 수염처럼 나 있는 식물은 무엇일까요? 자, 당근, 뿌리 모양 어때요? 자, 양분을 당근은 뿌리에 저장하기 때문에 굉장히 통통한 모양이죠? 이건 아니고요. 자, 고추는 어때요? 굵고 곧은 뿌리가 있고 그 다음 가는 뿌리가 옆에 붙어 있죠. 잔디는 어때요? 굵기가 비슷한 가는 뿌리가 수염처럼 나 있습니다. 봉선화와 민들레도 역시 고추와 마찬가지로 굵고 곧은 뿌리가 있고 주변으로 다른 뿌리들이 붙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바로 잔디가 되는 것이죠. 다음 4번. 식물은 이것을 통해 땅속에 있는 물을 흡수합니다. 자, 땅속에 있는 물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식물의 부분, 어느 부분일까요? 그렇죠. 바로 뿌리입니다. 뿌리. 자, 일단 뿌리에서 물을 흡수한 다음에 그 흡수한 물을 식물 전체로 이렇게 퍼뜨리게 되는 거죠. 5번. 다음 줄기에 해당하는 식물을 선으로 이으시오. 자, 줄기의 모양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곧은 줄기도 있고 감는 줄기도 있고 이것 말고도? 그렇죠. 기는 줄기도 있고 덩이 줄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해바라기는 이 중에서 어느 줄기에 해당할까요? 그렇죠. 줄기의 모양이 아주 곧잖아요. 그러니까 곧은 줄기. 그 다음 나팔꽃은 보니까 줄기가 이렇게 지금 철조망을 이렇게 타고 감으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감는 줄기가 되는 겁니다. 자, 곧은 줄기에는 봉선화 같은 것들이 있고요. 감는 줄기에는 그 등나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6번 오른쪽 그림에 기억에서 디귿의 이름을 쓰시오. 자, 여러분 이거 식물의 어느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요? 그렇죠. 바로 잎입니다. 잎. 잎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기억은 무엇일까요? 자, 기억은 잎맥이에요. 잎맥. 그 다음, 니은은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바로 잎자루입니다. 바로 잎과 줄기를 연결해주는 거죠. 자, 그럼 디귿 전체는 뭘까요? 그렇죠. 바로 잎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잎맥, 그 다음 니은은 잎자루, 그 다음 디귿은요, 잎몸이 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이름을 적어주면 정답이 되죠. 다음 7번.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지 쓰시오. 식물이 빛을 이용해 물과 이산화탄소로 양분을 만드는 작용이래요. 자, 빛을 이용한대요. 자, 빛광자. 그렇죠. 광합성을 바로 떠올릴 수 있겠죠. 주로 식물의 잎에서 일어납니다. 바로 이것은 광합성에 대한 설명이 되겠어요. 광합성, 바로 빛광자를 씁니다. 18번입니다. 잎에 아이오딘, 아이오디나 칼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청람색으로 변하는 것은 알루미늄 포일을 씌운 것일까요? 아니면 씌우지 않은 잎일까요? 자, 우리가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청람색으로 변한다라는 것은 녹말과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녹말은 언제 일어나게 될까요? 언제 생기게 될까요? 광합성이 일어난 다음에 생성이 되게 됩니다. 광합성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알루미늄 포일을 씌워야 할까요? 씌우지 않아야 할까요? 그렇죠. 씌우지 않아야겠죠. 씌우지 않아야 빛을 받아서 양분을 만들겠죠. 정답은 씌우지 않은 잎입니다. 다음 9번. 잎에 도달한 물의 일부가 수증기 상태로 기공을 통해 식물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쓰시오 라고 합니다. 자, 잎까지 물이 도달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식물 밖으로 물이 조금씩 빠져나간단 말이죠. 수증기 형태로 어디를 통해서? 기공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수증기 상태가 나가니까 바로 우리 증산작용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증산작용 알아보는 실험도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잎을 모두 따고 잎을 따지 않은 것이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 거죠. 비닐봉지 안에 물이 맺혀 있을 거예요. 잎을 따지 않았다면. 10번.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지 쓰시오. 자, 여러분. 암술이 있어요. 자, 수술해서 만든 꽃가루가 암술로 옮겨 붙는 것이래요. 자, 이것을 우리 뭐라고 부를까요? 씨를 만드는 과정. 바로 꽃가루 바지라고 부르죠. 자, 꽃가루 바지. 또는 또 뭐라고도 불러요? 그렇죠. 우리 수분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둘다 정답이니까 여러분 둘 중에 한 가지를 썼으면 모두 정답이에요. 자, 이렇게 확인 문제까지 해결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수행평가 문제 만나보도록 할게요. 수행평가 1번부터 볼게요. 1번. 뿌리가 하는 일을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자, 여기에 뿌리를 자른 고추모종과 뿌리를 그대로 둔 고추모종을 준비해 두었어요. 눈금 실린더에 물을 넣은 다음 고추모종을 양쪽에다 꽂았거든요. 그 다음 탈지면으로 이 눈금 실린더의 윗부분을 막아두었어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어떤 것들을 관찰할 수 있을지 한번 볼게요. 1번. 위 실험에서 같거나 다르게 해야 할 조건이 무엇인지 각각 쓰시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실험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바로 뿌리가 하는 일을 알아보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나요? 뿌리를 자른 것, 그리고 자르지 않은 것을 우리가 두 개를 준비했잖아요. 그럼 나머지 조건들은 모두 다 동일하게 해주고, 뿌리가 있는지, 없는지만 차이를 두어야겠죠. 그래서 갖게 해야 하는 것은요, 뿌리의 유무를 제외한 모든 조건입니다. 햇빛의 양, 탈지면의 유무, 고추모종의 크기, 그 다음 물의 양 같은 것들을 갖게 해줘야 하죠. 그럼 다르게 해줘야 할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뿌리의 유무가 되는 거죠. 자, 유무라는 것은 있고 없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뿌리의 유무. 이렇게 다르게 해야 할 조건을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다음 2번. 위 실험에서 3일 정도 지난 뒤 눈금 실린더에 든 물의 양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쓰래요. 자, 그러면 뿌리가 있는 고추모종과 뿌리가 없는 고추모종,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자, 뿌리를 자른 고추모종은요, 물이 줄어들긴 줄어들었는데 어때요? 물의 양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거의 줄어들지 않았을 겁니다. 3일이 지나도. 그런데 반면 어때요? 뿌리를 그대로 뒀다면 눈금 실린더에 든 물의 양이 더 많이 줄어든 것을 여러분들이 관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를 통해서 무엇을 알수 있는지도 여러분 정리할 수 있겠죠? 네, 그것은 바로 3번을 통해서 정리해 보면 됩니다. 위 실험 결과를 통해서 알수 있는 뿌리가 하는 일. 자, 뿌리가 하는 일 무엇일까요? 뿌리가 있을 때는 물이 많이 줄어들었대요. 그 이야기는 아하, 뿌리는 물을 흡수하는구나. 자, 이것이 바로 아주 중요한 실험 결과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실험을 어떻게 구상해야 되는지 이것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마지막에 실험으로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수행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뿌리는 물을 흡수한다. 자, 모두 다 중요한 말이니까 이렇게 답을 써보도록 합니다. 자, 다음 2번이에요. 잎이 하는 일을 알아보는 실험이래요. 이번에는 잎이 하는 일을 알아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고추모종의 잎중한 개만 알루미늄 포일을 씌워서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놓고, 다음날 오후에 알루미늄 포일을 씌운 잎과 씌우지 않은 잎을 각각 한 장씩 이렇게 땁니다. 자, 두 개를 딴 거죠, 결국. 알루미늄 포일 씌운 것, 안 씌운 것. 그 다음, 에탄올이 들어있는 작은 비커에 우리 지금 했던 이 이파리를 두 개를 넣었어요. 자, 그렇게 넣은 다음에 작은 비커를 뜨거운 물이든 큰 비커에 넣고 유리판으로 덮어둡니다. 자, 이렇게 에탄올이 담겨있는 작은 비커에 나뭇잎 넣었죠. 잎을 넣고 뜨거운 물이 담겨있는 큰 비커에 넣었어요. 자, 그 다음, 여기 에탄올에 담겨있는 이 잎의 색깔이 점점 연해지게 될 거예요. 잎의 색깔이 연해지게 되면

0: 잎을 꺼내요. 그 다음 따뜻한 물로 한번 헹구어 준 다음 페트리 접시, 바로 여기 보이는 이 접시에 올려 놓습니다. 자, 그 다음 무엇을 떨어뜨릴 거냐면요.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을 떨어뜨립니다. 자, 이렇게 말이죠. 자, 이렇게 똑 떨어뜨렸더니, 양쪽에 떨어뜨렸더니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자, 1번, 위 실험 결과로 관찰되는 잎의 색깔 변화를 각각 쓰시오라고 합니다. 자, 알루미늄 포일을 씌운 잎이 있고, 알루미늄 포일을 씌우지 않은 잎이 있었습니다. 자, 각각 어떤 색깔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먼저, 알루미늄 포일을 씌운 잎입니다. 자, 알루미늄 포일을 씌웠다는 것은 햇빛을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햇빛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햇빛을 받지 못했으면 양분을 만들어냈을까요? 양분을 만들어낼 수 없었겠죠. 그렇다면, 우리 녹말이 생성되지 않았고, 따라서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과 만나도 색깔의 변화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반면에 알루미늄 포일을 씌우지 않은 잎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햇빛을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햇빛을 받았겠죠. 햇빛을 받았으면 어떤 작용이 일어나요? 광합성 작용이 일어나죠. 그럼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이 생기나요? 그렇죠. 바로 녹말이 생기게 되죠. 그럼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과 만났을 때 색깔이 청남색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알루미늄 포일을 씌우지 않은 잎은 바로 광합성이 일어나서 녹말을 만들어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2번, 위 실험 결과로 알수 있는 사실을 보기에 주어진 낱말을 모두 사용해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보기에 어떤 낱말이 있나 볼게요. 광합성, 잎, 그리고 녹말입니다. 자, 이세 가지를 모두 다 넣어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좀 고민을 해보세요. 아, 그래. 광합성, 어디에서 일어나지? 잎에서 일어나지. 그러면 광합성을 통해서 뭐가 생성되지? 그렇지. 바로 녹말이 생성되는구나. 녹말을 만들어내는구나. 자, 이렇게 머릿속으로 먼저 계획을 해봅니다. 자, 이세 개의 낱말이 모두 다 들어가야 옳은 정답이 되기 때문에 하나라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써볼 수가 있겠죠. 햇빛을 받은 식물의 잎에서 광합성이 일어나 녹말을 만든다. 이런 식으로 써볼 수가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수행평가에 답을 쓴다라고 한다면요. 한 번에 이 답을 쓰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방금 했던 것처럼 이 낱말을 보면서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자, 무엇 때문에 무엇이 생겼지? 자, 이것의 조건은 무엇일까? 어디에서 무슨 일이 있었지? 이런 생각들을 먼저 해보는 거예요.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해본 다음에 그랬으면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답을 쓸수 있을 겁니다. 자, 세 가지 낱말이 모두 들어가게 썼다면 여러분 모두 정답이에요. 자, 알겠죠? 자, 이렇게 우리 수행평가까지 함께 해결을 해보았는데요. 여러분 어렵지 않았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바로 단단 퀴즈인데요. 이것은 생물을 이루는 기본 단위로 대부분 크기가 작아서 맨눈으로 볼수 없습니다. 자, 크기가 아주 작아서 맨눈으로 볼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을 해보았는데요. 여러분, 식물의 기본 단위 되는 것들, 그다음 동물의 기본 단위가 되는 것들, 우리 이거 뭐라고 불렀었나요? 정답을 아는 친구는 수강 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자, 오늘 선생님과 함께 과학 3단원 핵심 정리 내용을 만나보았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요, 선생님과 함께 과학 3단원의 단원평가 1회 그리고 2회를 함께 해결해 볼 거예요. 자, 단원평가 문제가 여러 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해결을 하다 보면 여러분 실제로 학교에서 시험을 볼때 자신 있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모두 안녕!
1: 집에서 뛰어놀던 피터. 철원,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2: 로보캅 분리 안전스쿨.
3: 집안에서는 어떻게 놀아야 할까요? 1번, 집안에서 운동을 한다. 2번, 창문 주변에서 놀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창밖으로 몸을 내밀거나 바깥으로 나가면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어요.
1: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는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해야 해요.
2: 로보캅 분리랑 꼭꼭 약속!

친구들 모두 반가워요. 여러분을 만점왕 나라로 안내할 은하쌤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내기야 고마워 라는 글 읽어보았죠? 이 글을 읽어보았죠?

해보니까 여러분 어땠나요? 역시 고운 말로 마음을 전하니까 서로 좋은 친구가 될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오늘은 어떤 내용을 만나보게 될까요? 오늘은 7단원 마음을 담아서 말해요. 이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마무리해 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국어 활동 교과서 있죠? 국어 활동 교과서의 내용도 선생님과 함께 만나볼 거예요. 그 다음 단원 정리 학습을 통해서 이번 단원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모두 준비됐죠? 그럼 여러분 배운 내용 먼저 마무리해 볼게요. 와, 여기에 선생님이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해 보았는데 이거 여러분들 다 마음속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고운 말로 마음을 전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자, 손을 들고 말하는 친구들 벌써 눈에 보이는데요. 고운 말로 마음을 전하면요. 제일 먼저 나의 솔직한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어요. 고운 말로 내 마음을 전할 때 나의 진심을 담아서 말을 한다면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이 친구들에게 잘 전달될 거예요. 진짜 좋은 점이죠. 두 번째, 말하는 사람, 그리고 듣는 사람의 기분이 모두 좋아집니다. 그냥 마음을 전할 수도 있어. 야, 비켜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비켜주겠니? 이렇게 말하면 똑같은 내용인데도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모두 다 기분이 더 좋아질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 이런 대화를 계속하다 보면 대화를 하는 사람과 나의 사이가 좋아질 수 있어요. 메기, 붕어, 잉어도 이렇게 고운 말을 주고받다 보니까 좋은 친구가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운 말을 주고받다 보면 여러분들 친구 관계가 진짜 좋아질 거예요. 자, 그럼 배운 내용 마무리하면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42번부터 46번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글 한번 집중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지난 토요일에 열린 초등학교 태권도 대회에서 금메달을 땄다. 대회 전날 나는 떨려서 잠도 잘못 잤다. 결승전에서 만난 상대는 나와 같은 체육관에 다니는 은지였다. 드디어 경기가 시작되고 나는 침착하게 경기에 집중했다. 경기가 끝나고 은지는 내 등을 토닥이면서 금메달 딴거 축하해 라고 말해주었다. 은지의 축하를 받으니 은지의 마음이 느껴져 정말 고마웠고 기분이 좋았다. 앞으로도 열심히 운동해서 다음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다. 자, 여러분, 여기 있는 이 글, 어떤 내용이었나요? 그래요, 이 글을 쓴 친구가 토요일에 열린 태권도 대회에서 금메달을 땄대요. 어떤 친구랑 결승전을 치렀죠? 그래요, 같은 체육관에 다니는 은지라는 친구랑 결승전에서 맞붙게 되었어요. 결국 이기고 금메달을 따게 되었는데요. 이때 이 은지라는 친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금메달 딴거 축하해. 자, 이 말을 들으니까 글쓴 친구는 어떤 기분이 들었대요? 아, 고마운 마음도 들고 기분이 정말 좋았다고 했죠. 이거 이 친구가 금메달을 딴 것도 기분이 좋았지만 이 은지라는 친구가 축하하는 마음을 전하는 이 말을 고운 말로 했기 때문에 더 기분이 좋고 고마운 마음, 기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친구에게 축하할 일이 있다면 고운 말로 그 마음을 전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 42번부터 문제 한번 만나볼게요. 지난 토요일에 나는 어떤 일을 겪었나요? 여러분 어떤 일을 겪었는지 머릿속으로는 잘 알고 있죠? 보기 한번 볼게요. 1번, 친구의 생일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친구의 생일 이야기는 이 글에 나와 있지 않았어요. 2번, 태권도 대회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네, 맞아요. 태권도 대회에서 금메달을 딴이 경험을 가지고 글을 썼겠죠? 그러니 정답은 2번. 3번, 피아노 경연 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피아노 경연대회에 나간 경험이 아니었어요. 은지가 금메달을 딴 것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자, 우리 은지가 금메달 딴 것을 축하해 주었나요?

아니요. 은지는 오히려 내가 금메달을 딴 것을 축하해 주었죠. 그러니까 이것은 알맞지 않고요. 5번. 친구와 놀이터에서 만나 신나게 놀았습니다. 친구하고 놀이터에서 놀았다는 말은 나와 있지 않았어요. 그럼 정답은 바로 2번. 태권도 대회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것이 정답이 되겠네요. 43번. 결승전에서 만난 나의 상대는 누구였는지, 그래서 이름을 찾아 쓰세요라고 합니다. 결승전에서, 와, 내가 기다리던 상대는 바로 나와 같은 체육관에 다니는 은지였다라고 했어요. 결승전에서 은지를 만나 경기를 하고 결국 이겨 금메달을 따게 되었죠. 상대는 누구였냐라고 한다면 은지의 이름을 바르게 써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은지. 이렇게 여러분도 써보세요. 44번 서술형 문제입니다. 경기가 끝나고 은지는 나에게 뭐라고 말해 주었는지 쓰세요라고 합니다. 여러분 글을 읽어보니까 은지가 나에게 뭐라고 축하를 전하는 말을 했죠. 어떻게 말했을까요? 경기가 끝나고 은지는 내 등을 토닥이면서 금메달 딴거 축하해 라고 말해 주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해 주었는지 쓰세요 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이렇게 쓰면 될 거예요. 금메달, 딴거 축하해 라고, 이렇게 그대로 써도 되고요. 축하해 라고 말했다. 이렇게 문장을 이어서 더 길게 써주어도 정답입니다. 비슷하게 썼다면 모두 다 동그라미 해주는 거예요. 45번. 5번. 은지에게 축하하는 말을 들었을 때 나의 마음은 어땠나요? 라고 합니다. 은지에게 축하하는 말을 들었어요. 금메달 딴거 축하해. 이때 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부끄러웠을까요? 실망스러웠을까요? 힘들고 속상했을까요? 얄미운 마음이 들었을까요? 고마웠고 기분이 좋았을까요? 은지의 축하를 받으니 은지의 마음이 느껴져 정말 고마웠고 기분이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정답은 몇 번일까요? 그렇죠. 부끄러웠습니다. 실망스러웠습니다. 아니고요. 힘들고 속상했다? 아닙니다. 얄미운 마음이 들었을 리도 없겠죠. 축하하는 말을 들었다면 당연히 고맙고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6번 중요한 문제예요. 은지처럼 축하하는 말을 전하면 좋은 점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고르세요라고 합니다. 축하하는 말을 전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고운 말로 마음을 전하면 좋은 점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면 조금 더 쉽게 정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점이 좋다고 했나요? 제일 먼저, 솔직한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기분이 모두 좋아진다라는 좋은 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대화를 계속하다 보면 이 둘의 사이가 어떻게 될수 있다고 했죠? 그래요. 바로 사이가 아주 좋아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 기억하면서 보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슬픔을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축하하는 말을 전하면 좋은 점이라고 했으니까 슬픔을 나눌 수 있어? 있습니다. 라고 한 것은 어울리지 않죠. 이것은 오히려 위로하는 말을 했을 때 좋은 점일 거예요. 친구들과 사이가 좋아집니다. 그렇죠. 이렇게 축하하는 말을 전하다 보면, 축하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러다 보면 친구들과 사이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잘못한 것을 사과할 수 있습니까? 축하하는 말을 전하는 것과는 어울리지 않죠? 잘못한 것을 사과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있었던 일을 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잘 기억하는 것과는 큰 관련이 없겠죠?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렇죠. 이렇게 축하하는 말을 주고받다 보면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기분이 모두 좋아질 수 있다. 그러니 좋은 점을 두 가지 고르라 라고 하면 2번과 5번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배운 내용 정리해 보았고요. 이제 우리 국어 활동 내용 만나볼게요. 여러분, 국어 활동 교과서 준비한 친구들 있나요? 준비한 친구들 있다면 아주 잘했어요. 선생님과 함께 국어 활동에 있는 내용들 함께 살펴볼게요. 자, 우리 국어 활동에 먼저 자신의 경험 말하기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의 경험을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그리고 다른 친구의 경험을 어떻게 들으면 좋을지, 우리 이번 단원에서 배웠죠?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국어 활동 해결해 볼게요. 석현이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생각하며 열대어 기르기를 읽어 봅시다. 제목, 열대어 기르기예요. 석현이가 쓴 글이에요. 그러니까 이 글에 있는 나, 바로 나는 석현이가 되는 거죠. 한번 읽어 볼게요. 나는 열대어를 좋아한다. 알록달록한 색과 선명한 무늬를 지닌 열대어가 헤엄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진다. 얼마 전 아빠께서 열대어를 길러보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보셨다. 석현아, 열대어를 한번 길러보는 게 어떻겠니? 드디어 내가 열대어를 기를 수 있게 되다니. 나는 무척 기뻤다. 지난 토요일 오후, 아빠와 나는 도서관에 가서 열대어 기르기와 관련된 책을 읽었다. 그리고 책에서 열대어를 기르기 전에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찾아보았다. 여러분, 석현이가 좋아하는 동물 무엇인가요? 바로 열대어입니다. 그런데 아빠께서 석현이한테 열대어 한번 길러볼래? 이렇게 제안을 하세요. 그 다음 어떤 일을 했나요? 아빠와 함께 도서관에 가서 열대어 기르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어서 볼게요. 열대어는 더운 지방에 사는 물고기이기 때문에 물 온도에 예민하다. 또 어항 속의 물을 잘 관리해야 열대어가 오래 살수 있다. 그리고 열대어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도서관에서 책을 다 읽고 열대어를 기르는데 필요한 물품을 사서 집으로 돌아왔다. 열대어가 살수 있는 물속 환경이 만들어지면 열대어를 우리 집으로 데려오기로 했다. 글은 이렇게 끝납니다. 자, 석현이의 경험이 드러나 있는 글이었죠? 그럼 우리 이어지는 내용들을,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석현이가 집에서 기르기로 한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석현이는 무엇을 기르게 될까요? 그래요. 석현이가 좋아하는 열대어가 되겠죠. 열대어. 는 열대어입니다. 석현이가 도서관에 간 까닭은 무엇일까요? 석현이는 왜 도서관에 갔을까요? 열대어를 기르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이 많았어요. 그것들을 알기 위해서 책을 읽으려고 도서관에 갔죠? 그럼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석현이는 열대어를 기르기 전에 어를 기르기 전에 열대어 기르기와 관련된 책을 읽기 위해서 라고 써볼게요. 또는 열대어 기르기와 관련된 책을 읽고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써줘도 됩니다. 답은 여러 가지가 될수 있어요. 석현이의 경험으로 알맞은 것에 모두 동그라미 표를 해봅시다 라고 했어요. 석현이의 경험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한번 볼게요. 석현이는 열대어를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낀다. 이것 석현이의 경험 맞나요? 네, 석현이의 경험 맞아요. 석현이가 열대어를 보았으니까, 열대어를 보는 경험을 했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겠죠. 열대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면 열대어를 보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낀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석현이의 경험이 맞습니다. 지난 토요일 오후 아빠와 함께 도서관에 가서 열대어 기르기와 관련된 책을 읽었다.
이것도 역시 석현이의 경험,

맞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한 경험이죠? 열대어가 살수 있는 물속 환경을 만들어서 열대어를 우리 집으로 데려왔다. 이미 데려왔나요? 아니요, 아직 데려오지 않았어요. 이런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집으로 데려와야겠다. 이렇게 글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석현이의 경험은 아닙니다. 이렇게 두 개의 동그라미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석현이의 경험과 비슷한 자신의 경험을 말한 친구를 찾아 이름을 써봅시다 라고 했어요. 여기 세 친구가 어떤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석현이의 경험과 비슷한 경험이라면 무엇일까요? 석현이는 자신이 좋아하는 동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동물을 기르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글을 썼어요. 그럼 비슷하게 말한 친구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민선, 제 짝의 이름은 정하윤입니다. 하윤이는 키가 크고 친절합니다. 자, 우리 민선이가 좋아하는 동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또는 좋아하는 동물을 기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러나나요? 그렇지 않죠. 민선이는 오히려 친구를 소개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맞지 않고요. 승현, 저는 강아지를 좋아해서 유기견 돌봄 봉사 활동을 하러 유기견 보호센터에 다녀왔습니다. 강아지를 키울 환경이 만들어지면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고 싶습니다. 어때요? 승현이가 좋아하는 동물, 강아지, 드러났죠? 그리고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걸 보니까 승현이처럼 좋아하는 동물을 기르고 싶은 마음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승현이는 비슷한 경험을 잘 말했네요. 마지막 수정이. 저는 은행에서 하는 일을 설명하겠습니다. 은행에서는 사람들의 돈을 맡아 안전하게 보관해주고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이것은 좋아하는 동물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오히려 설명하는 내용이겠죠? 그러니 수정이도 비슷한 경험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경험 비슷한 것을 말한 친구는 바로 승현이가 되겠네요. 정답, 승현.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친구들에게 말하고 싶은 경험을 떠올리고 정리해 봅시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도 승현이처럼 여러분들의 경험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 좋을 텐데요. 예를 들어 선생님은 있었던 일을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 주말에 부모님과 한강에서 김밥을 먹은 일, 이렇게 먹음.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 그때의 생각이나 느낌을 적어주면 되는데요. 기분이 좋았고, 다음에도 가고 싶다.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친구들에게 말하고 싶은 경험을 떠올려서 이렇게 한번 적어보도록 하세요. 다음 설명이 맞으면 동그라미표, 틀리면 가위표를 하세요. 1번, 한 일, 본 일, 들은 일, 그리고 그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경험이라고 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 설명, 옳은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한 일, 본 일, 들은 일, 그리고 그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경험이라고 불러요. 2번, 친구들 앞에서 경험을 발표할 때 친구의 눈을 바라보지 않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틀리니까 가위표를 해줄게요. 친구들 앞에서 경험을 발표할 때에는 친구의 눈을 이렇게 제대로 바라보고 발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풀어보았죠? 이제 그 다음 국어활동 내용 살펴볼게요. 고운 말로 이야기 나누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았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며 고운 말로 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운 말로 대화할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요, 어떤 상황인지 생각해야 해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친구가 넘어졌네. 또는 내가 실수로 친구의 그림을 망쳤네. 이런 상황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친구의 마음이 어떨지 생각해 봅니다. 넘어져서

무릎이 다친 친구의 마음은 어떨까? 내 실수로 자신의 그림을 망친 저 친구의 마음은 어떨까? 마음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 친구의 마음을 생각하며 고운 말을 사용하여 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기억하면 여러분 고운 말로 대화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고운 말을 사용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기분이 좋아지고요. 결국 이런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 사이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그림 가에서 라까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친구들에게 할수 있는 고운 말을 생각해서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1번. 가. 친구들이 운동장에 쓰레기를 버리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상황 잘 봤죠?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친구들이 냠냠냠냠. 맛있는 아이스크림과 과자를 먹는데 바닥에다가 쓰레기를 툭툭 버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본 나는 어떻게 친구들에게 고운 말로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아, 친구들아,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자. 바닥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적어보도록 하세요. 길을 함부로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여러 가지 정답이 있을 수 있으니 여러분들 그 마음이 잘 전달된다면 모두 잘쓴 거예요. 다음 나 볼게요. 친구가 순서를 어기고 끼어드는 상황이에요. 어떤 친구가 순서를 어기고 있는지 한번 손가락으로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쭉 따라가 보니까, 아, 여기 보글보글한 머리를 하고 있는 이 친구가 친구들이 줄을 서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쌩! 하고 나타나서는 사이에 끼어들고 있어요. 자, 이렇게 중간에 끼어드는 것, 우리 새치기라고 하죠? 새치기를 하면 줄을 잘서 있는 친구들이 화가 날수 있어요. 당황스러울 수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남학생이라면 어떻게 말을 해주고 싶은가요? 고운 말로 해야 해요. 아, 친구야. 중간에 끼어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친구야, 뒤로 가서 제대로 줄을 다시 서줄래? 친구야, 줄서 있는 친구들이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우리 순서대로 줄을 서자. 이렇게 말해볼 수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한번 적어볼게요. 순서를 지키는 친구들을 생각해서 내 자리로 그러니까 아마 뒷자리겠죠? 돌아가면 좋겠어. 면 좋겠어. 만약 이 상황에서 이렇게 고운 말을 하지 않고, 야, 너뭐 하는 거야? 빨리 뒤로 안 가? 이렇게 화를 낸다면 아마 싸움으로 번질 수 있겠어요. 이 친구가 네가 무슨 상관이야? 하면서 보통 이렇게 싸움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이렇게 고운 말로 마음을 전해보는 거예요. 다음 달을 볼게요. 친구가 복도에서 뛰고 있는 상황이에요. 와다다다다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은가요? 친구야, 위험해. 달리지 마. 아니면 친구야, 우리 복도에서는 뛰지 않기로 해.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죠? 예를 든다면, 다칠 수 있으니까, 걸어 다니면 좋겠어. 걸어 다니면 좋겠어. 이렇게 예쁘게 말해줄 수 있겠죠. 그 다음, 라 볼게요. 비 오는 날 친구가 우산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이 상황에서 나는 이 친구에게 어떻게 고운 말로 말해줄 수 있을까요? 친구야, 우산이 없나 본데, 우리 우산
같이 쓰자.

0: 같이 쓰고 가자. 가자.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또는 우산을 안 가져왔구나. 이런 말을 더해도 좋겠죠? 여러분도 이렇게 고운 말을 하면서 친구들과 대화를 해보세요. 확인 문제입니다. 다음 중 고운 말을 사용한 것에 동그라미 표, 고운 말을 사용하지 않은 것에는 가위표를 하세요. 라고 합니다. 도와줘서 고마워. 고운 말인가요? 네, 고운 말, 동그라미. 2번, 잘난 척좀 하지 마. 고운 말이 아니죠? 가위표. 3번, 차례를 지키면 좋겠어. 이건 고운 말, 동그라미. 4번, 앞좀잘 보고 다녀. 고운 말이 아니니까 가위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단원에서 배운 내용 모두 모아 단원 정리 학습으로 살펴볼게요. 이번 단원에서는 자신의 경험을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발표하고 싶은 경험을 말할 때에는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언제 경험한 일인지 말해야 하고요. 어디에서 경험한 일인지도 말해야 해요. 그 다음, 무슨 일을 경험했는지 말하고, 마지막, 그때의 생각이나 느낌을 더한다면 발표하고 싶은 경험 잘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경험은 어떻게 발표를 하면 좋을까요? 우리 예전에 발표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것과 비슷합니다. 바른 자세로 서서 말해야 하고요. 말끝을 흐리지 않고 말해야 합니다. 끝까지 말을 해주어야 하는 거죠? 알맞은 빠르기와 목소리 크기로 말해야 하고요. 상황에 어울리는 표정까지 지어준다면 아주 훌륭한 발표가 될 거예요. 여러분도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경험을 친구들 앞에서 잘 발표해 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번 단원에서는 고운 말로 이야기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어요. 선생님과 조금 전에도 살펴보았는데요. 무엇을 생각해야 하느냐? 먼저 어떤 상황인지 생각을 해야 하고요. 이 상황에서 상대방의 마음, 친구의 마음이 어떨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 친구의 마음을 생각하며 고운 말을 사용해서 하고 싶은 말을 전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아래의 상황을 보세요. 넘어져서 무릎을 다친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괜찮아? 많이 아프겠다. 걱정하는 말, 그리고 마음을 전하는 고운 말. 그랬더니 이 친구가 괜찮아. 걱정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며 고운 말로 대화하는 거죠. 주변 사람에게 고운 말을 전하기 위해서는 전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인지, 전하고 싶은 고운 말은 무엇인지 생각하고요. 전하고 싶은 마음과 전하고 싶은 까닭, 전하고 싶은 고운 말을 써서 주변 사람에게 고운 말을 전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단원에서 배운 내용 정리해 보았는데요. 여러분을 만점왕 나라로 안내할 만점왕 퀴즈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발표할 때 상황에 어울리는 이것을 짓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은 무엇인가요? 정답을 아는 친구는 수강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오늘 이번 단원에서 배운 내용 정리해 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단원 확인 평가 문제 20문제를 모두 풀어볼 거예요. 문제 풀고 선생님과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모두 안녕!
1: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2: 내 꿈은 의사입니다.
3: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세 가지 배움을 함께 담은 만점왕 통합본 전혜은 선생님입니다. 국어 시간입니다. 우리 6단원 공부하고 있는데요. 6단원의 제목은 비판적으로 읽어요입니다. 우리가 6단원에

에서 다양한 글을 읽을 건데 비판적으로 읽어보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이 주장하는 글을 읽을 때 내용이 타당한지 판단하는 기준 세 가지를 공부했고요. 이 기준대로 주장하는 글한편 읽으면서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해 봤죠. 자, 오늘도 우리가 한번더 연습을 해볼 겁니다. 주장하는 글한편더 읽어보면서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해 볼 건데요. 자, 판단하는 기준 세 가지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주장하는 글에는요, 주장 이유 근거가 있죠? 자, 이때에 주장이 가치가 있고 중요한 주장인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유가 주장을 적절하게 뒷받침하고 있는지도 생각해 보고요. 근거가 이유를 적절하게 뒷받침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주장하는 글의 내용이 타당한지, 내용이 말이 되는지, 이치에 맞는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비판적으로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도 내용의 타당성을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글은요, 주장하는 글인데요. 지금 제목이 나와 있지 않죠? 자, 주장하는 글은 대부분 제목에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글을 읽으면 주장을 알수 있겠죠? 주장을 파악하면, 아, 이러한 제목이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럼 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장하는 글이기 때문에 첫 번째 문단은 서론 부분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우리는 매일 여러 가지 제품을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선생님도요. 아침부터 밤까지 정말 다양한 제품을 사용합니다. 식품, 전자제품, 장난감, 의약품 같은 모든 제품에는 제품 정보가 쓰여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낱말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 짐작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제품에는 제품 정보가 있구나. 지금 제품 정보를 얘기했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제품 정보와 관련된 주장을 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제품을 사기 전에 제품 정보를 확인하면 더 나은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뭐예요? 글쓴이의 주장이죠. 자, 지금 앞에서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우리는요, 정말 여러 가지 제품을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제품을 사기 전에 제품 정보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죠. 즉, 서론에서는 상황과 주장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제목 어떤 게 어울리겠어요? 제품 정보를 확인하자. 그런 제목이 어울리겠죠? 자, 그러면 왜 제품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지, 제품 정보를 확인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본론 부분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문단 읽겠습니다. 식품 유형의 정보를 확인하면, 자, 식품 유형의 정보, 이런 게 바로 제품 정보입니다. 자, 제품 정보에는요,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식품 유형이냐 알려주는 제품 정보도 있고, 아니면 뭐 소비 기한이나 제조 일자를 알려주는 제품 정보도 있고, 아니면 용량 알려주는 제품 정보도 있고, 제품 정보는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자, 그 중에서 식품 유형의 정보를 예로 들었어요. 식품 유형의 정보를 확인하면 원하는 제품을 고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대요. 아, 그럼 이게 뭐가 됩니까, 지금? 그렇죠. 이유가 되죠. 제품 정보를 확인하면 원하는 제품을 고를 수 있기 때문에 제품 정보를 확인해야 된다 하는 거잖아요. 자, 원하는 제품을 고를 수 있대요. 읽어봅시다. 과일이나 채소가 들어간 음료는 식품 유형에 따른 차이를 알고 제품을 골라야 해요. 그래야 원하는 제품을 고를 수 있어요. 자, 여러 가지 제품, 식품 유형이 나오는데요. 과채 주스, 과채 음료, 혼합 음료. 비슷한 말 같지만 다 다른 겁니다. 과채 주스, 과채 음료, 혼합 음료와 같이 식품 유형이 구별되어 있는데 식품 유형에 따라 실제 과채즙이 들어간 양이 다르대요. 그러면 내가 정확하게 식품 유형의 정보를 확인하면 내가 먹는 음료에 과채즙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알수 있는 거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료에 과채즙이 95% 이상이 들어있으면 과채주스,
10%에서 95%가 들어있으면 과체 음료. 10%보다 적게 들어있으면 혼합 음료로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대요. 아, 그렇다면 내가 과체즙이 많이 들어간 음료를 마시고 싶어요. 자, 그러면 식품 유형에 어떤 글자가 적힌 음료를 먹어야 할까요? 그렇죠. 과체 주스라고 적힌 음료를 먹어야 내가 과체즙을 많이 먹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뭐예요? 식품 유형의 정보, 즉 제품 정보를 확인하면 원하는 제품을 고를 수 있다라는 거네요. 그쵸? 구체적인 사례까지 들어가면서 지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유고 주장인데, 일단 주장, 제품 정보를 확인하자라는 주장,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라고 보여지죠? 어우, 타당합니다. 자, 그리고 이유가 주장을 잘 뒷받침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당한 문단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겠죠.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19번입니다. 이 문단의 중심 내용으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두 번째 문단은요, 주장에 대한 이유를 밝힌 문단이죠. 자, 무슨 정보를 확인하면 원하는 제품을 고를 수 있다라고 했죠? 우리 첫 번째 문장 적어주면 됩니다. 식품 유형의 정보. 식품 유형의 정보를 확인하면 원하는 제품을 고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식품 유형의 정보도 제품 정보에 들어가는 거죠. 자, 이어서 20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자, 과체 주스, 혼합 음료. 자, 글에 나오죠. 과체즙이 95% 이상 들어 있으면 과체 주스. 그러니까 과체 주스는 과체즙이 95% 이상. 자, 그리고 혼합 음료는 뭐라고 했어요? 10%보다 적게 들어 있으면 혼합 음료로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혼합 음료는 과체즙이 10% 미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 제품 정보, 식품 유형의 정보 보면서 음료 마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마시는 음료에 과체즙이 얼마나 들어 있는 것인지 우리 친구들이 알수 있다라는 거죠. 원하는 제품을 고를 수 있다. 자, 이어서 21번입니다. 이 글의 제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제목에는 주장이 들어가면 좋겠죠? 지금 이 글쓴이의 주장은요, 제품 정보를 확인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럼 다양한 지식을 쌓자? 아니고요. 식품 유형을 확인하자. 물론 식품 유형도 제품 정보 중에 하나죠. 하지만 이것을 제목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좁은 의미잖아요. 다른 제품 정보도 포함할 수 있도록. 소비 기한이라든지 아니면 제조 일자라든지 이런 제품 정보도 포함할 수 있도록 제품 정보를 확인하자라는 넓은 의미의 말을 사용해야죠. 식품 유형은요, 제품 정보 중에, 수많은 제품 정보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쵸? 자, 따라서 알맞은 제목은 제품 정보를 확인하자가 되겠어요? 자, 대상을 자세히 관찰하자 아니고요, 꼭 필요한 제품만 구입하자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어서 본론 또 읽어볼게요. 자, 세 번째 문단인데요. 이제 제품 정보를 확인해야 되는 이유겠죠. 좋은 점. 용량을 확인하면, 자, 용량은 얼마나 들어있는지, 이 용량도 제품 정보죠. 용량을 확인하면 신선한 제품을 고를 수 있습니다. 용량을 확인하면 신선한 제품을 고를 수 있나요? 제품의 용량? 양을 확인하면? 한번 읽어볼게요. 신선한 우유를 사고 싶다면 제품 정보에 있는 용량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용량이 적은 우유는 오래 보관해도 괜찮습니다. 용량 200ml는 보통 한컵 정도로 초등학생이 한 번에 마시기에 적당한 양입니다. 용량이 적은 우유를 고르면 우유가 상하지 않아서 1년 동안 신선하게 마실 수 있습니다. 친구들, 맞아요? 거짓 아닌가요? 우리 용량이 적은 우유는 1년 동안 상하지 않아서 신선하게 마실 수 있어요? 아니죠. 자, 지금 용량을 확인하면 신선한 제품을 고를 수 있다가 아니라 우리가 신선한 제품을 고르기 위해서는 제조 일자나 소비 기한 이런 것들을 확인해 줘야죠. 용량과 신선도는 관련이 없잖아요. 자, 그럼 지금 이거 내용이 타당하다라고 보여지나요? 타당하지 않죠. 일단 말이 되지 않습니다. 내용의 타당성이 떨어집니다. 그쵸?
우유뿐만 아니라 요구르트, 두부, 어묵도 용량을 확인하면 더 신선한 제품을 고를 수 있습니다. 아니죠.

같은 제품 정보를 확인하면 나이에 맞는 안전한 제품을 고를 수 있다. 관련성 있죠? 어린이가 사용하는 장난감을 고를 때에는 사용 연령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용 연령은 몇 살부터 제품을 사용해도 되는지, 몇 살은 사용하면 안 되는지를 알려주는 표시입니다. 자, 예를 들어, 자, 구체적으로 예 들고 있어요. 장난감에 사용 연령이 3세 이상이라고 쓰여 있다면 3살보다 어린 아이가 그 장난감을 사용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표시, 그러니까 제품 정보, 사용 연령을 알려주는 제품 정보를 잘 살펴보면 나이에 맞는 안전한 장난감을 고를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렇다면 이유가 주장을 잘 뒷받침하나요? 네. 자, 그리고 이 문단에서 지금 이런 부분도 친구들 우리가 근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근거라고 하면 이유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근거를 말했을 때에 전문가의 의견이나 통계 자료, 아니면 설문조사 결과, 이런 것들을 주로 얘기했습니다. 물론 이런 근거 자료를 사용하면 굉장히 신뢰성이 있겠죠. 자, 그런데 초등학교 수준의 주장하는 글쓰기에서는요, 이런 사실 자체도 근거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사용 연령을 살펴보면 나이에 맞는 안전한 제품을 고를 수 있다라는 이 문장을 구체적인 사실을 예로 들어서 뒷받침해주고 있잖아요. 즉, 이 이유를 뒷받침해주고 있죠. 자, 이런 사실 자체도 초등학생 수준의 주장하는 글쓰기에서는 우리가 근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근거도 이유를 잘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보여지죠? 이 부분은 내용이 타당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함께 풀어볼게요. 세 번째 문단의 중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제 세 번째 문단은 내용이 타당하지는 않았는데요. 중심 내용 찾아볼게요. 제품 정보를 확인하면 공부에 도움이 된다는 거 아니었고요. 용량을 확인하면 신선한 제품을 고를 수 있다. 이게 중심 내용이기는 했죠. 하지만 내용이 타당하지는 않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자, 제품 정보를 확인하면 지식이 더 풍부해진다. 아니었고요. 제품 정보를 확인하면 낱말의 뜻을 구별할 수 있다. 아니죠. 자, 보관하는 방법을 확인하더라도 대상을 자세히 안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이어서 23번입니다. 어린이 장난감을 고를 때는 무엇을 확인해야 안전하다고 하였는지 쓰시오. 무엇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죠? 사용 연령. 글에 나옵니다. 그대로 적어주세요. 자, 사용 연령. 자, 이어서 24번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기억과 바꾸어 쓸수 있는 낱말은 무엇입니까? 자, 기억은 사용입니다. 자, 이런 문제 풀 때는요, 보기에 있는 낱말을 넣어서 읽어보세요. 그래서 의미가 변하지 않고 그 의미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바꾸어 쓸수 있는 낱말이겠죠. 자, 그럼 사용 연령은 몇 살부터 제품을 두어도 되는지? 두어도 되는지? 이상하죠? 사용 연령은 몇 살부터 제품을 넣어도 되는지? 아니죠? 몇 살부터 제품을 먹어도 되는지? 먹는 거랑 사용하는 거랑은 다르죠? 몇 살부터 제품을 지켜도 되는지? 지켜요? 사용이랑 다릅니다. 몇 살부터 제품을 사용해도 되는지? 몇 살부터 제품을 이용해도 되는지 어때요? 괜찮죠? 의미가 변하지 않죠? 즉, 바꾸어 쓸수 있는 낱말, 이용해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다섯 번째 문단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제품의 정보를 확인했을 때의 좋은 점이겠죠? 그 좋은 점을 이유로 들어서 주장을 뒷받침할 겁니다. 자, 제품의 용도를 확인하면, 친구들, 제품의 용도도 제품 정보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것인지, 이 제품을. 제품의 용도를 확인하면 사용하는 상황에 알맞은 제품을 고를 수 있어요. 이런 좋은 점이 있으니 제품 정보를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이유죠. 자, 그럼 이 이유가 주장을 잘 뒷받침하나요? 네, 뒷받침하죠. 이제 내용이 타당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뒷부분도 읽을게요. 자, 예를 들어서 밴드를 예로 들고 있어요. 상처에 붙이는 밴드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밴드가 있고요. 방수 밴드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밴드와 방수 밴드.
자, 두 제품 모두

상처를 보호해주는 기능은 같습니다. 하지만 방수밴드를 사용하면 물에 닿아도 상처가 젖지 않습니다. 반면 일반 밴드를 사용했을 때는 상처에 물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요, 방수밴드보다 공기가 잘 통합니다. 자, 그러니까 일반 밴드와 방수밴드의 장점이 달라요. 방수밴드의 장점은 물에 닿아도 상처가 젖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물이 이게 다친 곳에 물이 닿으면 따갑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쳤는데 물을 계속 만날 때, 몸에 계속 물이 닿을 때는 어떤 밴드를 붙이는 게 좋아요? 방수밴드를 붙이는 게 좋겠죠. 자,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공기가 잘 통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방수밴드보다는 공기가 잘 통한다는 장점이 있는 일반 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즉, 제품의 용도를 확인하면 내가 사용하는 상황에 알맞은 제품을 고를 수 있다는 거예요. 수영장에 가거나 손을 자주 씻을 때는, 자, 이때는 물이 자주 닿을 때잖아요. 이때는 어떤 거 써요? 방수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 자, 평소에는 밴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일반 밴드를 사용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방수밴드에는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방수나 물에서 보호 같은 말이 쓰여 있어요. 이런 게 바로 제품 정보죠. 즉, 제품의 용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용도를 확인하면 사용하는 상황에 알맞은 제품을 고를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밴드와 방수밴드의 예를 들어서 이 이유를 뒷받침하고 있죠? 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근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근거가 이유를 뒷받침하나요? 네, 관련이 있죠. 자, 따라서 이제 내용이 타당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문단은 타당한 문단입니다. 내용이.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25번입니다. 방수밴드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방수밴드의 장점은 뭐예요? 이제 물에 닿아도 상처가 젖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가격이 싸다 이런 말은 없었고요. 상처의 흉터를 없애준다 이런 이야기 없었어요. 자, 상처를 빨리 낫게 해준다 아니죠? 일반 밴드보다 공기가 잘 통해요? 오히려 일반 밴드가 공기가 더잘 통하죠? 자, 물에 닿아도 상처가 젖지 않는다. 이게 방수밴드의 특징입니다. 정답 5번. 이어서 26번입니다. 방수밴드를 사용하면 좋은 상황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방수밴드는요, 물에 젖지 않게 해주죠, 상처를. 따라서 물이 닿을 때, 그런 상황 속에서 방수밴드를 사용하면 좋겠죠. 자, 수영장에 가거나 자주 씻어야 할 때, 이때는 물로부터 우리 상처를 보호해야 하니까 방수밴드 사용하면 좋겠고요. 자, 상처 부분에 자외선 차단이 필요할 때는 아니죠. 자, 상처에 공기가 잘 통하게 해주어야 할 때는 방수밴드보다는 일반 밴드를 사용하면 좋겠죠. 자, 따라서 알맞은 것을 골라 기호를 쓰라고 했기 때문에 가라고 적어줄게요. 자, 이어서 27번입니다. 다섯 번째 문단의 중심 내용을 쓰시오. 자, 중심 내용, 중심 문장 제일 앞부분에 있었죠? 제품의 용도를 확인하면 사용하는 상황에 맞는 제품을 고를 수 있다. 그 부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친구들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섯 번째 문단입니다. 식품, 전자제품, 장난감, 의약품 같은 제품들은 모두 제품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게 바로 제품 정보예요. 제품의 종류에 따라 제품 정보는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정보를 잘 살피는 소비자는 더 똑똑하게 물건을 고를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 계속 얘기했죠. 이런 정보를 잘 살필 때의 좋은 점, 그게 바로 똑똑한 소비자라는 거예요. 제품을 고를 때 조금만 더 관심 있게 살핀다면 더 안전하고 좋은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장 강조하네요. 제품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는 소비자가 됩시다. 자, 주장을 강조하면서 이제 주장하는 글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볼게요. 28번입니다. 기억과 바꾸어 쓸수 있는 낱말은 무엇입니까? 자, 기억 살핀다면입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 이 낱말들을 넣어서 의미가 잘 전달되는 낱말로 선택해 줄게요. 자, 제품을 고를 때 조금만 더 관심 있게 익힌다면? 익히는 건 배우는 거잖아요. 살피는 거랑은 다르고요. 조금만 더 관심 있게 외운다면 아니죠. 더 관심 있게 보호한다면 아니고요. 조금만 더 관심 있게 보살핀다면? 보살피는 것은 약간 케어

하는 거잖아요. 아니죠? 자, 제품을 고를 때 조금만 더 관심 있게 살핀다면, 들여다본다면 어때요? 의미가 변하지 않죠. 괜찮습니다. 따라서 5번이 되겠네요. 자, 이어서 29번입니다. 글쓴이의 주장으로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자, 무엇을 꼼꼼히 확인하는 소비자가 되자고 했어요? 그렇죠. 마지막에 나오죠. 제품 정보. 제품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는 소비자가 되자라고 했습니다. 30번입니다. 글쓴이의 주장이 가치 있고 중요한지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쓰시오. 자, 지금 글쓴이는요, 제품 정보를 확인하자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 주장 가치 있고 중요한가요? 내용의 타당성, 우리 아까 평가했을 때 얘기했는데요. 네, 중요하고 가치 있죠. 소비자들에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주장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한 이유,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관심을 가질 만한 주장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주장이기 때문이다. 우리 친구들의 생각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주장하는 글 읽고 내용의 타당성을 평가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광고를 비판적으로 읽기 위해서 이제 표현의 적절성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그럼 광고가 무엇인지부터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 우리 친구들 공익 광고 아니면 어떤 제품을 이제 사라고 이야기하는 광고, 상업 광고 그런 것들 봤을 텐데요. 이 광고의 광은요, 넓게라는 뜻입니다. 넓게. 넓게. 그리고 고는요, 알리다예요. 그러니까 광고는 널리 알리는 것이 광고입니다. 자, 그런데 광고가 무엇인지 한번 읽어볼게요. 광고는 글, 사진이나 그림, 배경, 화면 구도와 색감, 배치, 소리 등의 표현으로 내용을 전달합니다. 즉, 다양한 형태의 정보로 내용을 전달해요. 지금 길게 얘기했지만 결국 광고라는 것은요, 글과 시각과 그러니까 그림, 뭐 화면 구도, 색감, 그리고 소리, 청각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매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정보로 내용을 전달하기 때문에 광고에서 중요한 것은 광고에서는 주제가 잘 드러나도록 표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다양한 형태의 정보가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어떤 주제를 정확하게 드러내지 않고 조금 지저분한 광고가 될수 있어요. 혼란스러운 광고가 될수 있어요.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정보의 자료를 사용하는 광고이기에 주제가 잘 드러나도록 표현을 효과적으로 해야 돼요. 그게 광고의 이제 중요한 점입니다. 광고를 만드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해요. 자, 그리고 광고가 하는 역할이 있는데 일단 우리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해요. 자, 그런데 광고는요.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정보를 전달하고 우리를 설득합니다. 예를 들어 공익 광고도요. 어떤 행동이나 가치관을 전달하고 이런 행동이나 가치관을 갖자. 우리 모두 이것을 실천하자라고 설득하는 거죠. 또 어떤 물건의 상업 광고도요. 그 물건에 대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이 물건을 구입하면 어떻겠니 하면서 설득하는 거예요. 즉, 광고의 목적은 정보 전달도 있지만 설득의 목적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광고를 볼때 비판적으로 봐야 하는데요.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표현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현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첫 번째, 거짓된 표현이 있는가? 자, 거짓된 표현. 이것은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표현이 적절하지 않죠. 자, 그리고 과장된 표현이 있는가? 자, 과장된 표현이라는 것은요, 있는 것을 부풀려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제품을 훨씬 더 좋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표현이 아니죠. 자, 그리고 감추는 내용이 있는가? 내용을 감추면 되겠어요? 그러면 그 광고를 보는 사람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없어요. 따라서 적절한 표현이라고 볼수 없겠죠. 즉, 우리는 거짓된 표현이 있는가, 과장된 표현이 있는가, 감추는 내용이 있는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표현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광고 하나 보면서 표현의 적절성 생각해 볼게요.
자, 여기에서 지금 무엇을 광고하고 있냐면 보송보송 물놀이용 신발을 광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물놀이용 신발을 광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물놀이용 신발을 광고하고 있습니다.

물놀이용 신발을 광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송보송 물놀이용 신발입니다. 보송보송이 뭐예요? 이제 끈적끈적하지 않은 상태, 눅눅하지 않은 상태, 굉장히 가볍고 마른 느낌? 그런 느낌을 보송보송이라고 하죠. 자, 올여름 물놀이 이것 하나면 준비 끝! 어때요? 자, 비판적으로 본다면? 자, 친구들 물놀이 할때이 물놀이용 신발 하나만 있으면 준비가 끝나요? 그거밖에 안 필요해요? 아니죠. 수영복도 필요하고, 물안경도 필요하고, 튜브도 필요하고,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 이거 하나만 있으면 준비 끝? 이거 과장된 표현이죠. 그쵸? 자, 보송보송 물놀이용 신발은 여름 필수품. 필수품이 뭐예요? 꼭 필요한 물건이 필수품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이 보송보송 물놀이용 신발이 여름에 꼭 필요한 물건이에요? 그건 아니죠. 그건 사람마다 다르죠. 이것은 이 문장을 쓴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이죠. 자, 필수품이다. 이것도 과장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부분입니다. 자, 이제 물놀이용 신발을 크게 확대했어요. 자, 물 빠진 구멍 70개가 있어서 1초 만에 물이 빠진대요. 그래서 보송보송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신발을 이렇게 크게 확대한 것은 물 빠진 구멍 70개를 잘 보여주기 위한 거죠. 그리고 1초 만에 물이 빠져요? 어떻게 1초 만에 물이 빠져요? 과장된 표현이죠. 그리고 물 속에서도 발이 보송보송? 물 속에 있는데 보송보송할 수 있어요? 물 안에 있는데? 그건 거짓된 표현이죠. 자, 이렇게 비판적으로 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문제 풀어볼게요. 무엇을 광고하고 있는지 쓰시오. 무엇을 광고하고 있어요? 물놀이용 신발. 보송보송 물놀이용 신발을 광고하고 있죠. 자, 32번입니다. 기억의 표현이 적절한지 바르게 판단한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보송보송 물놀이용 신발은 여름 필수품? 자, 이거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모호한 표현이 있어서 적절하지 않다? 모호하진 않아요. 글쓴이에 주관적인 생각이 담겨 있어서 적절하지 않다. 맞죠? 자, 글과 그림이 어울리지 않아서 광고를 보는 사람이 오해할 수 있다? 그건 아니죠, 이 부분은. 자, 기호, 나. 33번입니다. 그림 2에서 신발의 바닥을 크게 보여준 까닭은 뭐겠어요? 자, 왜 크게 확대했죠? 그렇죠. 신발 바닥에 물 빠진 구멍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보송보송 물놀이용 신발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신발의 바닥을 크게 보여준 것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광고 전부 다 살펴보지 않았는데요.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살펴볼게요. 친구들, 오늘 배운 내용 기억하면서 이 문제 풀어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광고를 비판적으로 볼때 거짓되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는지, 감추는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이었는데요. 정답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서 또 재미있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안녕!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start of the week.
1: 네.
0: 한 주의 시작입니다.
1: 아, 열심히 또 네. 일주일 공부했고 주말 쉬었으니까 또 오늘 또 새로운 마음으로
0: 달려봐야죠.
1: 네.
0: 오케이, 자 오늘 월요일은요, 우리 가정 영어를 해볼 건데요. 엄마와 에어컨 전쟁 파트 2 되겠습니다.
1: 아,
0: 우리 지난 에피소드 기억나세요?
1: 기억납니다. 아,
0: 날씨가 너무 덥다.
1: 맞아요. 아들이 고충이 많았어요.
0: 맞아요. 네. 하지만 엄마는 절대로 에어컨 틀 생각이 없으십니다.
1: 팬을 돌리라고 했죠.
0: 아, 그렇습니다.
1: 팬.
0: 자, 그래서 어떻게 내용이 이어질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그럼 도서관에 가는 건 어떠니? 그러니까 도서관은
1: 아,
0: 시원하잖아요.
1: 그쵸.
0: 집에서는 안 된다.
1: 도서관이랑
0: 은행.
1: 은행 많이들 가시죠.
0: 한번 쭉 도는 코스죠.
1: 그쵸,
0: Alright.
1: 그쵸. 투어예요.
0: 미국도 똑같아요. 네.
1: 그래요?
0: 두 번째 미션은요. 너 계속 불평만 할 거야? 내가 이게 해결책을 줬는데 너 계속 이럴 거야? 이거를 영어로 바꿔보겠습니다.
1: 이 엄마 그래도 성격 괜찮으시네요.
0: 이 정도면 참은 건가요?
1: 그럼 많이 누르셨어요.
0: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그럼 도서관에 가는 게 어떠니?
2: 응? What are you saying, mom?
1: 그러니까 그 라이브러리.
2: Library?
1: 라이브러리. Go to library. 라이브러리 에어컨 후!
2: Oh, but the midterm exams are already over. The midterm exams are already over.
1: 미텀?
2: Midterm
1: exam,
2: exams.
1: exam. 그럼 뭐, 너 이렇게 계속 불평만 할 거야?
2: What?
1: 계속 불평만 하냐고, 불평.
2: What are you talking about?
1: I hate this weather, say like that. You everything.
2: I'll
1: No.
2: complain.
1: 그래.
2: Oh, fine. Oh, it feels like a sauna in here.
1: 응?
2: It feels like a sauna.
1: 소나?
2: Oh, so hot.
1: 소나가 누구야?
2: 어.
0: 아니, 은행 얘기할 수도 있었는데 혹시 은행 영어를 몰라서 못한 거 아니에요?
1: 뱅크
0: 오,
1: 압니다.
0: 오케이, 오케이.
1: 예.
0: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1: 그쵸?
0: 지금 대화 자체가 안 통했잖아요.
1: 예. 논지를
0: 자,
1: 너무 휘었네요.
0: 이거 안
1: 예.
0: 되겠습니다. 제가 잘 들리고 잘 나오게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1: 네.
0: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How about going to the library then?
4: But the midterm exams are already over.
3: Are you just going to keep complaining?
4: Fine. Ugh, it feels like a sauna in here.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도저히 집에서는
1: 네.
0: AC를 가동할 의향이 없다.
1: 그쵸.
0: 그렇기 때문에, 그럼 도서관에 가는 건 어떠니? 간 김에 공부도 좀 하고.
1: 그쵸. 도서관을 가면 그 분위기에
0: 네,
1: 또
0: 안할수
1: 휩쓸려서,
0: 없어요.
1: How about going to the then? 도서관이 빠졌네요, 제일 중요한. 도서관에 가보는 건 how about, 어떻니? 니까 여기에 그러면 저는 library
0: 두근두근.
1: 이겁니다.
0: Library. Is that your
1: Yes.
0: answer? Okay. 자, 여러분, 쓰신 거랑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How about going to the library then? 정답. Perfect. Very
1: You.
0: nice. 자, 도서관이라고 하는 거. 근데 뭐 한국이랑은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 네.
0: 왜냐하면 완전 다다다다닥 나눠서 공부만 하는 느낌이라기보다는 뭐책 읽는 사람도 있고 기타 등등.
1: 맞아요.
0: 근데
1: 노트북 하는 분들도 계시고.
0: 그렇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있죠. 조용히 해야 되는 거또 하나. 에어컨이 잘 나온다는 거.
1: 마우쌤 그거 알아요? 뭐 먹으면 안 돼요. 마우쌤 또뭐
0: 안 돼요?
1: 먹을까 봐.
0: 저는 좀 이렇게 녹여 먹잖아요. 피자도 녹여 먹거든요. 괜찮습니다, 저는.
1: 쉽지
0: 아,
1: 않아요?
0: 냄새가 문제군요.
1: 예,
0: 오케이.
1: 맞습니다.
0: 자, library가 있는데, 얘는 사실 rary로 하는 사람도 있고요. 발음을
1: 예.
0: rary로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rary에 가깝게 하는 편이기는 해요. 오케이?
1: 네.
0: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해도 되지만, 한번 rary로 가볼까요?
1: 좋습니다.
0: 오케이. 자, 따라오세요. library. library.
1: Library. Library.
0: 좋아요. 자, how about? 많이 들어봤죠?
1: 맞아요.
0: How about, okay. 자, how about 뒤에 명사를 그냥 써도 되기는 해요. 그럼
1: 네.
0: 이건 어때? 저건 어때? How about this? How about that one? 이러면서. 하지만 오늘은 ing.
1: 예.
0: Right. 그래서 이런 행동하는 거는 좀 어떠니? 이렇게 제안하는 듯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1: 네.
0: Okay. 자, 그래서 이거는 사실 상대방한테 하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다 같이 하는 게 어떠니까 될 수도 있고요. 이건 맥락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Okay. 자, so, how about ing? 여러분들의 미션은 얘만 바꿔주는 겁니다.
1: 네.
0: Easy, right?
1: Yeah.

0: 여러분, 가볼게요. 해변에 가는 거를 뭐라고 할까요? 덩어리 표현으로. 가다, 해변에.
1: Go to the beach.
0: There you go. 자,
1: Oh.
0: 그러면, 야, 해변 가는 게 어때? 해변 가는
1: Oh.
0: 게 어때?
1: How about going to the beach?
0: 그렇죠. ing 걸어서, how about going to the beach? Perfect. 자, 영화를 보는 건 뭐예요? 영화를 보다.
1: Watch the movie.
0: Watch a movie, right?
1: Yep.
0: Okay. 그러면, 영화 보는 거 어때?
1: How about watching a movie?
0: 그렇죠. How about watching a movie?
1: Yeah.
0: 너무 심플하죠, 그렇죠?
1: 네.
0: 그래서 이거는 주어를 누구를 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So how about doing something? How about doing something, right? So 여기도 지금 ing, and then
1: Watching.
0: there you go.
1: Yes.
0: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How about going to the beach?
1: How about going to the beach?
0: How about watching a movie?
1: How about watching a movie?
0: 자, 그런데 여기서는 library 가는 건 어떠니 그러면? 자, 가볼게요. How about going to the library then?
1: How about going to the library then?
0: 네, 그리고 예전부터 왕초보 영어를 오래 보신 분들은 아마 제가 알려드렸던 예전에 Why don't you? 이런 것도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 걸로 바꿔도 돼요.
1: 뭐,
0: 원하시면 뭐
1: 네.
0: Why don't you go to the library then?
1: Yes.
0: 이런 식으로. 자, 그랬더니 이 친구가
1: 예.
0: 아, 중간고사는 벌써
1: 아,
0: 끝났다고요.
1: 공부하러 가라는 줄 알고.
0: 왜가 공부도 아니고 왜 거기까지
1: 그쵸, 뭐,
0: 굳이.
1: 겸사겸사 이제 엄마 마음을, 에, 다 짓밟아 놓네요. But the, are already over.
0: 네.
1: 벌써 끝났어요.
0: 뭐가 끝난 거예요, 지금?
1: 중간고사인데요.
0: That's right.
1: 중간고사니까 그게 이제 시험이
0: 오,
1: 이기제미네이션이잖아요. 예.
0: 맞아요, 맞아요.
1: 그 중간이 이제 우리가 처음, 중간, 끝이 있는데,
0: 아하.
1: start, 중간이 middle이에요. middle and. So, middle exam.
0: 굉장히
1: 예,
0: 과학적이네요.
1: 그럼요. middle. middle exam. examination을 또 exam으로 줄일 수 있잖아요. 예.
0: 지금 전란체가 시작이 되면 뭔가 불길하게 끝이 납니다.
1: 누가 잡아줘야 돼요. 잡을 사람이 없으니까 이걸 그냥
0: 계속 가네요?
1: 경주마입니다. 예,
0: 알겠습니다.
1: 그냥 가는 거예요.
0: 이리 와. 네. But the 중간고사
1: 네.
0: are already over. 자, 아이디어는 괜찮아요. 왜냐면 중간에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1: 네.
0: 시험은 exam이라고 하는 거.
1: 네.
0: 근데 약간 수정해 주면 됩니다.
1: 아, 그래요?
0: 괜찮아요. 나쁘진
1: 오,
0: 않은데
1: 예.
0: 영어에서는 midterm이라고 얘기를 해요.
1: 오.
0: 네.
1: Term이 뭔가 기간?
0: 맞아요.
1: 오.
0: Nice.
1: 오.
0: 중간 기간에 보는 시험인
1: 중간이네.
0: 겁니다. Right? So midterm, 그다음에 exam. 근데 여러 개니까 exams. 왜냐면 뒤에 보면 아,
1: Or.
0: is가 아니죠.
1: 아,
0: 그런 거 보니까 아,
1: 네네네.
0: 복수구나. So 중간 시험, 중간고사 시험을 midterm exam 하나만 얘기를 한다면
1: 네.
0: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러면 참고로 기말고사 시험은 무슨 exam이라고 할까요? 이거
1: End.
0: 오히려 많이 들어봤어. 오.
1: 끝이니까요. 예. 엔딩. 엔딩. 네버엔딩 스토리 할때 엔딩이에요. 예.
0: 네.
1: 엔딩 이그잼.
0: 역시 멈추지 않아요. 계속 가요. 자, 파이널.
1: 아, 파이널.
0: 파이널. 완전
1: 아,
0: 최종인
1: 네네네.
0: 겁니다. 네,
1: 그러네요.
0: 그래서 파이널 이그잼. 이두 개는 기본으로 갖고 가셔야 됩니다.
1: 예.
0: 특히나 이제 학생분들은 꼭 알아야겠죠? 자, 보세요. 지금 이미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어떤 단어를 썼죠, 여기?
1: Already.
0: 아?
1: Over.
0: Over.
1: Yes.
0: 그쵸. Over이라고 하는 게 끝난이란 뜻인데요. 특히나 over 하면 정말 완전히 끝난.
1: 네.
0: 다신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걸 강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있잖아요. 이런 거. 우리 관계는 끝이야. 이럴 때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자,
1: 예.
0: 관계가 영어로 뭘까요? 관계.
1: 관계? Relationship.
0: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관계는 끝이야.
1: Our relationship is over.
0: 그렇죠. Our relationship is over, right? How about this? 여름이 끝났어. 자, 그 여름이라고 할게요. 왜냐면 이번 여름을 얘기하나 봐요.
1: 네. The summer is over.
0: The summer is over, right? 그렇습니다.
1: 네.
0: 돌아오지 않는 걸 강조, 강조, 강조.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아니, 중간고사 완전히 끝났다를 강조하면서 내가 공부를 다시 할 필요가 없는데 Why do I have to go to the library? 왜
1: 그치.
0: 가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느낌 맞죠?
1: 네.
0: Over 쓰는 이유. 자, 여러분들 over 할 때도 입술이 붙으면 안 됩니다.
1: 네.
0: V가 있죠? 그래서 오바. 절대 안 돼요. 아랫입술 위에 윗니 살짝 올리고 발음 뿜을게요.
1: 예?
0: Over. 한번 더요. Over.
1: Over.
0: Ooh.
1: Over.
0: Nice.
1: 이게 진짜 우리는,
0: 네.
1: 야, 너 오버하지 마.
0: 맞아요.
1: 이거에

0: 익숙하다 보니까
1: 아하.
0: already over 이렇게 끝날 수 있어요.
1: 오히려 그거를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0: 익숙하거든요.
1: 아예 그냥 습관이 돼버리는 거죠.
0: 네.
1: 자, 한번 읽어볼게요. But the midterm exams are already over.
0: But the midterm exams are already over.
1: There you go.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How about going to the library then? How about going to the library then?
1: 오케이, 자 다음 미션 문장을 보겠습니다.
0: 네.
1: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살짝 얘가 아직 못 만지 아시죠?
0: 그렇죠.
1: 너 계속 불평만 할 거야.
0: 오,
1: 여기서 이제 분위기가 좀.
0: Are you just going to keep 계속 계속 그렇게 할 거야?
1: 계속, 그렇게요?
0: 아니, 계속 그거 막 그럴 거야. 그거죠. just니까.
1: 네. 네. 네. keep이 뭔데요?
0: keep이 계속해서 뭐뭐 하는 거.
1: 오케이, 네. 오케이.
0: Right. 계속 그 스탠스를 유지해주는
1: 맞아요. 거. 유지하는
0: 네, 유지하다. 불평을 계속 유지해주고 있네요. 아들내미가, 아들이. so, to keep 불평.
1: 네.
0: 우리가.
1: 아, 이거 스펠링 살짝 헷갈리긴 하는데.
0: 그쵸.
1: 틀려도 네. 됩니다.
0: complain.
1: 오.
0: complain.
1: 오.
0: complain.
1: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0: Yes.
1: 그 complaint를 keep 할 거냐?
0: 예. 계속해서 불평하는 거죠.
1: 오케이.
0: 예.
1: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쓰셨는지 한번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0: 네.
1: 오케이. 자, are you just going to keep complaint? 정답? complaining.
0: complaining.
1: 오케이, hold on. 이거는 패턴을 모르면 왜 ing가 나왔는지.
0: 아, keep ing군요? 네,
1: 그냥, 네, 그렇죠.
0: 아.
1: 명사가 왜 안 나오고 ing 나왔는지 이런 거 헷갈릴 수 있는데 지금 깨달았죠?
0: 예.
1: Alright, so
0: keep 엄청 외웠었는데.
1: ing. 아. 좀 이따가 보여드리고요. 일단은 네. 불평하다라고 하는 것은 complain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동사예요.
0: 아.
1: complain 하는 거. 근데 많은 분들이 아시죠? 왜? complain 걸어, complain 걸었어.
0: 예.
1: 걔를 마치 명사처럼 쓴단 말이에요.
0: 그래서
1: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complain은 동사고요.
0: 예.
1: 불평이라는 명사는 방금
0: 제가 썼던 게 맞군요.
1: Yes, please.
0: 아,
1: write it again.
0: complaint.
1: 맞아요.
0: 네.
1: 그래서 사실 정확하게 뭐 우리말이랑 섞어서 굳이 쓴다면은
0: 예.
1: 아, complaint 걸어.
0: 어허.
1: 그게 맞는 거겠죠. 차라리. 그렇죠? 불평이란 명사를 걸어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0: 예, 예, 예.
1: 안 그러고 그냥 complain을 걸어. 이렇게 되면 사실은 불평하다를 불평해.
0: 아하.
1: 불평하다를 걸어. 이상하죠.
0: 예, 예, right? 예.
1: 그래서 T가 꼭 들어가야 불평이란 명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complain 동사로 썼죠. 근데 왜 ing 이렇게 넣었을까? 바로 슬기 씨가 기억을 해냈습니다.
0: 아.
1: 여러분들 아마 제대로 오히려 처음부터 제대로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0: 네.
1: keep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얘는 패턴이 keep 뒤에 ing를 거셔야 돼요.
0: 네.
1: Right? 그럼 그러면 그 ing 행동이 뭐가 됐든 간에 그걸 반복. 여기서는 complain 하는 행동을 반복이 되겠죠.
0: 그러면 keep 뒤에 명사가 와도 얘는 ing를 꼭 붙여야 되기 때문에 틀린 어순인 건가요?
1: 그렇죠. 명사에는 ing를 붙일 수가 없죠.
0: 아,
1: 그렇죠. 뭐 예를 들어 car가 있는데 caring 이상하죠. 그렇죠? 자, 한번 해볼게요. 계속 얘기해. 뭔가 관심 있는 얘기인데 계속 얘기해. 얘기하다가 뭐예요? 얘기하다.
0: say, speak, talk.
1: That's right. 자, speak도 나쁘진 않은데 자, 한번 해볼게요. 계속 네. 얘기해.
0: Keep talking.
1: 영화 보잖아요.
0: 예.
1: 뭔가 아, 나 그런 거 관심 없다니까 했는데 뭔가 솔깃한 얘기 한 단어로 탁 얘기한 거예요.
0: Keep talking.
1: Keep talking. 얘기해봐. 관심 있어.
0: 뭐 라면 끓이자고? Keep talking.
1: Keep talking. 아니면은 뭐 무슨 뭐 part-time job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뭔가 보수 얘기를 했는데 엄청난 거예요.
0: 야.
1: 오케이. Keep talking.
0: Uh-huh.
1: 자, how about this? Keep의 과거형 뭐죠, 여러분들?
0: Kept.
1: Right? 그는 계속 소리 질렀어. 그는 계속 으악 소리를 질렀대요. 소리 질러 할 때 뭐예요?
0: Loud.
1: 오늘 yell. 단어가 좀 안 되네요.
0: Yell.
1: Scream.
0: Yell은
1: 그거는 이제 막 뭔가 단어 같은 걸 말하면서 잔소리하듯 하는 거고요.
0: 아.
1: 그거 말고 으악 그냥 소리를 지른 거예요. So scream을 가볼게요.
0: 네.
1: 그는 계속 소리를 질렀다.
0: He kept screaming.
1: 그죠?

0: He kept screaming. Mm-hmm. 아이가 막 뭐라고 그렇게 말을 안 들었던가 oh. 아니면 연예인이 나왔던가.
1: 네.
0: Right. 자, 이렇게 해서 keep ing 둘 다 걸었고요. 시제는 keep에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1: 네네.
0: Alright, 읽어볼게요. Keep talking.
1: Keep talking.
0: He kept screaming.
1: He kept screaming.
0: 네. 자, 그리고 참고로 이거 알아두시면 좋아요. 좀 비슷한 거, 계속의 느낌을 주는
1: 그쵸,
0: 거.
1: 그쵸, 그쵸.
0: 들어본 적 있죠, 그쵸?
1: 저 그래서 예전에 제가 영어 일기를 한창 쓸 때 있거든요. 네, 계속해서 뭐뭐 하다 할 때 이 keep ing를 몰랐던 시절에 continue 되게 많이 썼었던 기억이
0: 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원어민들도 눈치라는 게 있잖아요. 아, 무슨 말인지 알겠다 이런 건 있어요.
1: 그쵸.
0: 근데 continue 같은 경우에는 이런 뉘앙스가 조금 들어가 있어요. 하다가 멈췄다가 다시 재개한다는 느낌.
1: 아.
0: 네. 그래서 and so he continued talking. 그러면은 잠깐 말을 멈췄다가 그리고 나서 계속 이어갔다. 이어가다의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오케이? 얘는 반복의 느낌. 같이 한번 가볼게요. 너 계속 그렇게 반복할 거야? 이게 어울리겠죠, 그렇죠?
1: 네.
0: Are you just going to keep complaining?
1: Are you just going to keep complaining?
0: There you go. We have one more sentence left. 네. And this is very important, you guys. 아, 알겠어요. 집안이 사우나 같네.
1: 우리 딸 같아요, 마치. 이날 이렇게 또.
0: 예. 아이들이 더위를 좀 못 참는 스타일이에요.
1: 맞아요. 더위도 못 참고, 그러니까 더위를 참더라도 온몸이 다 젖어.
0: 막 땀이 막.
1: 예. 애들은 특히나 활동량이 많으니까.
0: Right.
1: 예, 맞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Fine. It feels like in here. 사우나 같다 여기가 이건가 봐요. 그러면은 사우나처럼 느끼는 거니까 여기가
0: 사우나 써봤나요?
1: 사우나
0: 스펠링을
1: 안 써봤는데
0: okay.
1: 사우나가 왠지 그냥 사우나는 아닐 것 같지 않아요? 사우나 약간 이런 느낌?
0: 여러분 같이 써주세요.
1: 예, 사우나 더운 느낌이잖아요.
0: 형 씨, 저
1: 사우나.
0: 사우나 좀 갔다 올게요. 벌써 이상하잖아요. 사우나 좀 갔다 올게요.
1: 우리
0: 느낌 있어요?
1: 아니 근데 우리 이거 약간 시옷 발음할 때 있잖아요. 사우나.
0: Really?
1: Yeah.
0: Okay.
1: 사우나.
0: 약간 헛짧은 소리 아닌가요?
1: 아닌가?
0: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1: 예.
0: Fine. Ugh. It feels like a sauna in here. 얘는 그냥 생으로 사우나 쓰시면 되겠습니다.
1: 너무 생각을 또 많이 하면 이렇게 돼요.
0: Right. 예. I mean, 이 사우나라고 하는 거 아마 처음 써보셨을 것 같은데 S-A-U-N-A예요. 근데 이거를 진짜 사우나. 이렇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전 추천하는 것이 AU 혹은 AW라는 스펠링이 보이잖아요.
1: 예.
0: 그러면 아우보다는 이런 느낌.
1: 사우나.
0: 사우나.
1: 사우나.
0: 느낌.
1: 그렇죠. 예, 예, 예.
0: 그래서 sounds like 예를 들어서 법 할 때도 AW죠.
1: 예.
0: law 이렇게 가듯이 라우 안 하잖아요. 그렇죠?
1: 그럼 어쨌든 이 사우나가 영어 맞네요.
0: 사우나 미국에서 쓰는 그냥 영어예요. 오케이? 뭐 다른 나라에서 당연히 이렇게 originate 됐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영어 발음이 실제로 있습니다.
1: 약간 저는 이게 한자인 줄 알았거든요. 사막 사자에 비우자에 뭔가 약간 비오듯 땀이 흐르는 곳 그래가지고
0: 그렇게 생각은 전혀 해본 적이 없는데.
1: 아니 저는 진짜
0: make sense.
1: 왜냐면 세 글자인데 전혀 네. 영어 느낌이 안 났어요.
0: 아 그렇군요.
1: 근데 이게 영어군요.
0: 아,
1: 사우나.
0: 자, so, 사우나 같은 기분이야 이 안에서는. 자 보세요. 아 뭔가 기분이 들어라고 할 때
1: 네.
0: 사실 내가 기분이 들기 때문에 나의 개인적인 기분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보통은 I feel like이라고 쓸 때가 많이 있어요.
1: 네.
0: I feel like. 하지만 여기서는
1: 집안이
0: it을 썼죠.
1: 예.
0: it을 쓸 때는 그냥 좀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겁니다.
1: 아.
0: 오케이? 내 기분이 그래를 강조를 더 굳이 한다고. I feel like 뭐 내가 뭐 하고 있는 기분이 들어.
1: 아.
0: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기분이 든다. 조금 더 덜 개인적이라고 할까요?
1: 그러네요. 네. 이거는 누가 느껴도 비슷할 거야. 약간
0: 그렇죠.
1: 이런 게 담겨 있고.
0: 그렇죠. Exactly. 아. Alright. So it feels like 이거 같은 기분이야.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It feels like 명사. 명사 같은 기분이 들다.
1: 아하.
0: So 이 안은 sauna 같은 기분이 들어.
1: 네.
0: 자, here도 here만 쓰면 여기라는 뜻이고요. in here 그러면 이 안쪽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1: 그렇죠.
0: Okay? So 여기서는 지금 집안을 얘기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단순히 내가 서 있는 것보다는 여기보다는.
1: 네.
0: Okay. 자, 한번 해볼게요. 혹시 동굴이 영어로 뭔지 알아요? C로 시작하는데요.
1: Oh, cave.
0: Ooh, nice. Cave.

0: 그게 동굴이에요. 와, 있잖아. 이 안은 뭔가 동굴 같은 기분이더라. 예, 제가 뉴저지 살때
1: 예.
0: 거기에 약간 커피숍이 있었는데 동굴 컨셉이었어요.
1: 되게 시원하겠다.
0: 엄청 시원하고
1: 예.
0: 굉장히 나눠져 있어가지고 우리만의 공간 같고 이런 데가 있었거든요.
1: 약간 프라이빗하네요.
0: That's right. 그래서 와, 이 안은 뭔가 동굴 같은 기분이 드네.
1: It feels like a cave in here.
0: 그렇죠. It
1: 예.
0: feels like a cave in here. 와우. 이렇게 쓴다든가.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겨울이 영어로 뭐죠?
1: Winter.
0: Winter, right? So, 겨울 같은 기분이 들어.
1: Oh, it feels like winter.
0: That's it. It feels like winter. 왜 이렇게 추워? 이렇게 얘기를 쓸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1: 네.
0: 자,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Alright, 읽어보도록 할게요. It feels like a cave in here.
1: It feels like a cave in here.
0: It feels like winter.
1: It feels like winter.
0: There you go. 자, 그리고 여러분들 좀 응용하자면 이렇게 반대로도 쓸수 있어요. 대신에 feel 일반 동사니까 isn't가 아니라 doesn't으로 써야겠죠. It
1: 예.
0: doesn't feel like a sauna in here. 이러면 이 안은 사우나 같진 않아.
1: 오.
0: 그런 느낌은 아닌데?
1: 사우나에서 쓸 수도 있겠네요.
0: That's right. 오히려
1: 난 사우나
0: 사우나인데
1: 같진
0: 여기는
1: 않은데.
0: 뭐 사우나 같지가 않고 뭐 이렇게
1: 별로 안,
0: 시원하니? 이럴
1: 오,
0: 수도 있는
1: 그런
0: 거죠.
1: 식으로.
0: 중요한 거는 feel이기 때문에 부정할 땐 doesn't가 되겠습니다.
1: 네.
0: Alright. 자, 그리고요. 이 부분 잠깐 보세요.
1: 응?
0: fine이죠.
1: 예.
0: 이거는 많은 분들이 되게 긍정적으로 I'm fine. 난 좋아.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요.
1: 그쵸.
0: 불만, 특히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느낌이죠. 이때도 엄청 써요. 대신에 억양 같은 게 이런 느낌이죠. fine. 이게 아니라, fine. 느낌 오나요?
1: 네네네.
0: fine. 원어민들이 영화 같은 데서 하는 거 많이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렇게 연기를 하셔야 되고요. 자, UGH. 얘는 나름대로 스펠링 좀 정해져 있는 케이스예요. 오케이,
1: 네.
0: 그래서 여기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해놨는데, 그렇죠? 뭔가 불만이나 짜증을 나타낼 때 이렇게 쓰시면 돼요. 우리가
1: 네.
0: 흔히 어휴, gosh도 있지만요.
1: 예.
0: 얘도 가능하고, 얘는 읽는 게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요. 이렇게 이 정도로 하시면 돼요. Right? 오케이. 근데 본인이 내고 싶은 좀 짜증의 목소리를 내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1: 네.
0: 스펠링이 좀 이렇다는 거예요. Alright? 읽어보겠습니다. Fine. It feels like a sauna in here.
1: Fine. It feels like a sauna in here.
0: There you go. 또두 문장 있으니까 배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Are you just going to keep complaining? Are you just going to keep complaining? Fine. Ugh, it feels like a sauna in here. Fine. Ugh, it feels like a sauna in here.
0: Mission 정리할게요.
1: 네.
0: 그럼 도서관에 가는 건 어떠니?
1: How about going to the library then?
0: 너 계속 불평만 할 거야?
1: Are you just going to keep complaining?
0: 네,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0: 주세요. How about going to the library then? How about going to the library then?
2: But the midterm exams are already over. But the midterm exams are already over.
0: Are you just going to keep complaining? Are you just going to keep complaining?
2: Fine. Ugh, it feels like a sauna in here. Fine. Ugh, it feels like a sauna in here.
0: 네, 입으로 하는 입영작 타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요. How about doing something? 가볼게요. 도서관에 가는 건 어떠니?
1: How about going to the library then?
0: You got it. 뭐, 되는 그냥 추임새로 써도 되고
1: 그쵸,
0: 안 써도
1: 그쵸.
0: 상관없습니다. 자, 해변에 가는 건 어때?
1: How about going to the
0: There
1: beach?
0: you go. How about going to the beach? 영화를 보는 건 어때?
1: How about watching a movie?
0: There you go. 읽어볼게요. How about going to the library?

0: How about going to the beach? How about watching a movie? Keep doing something.
1: Yes.
0: 갑니다. 계속 얘기해.
1: Keep talking.
0: All right. 그는 계속 소리 질렀어.
1: He kept screaming.
0: 오, 진짜 좋아요. 너 계속 불평만 할 거야? Are you just 이렇게?
1: Are you just to keep
0: Are you just 할 거야? 하니까 going to 넣어야겠죠?
1: Are you going to keep complaining?
0: 그렇죠. Are you just going to keep complaining?
1: 예, 뭐 하나씩 꼭 빠뜨리네요.
0: 근데 just 없어도 문법 전혀 상관없습니다. 읽어볼게요. Keep talking. He kept screaming. Are you just going to keep complaining? Can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How about going to the library then?
3: But the midterm exams are already over.
2: Are you just going to keep complaining?
3: Fine. Ugh, it feels like a sauna in here.
0: 미션 해결할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How about going to the library then?
5: Oh, but the midterm exams are already over.
4: Are you just going to keep complaining?
5: Fine. Oh, it feels like a sauna in here.
0: 아, 월요일부터 대박입니다. 너무
1: 진짜
0: 잘하셨어요.
1: 수고 많으셨습니다.
0: Nice. 자, 그럼 지난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1: 너 그 부품 주문했니?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Did you order the part? 입니다.
0: There you go. 과거 질문. So, did you? Do you가 아닙니다. Did you? 그 다음에 order the part. Alright.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1: 네.
0: How about doing something. 이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헬스장에 가는 건 어때?
1: 네.
0: 헬스장에 가는 건 어때?
1: 오호.
0: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 또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0: 무조건 도전해주세요.
1: 네.
0: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one.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Welcome to Phonics Factory. Phonics Factory에 온 걸 환영해요.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honics를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 과연 어떤 신기한 소리 친구가 나올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여러분 준비됐나요? Are you ready? Let's start! 친구들, 오늘은 새 알파벳이 만나면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나는지 배워볼게요. 이 소리가 나는 알파벳 I와 K 소리가 나는 알파벳 K 그리고 에 소리가 나는 알파벳 E가 만나면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날까요? 우리 친구들 잘 듣고 따라해봐요. Ike Ike Ike Very good. 그럼 Ike 소리 나는 단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단어는 좋아하다 like예요. 여기 Ike 소리 들렸나요? 우리가 생일날에는 정말 좋아하는 것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좋아하다 영어로 like. Like. Like. Good job. 또 Ike 소리 나는 단어는요. 바로 싫어하다, dislike예요. 여기도 역시 Ike 소리가 들리네요. 우리가 방금 배운 like의 반대말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싫어하는 음식 있나요? 싫어하다, 영어로 dislike. Dislike. Dislike. 아주 잘했어요. 또 Ike 소리 나는 단어 배워볼게요. 바로 등산하다 hike예요. Ike 소리 들렸나요? 우리가 높은 산을 올라가는 것을 등산하다 라고 해요. 등산하다 영어로 hike. Hike. Hike. Very good. 또 어떤 단어가 Ike 소리 날까요? 아, 세게 치다. Strike도 Ike 소리가 나네요. 친구들 볼링 쳐본 적 있나요? 우리가 볼링을 칠 때 10개의 핀을 한 번에 넘어뜨리는 것을 Strike라고 해요. 세게 치다 영어로 Strike. Strike. Strike. 발음이 너무 좋은데요? Ike 소리가 나는 다음 단어는 뾰족한 것 spike예요. Ike 소리 들렸죠? 우리가 고슴도치를 볼 때 등에 아주 뾰족뾰족한 가시가 있어요. 뾰족뾰족한 것을 영어로 spike라고 해요. spike spike spike 너무 잘하는데요? Ike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바로 자전거 bike예요. 친구들, 우리가 아주 날씨 좋은 날 공원에 가서 자전거를 타죠. 자전거, 영어로 bike. Bike. Bike. Great job! 와우! 이렇게 Ike 소리 나는 단어가 많아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친구 Logan과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laytime을 가져볼게요. Let's go! Hi, Logan! 오늘도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오늘 E 소리 나는 알파벳 I와 K 소리 나는 알파벳 K 그리고 E 소리 나는 알파벳 E가 만나면 어떤 소리가 난다고 배웠죠?
1: Ike.
0: Correct! 신기한 Ike 소리가 나요. 그럼 우리 세 번

0: 발음해 볼게요.
1: 아이크, 아이크, 아이크.
0: Good job. 그래서 오늘 배운 첫 번째 단어는요.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이 많잖아요. 좋아하는 영어로 뭐였죠?
1: Like.
0: 네, like. 그럼 우리가 돌아가면서 서로 어떤 음식을 가장 좋아하는지 말해 볼 거예요. How about Logan? You go first. 먼저 말해 보세요.
1: Pancakes.
0: You like pancakes? 팬케이크를 좋아한대요. I like hamburgers.
1: I like barbecue.
0: Barbecue, wow! I like pizza. Let's say one more.
1: Yeah, chocolate.
0: You like chocolate? I love chocolate. Sunny도 chocolate 너무 좋아해요. 그럼, 좋아하다, like. 다시 발음해주세요.
1: Ike, like.
0: Very good. Okay, 그럼 이거는 뭘까요? 우리가 방금 배운 like의 반대말. 싫어하다였는데, 뭐였죠?
1: Dislike.
0: 네, 맞았어요. dislike. 여기도 끝에 ike 소리가 나요. 그럼, 싫어하다, dislike. 다시 발음해 볼까요?
1: Ike, dislike.
0: Very good. 또 어떤 단어가 ike 소리 났죠? 아, 우리가 산을 올라갈 때 등산하다라고 하잖아요. 등산하다, 영어로 뭐였을까요?
1: Hike.
0: 네, you got it. Ike 소리 나는 hike. Now, let's say it again.
1: Ike, hike.
0: Good job. Okay, this is a quiz. 이게 뭔지 맞춰봐요. 세게 치다. 영어로 뭐였죠?
1: Strike.
0: 네, strike. 여기 ike 소리 나는데요. 우리가 볼링을 할 때도 10개 핀을 한 번에 넘어뜨리는 것도 strike라고 해요. 그럼 우리 strike 다시 발음해 보세요.
1: Ike, strike.
0: Very good. 또 어떤 단어가 ike 소리 났죠? 아, 우리가 동물원에 가면 볼수 있죠. 고슴도치 몸에 가시가 있어요. 뾰족한 것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1: Spike.
0: Correct. Ike 소리가 나는 spike. 네, 이렇게 뾰족뾰족거리는 게, 근데 이 고슴도치는 스파이크가 없네요. 로건이가 한번 그려볼까요? 그럼 스파이크가 많은 고슴도치를 한번 볼게요. Wow, it's very spiky. 그럼
1: I can even talk.
0: Ike, spike. 다시 발음해 주세요.
1: Ike, spike.
0: That was very good. Ike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날씨가 아주 좋을 때 우리는 공원 가서 무엇을 타죠?
1: Ike, bike.
0: Great job! We did it! 너무 잘했어요. 여러분도 너무 잘하는데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신나게 노래 불러봐요. Let's chant!
2: Let's go! Phonics IKE. Ike, Ike, Ike. Ike, like.
1: Ike, like.
2: Ike, dislike.
1: Ike, dislike.
2: Ike, hike.
1: Ike, hike.
2: Ike, strike.
1: Ike, strike.
2: Ike, spike.
1: Ike, spike.
0: Did you have fun today? Now we can all say the Ike sound. 이제 우리 모두가 Ike 소리를 낼수 있어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단오도 명절이라고 할수 있지. 좋은 책이 있어요. 바로 오늘의 책 이름은 단오예요. 단오라는 책이야. 너무 책 제목이 뻔하다고? 얘들아, 원래 설명하는 책에는 설명하는 대상이 제목에 떡하니 들어가 있다고. 떡하니 하니까 또 쑥떡이 먹고 싶네. 어쨌든 말이야, 오늘 혜은 선생님이랑 문장의 짜임 생각하면서 단오라는 책 재밌게 읽어보라고. 문어 이모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책은 재밌게 읽어주고 국어 개념은 쉽게 설명해주는 혜은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친구들, 오늘 문어 이모님께서 추천해주신 단오라는 글 우리 함께 읽어볼 건데요. 이 글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문장의 짜임을 생각해 볼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문장의 짜임 세 가지 공부했었죠? 다시 한번 복습하고 단오라는 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의 짜임 세 가지 있었습니다. 누가 무엇이 어찌하다 있었죠? 자, 어찌하다는 움직임 동작을 말합니다. 지호가 말합니다. 자, 말하다, 어찌하다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누가 무엇이 어떠하다의 짜임 있었습니다. 이 어떠하다는요, 성질이나 상태를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자, 햇볕이 따뜻합니다. 자, 따뜻하다, 따뜻한 상태를 이야기하죠. 따뜻하다, 어떠하다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 무엇이 무엇이다의 문장의 짜임 공부했어요. 자, 이 무엇이다는요, 앞에 있는 누가 무엇이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오늘은 일요일입니다에서 일요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죠. 오늘이 일요일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우리는 세 가지 문장의 짜임을 공부했는데요. 우리 단오라는 글 읽으면서도 이 문장은 어떤 짜임일까? 그런 고민들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친구들 교재 34쪽 문장의 짜임을 생각하면서 단오라는 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 문단부터 읽어볼게요. 우리 조상들은 단오를 매우 중요한 명절로 여겼습니다. 자, 명절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해마다 매년 기념하는 때를 명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날도 명절이고요, 추석도 명절이고, 단오도 명절이죠. 자,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요, 이 단오를 굉장히 중요한 명절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왜 그럴까요? 논에 모내기를 하고 난뒤 벼가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단오를 지냈기 때문입니다 하고 이유가 나옵니다. 아, 단오를 왜 중요한 명절로 여겼느냐? 바로 모내기를 다 끝내고 난 뒤에 벼가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 올해는 풍년이 되길, 정말 벼가 잘 자라길. 자, 그런 마음으로 단오를 지냈기 때문에 이 단오를 중요한 명절로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친구들, 모내기가 무엇인지 아는 친구들 있나요? 선생님이 모내기 하는 사진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모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란 모를 논에다가 심는 것인데요. 자란 모를 논에 심는 것, 모내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모짜리에요. 볍씨를 뿌려서 이제 싹이 트면 그것이 모거든요. 그 모를 가져다가 논에 심는 것이 바로 모내기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왜 볍씨를요, 이 논에 직접 뿌리지 않고 모짜리에다가 볍씨를 뿌려서 자란 모를 심나요? 라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것이요. 잡초도 덜 생기고 벼를 잘 자라게 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모내기. 우리 친구들, 이런 지식, 정보 꼭 가지고 갑니다. 자, 그럼 글 이어서 읽겠습니다. 자, 모내기를 하고 난뒤 벼가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단오를 지냈어요. 자, 단오날에는 사람들의 건강을 바라는 다양한 풍습이 있대요. 단오날.

아, 여러 가지 풍습이 있는데요. 이게 무엇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건강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문장을 딱 봤을 때, 아, 지금부터 단오날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풍습을 설명해 주겠구나. 그런 느낌이 와야 됩니다. 자, 그런 느낌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단오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단오라는 말 뒤에 날을 붙일 때요. 단오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써요? 시옷받침이 꼭 들어가야 돼요. 단오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친구들 꼭 기억하세요. 시옷받침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 자, 그리고 이것을 읽을 때는요. 단오날 이렇게 읽습니다. 자, 쓸 때는 이렇게. 이 낱말을 읽을 때는 단오날 이렇게 읽습니다. 자, 단오날이 계속 나오니까 우리 친구들 바른 소리로 읽어야 되겠고, 바르게, 명확하게 써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어서 글 읽어보겠습니다. 자, 나 문단입니다. 단오는 음력 5월 5일입니다. 자, 음력은요, 우리가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것을 한 달로 치는 달력이죠. 자, 단오는 음력 5월 5일이에요. 우리가 설날은 음력 1월 1일이고 추석은 음력 8월 15일이잖아요. 자, 그래서 매년 추석, 설날, 단오 날짜가 변합니다. 음력이기 때문이지요. 올해 단오는요, 5월 말이더라고요. 그런데 선생님이 작년 단오가 며칠이었는지 찾아봤더니 작년에는 단오가 6월 달이었더라고요. 즉, 단오는 5월 말, 6월 달. 자, 이때 단오인데요. 자, 이때부터 우리나라의 날씨는 어때요? 점점 더워지죠. 6월에 날씨가 점점 더워집니다. 조상들은 더위를 이겨내려고 부채를 주고받았습니다. 자, 부채를 주고받았다. 이거 건강과 관련 있는 풍습이에요. 더위를 이겨내기 위해 부채를 주고받은 것이니까요. 자, 그리고 창포를 삶은 물에 머리를 감기도 했대요. 창포는요. 식물입니다, 식물. 그 창포 잎을 뜯어다가 냄비에 넣고 물을 넣고 끓인 거예요. 자, 그러면 물이 우러나오겠죠? 그 창포 삶은 물을 식힌 다음에 그 물로 머리를 감은 것입니다. 단오날에요. 자, 실제로 이 창포 삶은 물로 머리를 감으면 머리카락에 윤기도 나고요. 머리카락이 잘 빠지지 않는다고 해요. 어때요? 건강과 관련이 있는 풍습 맞죠? 자, 그러면 또 이렇게 창포를 삶은 물에 머리를 감으면 건강에도 좋지만, 그러면 나쁜 기운을 없앨 수 있다고 믿었대요. 자, 이러하기도 했기 때문에, 자, 단오에 창포 삶은 물에 머리를 감은 것이죠. 자, 지금 이 문단에서요, 건강과 관련 있는 단오의 풍습 알아보았습니다. 자, 조상들은 더위를 이겨내기 위해 부채를 주고받았고, 창포를 삶은 물에 머리를 감기도 했대요. 자, 선생님이 창포 사진 하나 보여줄게요. 창포는 이와 같은 식물입니다. 자, 이 잎을 뜯어다가 냄비에 넣어서 창포 삶은 물에 머리를 감은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8번입니다. 이 글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자, 이 글은요, 단오라는 명절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글입니다. 1번, 단오날 행사에 참여한 경험을 말하고 있다. 자, 행사에 참여한 경험 아니죠? 2번, 사라진 명절을 찾자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아닙니다. 단오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3번, 단오의 의미와 단오날의 풍습을 설명하고 있다. 자, 이것이 맞는 말이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9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우리 조상이 단오를 중요한 명절로 여긴 까닭을 쓰시오. 자, 여기에 글에 나옵니다. 자, 우리 조상들은 단오를 매우 중요한 명절로 여겼습니다. 왜냐? 바로 뒤에 나오죠? 논에 모내기를 하고 난뒤 벼가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단오를 지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유가 나오죠. 자, 따라서 이 부분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논에 모내기를 하고 난뒤 벼가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단오를 지냈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글에서 찾아.

찾아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친구들. 자, 그러면 20번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뜻에 해당하는 낱말을 이 글에서 찾아 쓰시오. 자, 뜻을 볼게요. 해마다, 그러니까 매년 일정하게 지키어 즐기거나 기념하는 때. 자, 해마다 일정하게 지키어 즐기는 때 뭐예요? 명절이죠, 명절. 지금 이 글은요, 명절 중에 하나인 단오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잖아요. 자, 20번 명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2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기역과 니은을 문장의 짜임에 알맞게 선으로 이으시오. 자, 선생님이 이 단오라는 글 읽으면서 무엇을 생각해 보자고 했어요? 문장의 짜임을 생각해 보자고 했죠? 자, 지금 우리가 읽은 글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이 문장들이 어떤 짜임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자는 겁니다. 문장의 짜임 공부했으니까요. 자, 볼게요. 1번. 단오는 음력 5월 5일입니다. 자, 단오는 뭐예요? 무엇이죠? 무엇이? 자, 단오가 음력 5월 5일이다라고 단오의 날짜를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뭐예요? 무엇이? 그래요. 무엇이다. 문장의 짜임이죠. 자, 두 번째 볼게요. 조상들은 더위를 이겨내려고 부채를 주고받았습니다. 자, 부채를 주고받았어요. 이거 뭐예요? 움직임, 동작이잖아요. 자, 누가요? 조상들이요. 자, 따라서 조상들은 누가 부채를 주고받았다. 이거 뭐예요? 동작이니까 어찌하다 문장의 짜임이죠. 물론 더위를 이겨내려고 꾸며주는 말도 있고 부채를 목적어도 있지만 지금 이 문장은요. 누가 어찌하다의 짜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연결해 볼게요. 누가 어찌하다? 2번 문장이죠. 무엇이 무엇이다? 1번 문장입니다. 자, 이렇게 21번 문제까지 우리가 문장의 짜임까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글 읽어 볼게요. 자, 다 문단 읽겠습니다. 단오날에 먹는 음식으로는, 자, 이제 음식을 소개할 건가 봐요. 수리치떡과 앵두화채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소개했네요. 수리치떡은 수레바퀴 모양과 닮았습니다. 앵두화채는 수리치떡과 어울리는 음식입니다. 초여름에 잘 익은 앵두는 빨갛습니다. 앵두는 빨갛습니다 해서 무엇이 어떠하다가 생각이 나네요. 자, 초여름에. 단어가 초여름이잖아요. 이른 여름 말합니다. 사람들은 앵두로 시원한 화채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시원한 앵두 화채를 마시며 여름철 피로를 풀었습니다. 어때요, 친구들? 이 시원한 음식을 먹으면서 여름철 피로를 풀었다. 자, 이거 건강과 관련 있는 풍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지금 단오날에는요, 수리치떡과 앵두 화채를 먹었는데요. 수리치떡은요, 수리치 나물로 만든 떡이에요. 자, 수리치 나물은 채소예요. 쑥과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이 수리치를 구하기 어려울 때는 단오날에 쑥떡을 먹기도 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수리치떡이 무슨 모양과 닮았대요? 수레바퀴 모양. 자, 수레바퀴가 뭐예요? 수레에 있는 바퀴를 말하죠. 그러니까 수리치떡을 만들 때그 떡살 모양을 이렇게 수레바퀴 모양으로 해서 떡을 찍어낸 것이겠죠. 자, 그리고 앵두화채는 앵두를 넣은 화채를 말하는 것이겠죠. 자, 우리 단오날에 먹는 음식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짜잔! 바로 이것이 수리치떡이고요. 이것이 뭐겠어요? 앵두화채겠죠. 자, 그러면 글 이어서 읽을게요. 라 문단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단오날에 다양한 놀이도 즐겼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 문단에서는 단오날 즐긴 놀이에 대해서 설명하겠구나, 우리 친구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남자들은요, 마당에 모여 씨름 대회를 열었어요. 사람들은 씨름 대회 우승자를 전하장사라고 불렀습니다. 자, 여자들은요, 그네를 타면서 즐겁게 보냈습니다. 자, 남자들은 씨름 대회, 여자들은 그네 타기. 자, 이것도 건강과 관련 있는 풍습입니다. 우리가 놀이를 하면서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잖아요. 그쵸? 건강과 관련 있는 풍습 맞죠? 자, 마 문단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단인데.

단오날 풍습에는 더위를 이겨내며 몸과 마음을 지키려는 그런 건강을 지키려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단오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 잘 알았나요?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이에요. 단오날 풍습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1번, 여자들은 그네를 타며 즐겁게 보냈다. 맞죠? 2번, 나쁜 기운을 없애려고 팥죽을 먹었다. 자, 단오날에는 먹는 음식으로 수리치떡과 앵두화채를 소개했죠? 자, 팥죽은 동지에 먹는 겁니다. 아니고요. 3번, 잘 익은 앵두로 화채를 만들어 먹었다. 맞아요. 4번, 수레바퀴 모양과 닮은 수리치떡을 먹었다. 맞습니다. 5번, 남자들은 마당에 모여 씨름 대회를 열었다. 맞죠? 자,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몇 번? 2번이 되겠네요. 자, 2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낱말의 알맞은 뜻을 찾아 선으로 이으시오. 자, 초여름 놀이입니다. 자, 초여름에서 초는요, 이르다라는 뜻이에요. 이른 여름, 초여름. 자, 놀이는 우리 친구들 놀이 자주 하니까 뜻 알겠죠? 자, 그럼 볼게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즐겁게 노는 일. 이게 뭐예요? 놀이죠, 놀이. 이른 여름을 말하며, 자, 이른 여름이 초여름이죠. 주로 음력 4월인 초여름입니다. 자, 23번까지 됐나요? 자, 그럼 2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기역을 문장의 짜임에 따라 나누어 쓰시오. 자, 지금 기역 문장이 있잖아요. 이 문장의 짜임이 누가 무엇이 어떠하다의 문장의 짜임이래요. 그래서 이 짜임에 따라서 이 문장을 나누어 적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초여름에 잘 익은 앵두는 빨갛습니다. 자, 빨갛습니다가 뭐예요? 빨간 상태를 말하니까 어떠하다이지요? 자, 뭐가 빨갛습니까? 초여름에 잘 익은 앵두가 빨갛습니다예요. 지금 꾸며주는 말이 있을 뿐이지 이 부분이 무엇이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 따라서 무엇이에는 초여름에 잘 익은 앵두는 자, 이게 무엇이고요? 자, 어떠하다에 해당하는 것은 빨갛습니다. 적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나누어 적어 봤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쉽게 할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럼 25번 문제도 선생님이랑 풀어보지요. 자, 니은의 짜임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지금 우리 단어 읽으면서 문장의 짜임 공부하자고 했기 때문에 계속 문장의 짜임과 관련 있는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자, 니은 볼게요. 우리 조상들은 단오날에 다양한 놀이도 즐겼습니다. 자, 다양한 놀이를 즐겼대요. 자, 즐기다 뭐예요? 즐기자, 즐기자. 이거 뭐예요? 움직임, 동작이잖아요. 자, 누가 즐겼어요? 우리 조상들이요. 자, 따라서 이 문장의 짜임은요. 누가 즐기다, 즐겨요, 즐겨요. 움직임이죠? 어찌하다입니다. 어찌하다. 자, 그럼 볼게요. 1번, 누가 무엇이 어찌하다. 정답이죠? 자, 누가 무엇이 어떠하다? 누가 무엇이 무엇이다는 이 문장의 짜임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25번 문제까지 선생님이랑 풀어보았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나라 여러 풍습과 관련 있는 다양한 사진들을 선생님이랑 볼 거예요. 사진 몇 개? 5개 볼 겁니다. 자, 이 중에서 인상 깊은 사진, 인상 깊은 그림 한 가지를 골라서 우리 친구들이 문장을 직접 만들어 볼 겁니다. 자, 문장을 만드는데 무엇을 생각하면서? 문장의 짜임을 생각하면서. 이 그림 보고 누가 어찌하다 문장 만들어 봐야지? 이 그림 보고 무엇이 어떠하다 문장 만들어 봐야지? 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는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림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뭐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요. 여기 신랑이 있고 신부가 있습니다. 결혼식을 하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네요. 자, 우리 친구들은 어떤 그림이 기억에 남는지

있는지 쭉 보세요. 자, 다음 그림 볼게요. 자, 뭐 하고 있나요? 지금 광대가요? 줄타기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하네요. 광대는요, 예능인을 말합니다. 과거에 줄타기도 하고, 혹은 인형극을 하기도 하고요. 자, 이 그림은요, 광대가 줄타기 하는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자, 세 번째 그림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그림은요, 그네뛰기 장면을 그린 그림이네요. 자, 지금 그네 위에 올라가서 그네뛰기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하네요. 선생님은 이 그네뛰기 잘 못해요. 조금 무섭더라고요. 자, 그리고 라 그림 보겠습니다. 자, 뭐 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연날리기 해 보았나요? 지금 라 그림은요, 연날리기 장면을 그린 그림이죠. 자, 연이요, 하늘 높이 훨훨 날아가네요. 지금 이게 바로 문장이죠. 내가 만든 문장 어떤 짜임이지? 자, 이런 거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리고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자, 마 그림은요, 지금 널뛰기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자, 지금 널뛰기에서 펄쩍펄쩍 뛰고 있죠. 선생님이 초등학생 시절에 널뛰기를 진짜 잘했습니다. 선생님 초등학교 운동장에는 널뛰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점심시간마다 가가지고 막 널뛰기를 했는데 정말 높이 올라갔어요. 막 높이 올라가면서 막 묘기도 했죠. 막 박수 세번 치기, 박수 치면서 다리 들기, 막 이런 것까지 하면서 선생님이 널뛰기를 정말 잘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그림 중에 인상 깊은 그림이 바로 이 널뛰기 그림입니다. 선생님이 이 널뛰기 그림을 보고 누가 어찌하다 짜임의 문장들을 만들어 봤거든요. 한번 볼래요? 공개합니다. 짜자잔. 선생님은 이세 가지 문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짜임 어떠한지 한번 살펴볼까요? 여자들이 누가죠? 널뛰기를 합니다. 자, 이거 동작이잖아요. 어찌하다 짜임이라는 거죠. 자, 널빤지 가운데에 사람이. 자, 널빤지 가운데에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자, 앉아있다. 이것도 동작이죠? 그래서 누가 어찌하다 문장을 만든 거죠. 자, 또 사람들이 번갈아 가며 뜁니다. 자, 번갈아 가며 뛰다. 이거 뭐예요? 동작이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누가 어찌하다의 문장을 선생님이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누가 어떠하다, 무엇이 어떠하다의 문장도 만들 수가 있어요. 뭐, 치마 색깔이, 치마가 빨갛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면 무엇이 어떠하다의 문장인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한 장의 그림을 보고도 다양한 문장의 짜임을 생각하면서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친구들도 학교에서 인상 깊은 그림 하나를 골라서 이렇게 문장의 짜임에 맞게 문장 만들어 보세요. 자, 그러면 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26번입니다. 그림 가나다라마 가운데에서 다음 문장과 관련된 그림에 기호를 쓰시오. 자, 사람들이 연을 날린다. 자, 연 날리기 하는 그림 뭐였어요? 기호 라였죠. 라. 자, 사람들이 누가 연을 날린다. 이거 뭐예요? 동작이니까 어찌하다 문장이겠죠. 자, 27번입니다. 누가 무엇이 어찌하다 문장에는요? 동그라미표. 누가 무엇이 어떠하다 문장에는 동그라미 두 개. 누가 무엇이 무엇이다 문장에는 세모 표시를 하래요. 자, 볼게요. 1번. 아저씨가 장구를 칩니다. 자, 장구를 치다 뭐예요? 동작이니까 어찌하다. 따라서 동그라미. 2번. 그네 타는 사람은 여자입니다. 자, 그네 타는 사람이 여자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자, 따라서 무엇이다. 따라서 무엇이다는 세모 표시. 3번, 널뛰기를 구경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 많은 상황을 말하죠? 많아요. 많은 상태예요. 자, 따라서 어떠하다죠? 어떠하다는 동그라미 두 개. 자, 4번, 사람이 널빤지 가운데에 앉아있다. 자, 누가 앉아있다. 동작이죠? 어찌하다. 자, 따라서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네요. 자, 28번 문제 풀어봅시다. 그림마의 내용을 다음 문장으로 썼어요. 어떠하다에 해당하는 낱말을 찾아 동그라미표를 하시오. 자, 마 그림을 보고 이런 문장을 만들었대요. 이 문장에서 어떠하다에 해당하는 낱말이 뭔지 동그라미 칠해요. 자, 볼까요?
여자들의 옷 색깔이 다양

합니다. 자, 여기에서 어떠하다에 해당하는 것은 다양합니다. 이것이죠. 자, 다양한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다양합니다. 어떠하다입니다. 자, 이렇게 28번 문제까지 풀어보았고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29번 문제예요. 그림, 가나, 다라, 말을 보고 보기의 짜임에 알맞은 문장을 만들어 쓰시오. 자,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던 다섯 개의 그림을 보고요. 누가 무엇이 어찌하다의 문장을 만들어서 적으래요. 어떤 그림이든 상관없이요. 자, 어찌하다는 뭐예요? 움직임, 동작을 나타낸 말이죠. 자, 그러면 선생님은 아까 만들었던 문장이 다 누가 어찌하다였거든요. 널뛰기 그림 보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적어 볼게요. 선생님은요, 널빤지 가운데에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자, 앉아 있다. 움직임 동작이죠? 널빤지 가운데에 사람이 누가 앉아 있습니다. 어찌하다. 이런 문장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친구들도요, 누가 무엇이 어찌하다의 문장 만들어서 29번 문제에 적어 주세요. 자, 이렇게 29번 문제까지 풀어 보았고요. 이어서 문어 이모님 만나러 가볼까요? 우리 친구들, 오늘 국어 공부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는 것 같더만. 자, 이모랑 같이 중요한 내용 정리해봐요. 문장의 짜임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 우리 세 가지 문장의 짜임 공부했어요. 누가 무엇이 어떠하다. 누가 무엇이 어찌하다. 누가 무엇이 무엇이다. 자, 이세 가지 문장의 짜임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공부한 내용 기억하면서 이 문제도 풀어서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줘. 바로 이 문제야. 이른 여름을 의미하며 주로 음력 4월에 해당하는 이 낱말은 무엇일까요? 우리 단오라는 글에서 나왔던 낱말이지. 이른 여름. 우리 친구들 잘 생각해봐. 알았지?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도 문어책방 또 놀러와. 재미있는 국어 공부하자구. 우리 친구들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의 길을 비추는 빛 이장훈입니다. 중학교 2학년 포텐 영단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나를 표현하는 말 첫 번째 시간인데요. 성격을 표현하는 다섯 개의 단어로 여러분의 영어 포텐을 차근차근 채워볼까요?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사람의 성격을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성격이 잘 드러나는 사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메신저 프로필 사진을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 좀 잘 드러나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 메신저 프로필 사진 다섯 개를 가져와 봤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사람의 성격을 한번 생각해 보고요. 떠오르는 영어 단어 있다면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네, 어떠셨나요? 선생님, 성격을 표현하는 영단어 하나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해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사진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면서 단어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사진, 이 사진이었습니다. 이 친구 성격이 어떤 것 같아요? 책으로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있는데요.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좀 많이 타거나 아니면 새로운 상황이 닥쳤을 때 좀 조심스러운 성격, 이런 성격을 네, 우리말로는 수줍음이 많은 이렇게 얘기하죠. 영어로는 shy,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shy. 한번 더. shy. 잘하셨습니다. 문장 속에서 어떻게 쓸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나는 수줍음이 많아서. Anna is shy, so she doesn't talk much.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문장 한번 볼게요. He feels shy when he meets new people. 그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 수줍음을 느낀다. 그래서 수줍음을 느낀다라고 feels shy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사진 잘 보시면서 수줍음이 많은 shy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네, 이 친구 어때요? 다른 여러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밖에서 재미나게 놀고 있는데요. 그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성격. 우리말로 뭐라고 하죠? 네, 우리말로는 외향적인, 사교적인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영어로는 outgoing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outgoing. 한번 더. outgoing. 잘하셨어요. 우리 out 하면 밖이잖아요. 그리고 going 하면 어딘가 가는 건데요. 네, 밖에 나가서 재미나게 놀고 있는 이 친구의 사진을 떠올리면서 outgoing, 외향적인, 사교적인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어원이 그것은 아니죠. 외향적이고 사교적이라고 무조건 밖에 나가서 노는 건 아니지만 네, 사진과 연결 지어서 단어 외우기 편하라고 설명드렸어요. 문장 속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교적인 성격, my outgoing personality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교적인 그런 성격은요, 친구 어때요? 쉽게 사귀죠. 그래서 my outgoing personality helps me make new friends easily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내 사교적인 성격 덕분에 나는 내새 친구를 쉽게 사귈 수 있다. 한 문장 더 볼게요. My brother is very outgoing. 우리 아빠, 오빠는 매우 외향적이고, 그럼 어때요? 새로운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죠. Loves meeting new people.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Outgoing 기억해 두시고요. 네, 다음 사진입니다. 이 친구의 성격 어떤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기분과 상황을 좀 배려하면서, 끌어안아주면서 위로해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있죠? 네, 다른 사람을 잘 생각하는 사려 깊은 성격. 영어로는 thoughtful.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 읽어볼게요. thoughtful. 한번 더. thoughtful. 잘하셨어요. 문장 속에서 어떻게 쓸수 있을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he is always thoughtful. 그녀는 항상 사려 깊다. toward her friends. 친구들에게.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Being thoughtful 하면은 사려 깊게 행동하면, 사려 깊으면 can make people feel 다른 사람들 기분이 어때요? 편안하죠. comfortable. 그래서 being thoughtful can make people feel comfortable.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려 깊게 행동하면 사람들을 편안하게 느끼게 할수 있다. thoughtful, 사려 깊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다음 프로필 사진도 보겠습니다. 이 친구 어때요? 네, 돋보기를 들고 막 식물을 관찰하면서 굉장히 호기심이 많은 것 같은데요. 새로운 것을 알고 싶어 하고 궁금해하는 성격. 호기심이 많은 이 성격을 영어로는 curious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curious. 한번 더. curious. 잘하셨습니다. 네, 문장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는 식물과 꽃에 항상 호기심이 많다. He is always curious.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무엇에 대해서? About plants and flowers. 네, 뒤에다 어떤 것을 궁금해하는지, 호기심이 많은지 about 뒤에다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지금 사람의 성격 얘기하고 있지만 어떤 동물이 호기심이 많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번에 고양이를 가지고 예문을 좀 만들어 봤는데요. The curious cat.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The curious cat always looks into every open box. 네, 그래서 호기심이 많은 고양이는 항상 모든 열린 상자 안을 들여다본다. 네, 이렇게도 표현해 볼수 있겠습니다. 네, 호기심 많은 얼굴로 돋보기를 들고 식물을 들여다보는 이 사진 기억하면서 curious 잘 암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다섯 번째 사진이네요. 네, 이 친구 어때요? 손에 물감을 모두 묻히면서 재미나게 다양한

다양한 그림들을 그리고 있는 친구인데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잘 떠올리고요. 독창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성격. 우리가 창의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창의적인 영어로는 creative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creative의 앞에 있는 create는요, 만들다, 창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들고 창조하는 것을 잘하는 성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creative 따라해 볼게요. creative 한번 더. creative 잘하셨습니다. 문장 한번 확인해 볼게요. My friend is very creative and always draws amazing pictures. 내 친구는 매우 창의적이어서 항상 멋진 그림을 그린다. 하나 더 볼게요. He has many creative ideas for the school project. 네, 성격이 creative, 창조적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 할때 creative ideas, 창의적인 생각,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5개 단어 모두 만나봤는데요. 짧게 리뷰 시간 갖고요. 아주 여러분들이 단어를 잘 외웠는지 한번 퀴즈 타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5개 단어 공부해 봤습니다. 짧은 퀴즈 타임 가져볼게요. 네, 이 친구 어떤 성격인 것 같나요? 한번 외쳐보세요. 잘하셨습니다. 정답은 curious였습니다. 네, 이 친구의 성격은 어떤 것 같나요? 네, 정답은 outgoing입니다. 마지막 퀴즈 하나 더 풀어볼게요. 이 친구 성격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정답은 thoughtful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미션이에요. 나만의 문장 만들기입니다. 여러분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무엇인가요? 여러분과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를 골라서 문장 만들어 보세요. I am creative, so I always draw amazing pictures. 이렇게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영어의 길을 비추는 빛, 이정훈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EBS 중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정태영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우는 내용은 다양한 종교의 확산과 지역의 변화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제목에서도 알수 있지만 종교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울 내용 수업의 나침반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자,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 이렇게 세 가지를 배울 겁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종교가 중요한데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울 종교 힌두교입니다. 자, 힌두교의 발전과 확산은 인도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고요. 굽타 왕조, 힌두교의 발전, 인도 고전 문화, 문명의 교차로 동남아시아까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힌두교의 발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서아시아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아시아에서 있었던 페르시아 국교가 어떤 거였냐면 조로아스터교였습니다. 자, 그래서 조로아스터교의 발전 한번 배워보고요. 그런 다음에 조로아스터교 이후에 등장했던 종교인 이슬람교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특히나 이 이슬람교는 서아시아를 넘어서 세계적인 종교가 됐기 때문에 이슬람교의 발전 너무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성립됐고, 그 뒤로 어떻게 발전되고 확산됐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슬람교 어떻게 성립됐는지 이 부분 초점 맞춰서 배우면 좋을 것 같고요. 우마이야 왕조와 아바스 왕조를 비교하는 것도 시험 문제로 단골 소재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바스 왕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을 한컷 그림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은 우리라고 하는 거를 만드는 정체성이기도 하지만 너와 나를 구분 짓는 요소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개의 민족, 민족이 다르면 보통 다른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종교가 같으면 이걸 아우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대표적으로 이슬람교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래서 튀르키예라든지 이라크, 이란, 물론 정확한 이슬람교의 종파는 조금씩 다르지만 이슬람교라고 하는 공통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통일적인 왕조로 유지될 수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종교는 아무튼 우리를 묶는다. 반대로 다른 종교와의 갈등을 만들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종교 믿어라고 하면서 개종을 강요할 때나 너네 종교 싫은데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충돌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전쟁의 과정까지를 포괄할 수 있는 게 바로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로 힌두교의 발전과 확산을 배워볼 건데요. 힌두교에서 힌두라고 하는 거는 인도라는 뜻이거든요. 즉 인도의 종교를 힌두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던 인도의 역사, 간단하게 한번 흐름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도 문명에서 여러분들 어떤 거 배웠었냐면, 하라파와 모헨조다로라고 하는 도시 배웠었죠. 굉장히 발전된 계획 도시였고, 이런 도시를 만들었던 그 원주민을 습격했던, 공격했던 그 민족이 바로 아리아인이었습니다. 아리아인이 원주민을 제압하고 이 인도 문명을 통치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만들었던 통치 체제가 되게 중요했다고 했는데, 바로 철기와 카스트제, 그 다음에 브라만교라는 것이었습니다. 철기라고 하는 거는 강력한 경제력, 강력한 군사력을 의미하는 거고, 카스트제는 신분제로서 약간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지배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카스트제의 가장 상위에는 브라만이라고 하는 사제가 있었는데 그 사제를 중심으로 브라만교라는 게 만들어졌었죠. 자, 근데 여러분들, 카스트제도는 신분제를 너무 가혹하게 적용했기 때문에 많은 불만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등장했던 것이 바로 고타마 시타르타가 만들었던 불교라는 종교입니다. 자, 고타마 시타르타가 해탈을 한 거죠. 깨달음을 얻게 되면서 석가모니라고 하는 칭호를 받습니다. 석가라고 하는 거는 부족의 이름이고, 모니는 성인이라는 뜻인데, 석가족의 성인, 바로 석가모니가 만들었던 불교가 등장하면서 인도 종교가 큰 변화를 발생하게 됩니다. 변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카스트제라고 하는 거를 반대하는 종교인 불교가 등장했다라는 거죠. 그 이후로 등장했던 마우리야 왕조는 이 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활용해서 통치하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아소카 왕이 이 상자부 불교라고 하는 걸 바탕으로 이제 통치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침입으로 인도가 혼란스러웠고, 이 혼란을 극복했던 국가가 쿠샨 왕조였습니다. 쿠샨 왕조에서는 카니슈카 왕이 대승불교라고 하는 걸 발달시키면서 통치체제를 완성시켰죠. 자, 상자부 불교랑 대승불교 비교할 줄 아셔야 되는데, 상자부 불교는
나의 해탈, 나의 깨달음이 중요한 거고요. 대승불교는 우리 모두, 일반적인 대중들도 해탈할 수 있게끔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이때까지 막후까지 배웠는데, 막후굽의 마지막 굽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4세기경에 굽타 왕조가 분열되어 있었던 인도 북부를 통일하게 됩니다. 이때 등장했던 왕이 찬드라 굽타 2세입니다. 여러분들 좀 예리한 친구들은 아실 거예요. 바로 이 마우리아 왕조를 건국했던 사람도 찬드라 굽타인데, 굽타 왕조를 건국했던 사람도 찬드라 굽타예요. 약간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사람은 찬드라 굽타 마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이고, 성이 마우리아고요. 이 사람은 찬드라 굽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가문 사람. 아무튼 구분하셔야 되고요. 찬드라 굽타 2세 때 북인도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최대 영토를 확보합니다. 이때 활발한 해상 무역으로 경제적 번영을 누렸고, 특히 사산왕조 페르시아, 동남아시아, 중국 등과의 교류를 활발하게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던 바닷길 기억나시나요? 인도양 무역. 그거를 바탕으로 굽타왕조 발전했고요. 세태도 어떻게 하게 됐냐면, 이제 이민족이 침입하고 왕위계승을 둘러싼 내분으로 쇠퇴하게 되면서 6세기경에 멸망하게 됩니다. 이게 동서교육로 중심에 있는, 이제 교육로 중심에 있는 국가들은 아무래도 다른 나라와의 교류가 용이한 만큼 이민족의 침입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굽타 왕조도 동서교육로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만큼 이민족의 침입이 잦았던 거죠. 자, 굽타 왕조의 영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더스 강이고요. 갠지스 강인데, 갠지스 강을 중심으로 만들었던, 성장했던 나라가 굽타 왕조였습니다. 자, 굽타 왕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힌두교라고 하는 종교가 발전했다.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요소들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들 체크를 꼼꼼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힌두교, 브라만교라는 게 있을 거고, 불교라는 게 있었죠. 브라만교는 카스트제를 옹호하고, 불교는 카스트제를 반대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 그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브라만교에서도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여러 민간 신앙과 당시 인기 있었던 불교의 사상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자, 그래서 힌두교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냐면, 브라만교를 바탕으로 불교와 민간 신앙이 융합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많은 인도의 민간 신앙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힌두교라고 하는 종교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자,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힌두교에 3명의 신이 있는데, 바로 브라흐마, 비슈누, 시바라고 하는 신입니다. 브라흐마가 창조하고, 비슈누가 유지하고, 시바가 파괴한다 라고 하는 그 3명의 신인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 비슈누라고 하는 사람은, 신은 유지를 관장하는 신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왕들이 나는 비슈누의 환생이야 라고 하면서 인도를 통치하게 됐던 거죠. 근데 이때 좀 흥미로운 건 어떤 거냐면, 힌두교가 불교가 인기 많으니까 불교의 요소를 받아들이면서 석가모니도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석가모니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비슈누의 아홉 번째 화신이다. 즉,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비슈누가 인간의 모습으로 등장한다라고 하는 게 화신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석가모니는 아홉 번째 비슈누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도입한 거죠. 그러니까 불교를 힌두교가 좀 많이 수용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근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힌두교라고 하는 종교 자체가 브라만교, 즉 카스트제를 옹호하는 브라만교를 중심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카스트제에 따른 신분 차별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카스트에 따른 의무를 강조하고 제사를 주관하는 브라만의 지위가 높아지게 됐다라고 하는 포인트. 즉, 너는 수드라면 수드라답게, 브라만은 브라만답게, 이런 각자의 지위에 맞는 역할을 강조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요, 만우법전이라고 하는 걸 정비하면서 힌두교도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됐고, 이러한 것들이 인도인의 생활 속으로 깊숙하게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왕실의 보호를 받으며 힌두교가 성장했다. 여러분들, 정치에서 종교를 보호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가장 큰 요소는 많은 대중들이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대중들이 믿고 있으면 이 종교를 보호하고 종교의 후원자가 되면 아무래도 대중들의 지지를 끌어내기가 좋잖아요. 원래는 불교가 이러한 역할을 했는데, 이제 힌두교가 불교의 역할을 이어받아서 흡수하면서 대중들한테 많은 인기를 받았고, 왕실의 후원과 보호를 받으면서 급속하게 성장하게 됐던 것이죠.
자, 그래서 만우법전 한번 보겠습니다. 빛나는 존재는 이 모든 세상을 지키기 위해 각각 타고난 의무를 정하였다. 타고난 의무를 정했대요. 브라만에게는 배달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과 제사를 주관하는 일을, 크샤트리아에게는 백성을 지키는 일을 정해주었다. 가축을 보호하고 농사짓는 일, 상업, 금융업은 바이샤의 일로 정하였고, 수드라에게는 억울해하지 말고 새 신분의 사람들에게 봉사할 것을 정해주었다. 각자에 맞는 업이 있다. 업에 맞게끔 생활해라. 사회 질서를 유지하게끔 그 카스트제를 위배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걸 약간 반대한 거죠. 그래서 만우법전이 인도인들의 그런 정신세계에 깊숙하게 들어왔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인도 고전 문화도 함께 발달하게 됩니다.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발전으로 인도 고유의 특색이 강조되는 문화가 발달됐고요. 산스크리트어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인도 고전 문화의 황금기를 맞이했던 시기가 바로 굽타 왕조 시기입니다. 자, 대표적인 문학으로는 마하바라타, 바라타족의 전쟁 일대기고요. 라마야나는 왕자 라마의 그런 모험담을 담은 그런 소설입니다. 자, 인도의 전설과 신화를 담은 산스크리트 문학이 발달했고요. 미술로는 간다라 양식과 인도 고유의 양식이 어우러지면서 굽타 양식이 발달합니다. 이때 아잔타 석굴사원, 엘로라 석굴사원 같은 이제 불상과 벽화가 이제 불교 미술도 함께 발전하게 됐던 것이죠. 자연과학으로는 뭐 영의 개념, 십진법의 개념, 그 다음에 원주율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잔타 제1석굴의 보살벽화 그림입니다. 아직까지 굽타 왕조 때도 불교는 여전히 인기가 많았어요. 힌두교가 많이 올라왔을 뿐이지.

자,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닷길에 따르면 서역에서 서아시아, 인도, 그리고 중국을 연결하는 통로에 있는 가장 중요한 길목이 동남아시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문화가 이쪽으로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동남아시아에는 인도의 문화, 서아시아의 문화, 중국의 문화가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한번 볼게요. 동아시아 왕국들이 인도와 중국의 연결 지역에 위치했고, 중개무역으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으면서 번영하게 됩니다. 자, 불교와 힌두교 등의 인도 문화와 한자, 자, 끊어드릴게요. 한자, 유교 등 중국 문화의 영향, 그리고 이슬람교까지 유입되면서 다양한 문화가 공존되었던 시기가 지역이 바로 동남아시아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베트남에 가보면 유교의 이제 사원인 문묘가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뭐 이런 이슬람교와 뭐 여러 가지 종교들의 사원들도 함께 있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산왕조 페르시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페르시아 배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 페르시아의 우리 풀네임이 뭐였죠? 여러분들, 대단합니다. 말했다면 정말 대단한 건데,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라고 불렀었죠. 근데 여기는 사산 왕조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는 페르시아인데, 뭔가 좀 달라요. 어떤 느낌이냐면, 앞에 있는 페르시아, 뒤에 있는 페르시아가 너무 이름이 같으니까, 좀 구분 짓기 위해서, 가문의 이름을 딴 왕조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즉, 앞에 있던 페르시아는 아케메네스 가문이 다스렸던 페르시아고, 여기는 사산 가문이 다스렸던 페르시아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제가 가르치는 반에 우진이가 두명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우진이라고 하면 두명다 돌아봐요. 그렇다고 성을 붙이면 학생들이 제가 화낸 줄 알고 좀 당황을 하거든요. 제가 앞 글자의 이니셜만 따서 K 우진, J 우진이라고 임의로 붙이는데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페르시아인데 사산 왕조가 다스렸던 페르시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국 한번 보겠습니다. 3세기 초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부흥을 내걸고 건국했습니다. 페르시아를 다시 한번 건국하겠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건국되었던 거죠. 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인더스 강까지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서아시아부터 인도 문명까지 연결되는 로마 제국과 경쟁하였으며 동서를 잇는 중개무역으로 번영했다고 합니다. 비단길이 연결되는 그러한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자, 하지만 비잔티움 제국과의 잦은 전쟁과 내부 반란으로 결국 쇠퇴하게 됐고 그 뒤에 등장하게 되는 종교인 이슬람 세력의 공격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는 국가가 바로 사산왕조 페르시아입니다. 자, 서아시아 흐름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여러분들. 기억 가물가물 하시죠? 일단 메소포타미아 문명 배웠는데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개방적인 지형으로 인해서 현세적인 세계관 갖고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통일했던 국가가 아시리아인데 아시리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강압적으로 통치했어. 피정복민들을 되게 못 살게 굴었기 때문에 이 피정복민들이 반란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뒤를 이어서 등장했던 나라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입니다. 바로 키루스 2세의 관용적인 정치, 그 다음에 다리우스 1세의 여러 가지 통일 정책을 기억해야 하면 되는데, 자, 그래서 이 다리우스 1세 여러분들 꼭 기억하라고 했었죠. 왕의 눈, 왕의 길, 뭐 이런 것들. 자, 근데 이 다리우스 1세가 메소포타미아 세계와 이집트 세계, 그리고 튀르키예까지 다 정복을 했는데, 유일하게 정복하지 못했던 세계, 그리스 세계가 있었죠. 그래서 그리스 세계를 무리하게 원정하려다가 결국에 쇠퇴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침입으로 인해서 페르시아가 멸망하게 되고요. 그 뒤를 이었던 나라가 파르티아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파르티아는 다리우스 1세의 페르시아와 다르게 되게 지방 분권적이었어요. 즉, 지방에서 힘센 친구들이 내가 제일 세, 왕이 말하면 잘 듣지 않는 그런 체제였다라는 거죠. 자, 여러 명의 이제 지방에서 강한 그런 호족들이 있었을 텐데 그 호족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사산왕조 페르시아를 건국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사산왕조 페르시아는 파르티아를 멸망시키고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부활시키겠다라는 명목으로 건국되고 발전했던 그런 나라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멸망됐었죠. 자, 사산왕조 페르시아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는요, 바로 조로아스터교를 국교화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리우스 1세도 조로아스터교를 보호했었는데 더 나아가서 사산왕조 때는 조로아스터교를 국교화시켜서 사상을 통일했고요. 그리고 중개무역으로 번성했고요. 유리공예

와 금속 세공 기술까지 발달하면서 유럽, 이슬람 세계, 동아시아 세계까지 전파되었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료는 가의 샤프르 1세가 로마 황제의 항복을 받아내는 모습을 새긴 부조이다. 가는 파르티아를 멸망시켰대요. 그 다음에 로마 제국과 경쟁하며 세력을 확장하였다고 합니다. 자, 이 국가는 사산 왕조 페르시아죠. 자, 1번 서로마 제국을 멸망시켰다. 아직 배우지 않았고요. 중개무역으로 번성하였다. 맞습니다. 마라톤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그리스 세계고요. 엘로라 석굴 사원을 건설하였다. 구타 왕조입니다. 다리우스 1세 때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입니다. 여기서 제일 헷갈리는 요 포인트가 이 5번이 제일 헷갈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산 왕조, 아케메네스 왕조 구분하는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종교가 바로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부분 잘 체크하세요. 자, 이슬람교가 성립되게 되는 계기는 새로운 교역로의 발달부터 봐야 됩니다. 6세기 후반에 사산왕조 페르시아랑 비잔티움 제국이 너무 심하게 싸웠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 사용되던 교역로가 좀 쓰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때 새로운 교역로가 발달되게 되었고, 아라비아 반도,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그쪽에 서쪽에 메카라고 하는 지역과 메디나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 이 도시가 굉장히 번성하게 됩니다. 네, 번성하게 됩니다. 자, 소수의 귀족이 무역 이익을 독점하면서 빈부격차가 되게 심해졌고요. 교역로를 차지하려는 전쟁이 빈번해지면서 이 지역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새로운 교역로가 발달되었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사산왕조 페르시아랑 비잔티움 제국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원래 교역로가 있는데 이 교역로를 못 쓰게 되니까 새로운 교역로, 아라비아 반도를 통하는 교역로가 발전되게 됐고 그 과정에서 메카랑 메디나라고 하는 도시가 크게 성장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슬람교라고 하는 종교 어떻게 성립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세기 무렵에 메카의 상인이었던 무함마드에 의해서 정립됩니다. 여러분들, 무함마드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이제 어떤 회사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회사에 좀 CEO 같은 분이 이제 여성분이었는데 연상이었거든요. 그 연상의 이제 사장님과 결혼하게 되면서 굉장히 부유한 삶을 살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너무 부유하니까 좀 일반적인 그런 돈에 관심이 없고 명상, 내가 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무함마드에게 천사가 찾아옵니다. 천사가 찾아오면서, 우리 알라께서 너한테 새로운 가르침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무함마드가 깨달음을 얻게 된 거죠. 그런 깨달음을 정리해서 만든 종교가 이슬람교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이슬람이란 뜻 자체가 알라를 숭배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알라를 숭배하는 종교라는 뜻인데, 알라라고 하는 개념이 좀 어렵죠. 그냥 율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율신이 있고, 그 유일신이 무함마드라고 하는 예언자한테 말을 전하게 되면서 무함마드는 유일신의 말을 전달하는 예언자 겸 선지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무함마드는 이슬람교를 만들면서 우상 숭배를 배격했고요. 모든 인간은 유일신인 알라 앞에서 평등하다고 주장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말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세력이 누구였을까요? 당연히 신분제상에서 높은 위치에 있었던 귀족들이었을 겁니다. 귀족들이 야, 당연히 높낮이가 있는데 감히 알라 앞에서 평등하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고 하면서 이 무함마드를 되게 싫어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 메카 귀족들의 탄압으로 인해서 무함마드가 메카에서 메디나로 옮기게 됩니다. 이 사건을 이슬람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보는데 헤지라라고 부르는 그런 사건입니다. 자, 근데 무함마드가 이제 메디나에서 세력을 잘 키웁니다. 통치를 잘하면서 이 메디나를 강력한 국가로 만들었고 결국 역으로 메카를 정복하게 되면서 이슬람교를 확산시키게 됐는데 아라비아 반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서 이슬람교는 확산되게 되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문제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무함마드가 후계자를 정하지 않고 사망했다라는 점이에요. 자, 무함마드의 후계자를 놓고 두 가지의 의견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하나는요, 무함마드의 혈통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제 움직임과 하나는 종교적인 가르침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두 가지의 목소리로 쪼개지게 됩니다. 자, 결국에 무함마드 사후에 이런 논쟁이 계속 일어나게 되거든요. 결국에 누가 이기게 되냐면

시대의 종교 정책에 있었습니다. 정복지의 주민이 지지야라고 하는 세금, 그러니까 인두세라고 하는 걸 내면 신앙의 자유를 인정했고요. 대신에 이슬람교 믿으면 세금 좀 깎아줄게 라고 하면서 이슬람교의 개종을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좀 꼬드겼다라는 거죠. 세금을 좀 내기 싫었던 백성들은 이슬람교로 개종하는 경우가 있었겠죠. 자, 그러면서 이슬람교가 빠르게 확산됐는데 이 부분이 좀 중요한 포인트니까 여러분 체크를 해놓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정통 칼리프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게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냐면 마지막 칼리프였던 알리가 암살됐다라는 겁니다. 알리가 누구냐면 무함마드의 사위인데 무함마드의 초기 때부터 옆에서 열심히 전쟁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자, 근데 이 인물이 여러 논쟁과 전쟁 때문에 암살을 당하면서 다음 지도자를 누구로 선출할까 이런 고민이 계속 이어졌다라는 거죠. 그 고민이 무함마드 사후의 고민에 이어 연장선입니다. 그러니까 목소리, 그러니까 무함마드의 목소리, 말과 행동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파와 혈통이 중요하다라고 한두 가지 파로 쪼개졌다라고 했는데 이 중에서 수니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그 순나라고 하는 전통을 강조하는 거죠. 종교적인 목소리가 더 중요하다. 반면에 시아파는 알리의 후손들만 지도를 할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슬람 종파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슬람 세계의 가장 큰두 개의 분열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 중에서 더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게 수니파입니다. 그래서 다수니까 수니파. 그리고 시아파는요, 이란이 가장 이제 종주국 같은 국가라고 볼수 있는데 이제 이란이 옛날 이름이 페르시아거든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시아라고 해서 이란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두 가지 세력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자, 이 중에서 우마이야 가문이 알리를 몰아내고 칼리프에 세습하게 되는데 이 우마이야 가문은 무함마드의 혈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수니파에 가깝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이들은 현재 시리아인 다마스쿠스를 수도로 삼으면서 성장을 하게 됐고요. 그 우마이야 왕조가 멸망하고 세워진 아바스 왕조는 이제 비아라빈의 도움을 받아 건국되었던 나라인데 현재 이라크의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런 국가였습니다. 자, 이 부분 비교하는 거 중요하니까 체크 잘 하시고요. 우마이야 왕조 먼저 보겠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 북아프리카, 유럽의 이베리아 반도까지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있는 그 지역까지 세력을 확장했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마이야 왕조가 어떻게 통치했는가에 있습니다. 이들은 아랍인들이었기 때문에 아랍인들을 적극적으로 우대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당연히 비아랍인이고 이슬람교도는 나도 이슬람인데 왜 아랍인이 아는 이유로 나 차별받아? 불만이 커지게 됐을 것이고 결국에 그들의 불만이 결국 많이 많이 모여서 멸망당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바스 왕조는 이러한 비아랍인들의 도움을 통해서 우마이야 왕조를 멸망시키고 건국되었던 나라입니다. 자,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일단은 아랍인 우대 정책을 폐지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두 개가 시험 문제 내기 너무 좋죠. 비교하기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비아랍인도 군인과 관료에 등용하면서 적극적으로 이제 왕국 안으로 들어오게 됐던 것이죠. 자, 이 아바스 왕조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가 어떤 거였냐면 당나라와 탈라스 전투라는 걸 벌이게 됩니다. 여기가 동서 교역로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을 두고 싸웠던 전투인데 여기서 아바스 왕조가 승리하게 되면서 동서 교역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됐고 굉장히 많은 경제력을 이제 회복할 수 있었다. 확보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바스 왕조는 13세기 몽골의 침입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자, 보면은 이제 이슬람 제국입니다. 처음에는 메카와 메디나에서 출발했던 이 이슬람 제국이 점점 확대가 돼서 서쪽에 이베리아 반도까지, 동쪽으로는 거의 인더스 강까지 확대가 됐던 엄청나게 큰 이슬람 제국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아바스 왕조 이후에도 이 이슬람 제국이 유지된 게 아니고 분열되게 되거든요. 자, 첫 번째로 후 우마이야 왕조입니다. 멸망한 우마이야 왕조 일부 세력이 이베리아 반도로 도망을 갔던 거죠. 어디로? 여기로. 그래서 여러분들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가면 여전히 이슬람 문화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후 우마이야 왕조가 지배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파티마 왕조가 있는데 이 파티마 왕조는 시아파가 건국한 나라인데 어디에 건국했냐? 이집트에 건국한 나라입니다. 여기요. 자, 그래서 이슬람 세계가 아바스 왕조가 통일하자마자 또 분열하는 그런 혼란을 겪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이슬람 왕조로 옳은 것은? 자, 여러분들,
이슬람 왕족 잘 기억해야 되는데 시험에 가장

0: 말이 나오는 게 우마이야 왕조랑 아바스 왕조 비교하는 거 말이 나와요. 그 중에서도 통치 방법을 가지고 구분하는 문제 말이 나오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비아랍인의 도움으로 건국되었다. 자, 여러분들, 우마이야 왕조는 아랍인 우대 정책을 펼쳤고요. 아바스 왕조는 그러한 정책을 폐지시켰죠. 자, 그러니까 비아랍인의 도움을 받았다라는 것 자체에서 아, 이거 아바스 왕조구나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아랍인 중심의 차별 정책을 없애서 비아랍인에게 부과하던 세금을 면제시켰고요. 비아랍인도 갈리나 군인으로 등용하면서 이슬람 제국으로 발전했다. 이 제국은 바로 아바스 왕조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슬람교까지 다 배우게 됐는데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역사를 조금씩 더 좋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역사 수업 어떠셨나요? 자, 여러분들, 언제나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복습입니다. 끝났다고 바로 교재를 덮지 마시고 언제나 복습까지 이어서 하시고 문제까지 푸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늘 행복하세요.
1: "군산 원도심의 골목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첫째는 거울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습니다. 이 시간이 둘째는 너무 지루합니다. 둘째의 아내입니다. 남편과 형제들이 먹을 점심을 쌉니다.

손녀를 돌보는 건 아버지 몫입니다. 뭐든지 빠릿빠릿한 셋째입니다. 어머니는 말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할 말은 얼굴에 다 쓰여 있죠. 새 아들이 서둘러 일을 나가면 이제부턴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미얀마에서 두 번째로 큰 호수. 5월 말, 이제 막 우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물이 얕아질 대로 얕아져 고기가 잘 안 잡히는 때입니다. 새 아들은 어부입니다. 특이한 게 배 앞머리에 서서 한 손과 한 발로 노를 젓습니다. 발로 노를 저으면 손으로는 그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쉿소리를 내면서 동시에 노로 강바닥을 칩니다. 놀란 고기가 도망치다 그물 속으로 들어가죠. 이 호수에서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고기잡이입니다.

0: 첫째는 중학교 2학년까지 다니고 어부가 됐습니다. 둘째는 중학교 3학년까지 다녔습니다. 셋째도 곧 형들을 따라 어부가 됐습니다. 그걸로 학교는 끝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어부였고 할아버지도 어부였습니다. 호수에서 태어난 남자들의 운명 같은 거죠. 아버지는 할아버지에게서 고기 잡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버지는 그 기술을 다시 아들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막내까지 어부가 된 후 아버지는 일을 그만뒀습니다. 점심시간에 맞춰 호숫가 빈집을 찾습니다. 오전 내내 아들들은 말도 없이 고기만 잡았죠.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일하니 아들들은 서로에게 가족이자 친구이자 사회입니다.
1: 막내? 막내가 실내 고기 생선 제일 잘 잡아요?
0: 제일 잘 잡는 아들에게 제일 작은 그물을 줬다는 게 맞을 겁니다. 형은 요즘 연애 중입니다. 실력도 실력이지만 성격도 다른 셋이 어떻게 함께 일하나 싶습니다. 호수 바깥으로 가보고 싶지 않냐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세상의 전부가 여기에 있을 뿐입니다.

0: know that I'm in China now. I'm in India. But they are such a lot.
1: 어부의 아이들이 첫 그물을 들어올릴 무렵 묘민투는 투어 준비를 합니다. 먼저 배를 청소합니다. 묘민투는 보트 회사 직원입니다. 이 보트는 영업용 택시 같은 겁니다. 보트 운전수는 사람을 기다립니다. 주로 외국인 관광객입니다. 관광객이 늘면서 호수는 참 많이 변했습니다. 호텔과 식당, 그리고 묘민투처럼 관광 보트 기사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손님이 오면 수다를 떨던 친구들이 하나씩 일어섭니다. 기다리는 시간도 일하는 시간이라는 것쯤은 압니다. 영국에서 온 관광객과 가이드가 오늘 묘민투의 첫 손님입니다. 영어 한마디가 아쉬운 순간입니다. 학생 때 열심히 안 한 게 슬며시 후회되기도 하죠. 11살에 처음 운전을 배우고 13살에 직업 운전수가 됐습니다. 물길은 훤합니다.

묘민투는 이 호수의 아름다움을 잘 모릅니다. 태어나서 호수 밖을 나간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한테 배운 호수는 그저 길입니다. 그때가 11살입니다. 지금은 익숙한 길이지만 다 똑같아 보여서 무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묘민투도 아버지가 학교였습니다. 13살에 미련 없이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지금은 일레호수 여느 아들들처럼 가족을 부양합니다. 모든 것이 물 위에 있는 곳. 묘민투의 동생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꿈은 카메라 감독입니다. 뭘 해도 영어는 꼭 해야 한다고 형이 여러 차례 당부했죠. 교육비가 거의 무료인데도 상급 학교 진학률이 낮습니다. 학교에선 당장 먹고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죠. 아이들이 학교에 머무는 시간은 짧습니다. 13살. 형이 보트 운전수가 됐을 때 꼭 이 나이였습니다. 카메라 감독과 보트 운전수. 아직은 시간이 있습니다. 호수 위에는 또 밭이 펼쳐집니다. 수심이 얕은 물 위에 띄운 밭입니다. 배를 이용해 밭을 끌고 다니며 농사를 짓습니다. 토마토는 물론이고 호박, 고추, 웬만한 건 다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전통배를 장난감처럼 몰고 다닙니다. 아이들은 걸음마를 떼자마자 헤엄치는 법을 배웁니다. 육지로 가면 오히려 멀미가 난다는 그야말로 물의 아이들입니다. 호수 주변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인타족입니다.

물에서 태어나 물 위에서 생을 마감하는 호수의 자손들.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매우 두텁고 우더른에 대한 존경심도 깊습니다.

0: 양어장이 딸린 집. 집은 긴 말뚝을 박은 다음 대나무 벽을 붙입니다. 돼지우리도 있습니다. 10개월 정도 키우면 목돈이 됩니다.
1: 你都叫了么玩意呗？我啊，看那拉稀尿子卡，不等叫的话，哎，你变哪来提？哎呦，都我怕那个里亚路嘞，喂，还喂不得，还变不了，就要喂了变提。
0: 미얀마는 대가족이 한 집에 삽니다. 1년 전, 둘째 며느리가 들어온 뒤로 살림살이가 표가 납니다. 집집마다 불단이 있는데 국민 90%가 불교 신자입니다. 딸과 며느리는 재봉질로 살림에 보탭니다. 200원 남짓하는 가방을 하루에 30개 정도 만듭니다. 쭈쭈아이는 남편보다 8살 연상으로 결혼할 때 소동이 있었습니다.
2: 아싸도 那都保姆都还在了，那要那保姆都那边苦起来。苦起来，那人那边了，对呀，阿皮在那哭。阿皮那时候对嘛，阿皮咪，然后你姑娘都养了，阿都都，然后阿皮咪有老舅，没事不要叫他去。
0: 한 달에 한 번은 꼭 절에 갑니다. 미얀마 불교는 개인의 해탈을 중요시 여기는 종교라기보다는 생활입니다.
2: 你在路上，哎，你等我说，你们等你来路上，哎，你做啊，哦，不，你们阿母你要第二家里要表姐，还是怎么着？照不？阿哥，阿姑哟，哈，怎么着？照不？阿姐，他妈，哦，带来没事，哎，你别不忙，我到下了，你们等你，等你哈，母咪多嘛事了，输赢家不？家没有嘛事了，你们。

0: 이런 날이면 집에 남은 가족의 신경은 호수로 갑니다.
1: 안디에미아라마오

이렇게 고기를 못 잡는 날이 생깁니다. 호수가 몸을 풀리는 시간. 아들들은 다시 고요함을 기다립니다. 보트 투어도 취소됐습니다. 보트 회사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입니다. 묘민투가 여기서 산 지 3개월 반입니다. 10대부터 묘민투 아버지 나이 때까지 다양한 연령들이 있습니다. 비가 떨어지면 마음이 집으로 달립니다.

아들들에게 내준 뒤 아버지는 발이 묶였습니다. 할 일이 없어진 대신 걱정이 늘었죠. 발달린 아들들에 대한 걱정입니다. 불교에서는 가지 말아야 할 곳도 많고 술도 안 됩니다. 아버지의 잔소리는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살생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술 마시지 말라. 다섯 가지 계율은 날 때부터 뼛속에 박힙니다.

먹고 사는 일이 계율을 어기는 일이라서 어부의 마음은 괴롭습니다. 이 물고기 대신에 살아간다는 생각. 그런 생각이 들면 호수 바깥 세상이 치고 들어옵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살면 이 생은 힘들어도 다음 생은 좋은 곳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 믿음이 아들의 평생을 호수에 붙잡아둡니다.

0: 보트 운전수가 된 뒤론 투어 끝나고 오직 이 시간만이 자유롭습니다. 보트가 생기면서 그도 이 호수에 발이 묶였습니다. 어부 막내도 아버지와 형들처럼 그 운명을 받아들였습니다. 배에 기름이 떨어져 살아왔습니다. 한 병에 700원. 배 한 척에 하루 한 병씩 듭니다. 기름값에 쌀값, 담뱃값. 적어도 배 한 척당 만 원은 벌어야 수지가 맞습니다.
1: 딜러 신용감이 아닌 네 두두와 니어 그리고 어머니 날로 비와 아수가 딩님이 아닌 논니 시대요 두두와 아주 좋은 니어 막

부들이 많아지면서 물고기가 많이 줄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부였을 땐 지금처럼 경쟁이 심하지 않았죠. 솔직히 다른 일을 생각 안 해봤다면 거짓말입니다. 오후 6시. 잡은 물고기를 헤아릴 때입니다.

0: 배 하나에 오늘 하루의 노동을 싣고 시장에 갑니다. 하루의 거의 끝에 잠깐의 휴식. 물고기를 사러 나온 도매업자의 배입니다. 오늘 고기 잡은 배들이 줄을 섰습니다. 물고기의 무게를 재고 돈으로 바꿉니다. 어부 셋이서 하루 종일 잡은 고기가 이만큼입니다. 막내의 심정이 야박한 저울을 따라 출렁입니다. 시세는 그날 그날 다릅니다. 오늘은 1비스, 1.63kg당 1,500원입니다.
1: 상하야 아마. 상하. 나똥. 나똥이야.
0: 2만 원을 받아들고 어부 형제들이 집으로 갑니다. 하나의 세계에서 또 하나의 세계를 넘어가는 기호처럼 아들의 배들이 경계를 넘는 시간입니다.

아들의 모터 소리는 다릅니다. 집으로 오는 소리는 느려지다가 결국은 멈추죠. 저녁거리로 물고기 몇 마리를 남겼습니다. 불안과 기다림이 끝나고 사람 사는 집처럼 소란해진 저녁. 번 돈은 언제나 다 아버지에게 드립니다. 아버지도 할아버지에게 그렇게 했죠. 아버지보다 아들이 더 실망했습니다. 아들의 어깨에 가족의 무게가 얹힙니다.

집을 떠난 후 아들은 가끔 기별 없이 찾아옵니다. 아들의 배가 우는 소리. 아버지가 일하던 시절 묘민투도 동생들처럼 집 앞에 나와 기다렸습니다. 어느새 아버지 같은 형이 됐습니다. 돈 버는 형이 오면 동생들에겐 좋은 날입니다. 언젠가는 짓게 될 새 집을 동생은 여러 번 고쳐 그립니다. 비가 새지 않는 집 위로 밤새 비가 내립니다.

다음 날입니다. 호수는 거짓말처럼 잠잠합니다. 어부 삼형제의 배를 만났습니다.

묘민투와 어분의 막내는 친구 사이입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사투리가 나옵니다. 더 명랑해진 묘민투. 막내는 어릴 때처럼 수줍습니다. 한때는 자주 만났습니다. 그땐 둘 다 어렸고 또 학교에 다녔었죠.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풍경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여기 있습니다. 누군가 바깥 세상을 물어와도 아들들의 호수는 어제처럼 말이 없습니다.

교육방송 52년, 공사 창립 26주년. 2000년 EBS는 새천년을 맞아 4세대 교육 허브로 도약을 꿈꾸며 학교교육 보완과 평생교육, 그리고 민주적 교육 발전을 목표로 대한민국 교육공영방송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난 50여 년간 혁신적인 교육 콘텐츠를 끊임없이 선보인 EBS. 2026년 EBS는 AI 혁신으로 제도약이라는 경영 비전을 설정하고 AI 시대에 발맞춰 공영방송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인문계양 대기획, AI 고전, 역사를 바꾼 100책, 초등학생 대상 역사 드라마 AI 인물 한국사, 혁신적 비주얼의 AI 드라마 부활 수업과 EBS 청소년 문학관, 신진 제작자와 청년들의 큰 관심을 모은 AI 애니메이션 공모 및 선정작 방송 등 AI 기술을 전면 활용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시대적 화두를 고민해보는 AI 사피엔스,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춘 처음 배우는 AI 등 EBS의 제작 노하우로 대국민 AI 역량 강화에 주력합니다. 글로벌 코믹 개발에 도전하는 과학 생존 리얼리티 최후의 인류, 글로벌 테크 기업과 협업으로 공연 확대 및 신인 뮤지션 발굴에 나서는 스페이스 공감, 헬로 루키, 세계 석학들이 함께하는 지식 콘텐츠의 대명사,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여섯 번째 시즌 등 세계 속 K-교육 콘텐츠의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EBS는 국내 최초 어린이 철학 토론 프로그램 어린 철학자와 부모의 첫 성교육 등을 통해 AI 시대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인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평생교육 콘텐츠 역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집 다큐 청춘 경로의 재구성, EBS 다큐 프라임 암 전쟁은 끝났다, 생각의 멸종 등을 통해 사회적 과제와 해법에 대한 탐구를 지속하고자 합니다. 또한 세상을 뒤집고 글로벌 아빠찾아 산만리 등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사회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겠습니다. 학교 교육 분야에서도 EBS는 고품격 초중고 강의 콘텐츠 개발 및 AI 기반 학습 멘토링, 전국 100여 곳의 자기주도 학습센터 운영으로 공교육 보완 및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대한민국 미래 교육 트렌드 역시 이끌어갑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EBS는 한국 PD대상 3관왕 및 휴스턴 국제영화제 5개 부문 수상 등 다양한 작품들이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해온 52년, EBS는 앞으로도 교육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책임을 다해 수신료의 사회적 가치, 그 이상을 증명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출로 정리하는 영문법, 기출로 영문법 송현입니다. 만화생장이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또 설레는 마음으로 새로운 챕터를 공부하는 시간이고요. 오늘의 챕터 주요 내용은 바로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수동태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먼저 살펴볼 건데, 수동태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잠깐 생각을 해볼게요. 수동태라고 하는 건 문장의 주인공이 동작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동작의 대상일 때 우리는 수동태라고 하는 걸 쓴다.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BPP라고 하는 말이 막 떠오를 겁니다. 그리고 뭐 되다, 봤다, 당하든가 같은 의미도 떠오를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기본적인 내용부터 조금 심화된 내용까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교재 74쪽부터 나와 있는 유닛 1, 수동태의 의미와 형태부터 보겠습니다. 항상 이 태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능동태와 수동태를 얘기를 해요. 능동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문장의 주인공이 동작을 직접 하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게 능동태입니다. 근데 수동태로 만들 때는 이렇게 목적어를 문장의 주인공으로 써주고 행위자를 by 뒤에 위치해준다. 그리고 동사의 형태를 비동사, 그리고 PP로 써주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래 순서에 따라 수동태 문장을 만드세요라고 해서 이 규칙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특히나 주의해야 하는 건 스텝 2입니다. 동사를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로 만들어 줘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특히 기억해야 할건 바로 이 부분에 밑줄 그어볼까요? 비동사는 주어의 인칭, 그리고 수를 잘 봐야 한다. 그리고 시제도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능동을 수동으로 바꾸는 이 훈련은 사실 수동태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글을 읽는다면 수동태로 쓰인 문장을 이미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훈련하는 건 무엇 때문이다? 기본적인 구조와 의미를 파악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거고,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도 능동을 수동으로 바꾸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돼요. 여기 주의사항만 한번 볼게요. 수동태로 쓸수 없는 동사들을 기억하라 라고 해서 목적어, 즉 행위의 대상이 없는 자동사가 있습니다. 이 자동사라고 하는 건 목적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말들은 그 의미 자체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수동의 의미로, 수동태로 아예 쓸 수가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아래 나와 있는 소유나 상태를 나타내는 타동사도 마찬가지예요. 자, A번 문제부터 풀어보면서 수동태를 기본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볼게요. 빈칸에 알맞은 말을 채워서 수동태 문장으로 쓰는 겁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될건 크게 세 가지이다. 첫 번째, 비동사를 고민해야 되는데, 우리 비동사의 수를 생각을 해야 돼요. 수라고 하는 건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뭐냐면, 똑같이 비동사 얘기를 하는 건데, 시제예요. 시제라고 하는 건 시간 개념을 언어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현재인지 과거인지 아니면 미래이거나 혹은 다른 현재 완료나 과거 완료와 같은 형태인지를 잘 봐야 한다. 아니,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3번은 뭘까요?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과거분사예요. 과거분사는 현재 완료, 과거 완료 얘기하면서도 우리가 보았던 형태이죠. 그런데 특히나 비동사 뒤에 과거분사를 쓸때 많은 친구들이 과거분사를 놓쳐서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동사의 과거분사 형태가 무엇인지, 이 동사가 규칙동사인지 불규칙동사인지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줘야 합니다. 자, 1번 볼게요. 나는 창문을 깼습니다. 그 창문을 깼는데 창문 입장에서는 어때요? 참 억울하게 깨져 버린 거죠. 깨다라고 하는 그 동작의 대상이 된 겁니다. 항상 우리가 수동태를 써야 할 때는 문장의 동사와 그리고 문장의 주인공 사이에 의미 관계를 봐야 돼요. 창문이 그러면 깨졌습니다. 나에 의해서 깨졌다라고 할 때, 비동사의 수는 단수로 써야 될 거고, 그리고 시제는 과거 시제이죠. 그리고 break의 과거 분사형은 broken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형태는 was broken인 거예요. 이 순서대로 쭉 따라가면서 여러분들이 비동사 그리고 과거 분사 형태를 잘 써준다면 어렵지 않게 수동태 문장을 완성할 수 있다. 4번 볼까요? 부모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사랑받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I by my parents 사이에 비동사의 수는 이거 1인칭이니까 그러면 I am이라고 해야겠네요. 시제까지 맞춰서. 그리고 love는 규칙 동사라서 바로 과거 분사는 D만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I'm loved by my parents. 부모님께 사랑을 받습니다라고 해석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뒷부분에서도 정리를 하겠지만 수동태가 우리말로 해석이 참잘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그냥 능동의 느낌으로 해석해도 문제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부모님께 사랑받는다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위에는 창문이 나에 의해 깨졌다. 뭐 우리말로 해도 괜찮은 것 같지만 그냥 내가 창문을 깼다라고 머릿속으로 이해해도 괜찮은 겁니다. 물론 뭐 뉘앙스의 차이가 있고 뭐가 다릅니다라고 하지만 문장이 너무 길거나 복잡할 때는 그렇게 능동으로 접근해도 좋아요. 자, 뒤로 가볼게요. 밑줄 친 부분을 생략하여 수동태 문장으로 바꾸어 쓰라고 해요. by 다음에 행위자라고 하죠. 그래서 by 다음에는 명사. 그리고 만약에 뭐 인칭 대명사와 같은 말이 온다면 목적격의 형태로 씁니다. 그런데 많은 수동태 문장은 이 by 행위자를 생략해요. 왜 그럴까? 애초에 동작을 누가 했는지 그 행위자가 중요한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동작의 대상이 되는 그 목적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수동으로 써준 거고 많은 경우에는 생략을 한다. 근데 어떨 때 생략을 하냐면 일반적인 어떤 대상이 나오거나 혹은 누구인지 알수 없을 때 혹은 밝힐 필요가 없을 때 by 행위자를 생략을 해요. 여기서도 아르헨티나에서 사람들이 스페인어를 씁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스페인어가 사용됩니다라고만 그냥 해도 괜찮죠. 아르헨티나에서.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Spanish 현재 시제 그리고 수에 맞춰서 is 그리고 speak의 과거 분사형은 spoken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고 뒤에 장소에 해당하는 말만 써주면 돼요. By people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니까 여기 의도한 대로 생략을 하면 돼요. 자, 이어지는 C입니다.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 쓰래요. 수동태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될까? 동사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너는 공항에 제시간에 도착을 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이거면 도착되었다라고 하는 의미 자체도 어색하고요. arrive는 도착하다라고 하는 자동사입니다. 그 뒤에 목적어 자체가 없어요. 자동사라고 하는 용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의미를 생각해 봤을 때 동작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 자체가 없으니까 어떻게 써야 할까? were arrived라고 쓰는 게 아니라 단순 과거 형태인 arrived라고 써주는 거죠. 수동태로 쓰는 게 아니다. 5번 볼게요. 사과와 오렌지가요. was bought by my mom. 엄마에 의해 구입이 되었습니다. 우리 뭐 사줬다라고 여러분들 해석해도 물론 문제는 없지만 자연스럽게 구입되었다, 구매되었다와 같이 해석해도 괜찮고 잘 모르겠다 싶을 때는 아, 엄마가 샀구나라고 보셔도 돼요. 근데 무엇이 잘못

이었냐면 잘 봐요. was가 맞을까? 뭐 시제는 뭐 이렇게 본다도 괜찮지만 어때요? 문장의 주인공이 복수인데 was라고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was를 were로 바꿔주면 되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결국 수나 시제의 영향을 받는 건 바로 비동사라는 걸 다시 확인하면서 우리 이제 어디로 간다? D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문장을 수동태 문장으로 바꿔 쓰래요. 그러면 능동태에서의 주어부터 확인해 볼게요. poet. 시인입니다. 그 시인은요, 많은 poems, 시를 썼습니다. 라는 거죠. 그러면 문장의 목적어를 주어로 바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 비동사의 수와 시제, 그리고 과거분사의 형태까지 봐야겠죠. 복수이고 과거 시이니까 many poems were written by the poet 이라고 써주면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건이 부분이다. 그리고 by 다음에 행위자 놓치지 말고요. 자, 그다음 내신 기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수동태로 문장을 쓸때 빈칸에 알맞은 말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고르래요. 나는 그 셔츠와 청바지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옷의 입장에서는 착용이 된 거죠. 복수이고 과거이니까 무엇을 골라야 될까? were, one이라고 하는 걸 먼저 골라볼게요. 그럼 3번 아니면 4번이고, 그다음 그 식료품 점은요, 신선한 채소를 파는데 채소 입장에서는 판매가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와 과거 중에서 골라야 합니다. 바로 시제가 현재이니까 이렇게 정답을 3번으로 고르고 어디로 간다? 이제 워크북으로 가겠습니다. 수동태 문장으로 바꿔 쓰래요. 그러면 똑같이 바꿔주면 되고 시제와 그 수, 그리고 과거분사 형태에 유의해서 많은 차가요. 생산이 됩니다. 공장에 의해서요. 이렇게 잘 잡아주고 5번도 너는 didn't break the vase. 그 꽃병을 깨지 않았어. 그러면 너에 의해 깨진 게 아니야. 이번엔 부정의 의미까지 살려서 이렇게 쓰면 됩니다. The vase was not 꼭 써야 합니다. 아니면 축약해서 wasn't broken by you 라고 쓰는 거죠. 자, 이어지는 유닛 2는요. 사실 표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치사 by가 아닌 다른 전치사와 자주 사용되는 수동태의 관용 구문을 외우라고 하는데 이거 다 설명하면 여러분들 들을 거예요. 아, 뭐라는 거야? 너무 지루해 쉽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시간 내서 따로 공부해야 되는 거고요. 이미 알고 있는 단어들 다시 보고 또 모르는 단어, 표현들은 추가로 기억하는 겁니다. 바로 한번 문제 풀어오면서 하나씩 확인해 볼게요. 나름 그래도 다양한 표현을 접할 수 있게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전치사를 쓰래요. He is known. 그는 알려져 있는데요. 그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소설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설로 알려져 있어요라고 할 때는 for를 쓰는 거예요. Be known for 무엇으로 알려져 있다. 무엇으로 유명하다. 나는 관심이 있습니다. 고전 음악에 관심이 있다라고 할때 be interested in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쓰고요. 자, 계속 가볼게요.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으라는 건데 이 전치사를 잘 보면 돼요. 우리는 covered 덮여 있다는 겁니다. mud는 진흙이죠. 진흙으로 덮여 있습니다라고 할때 of 대신에 어떤 전치사를 써야 될까? with라고 하는 전치사를 쓰는 거예요. be covered with 무엇으로 덮여 있다? 그 배우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훌륭한 그런 performances라고 하는 거뭐 공연 혹은 수행 능력 이런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to가 아니죠. 이것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해야 되니까 이 to라는 건 누구에게 알려지다, 알려져 있다란 말이고요. 그러면 의미상 for를 써줘야 된다. 자, 내신 기출 보겠습니다. 표현만 잘 알면 돼요. 빈칸에 알맞은 말. 첫 번째, Angela는요, is pleased. 만족해하다, 기뻐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 시험 결과에 만족해하고 기뻐한대요. 그럼 무엇 써야 되냐면 with를 써야 됩니다. 그렇다라고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다음,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훌륭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누구에게, 무언가에게 알려지다라고 할 때는 to를 써서 정답을 1번으로 골라주는 거예요. 자, 이제 바로 워크 문제 풀어볼 텐데, 별다른 설명을 크게 안 하는 이유는 이렇게 쓰이는 표현들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볼게요. 그럼 바로 이렇게 밑줄 긋는 겁니다. 혹시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맞아요. The basket. 그 바구니는요, is filled. 채워져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사과로 채워져 있다. 무언가로 채워져 있다. 라고 할 때는 of가 아니라 with를 쓰고요. 3번. 나는 피곤하대요. 그에게

말을 거는 게 피곤하고 질리고 싫증날 때 쓰는 게 be tired of라고 써야 합니다. 그래서 by를 of로 바꿔주고 그다음 5번 치즈는 우유로 만들어지다. 무엇으로 만들어지다라고 할때 be made of를 쓸 수도 있고 from을 쓸 수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치즈와 같이 우유에서 만들어지는 건 맞지만 그 성질이 무언가 바뀌거나 딱 한눈에 봤을 때 재료를 알아보기 힘들다라고 할 때는 from을 써줍니다. 자, 이어지는 유닛 3으로 넘어왔어요. 잠깐 이제 한번더 심호흡하고 우리 이제 유닛 3은 수동태의 시제입니다. 시제라고 하는 건 시간을 언어로 나타낸 거라고 했죠. 그거 언제인지 그 시점을 얘기하겠다는 건데 결국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모두 비동사만을 이용하여 표현한다. 무엇을? 시제를. 그래서 현재부터 뭐 과거, 미래, 진행, 완료까지 이 의미를 나타낼 때는 결국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부 비동사를 활용해서 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면 되는 거고요. 여기 참고까지 보고 바로 문제를 통해서 연습해 볼게요.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에서 비동사만 진행형으로 만들면 이렇게 되는 것이다. 비동사 being 과거 분사입니다. 이것도 연습할 때 나올 거고요. 비동사 과거 분사에서 이번에는 비동사만 완료형으로 만든다면 have나 has 그리고 had 다음에 been을 붙이는 이런 느낌의 형태가 된다라는 걸 문제 풀면서 정리할 거예요. 특히나 뭐 진행이나 완료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해요. is being built, has been used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싶은데 문제 풀면서 이게 쉽다라는 걸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바로 A번 풀어볼까요? 밑줄 친 동사를 활용하여 괄호 안에 지시대로 바꾸어 쓰래요. 과거 수동태로 쓰라고 합니다. 시제를 알려줬죠. 아, 위에 있는 문장을 아래로 올바르게 수동태로 써야 되는구나. 그 편지가 deliver, 배달하다, 배송하다는 뜻이에요. 어제 배달되었습니다, 배송되었습니다. 그 의미 관계를 살펴봤을 때, 편지 입장에서 내가 배송해야지라고 스스로 이렇게 막 몸을 옮기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배송이 되는 수동의 의미를 살려줘야 되니까 과거입니다. 주어에 맞춰서 was 그리고 deliver의 과거 분사형은 delivered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는 거죠. 시제를 잘 봐야 한다. 그리고 4번 the lake 그 호수가요 pollute. pollute는 오염시키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도 그 의미상 현재 완료 수동태로. 수동태로 써야 되는데 현재 완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have been을 써주는 겁니다. 그 뒤에는 과거 분사를 채워주면 되는데 주어가 the lake이니까 has로 써서 has been polluted.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관광객들에 의해 여행객들에 의해 오염되어 왔습니다. 어때요? 오염되어 왔다라고 하는 말 우리말에서도 흔하게 쓰잖아요. 그냥 그걸 영어로 쓰려다 보니까 현재 완료 수동태로 쓴 거고 아 시점을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있다는 걸 얘기해 주면서, 아, 의미가 수동이니까 수동태로 썼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어떤가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자, 이어지는 B. 빈칸이 길긴 하지만 별로 어렵지 않아요. 수동태 문장으로 바꿀 건데요. 1번 보면, 나는 그 컵들을 씻고 있대요. 뭐 설거지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면 컵 입장에서는 세척이 되고 있는 겁니다. 세척되고 있어요. 라고 수동의 의미이면서 진행 중임을 나타낼 때는 진행과 수동을 같이 써주는 겁니다. 그러면 문장의 주인공을 the cops로 잡았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될까? The cops are 다음에 바로 washed가 나오는 게 아니라 being washed라고 써주는 겁니다. 그 뒤에 by 행위자 써주는데 중요한 건이 부분이에요. Are being washed. 역시나 어려워 보이지만 그냥 세척되고 있다라는 진행의 의미 그리고 수동의 의미구나만 생각하면 끝이에요. 그 다음 3번 볼까요? 학생들이요, were making curry. 카레를 만드는 중이었습니다. 그 학생들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카레를 문장의 주인공으로 잡아볼게요. 그러면 curry. 자, 이번에는 주어가 curry이기 때문에 단수로 동사를 맞춰줘야 됩니다. was 그냥 make 혹은 making이라 쓰면 안 됩니다. made라고 쓸 건데, 과거 진행이기 때문에 being을 넣어줘야 돼요. being made.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학생들에 의해서요. 자, 이어지는 워크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또 연습해 볼 건데요. 이번에는 완료로 쓰이는 걸 가져와 봤어요. 1번 볼게요. We had moved some furniture. furniture는 우리말로 어떤 말 기억하나요? 가구란 뜻이죠. 가구 몇 점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과거 완료로 썼어요. 그러면 과거 완료로 수동태를 만들 건데 일단 문장의 주인공은 some furniture. some furniture

had been moved by us라고 써주는 거죠. 역시나 핵심은 수동태를 쓰는 건데 그 시점을 이렇게 had PP로 써주었다. 그래서 had been moved라고 쓰는 거. 그리고 3번 볼게요. 우리는 have killed many animals. 많은 동물들을 죽여왔습니다. 아이고, 그럼 안 되는데. 자, 그러면 많은 동물들 입장에서는 죽임을 당해 온 거죠. 그러면 아, 현재 완료로 쓸 건데 수동의 의미까지 나타내 줘야겠구나. 빨리 한번 여러분들 쓴거 얘기해 보세요. Many animals 다음에 have 쓸 거죠. 그리고 그냥 killed 쓰면 안 됩니다. be killed를 쓸 건데 be의 올바른 형태는 been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쓴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되죠. have been killed by us. 역시나 by us 써주고 중요한 것은 have PP 그리고 BPP가 이렇게 만났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또 심호흡을 해보겠습니다. 조동사가 있는 수동태래요. 수동태는 BPP인데 조동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동사와 비동사가 많이도 만나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거고 어디에 밑줄을 그어봐야 될까? 수동태의 부정문과 의문문도 비동사만을 이용하지만 자, 조동사가 있다면부터 밑줄 그어볼까요? 조동사가 있다면 조동사를 이용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비동사와 과거 분사가 수동태의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부정문에서는 not을 비동사 뒤에 붙여주고 의문문에서는 핵심 동사인 무엇을 비동사를 문장 앞으로 이렇게 쏙 빼놨는데 조동사가 들어간다면 조동사를 어디 앞에 비동사 앞에 쓴다란 걸 여러분들이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의미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냥 긍정문에서 The book is loved by all이라는 건그 책은 모두에게 사랑받습니다. 그리고 조동사는 어떻게 쓰인다고 했죠? 문장의 맛을 더 맛있게 살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의미 살려서 can은 뭐죠? 할수 있다죠? 그러면 수동의 의미와 결합해서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정을 할 때는 조동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동사를 부정하고 의문문을 만들 때는 조동사가 그 앞에 대신해서 나가주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는 동사 원형으로 이렇게 써줘야 한다. 자, 그럼 바로 한번 문제 풀어오면서 또 연습해 볼게요. 수동태 문장을 완성할 건데, 아, 조동사 could가 보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나에 의해 solve는 어떤 말? 풀다, 해결하다. 주어와의 의미 관계 생각해 보면 해결이 되는 거고 풀리는 거죠. 나에 의해 풀릴 수,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could 다음에 be, 그리고 solve의 과거 분사 형태인 solved를 써주면 돼요. 아, 조동사를 의미에 따라 써주고 그 뒤에는 비동사의 원래 형태와 과거 분사를 쓰면 되는구나. 그 다음 8번, 사이버 불링이라고 합니다. 아,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괴롭힘, 따돌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절대. 네, 그게요. Must not ignore. Ignore는 무시하다라는 말입니다. 마치 없는 것처럼 무시하거나 그럴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면 무시 되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우리가 이런 문제를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걸 수동태로 나타내 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Must not 하면 안 됩니다.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be 다음에 과거 분사 형태인 ignored를 써주는 거죠. 자, 이어지는 be. 이번에는 수동태 문장으로 바꾸었을 건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건 바로 조동사입니다. 조동사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조동사를 역시나 활용해 줘야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서은이는요, 이메일을 보내야 합니다. 그럼 이메일 입장에서는 보내줘야 되는 거죠.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an email, should는 그대로 살아 있어야 돼요. 되어야 하다라고 하는 의무를 나타내야 되니까 should 다음에 be, 그리고 send의 과거 분사 형태를 얘기해 보세요. 뭐죠? sent. 잘했습니다. 그래서 an email should be sent. 그리고 뒤에 by 행위자 써주면 완성. 3번. 18살 미만의 사람들은요, 차를 운전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차 입장에서는 운행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배운 걸 똑같이 적용해 보면 차가요, must not, 똑같이 내려와야 합니다. must not까지. 부정 빠지면 안 돼요. 운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운전되어서는 안 돼요. be driven by people under 18. 이라고 이렇게 써주는 거죠. 자, 그 다음, 워크 문제로 넘어왔습니다. 역시나 똑같이 연습을 해볼 건데, 조동사에 한번 집중을 해보자. might, can, 그리고

최대입니다. 1번 볼게요. 다른 사람들은요, 우리를 disappoint는 동사로 실망시키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실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실망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문장을 썼을까요? 혹시 we might 그리고 나서 be disappointed 한 다음에 by others라고 쓴 친구들이 있을까요? 자, 그런데 정답을 보면 with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 be disappointed with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무언가에 혹은 누군가에게 실망하다라는 표현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쓰이는 거야라고 고민하지 말고 이 표현을 하나의 덩어리로 기억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다음 3번 볼게요. Can I play the piano for the concert? 콘서트를 위해서 제가 피아노를 연주해도 될까요라고 물어보는 거죠. 의문문이라고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자, 주어 잡아야죠. 목적어 잡아서 쓰는데 어떻게 쓰면 된다? Can은 일단 와야 돼요. 의문문이니까. 그래서 주어를 바꿔주고 BPP로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by 행위자를 뒤에 써주고 나머지 필요한 말을 넣어주면 된다. 자, 이어지는 5번. Submit. 제출하다란 말입니다. 제가 지원서를 지금 바로 제출해야 할까요? by 이하를 생략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쓰면 될까? 이 지원서라고 하는 the application을 문장의 주인공으로 잡아서 Should the application be submitted? 라고 비동사의 원래 형태와 그리고 과거 분사 써주고 by 뒤에 말은 생략해주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by 이하는 생략해서 문장 이렇게 써주면 이제 남은 5만 보면 됩니다. 자, 동사구를 수동태를 전환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동사구라고 하는 거 여기 나와 있는 표현들처럼 두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동사 역할을 할때 쓰는 겁니다. 그냥 하나의 동사라고 생각하고 이 덩어리를 통째로 활용해 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바로 한번 문제 풀면서 확인해 볼게요. 괄호 안에 동사구를 활용하여 수동태의 문장을 완성하는데 과거시제로 쓰래요. Turn down은 거절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입니다. 여기 맥락에서 그러면 the offer 그 제안 입장에서는 거절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쓸때 과거 시제로 써야 합니다. 비동사 과거형 수에 맞춰서 was 그리고 turned만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turn down이 하나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과거 분사로 써주고 그 뒤에 말까지 꼭 넣어야 되는 거예요. 2번 볼까요? The game 그 경기가요. put off 연기하다 미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역시나 이두 개가 하나의 짝이기 때문에 was put만 쓰는 게 아니라 was put off라고 통째로 써줘야 되는 거죠. 잠깐 그래서 앞으로 가보면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러한 동사구는 비단 동사구의 수동태를 만들 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표현 자체가 정말 많이 쓰이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일단 표현을 공부한다는 느낌으로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이어서 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수동태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Take care of를 활용할 때 이번엔 바꿔야겠죠? 아이들이 돌봐줘야 한다, 돌봄을 받아야 한다라고 할때 should be taken care of, take care of를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그대로 다 써야 합니다. PP로만 잘 활용해 주고요. 그리고 3번, 당신은요, 너는요, hand에는 제출하다입니다. The application, 지원서라고 했던 거, 앞에 나왔던 거 그대로 나왔죠. 그러면 지원서 입장에서는 제출될 수 있습니다인데 역시나 can be handed in, 이거 in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계속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워크 문제 풀고 마무리를 할 건데, 이번에 또 새롭게, 물론 뭐 교재에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아직 다루지 않은 표현들을 가지고 와 봤어요. 1번 볼까요? 많은 반 친구들이요. 학급 친구들이 나를 비웃습니다. laugh at, 비웃다란 말인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나의 입장에서는 슬프지만, 반 친구들에 의해 비웃음을 당하는 거죠. 그러면, I, 현재 시에 맞춰서 am 그리고 left의 과거분사는 left입니다. left 그리고 그냥 by many classmates라고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학급 친구들에 의해서 비웃음 당한다라고 할때 at을 꼭 써야 돼요. 원래 left at 자체가 하나의 덩어리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전치사가 이렇게 두개 연달아 나오면 이거 뭐야라고 막 괜히 어렵게 생각하는 친구들 있습니다. 그냥 left at을 수동태로 잘 써준 거고 그냥 이렇게 묶여 있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by를 끊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몇몇 사람들이요 look down on him, look down 아래를 보는 건데 뭔가 이렇게 깔보는 느낌을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무시하다, 깔보다 영어로 look down on이라고 해요.
몇몇

0: 사람들이 그를 무시합니다. 깔봅니다. 자, 그러면 그의 입장에서는 무시를 당하는 거죠. 그러면 문장의 주인공을 he로 잡아야겠죠. 그리고 현재 시에 맞춰서, 그리고 수에 맞춰서 is, look 다음에 바로 by some people이라고 쓰면 역시나 말이 안 된다. down on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덩어리이니까 같이 내려와야 돼요. 비동사 PP형 써주고 같은 덩어리까지 써주고 한번 끊고 by 다음에 행위자를 써주는 게 중요하다. 자, 열심히 문제를 같이 풀어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수동태라고 하는 게 이렇게 30분 만에 다 정리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문제풀이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본 거고요. 혹시나 부족하다 혹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따로 또 공부하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남아있는 수동태의 개념을 또 같이 공부해 볼게요. 오늘 정말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
1: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또 시험을 봐야 공부하는 재미가 막 올라온다 아닙니까? 자, 오늘 단원 확인 평가예요. 단원 확인 평가,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었는데 내가 얼마나 이 단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복습해 보면서 평가도 하는 거죠. 자, 그런 재미로 공부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의 공기템 기억하십니까? 토의와 또 토의의 절차. 그리고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고 구분해 보는 것, 그리고 글쓴이의 의견과 나의 의견을 비교해 보는 것. 잘 생각나시죠? 자, 토의라는 게 뭐라고요? 어떤 문제가 있어. 그 문제가 생기면 여러 개의 의견을 다 내보고 모아보는 것. 이게 토의라고 했죠. 그래서 토의는 그 중에 가장 좋은 의견을 탁 골라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맛있어요. 향도 좋아요. 자, 그다음 절차. 이 음식도 절차에 맞춰서 만들어야 맛있는 음식이 만들어지듯이 토의도 절차대로 진행을 해야 좋은 의견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사실과 의견을 잘 구분해 가면서 우리가 글을 읽어야 된다고 했죠. 사실은 참, 거짓. 이렇게 구분할 수 있으면 이게 사실이 되겠고요. 사실이 맞다, 사실이 아니다, 뭐 이렇게. 의견이라는 건 뭐라고요? 생각이라고요. 생각을 의견이다라고 다르게 표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견이 있을 때 어떤 A라는 의견과 B라는 의견 서로 부딪혀요. 하지만 이 의견들을 잘 파악을 해야 그 문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따로 보면 이게 뭔지 모르지만 합쳐보면, 아하, 자동차구나!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견이든 나와 반대되는 의견이라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내 의견도 반대되는 의견도 문제를 정확히 보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공기템을 봤으니까 이제 단원 확인 평가 넘어갈게요. 총 20개의 문제가 있어요. 자,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토의 주제를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 라고 준성이가 얘기해요. 아하, 이 대화는 어떤 종류의 대화다? 바로 토이다. 예, 토이다. 이 토이라는 것, 중요한 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러 개의 의견이 나올 만한 주제가 토의 주제라고 했죠. 자, 그런데 난 찬성이야. 아니, 난 반대야. 이런 대화 내용이라면 이것은 토론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린 토론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토의 주제를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

하면 좋을까? 서로 의견을 나누며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일을 우리 주변에서 찾아봐야 해. 그 가운데 우리 모두와 관련 있는 일을 토의 주제로 삼는 것이 좋겠어. 그러면 교실에서 만화책을 읽어도 될까를 토의 주제로 정하면 어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서로 의견을 여러 차례 나눠 볼수 있어요. 자, 왜? 왜 그럴까요? 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토의 주제에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는 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우리 주변에서 찾아봐야 돼요. 그쵸? 우리 주변에서 찾아야지. 그래서 남의 나라 이야기나 뜬구름 잡는 이야기 이런 것은 토의 주제로 적당하지 않죠. 자, 우리 모두와 관련이 있는 일에서 토의 주제로 삼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예가 있었었죠? 동생과 친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토의해봐요. 이거는 여기에 적절하지 않죠. 동생이 없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그쵸? 그러면 교실에서 만화책을 읽어도 될까? 이거 토의 주제로 정하면 어때? 라고 했어요.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그런다고? 만화책을 읽어도 될까? 돼. 아니, 안 돼. 어때요? 딱이두 개의 의견밖에 나올 게 없죠. 자, 그래서 이것은 토의 주제가 아니라 토론 주제로 오히려 어울립니다. A. 우리 반 모두와 관련 있는 주제가 되긴 하지만 된다, 안 된다 같은 의견만 떠올리지 않을까? 토의 주제는 여러 의견을 떠올릴 수 있는 것으로 정해야 돼. 그래서 뭐 보여줬어요? 이거 보여줬죠? 여러 개의 의견이 나올 만한 것이 토의 주제가 된다. 아, 그렇구나. 그럼 깨끗한 교실을 만들기 위해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A라는 일을 해보면 어때? B는 어때? C는 어떻고? D는 어떤데? 자, 이렇게 여러 개의 의견이 나올 수 있죠? 그러면 토의 주제로 적당하다. 좋은 생각이야. 우리 반 이것과 관련이 있으면서 교실을 깨끗하게 할수 있는 이것 방법을 의견을 나누면서 찾을 수 있겠어? 라고 했습니다. 기억과 니은에 무엇이 들어갈까요? 자, 무엇에 대해서 대화하고 있는지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볼까요? 자, 제일 처음 토의 주제를 정해보자 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토의 주제를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기역 니은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좋은 생각이야. 우리 반 일부가 아니죠. 우리 반 모두와 관련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야 모두가 자신의 의견을 다 얘기할 거 아닙니까? 동생과 친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봐요. 그러면 물론 좋은 주제이긴 하지만 우리 모두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동생이 없는 친구는 실감나는 의견을 얘기를 못해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 모두와 관련이 있으면서 교실을 깨끗하게 할수 있는 어떤 방법? 여러 방법을 의견을 나누면서 찾을 수 있겠어. 자, 그래야 되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선생님이 얘기하죠. 즐거운 학교 생활을 위해 토의를 하려면 어떤 주제가 좋을까? 어떻게 하면 동생과 다투지 않을 수 있는지 토의해 보면 좋겠어요. 자, 우리 모두와 관련 있는 문제 아니죠? 우리 반 교실을 넓힐 수 있을지. 자, 교실을 넓힌다.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의 힘으로 될까요?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가 아니죠. 이건 어른들의 힘을 빌려야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은 적당한 토의 주제가 아니지만 예서 볼까요? 함께 쓰는 색칠 도구를 함부로 사용하는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어 보면 어떨까요? 우리 모두와 관련이 되어 있죠. 우리 스스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죠. 아주 좋은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림은 토의의 절차 가운데에서 어디에 해당할까요? 네, 토의 주제 정하기에 해당이 되겠죠. 일단 토의 주제를 정해요. 그쵸? 토의 주제를 정한 다음에, 자신의 의견을 만들어 내야겠죠? 자, 그래서 의견을 마련합니다. 자, 나만의 의견만 가지고 이게 다 결정해지는 것이 아니죠. 다른 사람의 의견과 함께 다 모으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세 번째죠. 자, 여러 개 모아진 의견 중에서, 예, 이게 모아진 의견이죠? 모아진 의견 중에서 한 가지 의견으로 결정을 할수 있겠죠? 자, 그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결정을 하고요. 자, 그런데 여기 문제 상황 파악하기가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 들어가면 좋을까요? 네, 사실은 토의 주제를 정할 때 문제 상황을 염두에 두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어떤 걸 토의 주제로 정할까? 일단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이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1번. 예, 첫 번째 토의 주제 정하기. 예, 요것을 먼저 해봐야 됩니다. 친구들이 말한 주제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한 질문으로 알맞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자, 친구들이 여러 가지 주제를 말을 했는데 가장 적절한 것을 판단해야 될 때, 골라야 할 때, 어떤 걸 질문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까요? 믿을 만한 내용인가? 우리 모두와 관련이 있나? 오랫동안 의논할 수 있나? 나 오랫동안 의논하는 거 싫은데. 빨리 그 결과가 나오면 좋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나? 우리가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나? 자, 무엇이었어요? 모두와 관련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야 되고, 우리 스스로가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 4, 5. 어떤 친구의 토의 주제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할까요? 또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자, 일단 예서겠죠? 왜요? 일단 정답이 다 들어가 있죠? 모두와 관련이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고요. 우리 스스로가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건 많이 풀어봤으니까 머릿속에 따다닥 자동으로 나오면 좋겠어요. 다음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해 볼까요? 자, 그 토의에는 사회자가 꼭 들어가죠. 그리고 참가자도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쓰는 물건을 함부로 사용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의견을 모으겠습니다. 손을 들어 의견을 발표하십시오. 자, 주의사항이죠. 토의 예절이에요. 다른 친구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예,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시원 학생. 매주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함께 쓰는 색칠 도구를 관리하면 좋겠어요. 관리하자는 거죠. 돌아가면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왜냐하면, 자, 이렇게 이유를 꼭 근거를 말해야 돼요. 색칠 도구를 관리하는 친구가 있으면 우리 모두 물건을 조심해서 사용하니까요. 너 조심해야지. 알았어. 이거 여기다 놓으면 돼. 알았어. 자, 그렇죠. 자, 감사합니다. 박정훈 학생. 매일 따로 시간을 정해서 함께 쓰는 색칠 도구를 정리하는 게 어때요? 관리는 아니고요. 같이 정리하자고요. 이 말이죠. 왜냐하면 다 함께 색칠 도구를 정리하면서 나 이렇게 했었는데 야 이게 이렇게 이러니까 정리하기가 힘들구나. 알았어. 다음부터는 잘 사용할게. 이렇게 깨닫는다는 거죠. 물건을 소중히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할수 있으니까요. 으흠. 자, 그럼 각 친구의 의견을 알맞게 선으로 이어볼까요? 자, 함께 쓰는 색칠 도구를 관리하자. 누구의 의견이었어요? 시연이의 의견이었고요. 그러지 말고 따로 시간을 정해서 함께 쓰는 색칠 도구를 정리하자. 이건 누구의 의견이었어요? 정훈이의 의견이었습니다. 자, 정훈이가 의견을 뒷받침하는 이유로 제시한 것에 동그라미표를 하시오. 선생님이 누누이 얘기하지만 의견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 이 의견을 뒷받침해주는 이유가 더 중요하다. 그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 있잖아요. 뭐라고 막 자기 얘기를 하는데 이상하게 설득이 돼. 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제가 뭐라고 하면 괜히 나도 모르게 설득이 되던데. 그 말이 왜 그럴까요? 나와 의견이 달라도요, 그 사람이 그럴듯한 이유를 대면요 거기서 빨려가요. 그러니까 의견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야. 자, 뒷받침하는 이유로 제시한 것에 동그라미표를 하시오. 자, 정리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색칠 도구를 관리하는 친구가 있으면 조심해서 사용할 것이다. 다 함께 색칠 도구를 정리하면서 물건을 소중히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이거였죠? 예. 네. 자, 보세요. 시연이는 관리하자. 정훈이는 정리하자. 그래야 다 함께 해봐야, 내가 그동안 정리를 못했었구나. 다른 사람 힘들겠구나.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소중히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 정훈이가 뒷받침하는 내용, 이유를 여기다 넣었습니다. 다음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색칠 도구를 빌릴 때마다 이름 쓰면 어때, 그럼? 오, 좋은 생각. 여기다가, 자, 요번엔, A라는 아이가 물건을, 물건,

물건을 빌려갔어. 그다음 B라는 아이가 물건 빌려갔어. 없어졌네? B야, 네가 갖고 있니?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네. 그럼 모든 친구가 실천할 수 있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뭐예요? 실천 가능성이었죠. 자, 이제 슬슬 생각이 나죠? 기억나죠? 자, 도구 빌릴 때마다 이름 쓰면 어떨까? 그랬더니, 어려운 일 아니야. 좋아. 누가 색칠 도구를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함부로 사용하지 않을 거야. 자, 이거 뭐였어요? 주, 실, 이, 단. 이제 나오자. 기억나자. 주제와 관련이 있어야 돼. 실천 가능성이 있어야 돼. 그쵸? 실천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유가 타당해야 돼. 그 다음, 단점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선생님, 이거 잊어버렸어요. 자꾸 또 까먹었어요. 잊어버렸어요. 이번에 내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요거 하나 넣어드릴게요. 주실 2단 옆차기. 그냥 외우세요. 2단 옆차기. 예, 이렇게 외우세요. 자, 주실 2단 옆차기. 기억나죠? 네. 누가 색칠 도구를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함부로 사용하지 않을 거야. 네, 이렇게. 그렇지만 이름을 쓸 공책 필요해. 맞아. 그렇지만 이거 뭐예요? 이름 쓸 공책 필요한데? 잠깐만. 이름 쓰면 좋긴 해. 그런데 공책도 필요하다. 이거 단점, 어려운 점, 힘든 점 생각해 봐야겠죠? 자, 친구들이 마련한 의견은 무엇인지 쓰시오. 뭐였어요? 색칠 도구 빌릴 때마다 이름 쓰자. 이거였었죠. 자, 기억에서 리을 가운데에서 의견의 단점도 생각한 거 무엇이었어요? 그렇지만, 이런 단점이 있네. 이 말이잖아요. 자, 그래서 리을이 되겠습니다. 네, 공책을 관리할 사람도 필요해. 야, 공책 필요해. 아유, 이거 사람도 또 필요한데? 야, 이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야. 이름 쓰는 건 쉬운데 이건 좀 번거롭다. 뭐, 이렇게 단점. 자, 이 글을 통해 알게 된 토의 주제에 알맞은 의견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 아까 주실 2단 옆차기. 이거 생각하면 되죠. 단점도 생각해요. 실천 가능성 생각해요. 뒷받침하는 이유 마련해야 되죠. 토의 주제에 알맞아야 돼요. 네. 친구들을 웃길 수 있는 의견. 예. 여기에 너무, 공을 들이지 마세요. 알맞지 않은 거 5번이죠. 예. 그런 친구 가끔 있죠? 왜? 그냥 애교로 봐줄 수 있어요. 좀 말하면 친구들이 웃는 거, 그게 좋아서. 예. 반에 한 명쯤 그런 친구 있는 것도 뭐 나쁘지 않아요. 그쵸?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하나면 충분합니다. 뭐였었어요? 이거.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그 글이었었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일회용품을 적게 쓰고 통컵, 친환경 가방처럼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다회용 제품을 쓰기도 합니다. 여러 번, 예, 다회, 여러 번 사용한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다회용 제품을 쓴다고 해서 무조건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건 아니래요. 진짜? 다회용 제품을 사용하면 무조건 좋은 거 아니었어?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 무조건 환경에 좋은 거 아니야? 이 말이죠. 왜? 이제 궁금하죠. 다회용 제품을 구입하여 자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두거나 여러 개의 다회용 제품을 사용하면 오히려 환경오염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진짜? 하면서 우린 무슨 생각을 하게 돼요? 어디? 왜 그런 건데? 보여줘 봐. 자, 그러면 이제 볼수 있는 거죠. 기후변화 행동연구소의 2019년 자료에 따르면, 자, 여기 자료 나왔습니다. 옆에 친구가 준 자료 아니죠? 자, 아주 믿을 만한 곳에서 만든 자료다. 이렇게 딱 박아주는 거예요. 그래야 뒤에 나오는 말들이 해석, 그러니까 뭐죠? 해석이 아니고 설득력. 그렇죠? 설득력이 있는 거죠. 여기에서 나온 자료에서 이랬다고? 믿을 만한데? 이렇게. 통컵을 하루만 사용하면, 자, 통컵이 어딨나? 여기. 가져왔지. 자, 통컵을 샀어. 사서 하루만 사용하고 사용 안 해. 이런 경우. 그러면 오히려 플라스틱 컵을 하루에 한번 사용할 때보다 더 환경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이건 일회용이잖아요. 같은 수의 컵을 생산한다면, 자, 생산할 때, 자, 보세요. 플라스틱 컵이나 종이컵보다 얘를 만드는데 훨씬 더 많은 비용과 에너지와 자원들이 들어가겠죠? 근데 이걸 한번 쓴다고? 아깝죠.
자, 같은 수의 컵을 생산한다면 다회용 제품을 만들고 폐기, 이거 없애버리는 거죠. 폐품 할때그 폐예요. 과정에서 일회용품을 만들고 폐기할 때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같은 거. 자, 이 온실가스가 배출되기 때문에, 나오기 때문에 하루에 한번 컵을 사용한다고 가정할 때 적어도 2주 넘게는 통컵을 사용해야 플라스틱 컵을 사용할 때보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가 나타난대요. 그래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회용 제품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되는데요. 그 올바르게 사용한다는 게 뭐냐? 얘를 아끼고 닦아주고 이게 아니죠.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다회용 제품을 오랜 기간 꾸준히 사용하는 습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올바르게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면 충분합니다. 예, 다회용 컵 여러 개 놓고 돌려 쓰지 마시고 하나면 충분하고 지구를 위한 작은 실천을 우리가 한번 실천해 보자. 어떻게? 오랜 기간 꾸준히 사용해 보자. 자, 기억에서 디귿의 뜻으로 알맞은 거 찾아볼까요? 다회용. 다회용이었죠? 뭐예요? 여러 번 쓰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자, 니은 폐기 버리는 거. 예. 버리는 물건이 바로 뭐예요? 폐품이죠. 버리는 물건. 그 다음에 안에서 밖으로 밀어내는 거에 예, 배출. 그렇죠? 꺽! 아이고, 너 트림을 배출했구나. 뭐, 트림이, 이게 트림이죠? 꺽! 너 몸에 있는 가스를 배출했구나. 자, 이거죠. 네. 자, 글쓴이의 의견을 파악하는 방법을 잘못 말한 친구가 있어요. 예서와 채희와 유찬이가 글쓴이의 의견을 파악했다고 다 얘기를 하는데 잘못 파악한 친구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면 충분합니다라는 제목, 이 제목을 통해 글쓴이의 생각을 알수 있어. 그렇죠? 하나면 충분합니다. 뭐가? 이런 다회용 제품. 다회용 제품 여러 개 사지 마시고 하나를 꾸준히 써주세요. 오랫동안 좀 써주세요. 네, 제목에 벌써 들어가 있죠. 이 글을 읽고 있는 시간과 장소를 알아보는 것도 글쓴이의 의견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돼. 이건 그냥 이 문제를 만드신 선생님이 여깄다 정답하고 주신 것 같죠? 예. 자, 글을 읽고 있는 시간과 장소는 이런 글에선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체이. 자, 이렇게만 나오면 우린 잘 고를 수 있어요. 자, 환경을 보호, 꾸준히 사용, 지구를 위한 작은 실천,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자,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글쓴이의 생각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종합해 보자면, 글쓴이의 의견을 파악하는 방법엔 무엇이 있다? 제목을 유심히 봐라. 그쵸? 우리는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도 공부할 수 있어요. 제목을 유심히 봐라. 그리고 표현을 봐라. 이 제목과 표현 속에서 글쓴이의 의견이 잘 드러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더 공부를 할수 있죠? 자, 글쓴이의 의견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고르래요. 자, 글쓴이가 계속 일회용품 사용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했나요? 일회용품에 대한 것에 초점을 두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회용 제품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회용 제품을 사용하지 말자고 했나요? 그거 아니었죠. 환경 보호를 위해 다회용 제품을 올바르게 사용해 보자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올바르게가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다회용 제품을 올바르게 사용한다는 것은 한두 번 쓰고 뭐안 쓰고 이렇게 하지 말고 오랜 기간 꾸준히 사용을 해서 환경을 보호하자. 이게 바로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었어요. 자, 그래서 4번과 5번이 정답이 되겠죠? 13번 문제에서 답한 의견의 이유를 정리해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의 동그라미 표를 한번 해볼까요? 항상 강조합니다. 의견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근거, 이유다. 다회용 제품을 만들고 폐기하는, 즉 버려버리는 과정에서 일회용품을 만들고 폐기할 때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되니까 한번 사용한 거 여러 번 오랫동안 제발 좀 사용해줘. 적어도 2주 넘게는 통컵을 사용해야 플라스틱 컵을 사용할 때보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이유는 무엇으로 지금 되어 있나요? 자, 여러분, 지금 딱 나오면 정말 공부 열심히 잘한 친구예요. 사실이죠. 이것도 사실이죠. 자, 의견을 튼튼하게 받쳐주는 것. 의견을 무너지지 않게 받쳐주는 것이 이유와 근거라고 했죠.
잘 받쳐주는 거, 밑에서. 여기에서 한 개, 한두 개만 무너져도

있다고요? 평가할 수 있다고요. 글쓴이의 의견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평가가 뭔데요? 뭐라고 했어요? 여기 의견을 평가한다는 얘기는 비판적으로 읽는다는 얘기다. 이런 표현을 쓴다라고 했어요. 비판적인 읽기. 자, 비판적인 읽기. 비판적 읽기는 그럼 뭔데요? 자, 우리가 글쓴이의 의견을 평가하면서 비판적으로 읽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읽는 게 비판적으로 읽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떤 말을 할 수 있으면 된다고요? 이거 적절하네? 이거 타당해. 타당한 의견이야. 아니야, 이건 타당하지 않은 의견이야. 내 생각은 이래. 뭐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이거 마땅한 의견인데? 좋아. 좋은 의견이야. 이유가 아주 튼튼해. 근거가 아주 멋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평가하고 있다. 비판적으로 읽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요. 어려운 거 아니죠? 우리 평소에 하고 있던 거예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볼까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문화유산을 개방해야 한다. 자, 살아있는 역사이고 직접 방문을 해 보니까 생생하게 나에게 다가와. 그러니까 개방해야 돼. 이런 내용이었었죠? 그 예를 무엇으로 갖고 왔습니까? 경복궁의 경회로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누가 얘기했다고요? 전문가들이, 자그마치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내 말을 믿어. 이 말이에요. 자,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드나들면 바람이 잘 통하고 마루에 길이 들어서 건물이 훼손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누가 얘기했다고요?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개방하란 말이야. 자, 자신의 의견을 얘기했죠? 문화유산을 함부로 개방하면 안 된다는 의견도 있어요. 이게 바로 글나입니다. 앞에서는 글나, 가에서는 개방해야 된다. 글나에서는 개방하면 안 된다. 자, 여기도 이유가 있습니다. 이 비용이 2023년에만 184억 원이나 되는 이 문화유산 돌보는데 드는 비용이 문화유산을 개방하지 않으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훼손을 막으려면 개방하면 안 된다라고 했고요. 한번 망가진 문화유산은 원래 모습으로 되돌릴 수 없고 설사한다 하더라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라고 했습니다. 글 가와 글 나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문화, 유산, 보호가 되겠고요. 글 가와 글 나의 글쓴이 의견을 한번 찾아볼까요? 글 가는 문화유산을 개방하자. 그대로네. 네. 글 나는 문화유산을 함부로 개방하지 말자. 네, 요렇게. 어때요? 자, 한번 보세요. 문화유산 개방이라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가 있을 때 한쪽 의견만 들으면 문제를 정확히 볼수 없다라고 했어요. 이쪽 의견, 이쪽 의견. 서로 다르지만 그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두 가지의 의견을 맞물려서 제대로 평가하고 비판적으로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쪽 의견만 편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아주 좋은 예시죠. 글가의 글쓴이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내용 두 가지 볼까요? 개방하자죠? 네, 오히려 보존할 수 있다.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개방하면 훼손을 막기 어렵다. 관리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문화유산을 소중히 여기도록 만들기 어렵다. 아유, 정답은 1번과 2번이 그냥 나오네요. 글쓴이의 의견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알맞은 것, 문화유산 보호에 도움이 되는가, 내가 하는 내용을 예로 들었는가, 의견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타당한가, 적절한가, 이런 말이에요. 1번과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내가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죠? 뭐가 중요해요? 믿을 만한 사실을 예로 들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글 가와 글나 가운데에서 어느 의견이 문화유산 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까닭을 들어 여러분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죠. 글 가든 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여러분 정성을 들이셔야 돼요. 나는 글가 의견이 문화유산 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봐요.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예요. 문화유산을 개방해서 직접 체험해야 소중함과 보호할 가치를 느낄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에 정성을 들여서 끝! 공부를 도와주는 기가 막힌 문제, 공기문입니다. 어떤 문제에 대한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여럿이 함께 의논하는 대화 방법이 있대요. 토의일까요? 잡담일까요? 정답을 수강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네, 잡담은 쉬는 시간에 많이 할수 있죠. 하지만 우리 공부 시간에는 잡

답변보다는 네, 이것을 더 많이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토의할 때가 정말 아우 답이 남아버렸어. 빨리 숨어야지. 안녕.

안녕하세요. 서울의대 강시혁입니다. 지난 시간 싱겁게 먹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더 넓은 이야기, 심장에 좋은 식습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들도 많이 하시는 질문이세요.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내 심장을 지킬 수 있을까요? 명절 선물 세트의 영원한 베스트셀러, 파란 캔의 노란 뚜껑, 네, 바로 스팸입니다. 따뜻한 밥 위에 짭조름한 스팸 한 조각, 다들 아는 맛이라 벌써 군침이 도는 분도 계실 텐데요. 스팸은 조미된 햄, 스파이스드 햄의 줄임말이라고 하는데요. 스팸은 2차 세계대전의 숨은 주역이기도 합니다. 미군과 동맹군들에게 전투식량으로 공급되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부피에 더해 단백질이 풍부하고 장시간 보관이 용이했던 스팸은 훌륭한 전투식량으로 연합군의 승리에 일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6.25 전쟁을 통해 스팸이 유명해지게 되었고 부대찌개라는 소울푸드를 탄생시키기도 했고요. 스팸 제조사 측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3위 안에 드는 스팸 소비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20세기 들어 모두의 환영을 받았던 이 음식이 최근 들어서는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초가공식품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초가공식품은 현대인의 건강, 특히 심장을 위협하는 요주의 식단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스팸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돼지고기 본연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나트륨, 지방, 그다음에 발색제, 보존제 같은 이런 화학 첨가물들이 채워지기 때문인데요. 초가공식품이란 스팸처럼 단순히 원재료를 찌거나 굽는 수준의 가공을 넘어서 공장에서 여러 가공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식품을 말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류, 지방, 나트륨이 많이 들어가고요. 보존제, 색소, 향료 같은 식품 첨가물이 첨가됩니다. 인스턴트 식품, 과자, 패스트푸드, 탄산음료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평균적인 한국인의 하루 섭취 열량 중 약 4분의 1 이상이 이들 초가공식품에서 나오고 있으며 이 비중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런 음식들이 우리 심장에 치명적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영양 불균형입니다. 원래 식재료를 갈고 추출하는 과정에서 섬유소나 필수 영양소는 깎여나가고 그 자리를 당분, 나트륨, 포화지방이 과도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 때문에 초가공식품 섭취는 비만, 만성질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둘째, 중독성입니다. 산업적으로 부드럽고 자극적인 맛을 내도록 설계되어 있다 보니까 씹을 새도 없이 빨리 소화가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는 혈당 스파이크 문제를 일으킵니다. 특히 아이들은 단맛과 자극적인 맛에 민감해서 초가공식품을 더 좋아합니다. 가끔이 습관이 되면 아이의 입맛과 식습관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초가공식품은 맛있고 편리하지만 건강에는 분명 경계가 필요한 식품입니다. 2차 세계대전은 스팸이 구했다면 2026년 지금 우리 심장을 구원할 진짜 음식은 무엇일까요? 식단과 심혈관 질환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1950년대부터 알려졌는데요. 당시에 안세 키스라는 통계학자가 했던 유명한 7개국 연구 덕분입니다. 당시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영양상태가 제일 좋았던 미국이 심장질환이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정말 식량 공급이 부족하고 어려웠었던 유럽에서 오히려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낮고 더 오래 산다는 걸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100세 이상 장수 인구가 많이 모여있는 이탈리아 남부 지역을 관찰한 끝에 안셀키스는 동물성 지방이 적은 지중해 식단이 심장질환에 좋은 거 아닌가, 심장질환을 예방해주고 오히려 동물성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는 미국인들이 심장질환이 많이 생긴다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사실 안셀키스의 연구는 통계학자들로부터 여러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럴 만한 소지가 있는 연구기는 했는데 안셀키스의 연구 덕분에 이런 분야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더 수준 높은 연구들을 통해서 건강한 식단과 심장질환이, 심장 건강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더 많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1990년대에 나온 대쉬 연구는 혈압에 대한 상식을 바꾼 연구입니다. 소금 줄이는 연구를 먼저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도 식사를 바꿨더니 또 혈압 조절이 잘 됐다는 내용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소금만 줄이지 말고 식단을 바꾸자는 내용인데요.
칼슘, 마그네슘, 칼륨, 포타슘 해서 CMP를 채우라는 게 연구의 핵심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두 가지 식단을 테스트했는데요. 첫째는 과일과 채소의 양만 늘린 식단. 이렇게 했을 때도 수축기혈압을 2.8mm 머큐리 의미 있게 감소시켰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더해 식사를 더 풍부하게 했습니다. 통곡물, 가금류, 생선, 견과류가 풍부한 식단을 제공했고요. 동시에 붉은 육류, 단 것, 그리고 설탕이 들어간 음료의 비중을 낮췄습니다. 그렇게 골고루 여러 가지 영양소가 건강하게 들어간 식단을 제공한 결과 수축기혈압은 11.4mm 머큐리나 더 많이 떨어지는 큰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분야의 끝판왕은 프리디 메디 연구입니다. 안셀키스가 주장해서 유명해진 지중해식 식이가 어떤 요소가 중요한지를 실험적으로 보여준 제일 중요한 연구였었고요. 그림에서 보시면 검은 선의 일반적인 식이군은 지방을 줄이도록만 교육을 했었었고요. 초록색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추가한 지중해식 식이, 주황색은 견과류를 추가한 지중해식 식이입니다. 대조군과 비교하면 엑스트라 버진 오일을 추가한 지중해식 식이를 섭취한 군은 심혈관 질환 발생이 31% 감소했고, 견과류를 추가한 지중해식 식이를 섭취한 군에서는 28% 적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통적인 지중해식 식단은 올리브유, 과일, 견과류, 채소 및 곡물의 풍부한 섭취, 생선과 가금류의 충분한 섭취, 유제품, 붉은 육류, 가공육, 단 음식의 섭취는 줄이고 식사와 함께 곁들이는 작은 양의 와인을 특징으로 합니다. 2017년에는 퓨어 연구가 놀라운 결과를 보여줬었는데 13만 명을 10년 동안 추적 관찰했더니 범인은 지방이 아니라 과도한 탄수화물이라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연구는 좀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쌀을 주식으로 하고 탄수화물 섭취가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주목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연구들의 기반에서 심장에 좋은 식습관은 흔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피해야 할 음식들, 포화지방, 나트륨, 첨가당, 콜레스테롤, 트랜스지방, 줄여야 할 성분들입니다. 포화지방 전체 식단의 칼로리 섭취의 10% 이하로 하시도록 권고드리고, 트랜스지방은 아주 소량이 들어가도 콜레스테롤 대사에 불리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완전히 드시지 않아야 할 음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어렵죠. 내가 먹는 음식 중에 총 칼로리가 얼마인지도 사실 잘 모르는데 총 칼로리 섭취 중에 10% 미만을 포화지방으로 섭취하라는 게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잘 와닿지 않는 얘기기는 하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식사 권고안은 사회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인데요. 2021년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은 다음 9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번, 매일 신선한 채소, 과일과 함께 곡물, 고기, 생선, 달걀, 콩류, 우유 유제품을 균형 있게 먹자. 2번, 덜 짜게, 덜 달게, 덜 기름지게 먹자. 3번, 물을 충분히 마시자. 4번, 과식을 피하고 활동량을 늘려서 건강체중을 유지하자. 5번, 아침 식사를 꼭 하자.

6번 음식은 위생적으로 필요한 만큼만 마련하자. 7번 음식을 먹을 땐 각자 덜어 먹기를 실천하자. 8번 술은 절제하자. 9번 우리 지역 식재료와 환경을 생각하는 식생활을 즐기자. 2025년 작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이 약간 개정됐는데요. 2020년 대비 탄수화물 비율을 줄이고 55%에서 50%로 줄였습니다. 단백질 비중은 높였습니다. 7%에서 10%로 올렸고요. 첨가당 섭취를 엄격하게 제한했습니다. 총 에너지의 10% 이내. 탄수화물은 줄이고 단백질은 늘려라는 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자, 고개를 돌려서 태평양 건너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역시 작년에 2025년 미국 식생활 지침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전과 다른 완전히 파격적인 내용입니다. 또 이 때문에 영양학계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는데요. 미국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배울 만한 내용이 꽤 있습니다.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지침은 메시지가 정말 심플합니다. Eat real food. 진짜 음식을 먹자. 입니다.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미국 가정은 단백질, 유제품, 채소, 과일, 건강한 지방, 통곡물과 같은 완전하고 영양밀도가 높은 식품을 중심으로 한 식단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내용을 정말 쉽게 써놨죠. 추천하는 내용들 다시 한번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에게 맞는 적정량 섭취하기, 매 끼니마다 단백질 식품을 우선 섭취하기, 유제품 섭취, 하루 동안 채소와 과일을 골고루 섭취하기, 건강한 지방을 식단에 포함하고 통곡물 위주의 식단에 집중하기, 고도로 가공된 식품, 첨가당, 정제 탄수화물 섭취 제한, 알코올 섭취 제한. 이전의 식이 지침과 많이 다르죠. 어떤 영양소를 몇 퍼센트 먹어라 뭐 이런 내용이 아니고 음식 자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접근하고 있는 게 특징인데요.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초가공식품을 피하고 원재료 자체를 즐기자. 정제당 등 가당 음료를 피하라는 내용들은 저도 100번 공감하는 내용들입니다. 또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유제품 섭취를 권장하면서 그 문장 한 구석에 김치가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발효식품으로 김치를 추천해서 한국 언론에서 많이 기사화되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이 가이드라인은 미국 학계에서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동안 영양학계 등 학계에서는 동물성 단백질보다는 식물성 단백질을 권장해 왔는데요. 단백질 섭취를 늘리라고 하면서 계란, 가금류, 해산물과 함께 붉은 고기 등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강하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화학 조미료 사용을 피하라는 건 좋은 내용인데 거기 필요하면 화학 조미료 대신에 소금을 칠하는 내용이 들어가서 그것도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고요. 심지어 진짜 음식을 강조하면서 우지, 소고기에서 나온 기름 같은 동물성 포화지방을 권장 리스트에 올린 것도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논란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일반 대중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제시된 건 인정받아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 전에 가이드라인들 과학적이긴 하지만 포화지방 10%, 적정 탄수화물 50%, 일반인들이 알아듣기는 참 어려운 언어기는 한데 사람들이 딱 들으면 금방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쉬운 언어들로 작성이 되었고 논란이 되고 있는 초가공식품, 가당 음료에 대해서 강한 입장을 표명한 것도 좋은 변화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각국에서는 여러 가지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미국 FDA, 식약처에서는 식품 포장의 앞쪽, 전면에 영양 표기를 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마트에서 음식 사시면서 뒷면에 영양 정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얼마 전에 초등학생인 저희 아들도 학교에서 배웠다면서 영양 정보를 이렇게 읽어보더니 포화지방이 30%야? 안 먹을래? 해서 깜짝 놀라기도 했는데요. 사실 포장 뒷면에 영양 정보 꼼꼼하게 보시는 분들 많지 않으실 텐데 그래서 미국 FDA의 이번 제안은 영양 정보를 단순하게 해서 앞으로 가져오자, 전면으로 가져오자는 제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26년부터 거의 모든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영양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고 이런 이해하기 쉬운 전면 표기를 도입하게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식생활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치매 걱정 많으시잖아요. 건강한 식단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될까요? 정답은 완벽합니다.

정확하게 도움이 된다입니다. 우리 뇌는 수많은 미세혈관으로 얽혀있는 기관입니다. 심장혈관에 좋은 식단은 마찬가지로 뇌혈관에도 좋고요. 그렇다 보니까 뇌 건강이 더 오래 유지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최근 가장 주목받는 식단이 바로 마인드 식단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쉬 식단처럼 지중해식 식단의 장점만 뽑아서 결합한 형태인데요. 그중에서 이제 뇌기능 보호를 위해 두 가지를 더 추가했습니다. 첫 번째는 시금치 케일에 많은 녹색 잎채소, 두 번째는 블루베리, 딸기 같은 베리류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마인드 식단을 잘 지킨 사람들은 알츠하이머 치매 발생 위험이 무려 53%나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저속노화도 중요한 키워드였죠. 저는 사실은 저속노화보다는 건강한 노화라는 표현을 더 선호하는데요. 노화 현상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는 한데 노화의 과정에서도 인지기능, 신체기능, 정신건강 같은 여러 가지 건강한 요소들을 잘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건강한 식단이 건강한 노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일, 채소가 풍성한 식단, 적절한 양의 건강한 동물성 식재료, 가공육 제한 등 건강한 식단을 유지한 사람에게서 더 오래 사시고 만성질환 발생도 적고 인지기능도 잘 유지되고 신체기능도 잘 유지되고 또 정신적으로도 정신건강도 더 건강하다라는 이런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세계대전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진짜 음식 논란, 스팸 등 초고 가공식품과 건강한 식사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식단은 내 심장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처방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보이지 않는 위험, 미세먼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1학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Fun Reading Step Up의 효리파파 성기용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따라만 오면 됩니다. 그러면 영어 실력이 올라가겠죠. 바로 오늘도 시작해볼까요? 짜잔! 로빈슨 크루소, I go to sea의 바로 그 여섯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정말 이 설레는 그런 순간이 왔고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야기 속에서 만나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가짜 주어 it, 진짜 주어 that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별표 3개.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음원을 들어보고요. 그 다음 책으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1: That's your bunk right underneath mine, James said. Once on the deck of the ship, James pointed up. That's where you'll be, he said. The crow's nest. I shielded my eyes from the sun as I looked where he pointed. At the very top of the ship's main mast was a basket where lookouts were stationed. I used a rope to climb up into the crow's nest. James told me to look for approaching danger. It seemed like I could see forever in every direction. It was a good thing that I wasn't afraid of heights. The ship opened up its sails, making its way out to sea. I kept my eyes open for any sign of danger. As the sun began to set that day, I saw something off in the distance. There are dark storm clouds straight ahead, I yelled to the captain below.
0: Robinson Crusoe, I go to sea. 그 여섯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at's your bunk right underneath mine, James said. 자, 지금 로빈슨 크루소와 그 친구인 제임스가 함께 출항하기 직전에 배를 탔습니다. 그러면서 선실로 제임스가 로빈슨을 데리고 갔었죠. 그렇게 데리고 가서 거기에 로빈슨 크루소의 자리를 지금 배정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That's your bunk. 이게 너의 침대야. 즉 2층 침대가 가득 찬 이 선실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아래층 침대를 줬었죠. 그래서 이게 너의 침대야. Right underneath my, 바로 나의 것 아래. Underneath라는 것은 아래라는 의미죠.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Once on the deck of the ship. 자, 여기서 deck이라는 것은 갑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의 갑판으로 나가자마자가 되겠습니다. once라는 것은 한 번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맞아요. once는 한 번이라는 의미도 있죠. 그런 의미도 쓰이지만, 이렇게 접속사로서 두 문장을 연결해주는 그 접속사로서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할 때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배의 갑판으로 올라가자마자 James pointed up. James는 위를 가리켰습니다. 이렇게 위를 가리켰죠. 왜 가리켰을까요? That's where you'll be, he said. 제임스가 말하기를 저기가 네가 있어야 되는 곳이야. 배 위에요. 저기 위에. 어딜까요? The crow's nest. 이게 뭐냐면 돛대, 꼭대기. 돛대, 꼭대기 위에 있는 망대라고 합니다. 이 crow's nest라는 게 뭐냐면 바로 돛대 위에 있는 망대인데요. 이게 이 배의 가장 높은 부분에 어떤 이 망 보는 사람인 거죠. 누군가가 올라가서 거기에서 폭풍이 불어치진 않는지 육지는 보이는지 어떤 위험한 섬이라든가 혹은 뭐 얼음 섬이라든가 무언가 어떤 위험 요인이 있진 않는지 다른 다가오는 배는 있진 않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The Crow's Nest라고 부릅니다. 돛대 꼭대기에 있는 혹은 돛대 위에 있는 망대라고 합니다. 넘어가 볼까요? I shielded my eyes from the sun as I looked where he pointed. I shielded my eyes from the sun.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배를 탔는데 갑판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저기 제임스가 저 돛대 crow's nest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럼 나도 거기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는데 이 햇빛이 쫙 내리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손을 가리고 I shielded my eyes. 그렇죠. 나는 나의 눈을 shield라는 것은 가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눈을 가렸습니다. From the sun, 이 태양으로부터, 햇볕으로부터. As I looked where he pointed. 뭐 하면서 내가, 그가, 제임스가 가리키는 곳을 볼 때 아우 눈부셔. 이렇게 되는 거죠. 아 눈부셔. 이러면서 가리면서 이 The Crow's Nest를 봤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왜? 이 하늘을 보니까 아무래도 햇빛이 내리쬐잖아요. 그러니까 이 눈이 부신 거죠. At the very top of the ship's main mast was a basket where lookouts were stationed라고 돼 있죠. At the very top, 맨 꼭대기. 맞죠? At the very top이니까 맨 꼭대기. 어디에 맨 꼭대기냐면 the ship's main mast. Main mast라고 하면은 바로 큰 돛대입니다. 이 배에서 여기에 메인이 주된이라는 의미고요. 이 마스트는 바로 돛대이거든요. 즉, 이 배의 큰 돛대, 이 주된 돛대, 바로 가장 큰 돛대가 되겠죠. 가장 큰 돛대의 가장 위에서 그 위에는 뭐가 있었냐면 was a basket, 어떤 바구니 같은 게 있었습니다. Where? 근데 이 바구니는 어떤 곳이었냐면 where lookouts were stationed. Lookout이라고 하면은 바로 망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망 보는 사람들이 스테이션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뭐 트레인 스테이션 그 스테이션 맞긴 맞지만 동사로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두다 배치하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were stationed라고 돼 있죠. 그래서 무언가를 배치한 게 아니라 배치된 즉막 보는 사람들이 두거나 배치된 그 basket 그 아주 큰 어떤 바구니 같은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되겠죠. 어떤 것이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바구니 안에 이제 로빈슨 크루소가 거기에 들어가서 바로 크로우즈 네스트, 그걸 바로 크로우즈 네스트라고 부르겠죠. 거기에서 이제 망을 봐야 되겠죠. 이 배가 어디에 부딪히진 않는지, 위험 요인은 없는지, 뭐가 다가오진 않는지 이런 것들 망 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음원을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까요?
2: That's your bunk right underneath mine, James said. Once on the deck of the ship, James pointed up. That's where you'll be, he said. The crow's nest. I shielded my eyes from the sun as I looked where he pointed. At the very top of the ship's main mast was a basket where lookouts were stationed.
0: 자, 계속 보도록 할까요? I used the rope to climb up into the crow's nest. 나는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I가 계속 나오는데요. I는 효린파파인 제가 아닙니다. 저는 배를 타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니라 누구냐면 바로 로빈슨 크루소가 되겠죠. 이게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마치 일기 형식으로 쓰여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나는 사용했습니다. A rope, 밧줄을 사용했습니다. 뭐 하려고 사용했냐면 to climb up, 올라가려고, 맞죠? 타고 올라가려고 어디로? into the crow's nest, 바로 돛대 꼭대기 망대가 되겠죠. 이 crow's nest에 들어가려고 거기로 올라가려고 맞죠? 이 돛대 꼭대기 위에 있으니까 뭔가를 타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사다리가 없었고 아 밧줄이 있었나 봐요. James told me to look for approaching danger. James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To look for. Look for이라는 것은 뭐뭐를 찾다 혹은 살피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살펴보라고. Approach라는 것은 아 접근하다, 다가가다, 다가오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위험은 없는지 위험을 한번 살펴보라고 제임스가 나에게 일러주었습니다. 그러면 로빈슨 크루소의 이제 역할은 이 배에서 확실히 정해졌죠. 그 크로우즈 네스트 안에 있으면서 뭔가 위험한 것들이 배 근처로 오진 않는지 가장 배의 윗부분에서 쫙 이렇게 레이더처럼 그런 이렇게 망보는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It seemed like I could see forever in every direction 이라고 돼 있네요. It seemed 뭐뭐처럼 보였습니다. 뭐처럼 보였냐면 I could see 나는 볼 수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Forever 끝없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In every direction 모든 방향에서 자, 이 방향으로 보니까 끝없이 한없이 펼쳐져 있는 볼 수 있었고 이쪽으로 보니까 또 끝없이 볼 수 있는 거죠. 뭔가 가리는 게 없고 끝없이 볼 수 있는 것 같았다라는 것이 되겠죠. It was a good thing that I wasn't afraid of heights. 자 여기에 또 이런 의미도 있네요. 이런 문장이 나오네요. 이 돛대 꼭대기 상당히 높겠죠. 이게 그냥 어딘가 의자나 탁자 위에 올라가고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돛대 아주 높거든요. 자 그런데 만약에 고소공포증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 높은 곳을 무서워한다면 아니 매 순간 막 손에 일단 올라갈 수 없을 것이고 만약에 올라갔다라고 할지라도 이게 높은 곳을 너무 두려워하다 보니 손에 땀이 나고 힘들고 너무나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극심한 부담이나 이런 공포에 시달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it was a good thing 좋은 것이었습니다. 좋았습니다.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혹은 좋았다라는 것이죠. 다행이다. That I wasn't afraid of heights. Height라고 하면은 바로 높은 곳을 의미합니다. 내가 높은 곳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래도 좀 다행스러운 점이다. 그게 좋은 점이다. 라는 것이죠. 즉 고소공포증이 없어서 다행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왜 돛대 꼭대기에 있으니까 만약에 고소공포증이 있는 로빈슨 크루소라면 거기에서 못 버티겠죠. 단 5분도 일단 올라갈 수 없을 것이고 올라갔다 하더라도 잠깐밖에 못 했을 거예요. 그거 못 버틸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고요. 여기 있는 이 that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정말 오랜만에 다시 한번 다루게 됩니다. 정말 중요하고요. 우리 중학생들이 만약에 이 강의를 보고 있다면 학교 시험 문제 정말 꼭 한 번 이상 나오게 됩니다. 바로 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가짜 주어 it, 진짜 주어 that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문으로 바로 보도록 할게요. That you do your homework is important. 자, 하나씩 문장 처음부터 의미를 파악해 볼게요. That you do your homework. 네가 너의 숙제를 하는 것은 is important라는 것이죠. 중요하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명확하게 동사가 있죠. is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어는 무엇입니까? 이 문장의 주어, 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뭐뭐는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is important. 뭐뭐는 중요하다. 뭐가 중요한데요? 뭐가 중요합니까? 바로 여기 있는 that you do your homework가 바로 이 문장의 주어가 됩니다. 뾰로롱 이렇게 주어가 되죠. 자, 그러면 이 문장을 딱 보니까 주어가 좀 길지 않습니까? 문장이 that부터 important까지인데 생각보다 주어가 차지하는 양이 훨씬 더 많잖아요. 주어는 문장 제일 앞에 나오는데 주어가 너무 길어요. 영어는 주어가 긴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주어가 길면은 뭔가 자꾸만 작게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뒤로 보냅니다. 주어가 너무 길기 때문에 문장을 읽을 때 너무 좀 불편하다. 아, 좀 부담스러운데 이런 느낌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이 that you do your homework를 좀 짧게 줄일 수 있는 그 방법을 생각해냈는데 그게 뭐냐면 진짜 주어가 너무 길잖아요. 이게 주어라고 그랬었죠. 진짜 주어가 너무 기니까 짧게 쓸 수 있는 가짜 주어를 거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기 제목에도 있지만 바로 it입니다. it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진짜 주어인 that부터 homework 이 자리에다가 그냥 it을 집어넣는 거예요. it 집어넣었죠. 그러면 it is important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어떻게 하냐면 너무나 간단합니다. 여기 있었던 이 진짜 주어를 그냥 문장 제일 뒤에다가 붙여주면 됩니다. That you do your homework.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주어가 여기에 뒤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장을 해석할 때는 이것은 중요하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it이라는 것이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 it이라는 것은 진짜다 가짜다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가짜인 거예요.

0: 그러니까 중요하다. 뭐가 중요한데? You do your homework. 네가 숙제를 한다라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위에 있는 이 문장이랑 아래에 있는 이 문장이랑 의미는 동일합니다. 의미는 똑같고 해석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다만 이걸 봤을 때, 아, 저기 있는 it은 가짜 주어이구나. 우리가 흔히 문법 용어로는 가주어라고 하죠. 여기 있는 이 that 절을 바로 that 절이라는 것은 that 문장입니다. 이 that 문장은 바로 진주어, 진짜 주어니까 진주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아까 전에 나왔던 그 문장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That I wasn't afraid of heights was a good thing. 자, 여기도 보니까 여기에 명확하게 동사가 보이죠. was라는 동사가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장을 보니까 내가 높이, 높은 곳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래도 다행스러운 점이다, 좋은 점이다 라고 했었죠. 자, 근데 이 문장 전체를 보니까 that부터 heights까지가 주어인데 이게 이 문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주어가 상대적으로 이 문장에 비해서 너무 길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주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한다고 이제 무엇을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책에 보니까 it이 적혀 있는 거예요. 가짜 주어인 it을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집어넣는 것이죠. it을 집어넣었죠. 자, 그러면 여기 있었던 이 진짜 주어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문장 끝나고 여기 good thing 있잖아요. 그 뒤에 그냥 그대로 붙여주면 됩니다. Then I wasn't afraid of heights를 그냥 a good thing 다음에 그냥 뒤에다가 붙여주는 것이죠. It was a good thing that I wasn't afraid of heights가 되는 것이죠. 이제 가짜 주어 it과 진짜 주어 that 문장을 확실히 아시겠죠? 간단합니다. 넘어가 볼까요? The ship opened up its sails, making its way out to sea. The ship, 그 배는 opened up, 열었습니다. 펼쳤습니다. Its sail, 돛을 펼쳤고요. Making its way out to sea, 바다로 나가면서. 그렇죠? Making its way out to sea. 그렇죠? Making its way. 자, 나간다 이 말이죠. Out to sea. 어디로? 바다로요. I kept my eyes open for any sign of danger. 이라고 돼 있습니다. 나는 나의 눈을 열린 채로 유지했다. 즉, 눈을 크게 뜨고 잘 보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For any sign of danger, 어떠한 위험 신호가 있는지 맞죠? 잘 보려고 눈을 크게 뜨고 막 살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처음으로 이 역할을 수행하는 거잖아요. 로빈슨이요. As the sun began to set that day, 그 태양이 이제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태양이 그날 이제 지려고 할 때, I saw something off in the distance. 나는 무언가를 봤습니다. Off는 멀리 떨어져서라는 의미거든요. In the distance, 먼 곳에서 멀리 떨어져서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뭔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There are dark storm clouds straight ahead. There are 뭐가 있다. Dark 어두운, 아주 어두운 storm clouds 폭풍 구름이 있다라는 것이 straight ahead 저 앞에 바로 앞에요. 아, 이 폭풍 구름이 막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I yelled to the captain below. 나는 아래에 있는 선장에게 소리 질렀습니다. 폭풍 구름이 옵니다. 이렇게 막 소리 질렀겠죠. 자, 여기까지 일단 다시 한번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은 다음 시간에 만나고요. 우리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1: I used a rope to climb up into the crow's nest. James told me to look for approaching danger. It seemed like I could see forever in every direction. It was a good thing that I wasn't afraid of heights. The ship opened up its sails, making its way out to sea. I kept my eyes open for any sign of danger. As the sun began to set that day, I saw something off in the distance. There are dark storm clouds straight ahead, I yelled to the captain below.
0: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을 모아서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2: Underneath, underneath. That's your bunk, right underneath mine, James said. Shield, shield. I shielded my eyes from the sun as I looked where he pointed. Station, station. The guards were stationed at the castle gate. Approach. Approach. James told me to look for approaching danger. Height. Height. It was a good thing that I wasn't afraid of heights.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어휘력을 확장시켜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었던 once라는 단어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I watched the movie once. 우리 once의 기본적인 의미이죠. 한 번이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그 영화를 한 번 봤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뜻. 이거 제가 본문에서도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 Once I got home, I slept. 내가 집에 오자 맞아. 그렇죠. once는 뭐뭐 하자마자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나는 집에 오자마자 나는 잠이 들었다. 나는 잤다가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once의 의미 정확하게 이제 파악하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의 모바일 앱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와 놓으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율이 바빠했습니다.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점왕 단원평가 3학년 1학기의 이범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과학을 함께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해요. 자, 우리 여섯 번째 시간 과학. 우리 개념 확인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개념 확인을 위해서 확인 문제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확인 문제는 교재 136쪽에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공부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함께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이 있는데요. 자, 이 그림에서 우리 남자는 유모차를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자, 자신의 몸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지고 있지요. 자, 우리 이런 것을 민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 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자를 한번 볼까요? 자, 여자는 우리 여행용 가방을, 그렇죠. 힘의 방향을 보면 자기 몸 쪽으로 여러분들 당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번 문제 쉽게 해결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1번 문제 1번. 자, 어디에 동그라미를 쳐야 될까요? 그렇죠. 당기고에 여러분 동그라미 표시를 해야 되겠고, 2번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유아차를 민다 라고 여러분들 동그라미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엔 두 번째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멈춰있는 물체에 밀거나 당기는 이것을 주면 물체가 움직인다 라고 하네요. 자, 물체가 움직이기 위해서 우리는 힘을 줘야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힘을 주는 방향에 따라서 나의 몸으로부터 멀어지게 힘을 주면 우린 이걸 민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나의 몸 쪽으로 힘을 이용하면 당긴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자, 따라서 우리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는 바로 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을 가득 넣은 상자와 빈 상자를 손으로 밀었을 때더큰 힘이 드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할게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작게 힘을 쓸 수도 있고요. 크게 힘을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경우에 이것이 나뉘어지게 될까요? 자, 바로 그것은 우리가 무게와 관련이 있지요. 자, 무게가 많을수록 우리가 필요한 힘은 더 커지게 됩니다. 자, 반대로 무게가 적다면 우리가 사용해야 할 힘의 크기 역시 작아지게 되겠죠. 자, 따라서 우리 물건을 가득 넣은 상자, 그리고 물건이 없는 빈 상자 중에 무게는 어느 쪽이 더 무거운가요? 그렇죠. 물건을 가득 넣은 상자가 무게가 더 무겁겠죠.

자, 그렇다면 더큰 힘이 든다라고 하는 것은 무게가 많을수록 힘이 더 많이 필요하니까 자, 둘 중에 어떤 것이 될까요? 맞습니다. 바로 물건을 가득 넣은 상자가 되겠지요. 자, 그러면 우리 이어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체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평평한 상태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쓰는 문제인데요. 자, 우리 친구들, 물체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평평한 상태. 자, 이 상태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물체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평평한 상태,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그렇죠. 바로 수평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수평을 이루었다. 자, 수평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과 같은 뜻이냐면 바로 두 물체의 무게가 어떤 것임을 알수 있냐면 같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제 5번 문제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수평잡기 도구를 이용해서 무게가 같은 두 물체의 수평을 잡으려면 받침점에서 어떠한 거리에 물체를 올려놓아야 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자, 우리 수평잡기 도구 중에 우리 수평대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혹시 이렇게 생긴 막대기 여러분은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요 가운데에는 여러분들 0이라고 되어 있었고요. 같은 거리마다 1, 그리고 2, 3과 같은 식으로 여러분들 표현되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분들 밑에 받침대가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이 받침대로부터 어느 곳에 여러분들 물체를 놓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수평이 맞을 수도 있고 기울어질 수도 있는 것이었죠. 자, 그런데 우리 여기에서는 무게가 같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무게가 같은 두 물체가 수평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곳에 놓아야 되냐면 바로 같은 곳에 놓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만일 내가 1번에 물체를 놓았다면 이것이 수평이 되기 위해서는 똑같은 물체를 1번에다 놓아야만 수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 5번 문제의 정답 무엇이라고 적어줘야 되겠어요? 그렇죠. 바로 같은이라고 친구들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마지막 확인 문제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확인 문제 6번입니다. 양팔 저울에 양쪽 접시에 무게가 다른 두 물체를 각각 올려놓았다라고 하네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 양팔 저울을 이용했다? 아, 그렇다면 이 양팔 저울을 이용했다는 것은 비슷한 상황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5번 문제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수평잡기 활동을 위해 수평대 위에 물체를 올려놓는 그 상황과 유사한 상황이라고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둘이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양팔 저울 역시 어느 쪽에 무게가 더 무거운지, 수평을 이루는가, 기울어지는가, 이걸 통해서 물체의 무게를 비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양쪽 접시에 무게가 다른 두 물체를 각각 올려놓았다라고 합니다. 자, 물체가 다르다. 자, 물체의 무게가 다르다라고 되어져 있죠? 우리 수평대의 경우에, 자, 수평대에서 만약에 같은 거리에, 받침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물체를 올려놓았는데, 한쪽이 만약에 더 무겁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수평대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요. 바로 무거운 쪽으로 여러분, 이렇게, 기울어지게 될 거예요. 자, 한개 쌓여 있고 두개 쌓여 있다고 하면 같은 거리라고 했을 때, 자,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 수평대가 기울어지는 것을 목격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양팔 저울 역시 마찬가지겠죠? 양팔 저울 역시 무게가 다른 두 물체를 올려놓았을 때, 만약 기울어진다라고 하면 그쪽에 있는 물체가 더 무겁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우리 6번은 무거운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6가지의 확인 문제 함께 해결해 보았는데요. 자, 만일 내가 확인 문제를 풀었는데 다 맞은 친구라면 단원 평가 문제로 넘어가서 문제를 더 많이 풀어보아도 되겠지만, 만약 확인 문제에서 내가 틀린 문제가 조금 더 많았던 친구라면 다시 한번 앞에 있는 개념을 공부한 상태에서 단원 평가 문제를 풀면 우리 친구들의 실력을 더 키우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 뒤로 넘겨서 함께 단원 평가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여러분 139쪽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9쪽의 단원 평가 2회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할까요? 물체를 당기는 모습으로 옳은 것을 두 가지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물체를 당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힘을 내 몸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쪽으로 주는지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밀기와 당기기가 있었습니다. 자, 미는 것은 나의 몸을 기준으로, 자, 선생님처럼 선생님 몸을 기준으로 했을 때 힘을 주는 방향이 나의 몸에서 멀어질 때. 자, 우리는 이럴 때 밀기라고 하죠. 자, 당기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나의 몸 쪽으로 힘을 이용하는 경우. 그래서 물체를 나의 몸 쪽으로 이동시킬 때 우리 이것을 당기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1번, 2번, 3번, 4번, 5번의 그림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은요. 자, 우리 휠체어를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죠. 자, 우리가 밀어준다. 왜 밀어준다라고 표현을 할까요? 바로 우리 뒤에서 도움을 주시는 이 분을 보겠습니다. 자, 몸을 중심으로 해서 힘을 이용해서 물체, 자, 이 물체, 휠체어라고 하는 이 물체가 여러분들 내 몸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 1번은 밀기에 해당합니다. 자, 2번 보도록 할까요? 자, 2번은 여러분들 내 몸을 중심으로 힘을 이용해서 물체를 내몸 쪽으로 이동시키고 있어요. 자, 이것은 우리가 당기기라고 할수 있겠죠. 3번 볼까요? 3번은 나의 몸에서 여러분들 멀어지는 방향으로 물체를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 3번은 밀기이고요. 4번 볼게요. 4번은 줄다리기를 하고 있군요. 자, 줄다리기를 할 때는 자, 이 중심을 나의 쪽으로 더 당겨와야 이기는 놀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내몸 쪽으로 여러분들 당겨야 되겠죠. 이동시켜야겠죠. 나의 몸 쪽으로 이동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당기기라고 하고요. 자, 5번 보시면 5번은 나의 몸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물체를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밀기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 1번 문제의 정답은 여러분들 몇 번인가요? 맞습니다. 바로 2번과 4번이 되겠죠. 자, 그럼 이어서 우리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는 문제인데요.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를 이것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 자, 우린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바로 무게라고 하지요. 자, 따라서 우리 2번 문제의 정답은 무게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3번 문제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할까요?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같은 책이 2권 들어있는 책가방과 10권 들어있는 책가방 중 움직이는데 더큰 힘이 드는 것을 쓰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우리 아까 전에 확인 문제에서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큰 힘이 든다. 자, 우리 큰 힘이 든다라고 하는 것은 무게가 더 무거울수록 힘이 더 많이 필요한 거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 문제에서 우리 친구들에게 물어보는 것은, 자, 그렇다면 어떤 것이 더 무겁나요? 랑 마찬가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 이건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같은 책입니다. 다 서로 다른 책도 아니고 똑같은 무게의 책인데 어떤 책가방에는 2권 들어있고 어떤 책가방에는 10권이 들어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2권과 10권 중에 어떤 책가방이 더 무거울까요? 그렇죠. 책의 개수가 훨씬 더 많은 우리 10권 들어있는 책가방이 더 무겁겠죠. 자, 더 무겁다는 것은
큰 힘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겠죠? 따라서 우리 3번 문제의 정답은

해볼게요. 자, 이 똑같은 곳에 물체를 올려놓았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받침대, 받침점으로부터 똑같은 거리에 물체를 올려놓았을 때 수평을 이룬다면 이때 우리는 두 물체의 무게가 같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물체의 무게가 더 무겁다라고 한다면 똑같은 거리에 물체를 놓았을 때더 무거운 쪽으로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기울어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수평대를 이용해서 무게를 비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먼저 이두 개가 같다면 같은 거리에 놓았을 때 수평을 이룰 것이다. 자, 그런데 만약 이중 어떤 게 조금이라도 무겁다면 같은 거리에 놓았을 때 무거운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겠죠. 자, 따라서 우리 4번 문제. 자, 4번 문제에 우리 정답은 어떻게 우리가 적어볼 수 있을까요? 자,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수평대의 받침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이제 올려놓는다. 그리고 만약 여기서 기울어진다면 기울어지는 쪽이 더 무겁다와 같이 우리 과학적 근거를 들어 서술형의 답안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수평대로 두 물체의 수평을 잡았을 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보기, 기역, 니은, 디귿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기역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두 물체의 무게가 같을 때는 수평대의 받침점에서 같은 거리에 물체를 올려놓는다. 자, 우리 이 문제에서 조건이 무엇이었나요? 바로 수평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즉, 수평을 이룬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물체의 무게가 같을 때 수평대의 받침점에서 같은 거리에 물체를 올려놓으면 우린 수평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었어요. 자, 따라서 우리 기억은 여러분들 맞는 설명이 되겠죠. 자, 그럼 니은 볼까요? 두 물체의 무게가 다를 때는 물체와 수평대의 받침점까지의 거리를 각각 다르게 한다. 여러분들 두 물체의 무게가 다를 때는 수평을 이루기 위해서 물체와 수평대의 받침점까지의 거리를 각각 다르게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때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 두어야 될 것은 자, 무거운 물체일수록 받침점까지의 거리가 가까워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서로 무게가 다르더라도 수평을 이룰 수 있다라고 우리가 공부했었죠. 자, 따라서 니은 역시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디귿 볼까요? 무게가 다른 두 물체가 수평대에서 수평을 이루면 받침점에 가까운 물체의 무게가 더 가볍다. 자, 방금 선생님이 설명했던 이야기인데요. 자, 받침점으로부터 더 가까이에 있는데 수평을 이룬다? 자, 그렇다는 것은 이 물체의 무게가 가벼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어떤 것입니까? 무거운 것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니까요. 정답은 무엇이 될까요? 그렇죠. 디귿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평잡기로 물체의 무게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의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의 X표를 하는 것입니다. 자, 1번 볼까요? 두 물체가 받침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을 때 수평을 이루면 두 물체의 무게는 다르다. 자, 두 물체가 받침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습니다. 자, 같은 거리에 있는 상황에서 수평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두 물체의 무게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어떤 것일까요? 그렇죠. 같은 것이겠죠? 따라서 우리 1번은 옳지 않기 때문에 X표를 해줘야 돼요. 그럼 2번 보겠습니다. 수평대의 받침점에서 같은 거리에 두 물체를 올려놓으면 수평대가 더 무거운 물체 쪽으로 기울어진다. 그렇죠. 만약에 무게가 같다면 수평을 이루겠지만 이둘중 하나가 더 무겁다면 무거운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2번은 5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수평이 된 나무 판자 양쪽에 이것 거리에 두 물체를 올려놓으면 물체의 무게를 비교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1번 첫 번째 설명만 보고도 정답을 찾을 수 있는 친구가 있겠지만 혹시나 헷갈릴 수 있으니 우리 두 번째 선택지도 볼까요? 자, 두 물체를 받침점으로부터 어떠한 거리에 올려놓았을 때
나무판자가 기울어지면 기울어진 쪽의 물체가 더

무겁다. 아하, 지금까지 했던 내용 계속 반복되어서 여러분들 나오죠. 자, 반복되어서 나오는 이런 문제는 그만큼 우리 이번 단원에서 정말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문제를 반복해서 풀어보면서, 아, 이 내용은 진짜 외워야 되겠구나. 내가 공부를 조금 더 해야겠구나. 오래오래 생각해둬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깨닫고 이 부분을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죠. 그럼 이거 계속 나왔던 내용인데요. 우리 여기에서 수평잡기에서 중요한 것. 자, 물체를 받침점으로부터 일단 같은 거리에다가 두었을 때 여러분들 물체의 무게를 비교할 수 있어요. 자, 같은 거리에 놓았을 때 수평을 이루면 물체의 무게는 같다. 그러나 만일 어느 한쪽이라도 더 무겁다면 무거운 쪽으로 기울어진다. 라는 사실 우리 함께 공부했었죠. 따라서 우리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 무엇이 될까요? 맞습니다. 바로 같은이라고 우리 친구들이 적어주셔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팔 저울로 풀, 지우개, 연필의 무게를 비교한 모습입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보기에서 모두 골라서 기호를 써야 되는데요. 자, 우리 양팔 저울, 수평대 다 마찬가지로 무거운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무거운 쪽으로 기울어진다는 걸 통해서 무게를 비교해 볼 수가 있겠죠. 자, 풀과 지우개 중에서는 어떤 물체의 무게가 더 무거운가요? 그렇죠. 바로 풀이죠. 자, 그러면 이번에 지우개와 연필이 있습니다. 지우개와 연필 중에서는 어떤 쪽이 더 무거울까요? 그렇죠. 지우개 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니까 지우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여러분들 무거운 순서대로 나열을 해보면 풀이 제일 무겁고요. 그 다음은 지우개가 무겁고 제일 가벼운 것은 연필이라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찾은 상태에서 우리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 풀이 가장 무겁다. 그렇죠. 풀 가장 무겁습니다. 니은 볼까요? 지우개가 가장 가볍다? 아니죠. 가장 가벼운 것은 연필이죠. 자, 니은 옳지 않고요. 디귿, 지우개가 풀보다 가볍다. 지우개가 풀보다 가볍다. 맞고요. 리을, 연필은 지우개보다 무겁다. 연필은 지우개보다 가볍지요? 자, 따라서 우리 8번 문제 정답, 기역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수평대에 무게가 같은 나무 토막을 올려놓아서 수평을 잡으려고 한대요. 자, 옳게 말한 친구가 누구인지 써볼까요? 자, 친구 1. 나무 토막을 오른쪽 1번에 올려놓으면, 자, 오른쪽 1번에다가 무게가 같은 친구를 올려놓으면 수평이 될 거야? 아니죠. 수평이 되는 조건은 물체의 무게가 같다라고 한다면 이 받침점으로부터의 거리가 같아야 됩니다. 즉, 몇 번에 놓아야 여러분들 수평을 이룰까요? 그렇죠. 3번에 물체를 놓아야만 수평을 이룰 수 있게 되겠죠. 자, 친구 2번 볼까요? 나무 토막을 오른쪽 3번에 올려놓으면 수평대는 수평이 될 거야. 그렇죠. 자, 우리 친구 2번이 옳은 설명을 했네요. 친구 3번도 한번 볼까요? 나무 토막을 오른쪽 4번에 올려놓으면 수평대는 수평이 될 거야. 그렇지 않죠. 자, 우리 수평이 되려면 같은 거리에 놓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서 우리 9번 문제 정답은요? 바로 친구 2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10번, 11번, 12번 연속된 문제입니다. 함께 해결해 볼게요. 자, 10번. 친구들이 시소탄 모습 보고 물음에 답하는 건데요. 몸무게가 같은 친구는 누구인지 쓰는 것입니다. 자, 몸무게가 같다. 즉, 무게가 같다라고 하는 것은 받침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을 때 서로 수평을 이룬다는 것이겠지요. 자, 그런데 우리 두 가지 그림에서 수평을 이루고 있는 것, 바로 친구 1과 친구 2입니다. 자, 받침점으로부터 하나, 둘, 세 번째 앉아 있고요. 남자친구도 하나, 둘, 세 번째 앉아 있어요. 같은 거리에 있는데 수평을 이루고 있으니까. 자, 우리 몸무게가 같은 친구는 누구라고 써주면 될까요? 그렇죠. 친구 1번과 친구 2번이 되겠죠. 그럼 이제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친구 2와 친구 3이 탄 시소를 수평이 되게 하기 위한 방법을 쓰는 문제입니다. 자, 친구 2와 친구 3이 탄 시소를 수평이 되게 해야 돼요. 자, 같은 거리에 있는데, 자, 어느 쪽으로 여러분들 기울어졌나요? 친구 3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그 얘기는 어떤 친구의 무게가 더 무겁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맞아요. 바로 친구 3의 무게가 친구 2보다 더 무겁다.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렇다면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물체의 무게가 다를 때 무게가 무거운 것이 받침점으로부터 가까이 이동해야만 여러분들 수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11번 정리해서 작성을 해보자면 친구 3이 받침점에서 더 가까운 곳으로 이동해야 된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 2의 몸무게가 46kg일 때 놀이기구를 탈수 없는 사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것입니다. 자, 아까 전에 우리 친구 2와 친구 1은 같았어요. 자, 그 다음에 친구 3은 여러분들 친구 2보다 무거웠지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 2가 46kg입니다. 그럼 친구 3은 46kg보다는 더 많을 거야 라고 우리 친구들이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친구 1은 46kg과 같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 46kg으로 볼때 자, 탈수 없는 거 보겠습니다. 자, 범퍼카는 40kg보다 무거운 사람은 탈수 없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친구 1, 친구 2, 친구 3 모두 다 여러분들 범퍼카는 탈수 없지요. 자, 롤러코스터 45kg보다 무거운 사람. 자, 롤러코스터 역시 그 누구도 탈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공중관람차 50kg보다 무거운 사람. 자, 우선 여기서 알수 있는 건 친구 2가 46kg이기 때문에 아, 친구 2와 친구 1은 공중관람차는 탈수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선택지 보겠습니다. 1번, 친구 2는 범퍼카 탈수 없지요. 자, 틀렸고요. 2번, 공중관람차는 모두 탈수 있다. 자, 공중관람차는 모두 탈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공중관람차 모두 탈수 있는지 볼까요, 여러분들? 50kg보다 무거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친구 3의 경우에는 46kg보다 무겁죠. 자, 근데 무거운데 정확히 50kg보다 더 나간다라고 우리가 무게를 측정할 수는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2번은 비워놓고 생각을 해볼게요. 3번. 친구 1은 롤러코스터를 탈수 있다. 친구 1, 롤러코스터 탈수 없지요. 친구 2와 몸무게가 같으니까요. 자, 친구 3은 롤러코스터를 탈수 없다. 그렇죠. 자, 친구 3 역시 45kg보다 많이 나가기 때문에 롤러코스터 탈수 없습니다. 친구 1 공중관람차를 탈수 없다? 그렇지 않죠. 친구 1은 공중관람차 탈수 있죠. 자, 그러면 정확히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몇 번이 될까요? 그렇죠. 4번이 되겠죠. 자, 그럼 우리 이렇게 12가지 문제 함께 풀어보았는데요. 자, 만점한 우리 최종 미션을 통해서 오늘 배웠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릴 이 최종 미션은 바로 여기에 있는 상황인데요. 자, 시소 실험 상황을 한번 볼게요. 자, 재겸이와 정민이가 시소를 탔습니다. 자, 그런데 정민이 쪽이 아래로 기울었대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배운 내용을 떠올린다면 어느 친구가 더 무거울지 생각해 볼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민지와 현정이가 시소를 탔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시소가 수평이 되었대요. 아, 그렇구나. 그럼 세 번째 볼까요? 재겸이와 민지가 시소를 탔는데 이번엔 민지 쪽이 아래로 기울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볼게요. 현정이와 정민이가 시소를 탔는데 이번엔 현정이 쪽이 아래로 기울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네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네 친구 중에서 가장 가벼운 친구, 가벼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을 때, 그림을 그려가면서 생각을 한다면 정답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정답을 알것 같은 친구는 수강 후기 게시판에 어떤 친구가 제일 가벼운지 친구의 이름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과학 단원평가 2회 함께 해보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국어 사회로 우리 친구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과학과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줄 최사랑입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앞에서 배웠었던 지구의 구성과 관련된 수행평가 탐구 문제들과 내신 실전 문제 1번부터 15번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루었던 내용은 사실 막 어떤 복잡한 원리를 다루기보다는 간단한 특징들 위주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여기 문제들은 우리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맞추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먼저 필수 탐구 활동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교과서에 실려있는 탐구 활동일 텐데요. 직권의 층상 구조와 특징을 조사하고 모형을 표현해내는 뭐 그런 활동입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직권의 층상 구조를 조사한 다음에 각 층의 특징을 함께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지각, 멘틀, 외핵, 내핵의 그냥 특징들을 조사해서 정리해보아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층상구조를 모형으로 어떻게 표현할지 토의를 한 후에 한번 만들어봐라 이런 활동인데요. 아마 조사를 하고 나시면 뭐 이런 식으로 특징들을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앞에서 배웠었던 내용과 정확하게 동일하죠. 지각은요, 직관의 층성 구조 중에서도 가장 바깥에 있는 층이면서 두께도 가장 얇은 층입니다. 그리고 고체 상태이면서 대륙지각 그리고 해양지각으로 구분된다라고 우리 배웠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대륙지각은 화강암질암석으로 그리고 해양지각은 현무암질암석으로 그래서 대화해현으로 우리 기억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멘틀인데요. 멘틀하면 가장 중요한 특징은 지구 전체 부피의 약 80%를 차지한다. 그래서 직권의 층상구조 중에서 부피가 가장 큰 층이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층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외핵이 등장을 하게 되죠. 외핵하면 또 빠지면 안 되는 키워드가 바로 액체 상태로 추정되는 유일한 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핵이기 때문에 철과 니켈 등 무거운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특징으로 정리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 가장 중심부에 있는 내핵은요, 고체 상태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외핵이든 내핵이든 둘 다 철과 니켈 등 무거운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서 구성 성분은 비슷하지만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층을 구분한다라는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친구들이 자유롭게 층상 구조를 모형으로 표현을 하시면 되는데요. 지각은 가장 바깥층에 가장 얇게, 그리고 멘틀은 가장 두껍게, 그리고 외핵과 내핵을 구분하여서 표현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뭐 간단한 탐구 활동이었죠. 자, 그래서 직권은 네 개의 층으로 된 층상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직권 가장 바깥에서부터 지각, 멘틀, 외핵, 내핵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러한 특징들이 있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관련된 수행평가 탐구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직권의 층상구조에 대해서 옳게 설명한 학생을 있는 대로 한번 골라볼게요. 학생 A가 말합니다. 외핵은 고체 상태야. 자, 우리 외핵하면 빠지면 안 되는 키워드가 유일하게 액체 상태라는 점이었죠. 따라서 이것은 틀린 설명입니다. 학생 B가 말합니다. 지각은 대륙지각 그리고 해양지각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평균 두께가 두꺼운 대륙지각과 조금 더 얇은 해양지각으로 지각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학생 C가 말합니다. 멘틀은 직권에서 차지하는 부피가 가장 큰 층이다. 이 또한 멘틀의 주요 특징이었었죠. 따라서 옳은 발언을 한 학생은 학생 B와 C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직권의 층상구조와 관련된 문제들은요, 그냥 간단하게 특징들을 정확하게 기억만 하고 있으면은 다 해결할 수 있는 난이도가 낮은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보기는 직권의 층상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지각, 멘틀, 외핵, 내핵이 나와 있습니다. 각 설명에 해당하는 층의 기호를 있는 대로 찾아서 짝지어 볼게요. 자, 고체 상태인 층은 어디일까요? 네, 우리 유일하게 액체 상태로 추정되는 층이 외핵이었기 때문에 나머지 지각, 멘틀, 내핵은 고체 상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2번, 액체 상태라고 추정되는 유일한 층은 디귿, 외핵이었습니다. 3번,

산이 가장 높은 층은 지구 중심부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온도와 압력 높아지기 때문에 가장 안쪽에 있는 릴, 내핵이라고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4번, 철과 니켈 등 무거운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층은 핵이었습니다. 따라서 액체 상태와 고체 상태로 서로 다르지만 둘다 무거운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핵 부분, 외핵과 내핵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디귿과 리을입니다. 3번입니다. 그림은 지권의 층상 구조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인데요. 가나다라 지권의 층상 구조 중 무엇을 의미하는지 쓰라고 이렇게 정말 간단한 명칭을 물어보고 있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너무나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겠죠? 일단, 라에서부터 가장 지구 바깥쪽이기 때문에 가장 바깥쪽인 라는 지각이 되겠고요. 그 안쪽에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단은 맨들이 되겠습니다. 라는요, 유일하게 액체 상태로 추정되는 외핵이고요. 가장 중심부에 있는 가층은 내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기본적인 명칭 짝 짓는 것은 쉽게 해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4번 볼게요. 지권의 층상 구조 모형 제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표, 옳지 않은 것은 X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네 개의 층으로 된 층상 구조를 이루는 모형을 제작하면 된다. 그렇죠. 우리 지구 내부는요. 지각, 맨틀, 외핵, 내핵. 네 층으로 현재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층으로 구성된 층상 구조. 맞는 설명입니다. 2번, 모형으로 제작할 때 가장 얇게 만들어야 되는 층은 어디일까요? 실제 두께가 가장 얇은 가장 바깥쪽 층인 지각이 맞습니다. 3번, 맨틀은 모형에서 부피가 가장 큰 층으로 표현을 하면 되겠죠. 맨틀하면 가장 부피가 크다. 약 80%를 차지한다. 이것을 바로 떠올려야 되기 때문에 네, 쉽게 O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자, 4번. 층상 구조 모형의 가장 가운데, 그러니까 가장 중심부는 내핵이다라는 표현도 맞는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모두 O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행평가 탐구 문제 네 가지 문제 손쉽게 해결을 했고요. 자, 그러면 우리 내신 실전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구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개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자, 우리 지구계에서 이 뒤에 붙은 개자의 의미 기억하고 계신가요? 네, 개라고 하는 것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구성 요소들의 모임이다라고 해서 지구계뿐만이 아니라 태양계, 생태계, 기관계 등등등 이런 식으로 다양한 개가 존재한다라고 배웠습니다. 따라서 개의 종류도 다양하고요. 그 예시로 태양계, 생태계, 지구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귿이 바로 개에 대한 정확한 정의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구성 요소들의 모임이다라고 해서 개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바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강조를 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기역, 니은, 디귿 모두 옳음으로 정답은 5번입니다. 2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지구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를 설명한 것인데요. 가나다라마에 해당하는 지구계의 구성 요소들로 옳은 것을 한번 짝지어 볼게요. 자, 일단 지구계는 크게 5가지 권역으로 또 다시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자, 우리 친구도 한번 안 보고 대답해 볼까요? 지권, 기권, 수권, 그리고 외권과 생물권이 있었습니다. 각각의 특징. 간단하게 우리 친구들 기억해야 한다라고 본강에서 공부를 했었었는데요. 한번 특징을 보고 옳게 짝지어 보도록 할게요. 가입니다. 대기가 분포하는 영역, 그러니까 지구 주변에서 기체가 분포하는 영역을 우리 기권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기체할 때이 기자를 붙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는 지구 바깥의 우주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깥 외자를 써서 외권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단은 지구상에서 물이 존재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물 숫자를 써서 수권을 의미했었고요. 라는 지표, 그리고 지구 내부까지 이 전체의 단단한 땅덩어리를 포함하는 영역을 지권이라고 정의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는 인간을 비롯한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을 통틀어서 우리 생물권이라고 분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대로 지구계의 구성 요소를 옳게 짝지은 것은 3번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다섯 가지 권역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대표적인 특징은 우리 친구들 보면 바로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이 되어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지구계의 구성 요소는 무엇일까요? 이 다섯 가지 권역 중에 어느 것에 대한 설명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암석과 토양으로 이루어진 지구의 겉부분을 포함합니다. 사실 이거 하나만 봐도 우리 바로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도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표뿐만이 아니라 지표에서부터 지구 중심까지 모두 포함하는 영역은 어디였을까요? 그리고 생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들을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권역은 어디였을까요? 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단단한 땅, 지권을 의미했었죠. 그래서 이것은 다 모두 지권에 대한 설명이므로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은 지구계를 이루는 각 구성 요소의 예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가부터 자까지 해당하는 지구계의 구성 요소에 옳게 연결한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에 있는 혹은 지구에게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여기 다 나와 있는데요. 하나씩 각각이 어느 권역에 포함이 되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단단한 땅. 이것은 지권에 해당했었죠. 그리고 나무는요, 생물이기 때문에 생물권에 속하는 요소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숨쉴수 있게 해주는 공기. 지구 겉부분에 있는 모든 대기를 통틀어서 우리 기권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달은요, 달은 지구 내부에 있는 요소는 아니지만 지구 바깥에서 지구와 계속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요소였죠. 그래서 지구계 구성 요소에도 포함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지구 바깥에 있으니까 외권으로 우리가 분류를 했었습니다. 자, 빙하입니다. 빙하가 좀 우리 친구들이 그나마 여기서는 좀 헷갈려 할것 같은데요. 빙하는 딱딱한 얼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땅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아닙니다. 자, 물이 얼어서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빙하도 수권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토끼는요? 네, 당연하게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생물권에 속하는 요소겠죠. 지하수는요? 땅 아래에 흐르는 물이잖아요? 그래서 수권에 포함이 되고요. 태양도 달과 마찬가지로 지구 바깥에 있지만 지구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태양도 외권에 포함되는 지구계의 구성 요소였습니다. 암석은요, 단단한 땅을 이루고 있는 물질이죠. 따라서 지권에 포함되는 요소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옳은 것만 짝지은 것을 고르시면요, 3번 지권 가 땅과 자, 암석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 구체적인 사례가 나왔을 때 어느 권역에 해당하는 요소인지 찾는 연습도 우리 친구들 충분히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그림에 해당하는 지구계의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자, 그럼 이 사진을 딱 보는 순간 우리는 어느 권이다를 먼저 떠올리셔야 될까요? 그렇죠. 이렇게 푸르른 바닷물이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권에 대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수권을 구성하는 물 중에서도 가장 많은 양, 거의 대부분인 약 98%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바닷물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기역, 바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설명이 맞는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니은 볼까요? 질소, 산소 등 여러 가지 기체로 이루어져 있다. 그냥 저 문장만 봤을 때는요, 기체는 질소, 산소 등 여러 가지 기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맞는 설명이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지금 이 문제에서는 수권과 관련된 설명을 골라야 하므로, 니은은 올바른 설명이 될수 없습니다. 그리고 디귿입니다. 자, 육지의 물 중에서 빙하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인데요. 수권 전체에서 대부분 98% 정도는 바닷물이지만 나머지 2%는 육지의 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 육지 물 중에서도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이 빙하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참고로 빙하 다음에 많은 것이 지하수, 그리고 가장 적은 것이 강호수의 물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디귿도 맞는 설명이므로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지구계의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볼게요. 1번, 바다에서 서식하는 동물은 수권에 포함된다. 바다가 나왔으니까 수권인가? 이렇게 헷갈리시면 안 되겠죠? 지금 주어는 동물입니다, 동물. 어디서 살든 간에 동물, 이런 생명체들은 모두 생물권에 포함된다라고 보셔야겠죠? 2번, 지각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무는 지권에 속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각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해서 지권인가? 속으시면 안 되겠죠? 여기에 살고 있는 나무가 지금 주어이기 때문에 나무는 똑같이 생물권입니다. 3번, 생물권에는 말, 소, 고양이 등의 동물만 포함될까요? 동물뿐만이 아니라 식물, 그리고 균류, 이런 모든 생명체들이 다 생물권에 포함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만 포함된다라는 설명은 틀린 설명이 됩니다. 4번, 외권은 지구 환경과 생물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자, 우리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구성 요소들의 모임을 지구계의 구성 요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외권에 있는 태양, 달도 지구 내부를 구성하고 있지는 않지만 바깥에서 영향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구계에 포함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따라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린 설명입니다. 5번, 수권은 바다, 빙하, 지하수, 강과 호수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해서 수권의 세부적인 구성 요소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7번입니다. 다음은 지구계의 구성 요소 중 하나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해서 사진과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기역과 니은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한번 골라볼게요. 자, 일단 이 사진, 푸르른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 보이네요. 자, 이것은 기권을 나타낸 사진이겠죠. 그렇죠. 대기를 나타낸 것이니까요. 자, 그래서 설명을 읽어보니 지구 표면을 둘러싼 공기층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사진에서 보고 있는 기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것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했습니다. 기권을 구성하는 가장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체의 종류 기억나시나요? 네. 약 78%를 차지하고 있는 질소였었죠. 따라서 니은에 들어갈 말은 질소입니다. 참고로 78%로 질소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것이 산소, 약 21%로 이 둘을 합친 것만으로도 이미 약 99%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질소와 산소가 대부분의 이 대기를 구성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역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짝지은 것은요, 기권과 질소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생물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 다양한 생물로 구성되어 있다. 그쵸?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 다 생물권에 포함되기 때문에 다양한 생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니은, 지구 표면을 덮고 있는 물이다. 우리 물 부분은요, 물 숫자를 써서 수권으로 분류를 했었죠. 따라서 니은은 생물권이 아니라 수권에 대한 설명이므로 틀린 보기입니다. 디귿, 직권, 기권, 수권에 모두 분포한다. 생물권에 살고 있는 다양한 생명체들은요, 땅에서도 살지만 우리 하늘을 나르는 새는 기권에도 존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물고기 같은 경우 수권에도 존재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생명체들이 직권, 기권, 수권, 고루 분포하고 있으므로 디귿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리을, 질소, 산소 등 여러 가지 기체로 이루어져 있다. 자, 이 또한 기체 자체는 질소, 산소 등 여러 가지 기체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맞지만 현재 문제에서는 생물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기권에 대한 설명이라서 옳은 답이 될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기역, 디귿 1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9번 문제입니다. 지구계의 구성 요소와 그 특징을 옳게 연결한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권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동물, 식물, 균등 지구의 모든 생명체가 속한다?

이것은 생명체들이기 때문에 외권이 아니라 올바르게 고치면요, 생물권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리고 2번은요, 암석과 토양으로 이루어진 지구의 단단한 겉부분, 이것은요, 땅이기 때문에 지권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지권의 정확한 정의는요, 이러한 겉부분뿐만이 아니라 내부까지 포함을 한다라고 설명을 하셔야 더 정확한 설명이 됩니다. 자, 3번. 육지의 물의 대부분은 빙하가 차지한다. 그냥 물 전체의 대부분은 바다가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바다를 제외한 육지의 물 중에서는 빙하가 가장 많이 차지한다. 이므로 3번이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여러 가지 기체로 이루어져 있다? 기체는요, 우리 기권으로 분류를 했기 때문에 4번도 틀린 설명이고요. 자, 5번. 태양, 달 등이 속하며 지구 환경에 영향을 준다? 지구 바깥에 있지만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구계에 포함되는 요소, 외권으로 우리가 분류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그림은 밤하늘에서 볼수 있는 달의 모습이다. 지구계의 구성 요소 중 달이 해당하는 영역이 어디인지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네, 우리 달은요, 지구 자체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아니었죠. 하지만 지구 바깥에서 지구에게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구계에 속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달이 있음으로써 하루에 약두 번씩 밀물과 썰물이 생기고요. 그래서 수권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갯벌이 형성이 되면서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처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생물권에도 영향을 주겠죠. 뭐 이런 식으로 지구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달도 지구계에 포함이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다섯 가지 권역 중에서 달이 해당하는 영역은 무엇일까요? 지구 바깥에서도 지구에게 영향을 주는 영역, 바로 바깥 외자를 썼던 외권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기권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 다섯 가지 권역 중에 어디에 포함되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기역, 토양은요, 단단한 땅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입니다. 따라서 토양은 지권을 이루는 요소고요. 태양은 지구 바깥에서 우리 생명체에게 필수적인 에너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권에 포함되는 요소입니다. 산소 기체, 우리가 숨쉴때 반드시 필요한 기체죠. 이 산소는 기체이기 때문에 기권에 포함되는 요소입니다. 사람은요, 우리 사람도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생물권에 포함이 되는 요소겠죠. 호수는 어떨까요? 호수는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은 수권에 해당하는 요소입니다. 지하수도 마찬가지로 땅 아래에서 흐르는 물을 의미하기 때문에 수권으로 분류를 하고요. 수증기는 어떨까요? 많은 친구들이 또이 수증기를 헷갈려 합니다. 왜냐하면 물이 기체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물로 봐야 되나 기체로 봐야 되나 하는데요. 수증기에 이 기자가 이미 기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수증기 상태의 물도 기권이라고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수증기는 기권의 요소입니다. 바닷물, 물이잖아요. 당연히 수권에 해당하는 요소겠고요. 그리고 호랑이, 살아있는 생명체네요. 생물권에 포함되는 요소입니다. 자, 이렇게 다 찾았으니까 기권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면 디귿, 산소와 시옷, 수증기이기 때문에 3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볼게요. 다음은 지구계의 구성 요소의 특징을 설명한 것인데요. 가나다에 해당하는 지구계의 구성 요소를 한번 짝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많이 연습했으니까 이제 이런 거 정도는 쉽게 찾을 수 있겠죠? 자, 가. 바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바닷물이 대부분이다. 이것이 바로 수권에 대한 설명이었죠. 수권의 대부분은 바닷물이고 약간의 물이 우리 육지물이 있었다라는 거 앞에서 계속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날을 보시면요. 화산 활동으로 마그마가 분출된다라고 해요. 자, 화산 활동, 땅 속에 있었던 암.

구석들이 녹아서 이 마그마가 바깥으로 분출되면 이것이 화산이라고 하는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직권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 생물의 호흡에 필요한 기체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생물이 등장했다고 해서 생물권인가? 라고 하시면 안 되죠. 이 생물의 호흡에 필요한 기체를 제공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권역은 기권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수권, 직권, 기권 옳게 짝지은 것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부터는 지구 내부를 조사하는 방법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 지구 내부를 조사할 때 쓰는 방법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직접적으로 땅을 조사하는 방법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땅을 조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각각의 어떠한 구체적인 예시가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자, 우리 직접 땅을 파서 들어가 보는 것을 시추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화산 분출물들이 나온 것을 시료를 채취해서 내부 구성이 이런 물질로 되어 있구나라고 알아내는 방법. 화산 분출물 조사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산 분출물을 조사하는 게왜 직접적인 방법이냐? 여기에도 의문을 갖는 친구들이 있다고 했는데 안에 있었던 물질 자체가 나왔기 때문에 그 물질을 직접적으로 이 물질이 들어 있었구나라고 알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조사 방법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직접적인 조사 방법에는 한계가 존재했죠. 직접 들어가는 데는 고작 깊이가 깊지 않아요. 시추법으로 최대한 들어간 게약 12km로 우리 지구 전체 반지름 6,400km에 비하면 너무 얇은 양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 간접적인 방법으로 지구 내부를 조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대표적인 방법이 지진파를 분석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구 내부 구조를 조사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세 학생들 중에서 우리 지구 내부 구조가 층상 구조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아낸 그 방법을 이야기한 학생은 누구일까요? 네, 직접적인 방법에는 전체 구조를 알아내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간접적인 방법, 즉 지진파를 분석해서 알아내는 방법을 이야기한 학생을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정답은요, 지진파를 분석해서 조사한다. 학생 C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14번 볼까요? 지구 내부를 조사하는 방법 중 직접적인 조사 방법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해서 기억 보면은 땅을 뚫어서 지구 내부를 조사하는 시추법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이고요. 니은, 화산이 폭발할 때 나오는 화산 분출물을 직접 시료를 채취해서 조사하는 것도 직접적인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니은도 맞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디귿, 지구 내부를 통과하는 지진파를 분석하는 방법은 간접적인 방법이므로 디귿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 4번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은 지구 내부를 조사하는 방법을 설명한 것인데요. 네. 아까 설명한 대로 땅에 직접 구멍을 뚫어서 지구의 지각 및 내부 물질을 조사할 수 있는 방법. 직접 뚫고 들어가네요. 이 조사 방법은 바로 시추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나 이 방법은 들어가는 데 깊이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지구 내부 전체 구조를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까지 우리 친구들이 한계까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5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16번 문제부터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반갑습니다. 자, 올인원 중학영어. 자, 오늘은 저희가 221강, 자, 월요일, 자, 문법 공부할, 자, 그런 차례가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저희가 이제 수동태와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를 했어요. 자,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이제 새로운 섹션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크게 보면 이제 준동사를 저희가 이제 공부해야 되는데요. 준동사에는 여러분들 세 가지 있는 거 아시죠? 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정사부터 오늘 시작을 좀 해볼 거고요. 공부할 내용과 순서는 이렇습니다. 준동사의 개념을 먼저 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준동사의 개념을 아셔야 될 것 같고요는 잘못된 표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앞쪽에서 한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부정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자, 부정사의 기본적인 개념과, 자, 그 다음에 마무리 퀴즈까지 함으로써, 자, 오늘 강의는, 자, 종료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준동사의 개념부터 다시 한번 좀 살펴볼게요. 정보라고 하는 거는요, 저도 이제 예전에 학습자로서 공부를 해본 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해주실 때 느껴지는 쾌감이 있어요. 아, 오, 나 저거 이제 공부해서 알고 있어. 라는 기쁨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제 모르는 정보를 이제 막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됐을 때도 또한 쾌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그 두 가지가 공존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1번은 일단 앞쪽에서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나 저 내용 정확하게 알고 있어 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쾌감이었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준동사는 말 그대로 동사에 준하는 아이가 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동사에다가 뭘 붙여가지고 동사가 아닌 다른 품사나 다른 문장 성분의 역할을 하도록 바꾸어 준 것인데, 자, 이렇게 세 가지의 형태가 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가 있죠. 좀 더 구체적으로 표를 통해서 좀 여러분께 좀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자, 부정사는 우리가 infinitive라고 하고, 동명사는 gerunds, 분사는 participates.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형태는 주의하셔야 될 것이 투부정사도 있지만, 원형 부정사도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고, 그러면 제가 하는 역할은 뭔데요? 부정, 말 그대로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명사, 형용사, 부사의 역할을 할 것이다. 동명사는 이름에서 느껴지다시피 명사의 역할을 하는데, 생김새는 뭐다? 동사 원형에다가 우리가 ing를 붙였다. 분사는 뭐다? 일단 우리말 이름으로는 나눌 분자를 쓰기 때문에 두 개로 나눠져 있다의 개념이지만, 자, 영어로는 전혀 나눠져 있다의 느낌은 없어요. participle이라고 하는 이름이고요.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어떻습니까? ing형과 ed형으로 나눠져 있다. 이러니까 이제 이슈가 바로 눈에 보이죠? 요 두 아이는 도대체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그죠? 자, 요걸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하나의 꼭지로 삼아서 강의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ED는 여기 써 있지 않지만 동사의 과거형과 또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등등등에 대한 이슈들이 이것도 강의 안에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추후에 제가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ED형 과거분사 중에는 이렇게 불규칙도 있습니다. Go, went, gone 이런 거 있죠. 자, 그리고 이 아이들은 무슨 역할이다? 형용사 역할이다. 자, 이렇게 준동사로

부터 얘기를 시작해서 이제 우리는 부정사로 들어가려고 해요. 자, 먼저 큰 그림 먼저 잘 그려 보시고요. 자, 그러면 미시적으로 좀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사가 무엇이냐라고 누가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딱 한마디로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명사 역할도 하고 형용사 역할도 하고 부사 역할도 하는데 동사 구조입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부정사의 개념을 압축한 가장 좋은 설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할은 이렇게 하는데 이 아이는 동사 출신이기 때문에 동사에 준하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바로 뭐가 동사에 준합니까? 그렇죠. 풀을 먹을 수가 없어요. 응? 가면만. 뭐 누구의 탈을 썼다? 명사 탈, 형용사 탈, 부사 탈. 이렇게 세 가지의 탈을 쓰고 나타나지만 본질은 뭐다? 이 아이는 늑대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양의 탈을 뒤집어 쓴 늑대를 상상해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동사 구조인데 명사, 형용사, 부사 자리에 이제 다 나온다. 자, 그래서 그 예문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어떻습니까? 처음 들으시나요? 그럴 리가 없죠. 자, 우리가 이것도 앞쪽에서 다 살펴봤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확인의 쾌감이 여러분들께 이 강의를 통해서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S, C, O의 역할을 전부 다다할수 있는 것인데, 요 예문들을 세개다다 보여드리지 않을 거예요. 이것은 앞쪽에서 저희가 이미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자, 하나만 예문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요 예문은 뭘까요? His ultimate goal. 이 예문도 우리가 앞쪽에서 썼던 예문입니다. Ultimate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 it는 가짜 주어라는 거죠. 진짜 주어는 뭐예요? run his own business. 이렇게 돼 있습니다. own이라고 하는 단어는 형용사나 대명사로 사용됐을 때 반드시 누구 뒤에서만 쓴다고 했나요? 소유격을 강조하는, 소유격 형용사를 강조하는 형용사 혹은 대명사로 쓰이기 때문에 반드시 소유격과 함께 쓰인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 사람 자신의 사업체를 run이라고 하는 단어는 운영하다의 뜻이 있다 그랬죠? 운영하는 것이 ultimate goal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부정사는 누구 역할을 할수 있다고요? 명사 역할을 합니다. 명사 역할을 하니까 당연히 누구 자리에 올수 있다? 주어 자리에 올수 있다. 다만 주어 자리에 부정사가 왔을 때는 가짜 주어를 이렇게 세우고 진짜 주어를 뒤쪽에 이렇게 쓰는 것이 더욱더 일반적이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자, 이슈를 더 여러분께 좀 드리면 명사가 주어, 그다음에 보어, 목적어 자리에 등장하는 것이 맞지만 사실은 어디도 등장해요, 여러분들? 전치사 다음 자리에도 명사가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전치사 다음 자리에 등장하는 명사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로 했죠? 전치사 다음에는 자, with me, for me, to me 이렇게 목적격을 쓰기 때문에 전치사에 목적어로 부르기로 약속했죠?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래서 명사의 역할은 사실은 이렇게 세 가지 메인 역할도 있습니다만, 주요한 역할도 있습니다만, 전치사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서도 명사를 쓸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명사 자리에 to 부정사를 써도 되겠네요. 가능한가요? 자, 이것은 가능치 않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이제 저랑 동명사 공부하실 때 비교해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릴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자, 그때 가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자, 오늘 요 내용 여러분들까지 기억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명사 자리에 다 나오는데 명사가 쓰일 수 있는 유일하게 어디 못 나온다? 바로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쓸 수는 없다라고 하는 점까지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100점일 것 같아요. 자, 보어와 목적어 자리의 예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두 번째로 누구 역할을 한다고요? 명사 역할도 하지만 형용사 역할도 당연히 하죠. 자, 그래서 요 예문을 좀두 개를 제가 좀 드려봤는데요. 첫 번째 예문과 두 번째 예문에 전부 다 논의할 만한 이슈가 있어요.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는 It's time to help, blah, blah, blah.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학생들이 선생님, 이거 가짜 주어, 이거 진짜 주어 아니에요? 근데 왜 이걸 MA라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어순상으로만 보면 당연히 가짜 주어, 진짜 주어일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 요거 명사보호 아니에요? 투부정사는 명사로 수식할 수 있는 형용사적 용법도 있지 않아요? 그러면 요 뒤쪽에 지금 투부정사는 구조상으로, 어순상으로만 봤을 때는 진짜 주어도 될수 있고, 이렇게 명사로 수식하는 형용사도 될수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될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여러분들 해결하시겠어요? 어순상 해결이 안 되면 뭘로 해결하시라고 했습니까? 바로, 자, 의미 접근을 통해서 하시라라고 했죠. 여러분들 지금 to 이하를 주어로 놓고 해석하시면 말이 되나요? 자, to 이하는 일단 help 다음에 목적어와 목적 보호가 와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5형식 구조다. 잊지 마세요. 부정사는 여러분들 명사, 형용사, 부사 자리에 나오지만 누구 구조다? 동사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형식 구조를 가진 것인데, 그래서 help 이하만 해석을 해보면 어때요? 당신의 아이들이 그들 자신의 침대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자, 이걸 주어로 보면 어떻게 되죠? 아이들이 그들 자신의 침대에서 잠을 자는 것이 time입니다. 말이 돼요? 안 되죠? 따라서 요거는 지금 주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 어떤 시간입니까? 아이들이 그들 자신의 침대에서 잠을 자도록 도와줘야 될 시간이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시간과 관련된 그런 보호들이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앞쪽에 주어는 그냥 it로 그냥 우리가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지금 몇 시야? 라고 할 때도 it's 2 o'clock 이렇게 해서 it을 쓰잖아요. 자, 시간이 이런 말잘안 써요. 그래서 it's time 이라고 하면, 자, 요거는 여러분들 아무런 의미도 없는 주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또다시 이렇게 부딪힘이 있을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이상의 역할을 하는 경우 반드시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해결하시겠어요? 어순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면 의미 접근을 통해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결론 다시 내겠습니다. 자, 투부정사는 앞에 있는 time,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를 이렇게 제한하고 수식하는 그런 용법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구조는 무엇입니까? 동사의 구조를 그대로 갖추고 있기 때문에 목적어와 목적보호를 취하고 있는 5형식이다 까지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MA 해결됐어요. 근데 형용사가 문장에서 수식적 역할만 하나요? 아니, 보호를 쓸 수도 있잖아요. 자, 두 번째 예문이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얘가 목적어고 얘가 목적보호예요. 예. 근데 보호 자리에는 또 명사도 오고 형용사도 올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이 보호는 형용사적 용법입니까? 부정사는 명사와 형용사 용법이 둘다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주장에 대해서는. 자,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들 명사가 보호가 된다라고 하는 건 반드시 뭐가 떠올라야 된다 그랬어요. 어우, 제 귀에 막 들려요. 여러분들의 답변이. 동격이죠? 바로 A가 B가 되도록 뭐 예를 들어 선출하다. A를 B라고 부르다. 명사가 보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동격 관계가 성립된다는 거예요. 그럼 목적 보호가 명사다라고 하는 것은 목적어와 동격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행동입니까?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행위를 하는 건 맞지만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이고요. 집에 머무는 건 행동이에요. 이게 어떻게 동격입니까? 그래서 동격 관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자, 이 보호는 여러분들 뭘로 보셔야 돼요? 형용사적 용법의 보호로 보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논리예요, 지금. 그래서, 자, 저렇게 목적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동격 관계는 아니니까, 아, 보호 자리에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일 수 있구나.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된다고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리고 요 예문도 5형식 공부할 적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예문이기 때문에 예문에 대해서는 더 이상 깊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경찰들이, 조언한 거죠. 뭘 조언했습니까? 사람들이 집에 머물도록. 자, 투부정사는 다시 한번 동사구조이기 때문에 몇 형식 구조예요? 요거는 지금 자동사 다음에 부사구가 와 있으니까 일형식 구조로 사용된, 자, 그런 예문이 되겠습니다.

0: 용법으로 사용됐을 때한85% 정도가 목적의 용법을 가지게 되죠. 왜그 행동을 했느냐? 뭐 하려고 했느냐? 번역은 주로 뭐뭐 하기 위하여 이렇게 됩니다. 자, 문장의 맨 앞에 나와 있으니까 주어가 될 수도 있었는데 문장에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컴마도 있고 부사적 용법 맞죠? 네. 그리고 삼형식 구조입니다. Use our time wisely. 우리의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죠? 네. 현명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되나요? 만들어야 돼요. 뭐를요? 계획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마무리 짓고요. 실제로 부사적 용법, 부사 자리에서 부사 역할을 할 때는 가장 일반적으로 목적의 의미로 해석을 해보시면 아주 많은 부분들이 해결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딱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수고 한 가지 여러분께 좀 알려드려야 될것 같아요. 투부정사 앞쪽에 in order가 붙습니다. 혹은 so as가 붙습니다. 자, 그러면요. 부정사는 정해지지 않은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붙는 순간 정해져요. 역할이. 뭘로? 100% 부사용법이에요. 그리고 의미도 정해져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부정사는 정해지지 않은 게 맛인데, in order to나 so as to는 이미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조금 밋밋한 부정사다. 재미없다.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수거로 이해해서 여러분들 암기해서 쓰시면 됩니다. 보여드렸던 예문 똑같죠? 이렇게 in order to로 나오거나 so as to로 나오면 뒤쪽에 컴마가 있는지 또 다른 주어 동사가 있는지 따지고 따질 필요도 없어요. in order to 보자마자 부사. so as to 보자마자 부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in order to와 so as to는 그냥 단순한 to 부정사의 부사 용법보다 조금 더 격식적인 그런 문장에서 많이 보실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로는 원인과 이유를 나타낼 때도 있습니다. 자, 이때는 뭐죠, 여러분들? 때문에 라고 번역하시면 돼요. 주로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보호 다음에 to 부정사가 부사적 용법으로 사용됐을 때 주로 그렇습니다. I was glad. 저는 기뻤습니다. 왜요? 자, 그녀를 시드니에서 자, 볼수 있어서 자, 기뻤습니다. 자, 보아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만나서 기뻤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됐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끝내면 되는데요. 1번과 2번의 해석이 통하지 않는 자, 부사 자리에서는 뭘로 한다? 자, 여러분들, 결과로 한다. 자, 결과적 용법은 사실은 굉장히 경우의 수가 적다는 것도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아래쪽 예문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row라고 하는 단어는 grow, grew, grown. 이렇게 3단 변화하죠. 자, 그래서 성장하다의 뜻이 되겠습니다. grow up 쓰고고요. 자, 그런데 위대한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 성장한 것도 아니고 위대한 과학자가 되기 때문에 성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자라난 결과 위대한 과학자가 되었다가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형식 구조로 사용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1, 2번의 해석이 통하지 않으면 결과적 해석도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된다까지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시면 마무리 퀴즈로 가겠습니다. 부정사 못하는 애 누굴까요? 자, 당연히 통사 역할은 못하겠죠. 두 번째입니다. 준동사 아닌 거 누구예요? 아, 이거 너무 쉽죠? 네, 접속사입니다. 세 번째, 투부정사 못 쓰는 위치가 어딜까요? 그렇죠? 자, 사역동사의 목적보호자리, 지각동사의 목적보호자리에 못 쓴다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C번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자, 오늘 강의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자, 부정사 다시 한번 앞쪽에서 배웠던 내용들 반복 정리를 좀 해보셨는데요. 자, 깔끔하게 이해가 잘 되셨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접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플러스 2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 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2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행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기 환자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급 강의하는 진창환이라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도시군

1차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관리계획만 가지고 있는 특징, 이런 것들 중심으로 보시면 되는데, 관리계에서는 여러분 단독 문제로서 관리계 절차적인 부분에서 지금 논점은 요 다섯 가지 논점이 시험에 출제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출제 비중을 보인 거는 요네 번째에 있는 주민의 입안 제한입니다. 관리계획에 의해서 주민, 지역 주민들이 관리계획을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라고 입안을 말할 수 있냐면 제안할 수 있거든요. 어떤 사항들을 제안하고 제안했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하는 그 프로세스를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간단한데 출제가 여기에서 가장 많이 됐고 작년 시험에도 여기에 나온 거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숙제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관리 계획은 기본 계획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도 있어요. 공통점은 뭐냐면요, 어디에서 만드는 계획이냐면 관할에서 만드는 계획입니다. 특광시 군이라고 하는 관할 지역 안에서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해서 수립하는 토지용이나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어떻습니까? 기본 계획은 관할 지역의 그냥 발전 방향이다, 관리 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종합 계획이다, 이런 식으로 끝내버렸잖아요, 그죠? 근데 관리 계획 안으로 들어오니까 토지용이나 교통이나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나, 그죠?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들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런 구체적 계획을 말한다. 그래서 관리 계획에 들어오는 내용들이 몇개 있냐면,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관리를 하냐면, 총 8가지 내용이 이제 구체적으로 관리가 되는 겁니다. 그 8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를 지정 변경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용도 구역, 개발 제한 구역. 관리 계획 2번에서 이야기하는 용도 구역은요, 개발 제한 구역,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 구역, 그 다음에 수산자원 보호 구역, 그 다음에 도시 자연공원 구역, 이렇게 해서 4개의 용도 구역을 지정 변경하는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로나 철도와 같은 공원과 같은 학교와 같은 기반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이죠. 신도시 만드는 사업이죠. 그 다음에 정비 사업,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에 관한 계획도 관리기입니다. 여기서 조심하실 게, 여러분 눈여겨볼 게 뭐냐면,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은 어디에 별도 규정을 두고 있냐면, 도시개발법이란 법에, 우리 이제 국토계획법이 맞춰지고 나면요, 도시개발법을 배울 건데, 그때 정해져 있어요. 우리 정비사업은 재개발, 재건축이잖아요, 그죠? 이것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별도 규정을 두고 있죠. 자, 그래서 공포에서 제가 관리 계획이 이제 가장 중요하고 시험에도 100% 출제가 되고,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라고 하실 때, 개발사업은 어디에 규정이 되어 있냐면, 도시개발법에 규정되어 있거든요. 우리 시험 범위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입니다. 그러니까, 개발법과 정비법도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 관리계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전체에서 시험 문제가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 관리계획의 전반적인 절차적인 부분을 배울 건데 관리계획의 내용으로 들어오면요. 요 내용 가지고 시험 문제가 스물 한 두세 문제가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국토계획법이고 국토계획법 안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관리계획입니다. 시험 문제 절반이 넘죠. 그 부분이 이 안에 우리가 펼쳐져 있다는 사실의 구조를 알면 공법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법과 정비법은 우리가 관리계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관리계 내용에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이 나오지만은 얘는 별도로 독립을 해놨죠. 의로 도시개발법으로. 얘는 정비법입니다. 그래서 관리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관리계의 자식이 몇 명이 있냐면 8명이 있는 겁니다. 첫째가 뭐냐면 용도지역 지구를 지정 변경하고 둘째가 개발제한구역, 시가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 변경하고 셋째가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개량하고 넷째가 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이고 다섯째가 지구단위계획이고 여섯째가 혁신구역, 일곱째가 복합용도구역,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입체복합구역입니다. 도시군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8명의 자식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도시개발사업은 어디로? 도시개발법으로 분가해서 나갔어요. 결혼해가지고. 정비사업은 어디로 나가버렸다? 정비법으로. 그래서 두 개는 분가해서 나갔다. 그래서 우리가 국토계획법이 끝나면 여러분들하고 도시개발법과 정비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근데 개발법과 정비법은 누구의 자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관리계획의 자식의 하나다. 그래서 여기서 여섯 문제, 그다음에 정비법 여섯 문제 이렇게 출제가 실제로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토계획법에서 관리계획

안에서 시험 문제 출제되는 게 수문제가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공법의 당락을 지고 있는 게 관리 계획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어디를 개발하는데 좀더 효율적 개발, 이쁘게 개발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지구 단위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도시 혁신구역, 그 다음에 복합 용도구역, 그 다음에 입체 복합구역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3년 전에 새로 들어왔어요. 혁신구역, 그 다음에 복합 용도구역, 입체 복합구역은 새로 들어왔는데 이것도 용도 구역에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요, 용도구역이, 이번에 있는 용도구역이 4개였거든요. 용도구역이라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개발제한구역, 시가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구역 4개였는데 몇 가지가 추가되냐면 3개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학계에서 용도구역을 몇 개를 이야기하냐면 7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의 두 번째에 있는 용도구역 4개하고 그다음에 6, 7, 8번에 있는 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까지 해서 총 7개의 용도구역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리계획도 절차가 있겠죠. 기본계획은 우리가 여러분들하고 앞 시간에 배울 때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수립과 승인이었습니다. 관리계획은요, 구속력이 있거든요. 구속력이 있다는 것은 관리계획 어떤 내용이 만들어지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어떤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칩니다. 뭐 예를 들자면 좀 전에 봤던 관리계획 내용 중에서 여러분의 토지가 자 만약에 농림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토지가 농림지역으로 지정되면 농림지역의 규제를 받아야 받아요? 받잖아요. 그러니까 내 토지가, 내 권리가 행위 제한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의 토지가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용도 구역으로 지정됐어요. 그러면 행위 제한 받아야 받아요? 받죠. 여러분의 토지가 기반 시설, 도로 부지가 됐거든요. 행위 제한 받아야 받아요? 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관리 계획은 구체적 계획이고, 그다음에 구속력이 있어요. 즉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관리 계획은 구속적 행정 계획으로서 쟁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 관리 계획 절차에 어떤 하자가 발생한 겁니다. 근데 그 하자가 나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죠. 그러면 침해된 권리를 대상으로 해서 나중에 권리 구제를 해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본계획과 차이죠. 근본적인 차이는 기본계획은 관할의 발전 방향이기 때문에 방향성만 제시를 하니까 구속력이 없겠죠. 근데 관리계획은 그렇지는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기본계획은 단순하게 수립한다라고 했거든요. 관리계획은 수립이라고 안 하고 뭐합니까? 이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반. 이게 왜 이반이라는 표현을 쓰냐면요. 이반한다란 말이나 수립한다란 말이나 한글적 의미는 같아요. 수립, 세운다 이 말이죠. 입안, 안을 입세운다.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왜 표현을 이반한다고 표현을 쓰냐면 관리계획은 뭐가 있기 때문에 구속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규범을 만듭니다. 규범을. 국회에서는 법률이라고 하는 규범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는 조례라고 하는 규범을 만들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내지는 TV 뉴스를 통해서 볼 때, 그죠? 무슨 무슨 당이 무슨 무슨 법률을 수립했다는 그런 이상한 표현을 안 쓰죠. 법률을 뭐 했다고 얘기합니까? 입안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때문에 우리가 한자 문화권에 있다 보니까 관리계획은 구속력 때문에 입안했다. 그러니까 한글적 의미로 표현하면 만들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고 승인이 아니고요. 결정했다라고 합니다. 규범을 만들었으면요. 규범에 규범력을 줘야 되고 힘을 줘야 돼요. 힘을. 그래서 단순하게 승인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뭐 했다? 결정했다랍니다. 자, 법률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법률을 국회가 A라고 하는 법률안을 입안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본회의에서 제적은 과반 출석에 출석한 사람이 과반 찬성해서 본회의 뭐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본회의 승인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본회의에서 뭐 했다? 의결했다. 의결, 결정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관리계획은 수립과 승인이 아니고 입안 결정고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글적 의미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표현 방식의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절차는 똑같거든요. 그러면 입안하기 전에 첫 단추는 당연히 어디서 깨워질까요? 그렇죠. 기본계획 똑같아요. 기초사 하겠죠. 했습니다. 그 다음 뭐 할까요? 그렇지. 의견 듣겠죠. 의견 항상 몇번 들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전 시간, 앞 시간에. 그렇죠. 두 번. 누구한테? 지역 주민들에게 가서 의견 듣고, 그 다음에 주민의 대표 기관인 누구한테 가서
의회한테 가서 의견을 듣는단 말입니다. 주민의 의견을 듣는 이유는요, 여론수렴 과정이라고 말씀드렸고, 의회한테 의견을 왜 듣느냐라고 했을 때, 의회에서 의견을 듣는 이유는 견제, 통제 기능이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반권자가 누군지를 알면 의회는 자동 결정해요. 이반권자가 속한 의회가 돼야 되니까. 자, 입안했습니다. 지금 만들었죠? 만드는 것을 누구한테 보내버립니까? 결정권자한테 던져버립니다. 그럼 결정권자가 결정을, 도장을 콱 찍으려고 보니까 잘 모르는 게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럴 때는 독단의, 행정의 독단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물어봐야 돼, 안 물어봐야 돼? 물어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협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뭐 거쳐요? 그렇지. 심의를 거치겠어. 똑같네요. 기본 계획과 똑같네요. 협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 결정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면 협의 심의는 관계 중앙행정위원회 장관 협의하고 심의를 어디 심의를 받을까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겠죠. 만약에 결정권자가 시도가 됩니다. 그러면 협의는 관계 중앙이 아니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관 협의하고 심의도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결정을 하고 우리가 마음 낸다 고시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관리계획의 절차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두 개의 기둥이 서 있었거든요. 두 개의 기둥이 뭐냐면 수립과 승인이라는 기둥입니다. 관리계획은 입안하고 뭐요? 결정 고시한다. 이렇게 해서 두 개의 기둥을 세워놓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입안을 한번 해보게요. 관리계획 입안권자가 누군지가 원칙인데, 원칙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관리계획도 여러분들 원칙적 입안권자가 누구냐인데, 관리계획도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어디에서 만드는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관할 특광시 군에서 만드는 계획입니다. 관리계획 자체가. 아,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입안을 할 거냐면, 입안하는 게 원칙이냐면, 그죠? 특, 광, 시장 군수가 원칙이겠죠. 이게 답니다, 이게. 똑같죠? 왜 관할에서 만드니까?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광시장 군수가 원칙이다. 근데 관리계획은 예외적인 입안권자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계획과 관련이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할 수도 있어요. 예외적으로 도지사가 직접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도지사가 입안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외적 입안권자가 있습니다. 자, 입안이 됐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특광시장 군수가 입안권자니까 당연히 의회는 특광시 군 의회로 가서 의견을 들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입안이 됐습니다. 그러면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관리계 결정을 누가 하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좀 전에 그죠? 여러분 관리계획은 특광시장 군수가 하는 게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누가 한다고 했어요? 국장이나 도지사가 한다고 했고 관리계획은 어디에서 만드는 계획이라고 했어요? 관할지에서 만드는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누가 되냐면 시도가 되는 게 원칙입니다. 즉 시장 군수가 만드는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결정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특광이 만드는 것은 특광 스스로가 뭐 한다? 확정을 합니다. 오, 마치 뭐하고 똑같네요. 기본계획에 승인 내지는 확정권자와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그죠? 아, 그래서 시도가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 십몇 년 됐네요. 십몇 년 됐는데 역시 그게 도도한 물결이죠. 그죠?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시대가 저 여러분들 앞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 지자체 선거가 오래 있는데요. 지자체가 도래한 지가 수백 년의 역사를, 백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90년대에 우리가 김영삼 정부 시절에 지자체가 첫 출범을 하거든요. 아, 그래서 그때 우리가 지자체 선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지금 2026년 오늘 현재 놓고 봤을 때약한 30년 넘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드디어 각 지자체별로의 자율성 내지는 우리가 지자체가 해야 될 일들이 이제 명확하게 하나의 어떤 차이가 서 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자체에게 자율성을 존중하는 쪽으로 중앙정부 권한을 갖다 지금 하고 있다, 이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트렌드를 보시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 언론을 통해서 접하겠지만은요, 지방 소멸이라는 문제가 지금 제기됐기 때문에 지자체를 통합해가지고 권한을 갖다가 중앙정부 권한을 재정이라든지 이런 권한들을 대폭 막으려고 한다, 이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특별자치를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서울시하고 동일한 권한을 주겠다라고 행정체계를 지금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그건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그 맥을 따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그래서 지자체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원칙은 시도했는데요. 누구도 가능하게 하냐면 관리계 결정을
대도시 시장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대도시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건데, 법적 개념에서 이 대도시가 뭔지를 아셔야 되는데, 대도시는요, 기초지자체시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시군구에서 이야기하는 시입니다. 시인데, 그 중에서 인구가 50만 이상이 되면, 우리가 행정체계상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대도시다. 이래 불러요. 그래서 인구 50만 이상이 되면 대도시가 되면 관리계획에 대해서 독자적 결정권이 있다. 그러니까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 시장이 만들어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마을 수 있다 확정할 수 있는 거나. 그래서 요것도 이제 관리계획 파트는 대도시 시장한테 결정의 권한을 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 결정권자는 시도 대도시입니다. 인구가 얼마예요? 대도시가 뭐라고요? 인구 50만 이상. 그책 읽다 보면, 공법 책 읽다 보면, 대도시 시장이란 말이 간혹 가다 나올 겁니다. 그럴 때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인구 얼마? 50만 이상을 말한다. 요 이후에 이제 요즘 최근 들어서 나오는 게, 특례시라고도 나와요. 수원 특례시, 그죠? 무슨 특례시 이렇게 나오는데, 특례시는요, 인구가 기초지자체시인데, 특광시가 아닙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시인데, 인구가 100만 이상이 되면, 그걸 특례시다. 이렇게 이제 일부 부르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 어디냐면 수도권에 있습니다. 그죠? 용인이라든지 고양시, 그다음에 수원시 이런 데들은 인구가 전부 다 100만이 넘죠. 대도시는 뭘 말한다고요? 인구 구조를 가지고 합니다. 50만 이상. 그래서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도 대부분이 서울에 있습니다. 지방에도 있어요. 지방에 제가 알기로는 어디냐면 창원, 그죠? 그다음에 포항, 그다음에 청주. 그죠? 이런 데들이 대도시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다음 전주도 그렇죠. 전주. 그래서 이런 데들이 인구가 얼마? 50만 이상이 된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리계획 결정권자는 누가 원칙이냐면 시도 대도시가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누구도 관리계획을 결정을 하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리계획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한다고요? 국장이 할 수도 있어요.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든 그러니까 한 개는 알고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리계획을 입안했거든요. 근데 국장이 관리계획을 입안했는데 이걸 시도한테 권한을 주지는 않겠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리계획을 입안하면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누가 되냐면 국토교통부 장관 스스로가 된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입니다. 그린벨트죠.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누가 결정을 하게 되냐면 국장이 합니다.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이 있는데 이 시가와 조정구역이 뭐하고 연계되면 되냐면 국가 계획하고 연계가 된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는 관리계획이 몇개 있냐면 세 개인데 이건 여러분들 시험에서 옛날부터 굉장히 잘 내요. 그래서 이건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국장이 결정한 경우는 관리계획 입안을 누가 했을 때 국장이 했죠. 그럼 결정권자가 누가 된다? 국장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개발제한구역.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시가와 조정구역인데, 시가와 조정구역의 원칙적 지정권자는 시도입니다. 시도인데, 뭐하고 연계됐을 때, 국가계획과 연계가 됐을 때는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에 대한 권한은 누가 있다? 그렇죠. 국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세 개는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암기 방법은요, 국장의 장을 따고요, 개발제한구역에 두 문자를 따가지고, 그죠? 그죠? 짱, 깨, 시. 이러시고 해가지고, 그죠? 발음을 여러분들 해가지고 세 개를 그냥 그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자, 정리하면요. 관리계 입안권자는 원칙은 누가 되고요? 특광시장 군수. 예외적으로 국장이나 도지사가 되겠죠. 그리고 입안했습니다. 결정을 하거든요. 결정은 누가 된다? 시도 대도시가 원칙이다. 대도시는 인구 얼마? 50만 이상을 말한다. 예외적으로 국장이 관리계획을 결정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어떤 경우에 국장이 관리계획을 결정하냐면 세 가지. 그죠? 짱. 그 다음에 개,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인데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는 용도구역이 있거든요. 이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대한 용도구역의 결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고 누가 된다? 해양수산부 장관, 해수부 장관 이래 부르죠, 그죠? 해수부가 이런 부산으로 이전했잖아요, 그죠? 수산자원과 관련된 부분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한다. 이래 보시면 되는데, 올 26년요, 2월 달에
법 개정이 하나 있었더랬어요. 기본서에 아마 개정된 내용이 기본서를 작년 11월 달에 출간을 하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됐는데 26년 이후에 개정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권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맞아요. 근데 그 면적이 공유수면의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이상일 때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을 누가 하냐면 해양수산부 장관이 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면적이 공유 수면의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미만인 경우이거든요. 그럴 때는 시 도한테 권한이 위임돼 있다. 이렇게 해서 올해 26년 2월 달에 개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안자원 보호구역은 면적을 가지고 구분하는데 1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이상일 때는 누가 하고요? 해양수산부 장관이 하고요. 1제곱킬로미터 미만인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누가 한다면 시 도가 하고 이상이면 누가 한다고요? 해양수산부 장관이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관리객 중에서 여러분들 요 다섯 번째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그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 입안을 하는데 그걸 누가 하냐면 시장 군수가 입안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지구 단위에 대해서는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누가 되냐면 시장 군수가 됩니다. 그건 예외적인 경우인데 그것도 개정이 된 지가 한 7, 8년 됐거든요. 근데 3년 전부터 드디어 시험 문제 지문으로 굉장히 지금 잘 뜨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더불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은 입안권자와 결정권자 파트에서 이야기할 것들이 좀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요. 자, 원칙적 입안권자는 아까 말씀드렸죠. 관할 지자체 장이다. 관할 지자체 장이다. 예외적으로 누가 될수 있다고요? 국장이나 도지사가 될 수도 있더라. 그 다음에 결정권자 보시면 원칙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시도 대도시. 대도시가 뭐라고 했어요? 인구가 얼마? 50만 이상인 경우를 대도시라고 그러죠. 그리고 예외적으로 누구 다룰 수 있다? 국장이 할수 있다. 국장이 하는 경우 세 가지라고 했죠. 뭐라고요? 개,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은 뭐하고 연계돼야 됩니까? 국가계획과 연계가 되면 돼요. 그래서 이세 개를 두 문자를 따서 짱깨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국장이 하는 경우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누가 한다고요? 해양수산부 장관인데 면적이 2월 달에 개정됐다고 했죠? 1제곱킬로미터 이상일 때는 누가 하고요? 해수부 장관이 하는데 1제곱킬로미터 미만일 때는 누가 한다? 시도가 관리계획을 결정한다. 그리고 아주 예외적으로 뭐 관련 내용이면 지구 단위 계획이죠. 지구 단위 계획. 그죠? 지구 단위 계획 관련 내용일 때 누가 입안하면 시장 군수가 입안을 했죠. 시장 군수가 입안하면 별말 없으면 누가 관리 계획을 결정했냐면 도지사가 해야 돼요. 도지사가 해야 돼요. 시장 군수가 입안했으면 상하 구조상 도지사가 관리 계획을 결정하는 게 맞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는요. 시장 군수가 입안하면 시장 군수가 만다 직접 결정한다. 즉 본인 스스로가 확정을 해버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관련 내용은요? 지구 단위 계획. 그래서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요. 관할 지자체 시군에서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어서 그 지역의 토종의 합리화, 기능 증진, 미관 개선을 꾀하고 싶다. 즉 지구 단위 계획은 어디를 개발할 때 이쁘게 개발하는 게 지구 단위 계획이거든요. 그러고 싶을 때는 옛날에는 도한테 가서 결정을 받았는데 지금은 시군에서 독자적으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 즉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맥은 지자체의 자율성을 막는 쪽으로 간다. 존중해 주는 쪽으로 계속 권한을 이양을 해 주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지구 단위 계획 관련 내용은 시장 군수가 입안하면 관리계 결정권자가 누가 된다고요? 시장 군수더라. 이렇게 해서 입안권자와 결정권자 파트를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입안 절차에서 기초사항은 별거 없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 의견 들어야 되겠죠. 관리계 결정 입안권자는 관리계를 입안할 때는 주민 의견을 당연히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데 그건 여론수렴 과정이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앞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기본계획 할 때도 말씀드렸죠. 공포에서 순도 100%짜리라고. 주민의 의견을 듣는 방법은요. 공청회도 있고 열람도 있고 공람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의견이 만약에 타당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무조건 반영할 수 있다가 아니고 반영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죠? 관리계획에 반영 뭐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단 주민의 의견을 듣는데 그 내용이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입니다. 기밀일 때는 주민의 의견을 들으면 그게 국가기밀입니까? 동네기밀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생략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국가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으면 말할 수 있다. 그러하지 않다. 즉 생략할 수가 있다. 근데 기밀인지 여부는요. 입안권자가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기밀을 다루는 관계중앙행정기한이 요거 기밀이니까 의견 듣지 마세요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기밀이 되는 것이지 입학권자가 독자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0: 제일 많이 오는 거라고 했죠. 주민의 일반 제한사항입니다. 이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객 중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일반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요 다섯 개입니다. 자, 요건 통째로서 바로 외우셔야 돼요. 기, 지, 산업, 지구, 입체. 요 다섯 가지에 대해서는 그죠? 주민이 뭐할수 있다? 일반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거죠. 근데 요거는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왜 다섯 가지인데 이거 말고 다른 건 없느냐? 라고 물을 때, 오, 없죠. 근데 왜 다섯 가지인데? 그건 없어요. 이렇게 입법자가 입법을 한 겁니다. 다섯 개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암기하는 방법은 기지, 산업, 지구, 입체. 다시 한번더 뭐라고요? 기지, 산업, 지구, 입체. 뭐라고요? 기지, 산업, 지구, 입체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주민이 위반을 제한, 위반권자에게 위반을 제한했는데, 그죠? 제한할 때는 정당성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일정 숫자에 뭘 받냐면 동의를 받는데 기반 시설은요 면적 얼마의 동의를 받게 되냐면 5분의 4의 동의를 받고 나머지 요 3개는 면적 3분의 2의 동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입체복합구역에 대해서도 면적 얼마 5분의 4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한이 돌아서니까 도시계획이네. 오늘 심의가 아니고 뭘 것이냐면 자문을 거치고 제한됐기 때문에 결과 통보를 해주는데 45일 안에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민이 위반을 제한함에 따라서 증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위반이 제한 돌아서니까 기초조사도 하고 다른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니까 증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럴 때는 제한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을 시킬 수도 있더라. 뭐 아주 일반적인 내용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 절차로 들어가면 협의 심의를 거치는데 결정권자가 여러분 아까 원칙은 시도 대도시였잖아요. 그죠? 시도 대도시 가게 되면 어떻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우리가 지방도시는 심의를 거치면 돼요. 근데 결정권자가 누구일 때는요 국장인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심의도 어디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효력은요, 지형 도면을 고시했죠. 그러면 그때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 계획은 지형 도면이라는 걸 관리 결정 고시가 되고 나면 일정 기간에 도면을 만들게 되는데 도면을 고시하면 그때 법적 구속력이 생기고 이것도 재검토를 합니다. 몇 년마다 하게 되겠습니까? 5년마다 재검토를 해서 그 관리 계획이 처음 만들어진 내용대로 그대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수정 보완이 필요한지, 그죠? 이걸 한번 만들고 불변의 진리로 가지 말고 이걸 5년마다 재검토를 해라.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시험에서 100%입니다. 100% 출제되는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꼭 여러분들 숙지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기라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2: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1: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3: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검정고시 고졸한국사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1945년 이후부터 오늘날의 경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소주제가 좀 많습니다. 일단 이 시기는 문제가 나올 때요, 정보별로 물어보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우리도 이승만 정보

박정희 정부, 그리고 내년에 1980년대 이후부터도 조 정부의 사건들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경제성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양면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도 노출하고 있죠? 그 부분은 4번에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한국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따로 뽑아보는 이유는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요, 세계사적으로도 놀랄 정도로 단기간에 급격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보통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생각을 해보면, 일제강점기 때, 뭐, 식민지 약탈 경제이다 보니까 산업시설이라는 게쫙갈 수밖에 없었고요. 그나마 있었던 것은 1950년부터 일어났던 6.25 전쟁으로 많이 파괴됐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난관을 딛고 지금의 규모로까지 확대가 됐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먼저 이승만 정부 시기 때의 노력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의 키워드가 정말 중요한데요. 첫 번째가 농지개혁입니다. 지금까지 문제에서 출제될 때는 삼백산업이 훨씬 더 많이 나왔지만 제가 생각해서는 앞으로는 농지개혁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말 그대로 농지, 농사짓는 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미 개항기 때도 말했고 일제 강점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지주와 소작농에 의해서 운영되는 토지의 문제가 좀 심각했었습니다. 지주들 같은 경우는 일단 땅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소작농들은 농사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소유한 땅이 없다 보니까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게 일제 강점기 때더 악화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승만 정부 같은 경우는 신생 국가로서 해야 될 많은 숙제 중에서 이 문제도 우선순위로 뒀다라는 거. 일단 그 부분에 우리가 주목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첫 번째 국회를 제헌국회라고 했잖아요. 이 제헌국회에서 관계법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경자유전이라고 하는 게요. 여기서 경자라는 게 농사 짓는 사람이란 뜻인 겁니다. 전이라고 하는 건 밭전, 그러니까 땅을 의미했죠. 농사 짓는 자가 땅을 소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원칙이 우리 헌법에요. 지금까지도 존재할 정도로 시대적 과제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말이 쉽죠, 여러분들. 이 농지개혁이라는 게 정말 어려운 겁니다. 일단 땅을 많이 가진 지주들을 설득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요. 정부에서는 삼정보를 기준으로 먼저 토지 소유를 잡습니다. 지금은 이제 쓰지 않는데 정보라고 하는 게요. 지금의 대략 3,000평 정도를 말해요. 그럼 삼정보라고 지금 9,000평 정도가 되겠죠. 그 당시에 뭐 소를 이용해서 농사 짓는 기술력을 생각을 해본다면 한 농가가 소를 이용한다? 그렇다면 최대한 9,000평 정도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기준을 잡아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요, 땅을 12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 어떻게 돼야 돼요? 3정보를 뺀 나머지를 국가에다가 빼앗기는 걸까요? 아,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빼앗아 가는 건 아니고요. 유상 매수의 방법으로 국가에 파는 겁니다. 여기서 유상이라고 하는 건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정부가 돈이 있는 건 아니니까 당장 돈으로 보상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가 증권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돈으로 바꾸게끔 유도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문제는 가난한 농민들에게 이 땅을 얼마에 팔 것인가입니다. 만약에 땅 가격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면 농지개혁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땅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또 너무 싸게 되면 정부가 입어야 될 손해가 큽니다. 그래서 정부는 결국 어떻게 했느냐. 1년 수확량의 30%를 5년만 내면 그건 당신 땅이 됩니다. 이런 조건을 내세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파격적인 거예요. 우리가 조선 후기 때부터 제가 소작률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조선 후기 때 많이 낮춘다 하더라도 30% 정도였고요. 일제강점기도 높았다 그럼 70%, 어떤 지역은 80%까지 소작률을 냈어야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도 평생 냈어야만 합니다. 근데 이제는 5년만 내면 됩니다. 정말 파격적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승만 정부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공과 과에서 여러분들이 과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이제 이승만 정부가 헌법을 두 번이나 바꿔요. 발제개헌, 4.4.5입개헌 그러면서 장기 독재로 갔고 결국 4.19 혁명으로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승만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도 큰 부분인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이 농지개혁이에요. 실제로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았던 다른 아시아 국가 중에서 농지개혁을 성공한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농지개혁, 아, 그래도 아쉬운 점이 많았으니까 뭐 하면서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았으나 1990년대 이후로는 학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합니다. 자, 소작농이 사라지고 자영농이 증가했다. 그래서 우리가 향후 경제 발전을 하는 데서 정말 중요한 토대가 됐던 것이죠.

농지 개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되셨나요? 제가 앞서서 삼백산업보다는 앞으로 농지 개혁이 더 많이 나올 겁니다. 라고 말씀드린 건 바로 이 부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먹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삼백산업. 세 가지 하얀색 제품을 많이 만들었다라고 해서 삼백산업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 경제는 자리 좀 어려웠어요. 특히 6.25 전쟁 이후로는 미국의 경제 원조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 당시 미국에서 이제 많이 남는 잉여 농산물이라고 하면요. 밀, 사탕수수, 면화 등이 있습니다. 밀을 가져오면 우리가 그걸 가공을 해서 밀가루를 만들죠. 그래서 하얀 재분업이 발달하게 되고요. 사탕수수를 가져오면 그걸 설탕을 만듭니다. 제당업. 면화를 가지고 옷감을 만듭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전부 소비재 산업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승만 정부를 마무리 짓고요. 이번에는 이제 도약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도약 단계에서 여러분들은 앞서 보셨던 박정희 대통령을 떠올릴 겁니다. 네, 맞아요. 일단 박정희 정부 시기 때 경제가 성장했던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1960년대 같은 경우는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9%대였고요. 우리나라 지금까지 경제 성장률을 측정했던 것이 1953년 이후인데요. 지금까지 이 숫자로 냈을 때 가장 최고치가 얼마냐면 14.9%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1년에 2% 정도면 전년도 대비 경제가 성장했다 그러면 선방했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다른 나라에서 4%, 5% 경제 성장했다 그러면, 우리도 옛날에 그랬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시절이 돼버렸죠. 지금은 이제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었는데, 박정희 정부 시기 때는 평균적으로 10% 가까이 성장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볼 내용이 많습니다. 워낙 아무것도 없는 나라잖아요. 사람은 부지런하고 정말 성실하지만 자원도 없고 기술도 없고 자본도 없습니다. 자, 이런 나라에서 경제를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국가가 주도적으로 설립할 수밖에 없었는데, 박정희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수출 많이 하자, 수출 많이 살 길이다라는 전략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1962년부터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을 합니다. 연도를요, 일반적으로 제가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권유 정도이지, 외워! 이렇게 하면서 빨간색으로 넣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1962년은 외워주시면 좋아요. 여러분께서 고졸 검정고시뿐만 아니라 나중에 수능 문제도 풀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을 볼 수도 있는데, 그때 이 연도를 알고 계셔야지만 5년 단위로 계산했을 때,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렇게 단위를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누는 이유는요, 1, 2차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아주 손재주 좋은 노동력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기반으로 해서 경공업을 발달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섬유 관련된 거 보시죠. 가발, 이거 되게 유명했대요. 그리고 신발 같은 산업들을 꽤 많이 발달시켰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것들은 특별한 기술,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 하게 돼서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 그것을 다른 나라들도 우리도 한국식 모델을 쫓아갈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1970년대 들어가면서부터는 여기도 한계에 봉착하게 돼요. 그렇다면 남들이 좀 따라오기 쉽지 않은 조금 어려운 분야로 진출해야 되겠죠. 그래서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부터는 중화공업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시기마다 어떤 산업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재원들을 투자할 것인지를 이제 정부가 기획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정부는 이제 관련 기업에다가 세금 혜택도 주고요. 여러 가지 금리도 인하해주는 혜택을 통해서 수출 많이 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일하려고 해도 그래도 기본 돈은 있어야지 출발할 거 아니에요. 그건 어디서 마련했느냐?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일단 박정희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일본과 국교 재개를 합니다. 대단히 좀 빠르게 했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일본과 국교 재개를 통해서 경제적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으려고 하는 목적도 있었고, 또 미국의 압박도 좀 있었습니다. 베트남에 대규모 군대가 파병된 건 알고 계시죠? 미국이 그 당시 베트남에 전쟁하고 있었는데 예상보다 되게 고전을 면치 못했어요. 이때 우리가 대규모 군대를 보내줬고, 또 우리 군대가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용 물품 필요한 거 있잖아요. 거기에 또 한국 기업들이 그 물품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벌어들인 돈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걸 베트남 특수 이렇게 불러줍니다.
독일에 건너가신 이 광부와 간호사 분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독일에서 이제 이 분야에서 일손 부족이 심각했었거든요. 그럼 한국의 남성 여성분들이 가서 일을 하고요. 본인들이 그곳에서는 아주 최소의 비용만 사용합니다. 나머지 비용은 국내로 송금을 해요. 이렇게 들어온 외화도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 돈이 되면서 그 이후에 정부 계획과 더불어서 경제가 발전하게 됐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는 시기가 조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이제 마무리 질게요. 자, 두 번째, 새마을운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새마을운동은 농촌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경제 성장했어요. 근데 그 혜택이라는 게 도시에 좀 너무 집중됐어요. 정부가 처음에 계획을 하고 상상을 했을 때는 경제가 발전한다? 그러면 그 도시의 부가 농촌으로 갈 것이고, 대기업에 준 특혜가 나머지 기업에게도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려온다라고 해서 낙수 효과라고 합니다. 물론 내려간 부분도 있습니다만 조금 제한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불평등이 좀 심화되다 보니까 안 되겠다라고 해서 1970년부터 농촌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국가가 여러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그게 바로 새마을운동이에요. 아주 어렸을 때 기억이긴 한데요. 저희 할머니 집도 저 아주 어렸을 때, 한 3, 4살쯤에는 초가집이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농촌에 초가집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붕을 바꾸게 되고요. 하천을 정비하고요. 도로를 넓히고요. 전기시설을 확충합니다. 이런 것들이 새마을 운동입니다. 근데 나중에는 그 규모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이런 것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정신이 앞으로도 근면, 자주, 협동이라는 정신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 모토가 좀 강조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박정희 정부가 중간중간에 이제 겪는 위기 중에서 이 석유파동이 좀 타격이 컸었어요. 여러분, 박정희 정부가 지금 1979년까지 가기 때문에 18년이라는 긴 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중간에 위기가 많았겠어요. 그런데 이 석유는 또 쉽지 않은 문제인 것이 우리나라가 중화공업을 발달시켰는데 그 근간이 되는 게 석유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석유가 안 나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란, 이라크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사가져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973년에 그 중동 국가들 안에서 전쟁이 벌어져서 한동안 석유 수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1978년에는 이란에서 혁명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정치 체제가 뒤집어지면서 또 일대에서 석유 수출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장이 멈춰지겠죠. 근데 타격은 조금 달랐어요. 1차 같은 경우는요, 위기가 있었지만 우리가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극복을 해요. 이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지금 여러분이 많이 아는 나라로는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나라들 있잖아요. 이런 나라들이 이제 그 당시에 석유를 가지고 벌어들인 돈이 오일머니라고 하는데 그들도 압니다. 석유라는 것이 무한대로 캐낼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석유가 사라질 그날을 대비해서 많은 중동 국가들이 항만시설이라든지 고속도로라든지 사회 기반 시설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건설 사업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거기에 한국 건설 회사들이 많이 참여를 해요. 노동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때 입은 피해를 이것으로 우리가 충당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 또 기회가 됐었죠. 근데 이 상황은 달랐어요. 이게 석유 수출이 중단되면서 정말 사람들이 석유를 사기 위해서 길거리 쭉 서야 되고요. 공장 운행이 중단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얼마나 충격이 컸는지 이 경제 위기가요. 숫자적으로 드러납니다. 박정희 정부 때요. 여러분들 경제는 계속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였기 때문에 보통 10% 정도 성장했습니다라고 했죠. 이때 최초로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자, 결국 박정희 정부가 권력을 잡는 데 있어서 두 가지의 축 중에 하나가요. 공산주의를 막겠다, 그리고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데 경제가 위기에 빠지게 되죠. 자, 그러면 박정희 정부의 모토 하나가 흔들리게 되죠. 경제적 기반이 약화된 것이 결국 박정희 정부의 몰락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박정희 정부 이후로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각 정부에서 경제 관련된 내용이 있는 경우만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3조 호황부터 출발할게요. 호황이라고 하는 건 경제 상태가 되게 좋은 겁니다. 이때요. 예,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12%. 정말 꿈의 숫자죠. 자, 이것과 관련된 시기는 전두환 정부입니다. 전두환 정부가 정치 파트에서는 광주 민주화 운동도 있었고요. 그리고 6월 민주항쟁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치사에서는 볼게 많지만 경제사에서 나온다 그러면 3조 호황밖에 없기 때문에 저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일단 3조라고 하는 건 우리 상황에서 세 가지가 상당히 유리했다라는 건데, 일단 국제 석유 가격이 낮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선 유리했겠죠. 금리도 전반적으로 낮았습니다. 우리 기업들 해외에서 자금 조달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수월해졌다는 겁니다. 저 달러. 이건 우리

우리와 직접적인 건 아니고요. 미국과 일본의 상황입니다. 미국은 그때도 세계에서 경제가 가장 잘 나갔었던 세계 1위 국가였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1위 국가이면서 2위 국가에 대한 대응책이 그때그때 달라요. 2위 국가와의 격차가 클 때는 조금 반가납니다. 근데 2위 국가의 경제 규모가 미국을 압박한다 싶으면 그때부터 제재에 들어갔는데, 그 당시는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이 지금 정도의 경제 수준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항상 일본의 제품이 미국에 너무 많이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보는 손해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환율 부분에 개입하기 시작했거든요.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일본 상품을 사기에는 미국 사람들이 손해가 많이 컸어요. 그래서 일본 상품 말고 대체재가 어디 있을까라고 봤더니, 한국 잘 만드는데?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이 우리에게 유리했었습니다. 생각보다 삼조호황 정말 잘 나옵니다. 자,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같은 정부 시기입니다. 근데 왠지 위에 거는 좀 좋아 보이고 아래 거는 걱정이 좀 되죠. 네, 둘다 김영삼 정부 시기입니다. 은행에 직접 가보셨어요? 통장 개설해 보셨나요? 아니면 혹시 주식 계좌가 있으신가요?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금융 거래를 하더라도 반드시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거래가 가능하다는 건데, 이게 김영삼 정부 때부터 확립됐어요. 그전에요, 은행에 갔을 때 가짜 이름 만들고도 통장 만들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정치인이라든지 기업가들의 비자금, 조성에 사용이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우리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도 선진화하자. 그래서 금융에서 실제 이름 쓰지 않으면 거래 안 되도록 할 거야. 그러니까 검은 돈 숨기지 마.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출발. 아주 산뜻하고 좋았죠. 자, 그런데 김영삼 정부 마지막 해인 1997년, 여러분이 많이 아는 IMF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게 이제 90년대 중반이 되면 전 세계적으로 우리 교육 많이 할래? 라면서 이제 분위기가 확산이 됩니다. 그때부터 한 30년 정도 그 분위기가 만들어질 건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좋아, 우리나라도 이제 경제 규모 커졌으니까 국제사회에 들어가고 싶어? 라고 해서 경제협력개발기구.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대략 한 30여 개 국가만 들어갔는데, 여기에 우리도 들어가면서 국제사회 본격적으로, 뭐랄까요, 위상을 드높이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자본주의가 이렇게 얽혀있잖아요. 동남아시아에서 외환위기가 터졌는데 그게 우리나라에까지 여파를 주게 됩니다. 그 당시 이제 기업들은요, 계속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구도다 보니까 앞으로도 잘 나갈 거야. 그러니까 일단 돈을 빌려와.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투자해야지 라면서 이렇게 묻지마식으로 이제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탄탄하지 않은 기업들도 많아졌죠. 근데 동남아시아에서 외환위기가 벌어지다 보니까 이제 극제 금융기관들이 한국 기업들아 빨리 돈 갚아 라고 하게 되다 보니까 갑자기 한국에 있는 많은 돈들이 다시 빠져나가게 되죠. 근데 국가는 여러분 거래할 때요, 우리나라 돈으로 거래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달러로 거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도 그렇고 우리 한국은행도 그렇고 일정 정도 달러가 저장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많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긴급하게 국제통화기금에다가 돈좀 빌려줘를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외환위기입니다. 자, 어떻게 극복했냐고요? 그때 뭐 구조조정도 되게 많았고요. 부실 기업도 퇴출시키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정부와 기업이 하는 거죠. 시민들이라고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때 나왔던 것이 바로 근무의기 운동입니다. 우리가 지금 연속 3시간 만나고 있어요. 근데 개항기를 대표하는 경제적 구구운동이라고 하면 국제보상운동이 있어요. 일제강점기에서 가장 출제 빈도수가 높은 것은 물산 장려 운동 있죠. 그러면 현대 부분에서 시민들이 주도한 것 중에서 가장 빈도수가 높은 것은 당연히 근무의기 운동입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닌데요. 사람들이 집에 있는 금을 내놨고요. 그 금을 국제시장에 갖다 팔다 보니까 다시 달러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우리는 그 어떤 나라보다 빨리 국제통화기금에다가 돈을 갚게 됩니다. 이게 김대중 정부 시기 때 일이에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앞서서 김영삼 정부 시기 때인 1990년대부터 세계화가 계속 확산되고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그 분위기가 쭉 이어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제사회는요, 되도록이면 교육을 많이 하기 위해서 관세 내지 말자. 이런 분위기로 가게 되고요. 그것이 바로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로 이어지게 됩니다. 고민 많았죠. 관세가 없게 되면 우리 상품도 많이 팔려나가겠지만 외국 물품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기업 중에서는 손해보는 쪽도 분명히 있단 말인 거죠. 그래서 관세를 어디까지 없애야 되지? 어떤 나라와 무관세로 가야 되지? 고민 많이 합니다. 그 고민에 놓여 있던 정부 시기가 바로 노무현 정부고요. 노무현 정부에서는 이게 파도라면 넘어가 보자. 맞서 무조건 저항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 보자라는 전략으로 칠레를 시작으로 해서 FTA를 체결하는데 특히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시장인 미국과 체결한 것이 아주 주요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쉬워 보이는데 정보별로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키워드가 좀 많죠. 그래도 여러분들은 챙겨두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주제 가겠습니다. 마지막은 경제 성장에 따른 또 여타 문제점을 살펴보는데요. 일단 가장 근본의 문제점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 그리고 저고가입니다.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수출을 많이 해야 되는데 경쟁력이라는 게 기술이라든지 자금력, 이런 거는 아직은 한계가 있었어요. 결국은 값싼 가격을 앞세워서 수출해야 됩니다. 근데 제품의 가격이 낮으려면 노동자들의 임금을 낮춰줄 수밖에 없고요. 노동자들이 낮은 임금으로 살아가려면 기본적으로 쌀값도 낮아야 되겠죠. 결국 이러다 보니까 이게 노동자의 희생으로 가게 됩니다. 자, 지금 보이는 이두 개의 사건 같은 경우는요, 그 노동자들이 저항한 것과 관련돼 있고요. 공통적으로 나타난 게 1970년과 1979년이기 때문에 어느 시기입니까? 박정희 정부 시기가 되겠습니다. 일단 전태일 같은 경우는요, 동대문 인근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이 너무 나빴기 때문에 개선을 요구하면서 분신 자살을 하게 됩니다. 지금이야 뭐 근로기준법, 최저임금제 이게 너무 기본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근로기준법이 있어도 제대로 시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쳤고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노동운동이 전개되겠습니다. YH 무역 사건. 자, 1979년을 주목해 주세요. 이때가 박정희 정부의 마지막 해입니다. 이 회사가 우리나라에서도 규모가 좀 있었던 가발 회사예요. 가발 수출이 정말 잘 됐더니요, 직원이 4,000명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78년에 이제 2차 석유 파동도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회사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 회사가 이제 문 닫을래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노동자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아니, 그동안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왜 갑자기 하루아침에 문 닫어?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노동자들은 시위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시위를 경찰이 강경 진압을 하게 되고요. 결국 노동자들이 야당 당사까지 가서 시위를 하는데 경찰은 야당 당사까지 투입이 됐어요. 결국 이 과정 속에서 여성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까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노동운동에서 정치적 사건으로 확대가 된 거죠. 근데 이제 박정희 정부에서는 야당 대표를 국회의원직에 제명하는 것으로 초강수를 두게 됩니다. 이때 제명된 사람이 바로 김영삼 전 대통령이에요. 그때는 국회의원 시절 때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김영삼 전 국회의원의 정책 기반이었던 무상과 마산 일대에서 민주화운동이 전개가 되게 되고 결국 이것이 시작점이 되어서 박정희 정부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의외로 박정희 정부가 무너지는 사건이라고 했을 때는요, YH 무역 사건에서부터 흐름이 이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준비된 설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문제풀이 들어가 봐야 되겠죠? 자, 첫 번째 갑니다. 농지개혁은 언제라고요? 네, 이승만 정부입니다. 두 번째, 박정희 정부에서 1970년부터 농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새마을운동을 전개합니다. 1970년대, 한참 우리가 중화공업을 육성하고 있는데 그때 국제 원유 가격이 폭등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석유파동이라고 얘기하죠. 1980년대라고 하면 전두환 정부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때 세계 경제 여건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유리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12%, 꿈의 숫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삼저호황이라고 불러줍니다. 외환위기 때는 국민들이 스스로 금을 내놓으면서 외환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다. 자, 두 번째 가볼까요? 두 번째는 사료일기에서요, 대통령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이름의 편지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근로기준법의 혜택을 조금 더 받지 못하면서 2만여 명이 넘는 종업원들이 90% 이상은 18세의 여성들입니다. 이들 중에 15세의 어린 시다공들이 주 98시간의 고된 작업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루 15시간의 작업 시간을 10시간에서 12시간으로 단축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분이 나와 있는데 강주론 같은 경우는 일제강점기 때 을밀대에서 시위했었던 여성 노동가였죠. 근데 여기서 근로기준법이라고 했으니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태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0: 자, 그러면 지금부터 기출문제 연속 3개 풀어보고요. 오늘 마무리 줄게요. 자, 해당하는 정부는 그랬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언제부터? 1962년부터 추진했고요. 새마을운동은 1970년부터 추진했다. 1979년에 있었던 OIH 무역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결국 이 정부는 무너졌다. 답은 2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다른 문제 볼까요? 자, 이번에는 김영삼 정부를 띄워두고 낸 다음에 해당하는 시기의 제도는 이렇게 물어봤는데, 금융거래에서 실제 이름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내려가시면 되겠죠? 금융실명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속 3시간 중에서 나머지 1, 2, 4번 중에 뭘 배웠습니까? 1번 배웠죠.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 있고요. 노비안건법은 고려 광종식입니다. 이 고려 광종이 왕권 강화라는 과정 속에서 호족들과 많이 대립합니다. 그래서 호족들이 데리고 있었던 많은 노비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노비안건법을 시행을 했고요. 황국신민아. 이 신이라는 게 신하를 말합니다. 민은 백성을 말합니다. 그럼 황국이라고 하는 건 일본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조선인들, 한국인들을 일본인으로 개조해서 전쟁에 동원하려고 했었던 1930년대 이후의 식민 통치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요. 평화시장. 우리 서울에 보면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의 규모가 큰데, 이 동대문시장 같은 경우는 또 상가가 여러 단위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구역구역별로 이름도 붙여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평화시장이고요. 여기서 전태일이 말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던 한국의 노동자들이 거기에 저항하는 시작점이 되는 사건이죠. 그럼 이렇게 쭉 보시면 노동운동과 관련됐다, 노동환경 개선과 관련됐다라고 하면 2번밖에 안 보이죠. 네? 답은 벌써 2번 나왔습니다. 자, 그럼 1번에서 신탁통치가 나왔는데 이거는 1945년에 우리가 광복하자마자 그해 12월달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열렸던 결과를 통보받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직까지 한국인들은 독립국가를 운영하기 능력이 안 되니 강대국들이 분할 점령해서 최대 5년 동안 신탁통치하는 게 어떻겠어? 라고 합의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신탁통치 반대 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청나라, 조선시대 이야기인 것 같죠? 그래서 조선 효정 때 청나라에 대한 복수심에서 나온 주장이 이게 되겠고요. 교조 최제후라고 했으니까 동학교도들과 관련되는 교조 신원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연속 3시간 준비한 강의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근현대사 부분에서는 정치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경제 부분에서도 출제 빈도수가 높아진다는 것을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2: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1: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3: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이베스토에게 지성쌤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준동사 분사죠. 지난 시간에 부정사랑 동명사 잘 복습하셨으면 오늘 분사도 굉장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겠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지난 시간 봤었던 준동사 복습해 볼까요? 1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동사의 형태를 살짝 변형해서 세 가지의 준동사를 만들었었는데, 동사 원형에 to를 붙이는 형태, 네, 그 다음에 동사 원형에 ing를 붙이는 형태, 그 다음에 PP 형태가 있었죠. 그 중에서

무엇을 하는 혹은 무엇을 받는. 그래서 능동의 형용사를 ing라고 쓰고요. 무엇을 하는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네, 수동의 형용사를 우리는 PP 형태라고 쓰는 겁니다. 네, 해석은 무엇이 되는, 무엇을 받는 정도로 쓰는 것인데, 해석이 실제로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국어는 수동태라는 게 애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상 수동을 이해하기에는 조금 약간 조금 무리가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영어식으로 수식받는 명사를 기준점으로 그 명사가 동작을 하는 것이면 ing, 받는 것이면 PP 형태. 이 개념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습득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그 소개팅을 한번 나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토익 잘 이렇게 졸업하시면 뭐 예를 들어서 900점 이렇게 받잖아요. 그러면 소개팅 확률도 굉장히 높아지는데 나가셔가지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선호하는 음식이 어떻게 되세요? 여러분들. 제가 방금 뭐라고 그랬죠? 선호하는 음식. 선호하는 음식. 음식이 food이고요. 선호하다 동사가 prefer 이런 동사인데 우리는 수동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선호하는 음식. 이런 식으로 그냥 퉁쳐서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음식이라는 게 선호를 하는 겁니까? 음식은 선호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음식은 선호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선호를 하는 것이지. 그죠? 음식 입장에서는 선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preferring food가 아니라 preferred. 네. preferred food라고 쓰는 게 정확한 분사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는 수동태를 다 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항상 수식받는 명사가 하는 건지 받는 건지 구분하시는 것이고요. 형용사라는 것은 명사를 꾸며주는 대상이기 때문에 역시 위치를 보시면 명사를 앞에서 이렇게 꾸며주거나 명사를 뒤에서 후치 수식도 가능합니다. 그리고요, 주격 보호 뒤에서 주어도 역시 명사이기 때문에 주어를 꾸며주거나 목적격 보호 뒤에서 목적어를 꾸며주는 그런 식의 형태를 모두 가질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한번 예문을 보시겠습니다. There is가 동사겠고요. 자, there이라는 것은 주어가 아니에요. 비동사 왼쪽이지만 주어가 아니라, 네, 유도부사입니다. 이 동사랑 비동사랑 명사 주어를 도치시키는 도치 구문을 만드는 네, 그러한 유도부사입니다. 그래서 비동사 뒤에 전반적인 걱정이라는 게 명사 주어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전치사부터는 괄호가 들어가면서 명사까지 괄호 묶이죠. 자, 빈칸은 그 실업률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자리이기 때문에 rising 증가하는이 정답이 되겠네요. 증가는 실업률에 관련된 전반적인 걱정이 있다라는 게 맞는 해석이 되겠고요. 두 번째, 미스터 보리스는 항상 검토합니다. 동사 기준점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평가, 양식서들까지 목적어이기 때문에 문장 성분 끊어보시겠습니다. 까지 끝났고요. 그 뒤에 있는 명사, 분사가 명사를 후치 수식을 하는 것인데, 자, 보세요. 지금 수식받는 대상이 평가지입니다. 평가지가 작성을 하는 걸까요? 평가지는 작성이 되는 걸까요? 평가지는 작성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completed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학생들에 의해서 작성되는 그런 평가지를 검토한다라는 게 맞겠고요. 자, 세 번째, 우리는 끝났습니다. 우리 end of ing라고 하면 어떤 결과로 끝나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파티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일찍 떠나게 되었습니다. because 접속사가 되겠고요. 그것이 굉장히 지루했었기 때문에. 자, 지금 감정동사인데, 감정동사는 여러 번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수식받는 대상이 감정을 주는 사물이라면 ing. 사람이라면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PP 형태의 수식을 받죠. 그래서 지금은 it이라는 것이 사물 대명사이기 때문에 boring이 정답이에요. It was so boring. 굉장히 지루했었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지루하다. 나 지금 이 파티 너무 지루해. 내가 주어야. 그러면 I am bored가 되는 거고요. 파티가 주어라면 the party is so boring. 이런 식으로써 네,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please keep 5형식의 동사고요. 목적어 뒤에 informed가 지금 목적이 뭐죠? 저에게 통지해 주십시오. Keep informed. 저 무엇에 대해 가지고요? 어떠한 변화에 대해서 전면구고요. 그 다음 어디에 있어서? In the project schedule 있어가지고요. 네, 지금 보시면 informed란 PP 형태. 역시 지금 목적으로 꾸며주는 것인데 informed. 내가 통지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통지를 받는 대상이기 때문에 please keep me informed. Please keep me informed라는 그런 표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내가 통지가 되도록, 즉 내가 알고 있도록 그렇게 유지해 주십시오. 정도로 해석하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자, 분사, 형용사입니다, 여러분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의 구별은 수식받는 명사가 기준점이에요. 해석상 기준점으로서 동작을 하는 것이면 ing, 동작을 받는 것이면 PP 형태의 수식을 받겠습니다. 반드시 해석적으로. 분사는 해석이에요. 분사는 해석으로

수동태에 대한 해석을 잘 못하기 때문에 계속 실수가 발생되고 그들도 네, ETS예요. 출제 기관이죠. 그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집요하게 해석적인 부분을 건드리는데 그 해석이 힘들다고 다른 식으로 꼼수를 찾아서 정답을 찾으려고 하면 오히려 더 헷갈립니다. 네, 그래서 분사는 해석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해석하는 연습, 명사가 하는 건지 받는 건지, 하는 건지 받는 건지, 네, 그 습관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다 같이 가보시겠습니다. 완제품들. 제품들이 구매가 완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finish, should, products가 맞겠고요. 구매품들 역시 제품들이 구매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purchase, should, products가 되겠습니다. 그죠? 제한된 시간 동안 뭐겠습니까? 정답은 limited time이 되겠고요. 손상된 수화물은 damaged luggage가 되겠죠. 잠자는 아기가 잠을 자는 것이기 때문에 sleeping baby가 맞겠고요. 일하는 직원들, 자, employees를 뒤에서 꾸며주는 것인데 work King in the lobby 맞겠죠, 그죠? 실험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맞겠고요. 할인된 항공운임, reduced airfares가 맞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두 개는 감정동사요. 감정동사는 사람 사물. 사람은 감정을 느끼고 사물은 감정을 주는 겁니다. 자, 공연이라는 것은 재미를 주는 사물이죠. 재미를 느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exciting performance가 되겠고요. 혼란스러운 직원들. 직원들은 사람으로서 혼란을 느끼는 대상들이기 때문에 confused employees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되시겠습니까? 하나 더 예문 보시겠습니다. As part of the relocation package. 일단 문두에서 컷마까지 점령구로 괄호 묶이겠습니다. 그 이전 전근 패키지의 일환으로서 직원들은 받겠습니다. 동사 기준점 체크하시고요. 자, 무엇을? 빈칸에 moving allowances. 일단 allowance라는 것은 수당이라는 돈에 관련된 명사입니다. 여러분들. 학생들은 뭐 용돈도 되겠고 직원들은 수당을 받죠. 자, 빈칸은 그 전근 수당, 이동 수당이라는 것을 꾸며주는 형용사로서 제한된이란 피평태 역시 정답이 되겠습니다. 되시겠습니까? 간단하네요. 네, 좋습니다. 이제 분사구문인데, 여러분들, 분사구문은 우리가 굉장히 고통스럽게 공부하셨죠. 왜냐하면 그 분사구문이라는 그 어휘 자체가 조금 압박스럽습니다만은 간단하게 보실게요. 기본적으로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를 분사로 축약해서 쓰는 것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접속사 while 뒤에 주어 동사 he revised가 보이시죠? 그가 report를 수정하고 있었던 동안의 정도인데요. 주어 동사가 능동이라면 그냥 ing로 축약하는 겁니다. 그래서 revising, he revised. 이두 단어가 revising이라는 한 단어로 축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축약. 축약입니다. 능동이라면 ing로. 그리고 when she was surprised. 그녀가 놀랐었을 때, 뉴스에 놀랐었을 때까지. 역시 지금 주어 동사가 수동태잖아요. 수동태는 비동사 PP이기 때문에 주어 뒤에 BPP까지 최소 세 단어로 구성되어 있죠. 그거를 PP 형태인 하나의 분사로 축약하는 겁니다. 그래서 when surprised. 놀랐었을 때라는 PP 형태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를 분사로 축약하는 것인데 능동태라면 ing로 축약할 수 있겠고요. 수동태라면 PP 형태로 축약 가능합니다. 그래서 while revising, 검토하는 동안에, 무엇을? 보고서를 검토하는 동안에, 자, Mr. Kim은 발견했습니다. 몇몇의 오류들을요. 그 다음에, when surprised, 놀랐었을 때, 어디에? 뉴스에 놀랐었을 때, 그녀는 speechless라는 것은 정말 말을 잇지 못할 정도였었다는 그런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접속사 뒤에, 부사절 접속사, 보통은 시간과 이유 등의 접속사가 가장 흔하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원래 부사전에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시간 이유이기 때문에 이런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를 분사로 축약하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접속사도 생략이 가능해요. 어떤 경우라면 방금 말씀드린 시간 이유 등의 가장 기본적인 접속사일 때. 여러분들, 생략이라는 게 굉장히 뭐 어려워 보이죠? 근데 한번 우리가 편하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떤 말의 생략을 할때왜 합니까? 편하게 말하려고. 그걸 더 힘들게 말하려고 생각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래서 생략이라는 것은 말을 줄여서 편하게 말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원래 언어라는 게 모든 언어가요, 경제성을 기반으로 발달이 되는 겁니다. 가장 최소 단위로 가장 많은 의미를 전달할 때 우리는 잘 말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줄여나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가 뭐겠습니까? 내가 그것을 줄여도 상대방이 알아듣기 때문에 줄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뻐정. 줄일 수 있잖아요. 친구들끼리 뭐 뻐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버스 정류장. 근데 만약에 한국말에 서툰 외국인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께는 우리가 뻐정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왜못 알아들으시니까 한번더 말해야 되거든. 내가 굳이 줄였는데 못 알아들으시면 한번더 말해야 돼. 그게 더 귀찮잖아. 그래서 생략이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내가 그걸 줄였을 때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접속사 없다는 것은 기본적인 접속사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뭐 예외적으로 잘안 쓰는 그런 접속사는 생략하겠습니까? 안 해요. 심지어 그런 것들은 분사 구문으로 만들지도 않습니다. 잘안 쓰는 거니까. 그래서 잘 쓰기 때문에 축약이 되는 거고, 잘 쓰기 때문에 생략해도 의미가 통하니까 생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접속사가 없다는 것은 시간, 이유 등 가장 기본적인 접속사이기 때문에 생략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궁극적으로 분사, 즉 ing라든지 PP 형태로 시작하는 구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접속사 없이 조동사 왼쪽에 분사로 시작한다면 그것은 주어를 꾸며주는 형용사 구문이라고 생각하시고 문맥에 맞게 시간, 이유 등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세요. Standing in the queue, 기다리고 있으면서 ing죠? 능동으로서 시간, 이유 등의 해석을 문맥에 맞게 자연스럽게 잡아주시면 돼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돈이 많이 없었다는 것을. 아니, 선생님, 그러면 이게 시간인지 이유인지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거는 문맥이죠, 여러분들. 다른 단어들도 여러 의미를 가진 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since 이런 접속사는 뭐 이래로도 가능하고 때문에도 가능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구분해요? 당연히 문맥이잖아요. 그래서 단어가 두개 이상의 뜻을 가질 때는 크게 여러분들이 뭐 꺼리낌 없이 아 여러 개의 뜻을 가지고 있구나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분사 구문은 유독 두개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을 때 문맥을 해석해야 된다 그러면 두려움을 느껴요.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 우리말로 배. 막 외국인 여러분들한테 모셔가지고, 저기요, 혹시 배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그럴 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어떤 문맥인지 문장을 주셔야 될것 같은데. 그죠? 사람의 배, 먹는 배, 타는 배. 문맥이 없으면 알 수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그냥 시간 이후의 해석 중에 하나로 넣어두시면 거의 다 해석이 잡혀요, 여러분들. 줄에 기다리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돈이 많이 없었다라는 것을. 자, 그 다음에 heading PP. 모든 준동사의 현재 완료는 과거에서 강조라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투부정사 마찬가지고, 동명사 마찬가지고, 분사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모든 준동사의 현재 완료는 과거 해석을 강조하는 거다. 그래서 그 일을 과거에 논의했었던 이후에 그들은 합의에 도달했습니다라는 것까지요. 그다음에 knowing the reason,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 무엇에 대해서 이전의 실패에 대해서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레이첼들은 같은 실수를 만들지 않았었습니다라는 것까지 confused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 설명에 의해서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는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했습니다라는 것까지요. 문맥에 맞게 시간, 이유 등을 해석하시고 능동과 수동, ing면 능동 형태 PP 형태면 수동 형태, 그것만 잘 잡아주시면 크게 해석상 무리는 없습니다. 솔직히 뭐 시간이든 이유이든 중요하지 않거든요. 최종 형태의 분사 해석이 중요한 겁니다. 자, 정리하자면 최종 형태의 분사 구문은요, ing나 PP 형태로 시작되는 구문이 되겠고, 그 다음에 컴마 뒤에 주절에 주어 동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어 왼쪽에 분사 구문이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주어를 꾸며주는 형용사 구문이라고 정리하시면 되겠고, ing라면 능동으로 뭐뭐 하면서 하기 때문에 PP 형태라면 무엇을 받으면서 받기 때문에 정도로 해석하시면 깔끔하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분사 구문이 완전한 문장의 뒤에, 즉 주절의 뒤에 붙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추가적인 상황을 설명해 주는 그런 구문으로 해석하시면 되겠고 보통은 결과적으로 그리고 뭐뭐 하다 정도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이크는 통과했습니다. 무엇의 시험에까지 끝났죠. 그리고 컴마 찍고 ing 이거 잊지 마세요. 완전한 문장 뒤에 컴마 찍고 ing면 그리고 뭐뭐 하다라는 결과적 해석입니다. 그리고 느꼈습니다. 안도감과 행복을 느꼈다는 해석까지요. 그리고 가끔씩 컴마 찍고 ing라는 게 동시동작으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는데 역시 90%의 보편 값은 결과적 해석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뭐 하다 이 정도로 잡아주시면 깔끔하게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 완전한 문장 뒤에 컴마 찍고 ing 사이에 빈칸이 들어가면서 의미를 조금 더 보충해주는 부사가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thereby 그렇게 함으로써 ing합니다. then 그러고 난 뒤에 ing합니다. 그 다음에 consequently 그 결과로써 ing합니다. 이런 식의 부사들도 함께 잘 결합될 수 있습니다. 완전한 문장 뒤에 붙는 분사구문 그리고 뭐 하다라는 결과적인 해석이 가장 기본적이다.
자, 예문 조금 많은데 하나씩 침착하게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쫄지 마시고.

침착하게 따라오십시오. 자, 접속사 뒤에, 여러분들, 접속사 뒤에 보통 주어동사가 나온 게 기본값이잖아요. 근데 바로 빈칸이라면 주어동사 두 단어가 모두 붙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분사, 구문 문제가 되겠고요. 즉, 동사 탈락이 되겠고, 명사는 전치사 뒤에 붙는 것이기 때문에 탈락이 되겠고, 분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When apply. 그 전근을 신청을 하실 때 당신 상황을 완전하게 설명하십시오 라는 것까지요. 원래는 when you apply 정도겠죠. When you apply. 당신 신청을 하실 때. 근데 주어 동사가 능동 형태이기 때문에 ing, applying 정도로 축약된 구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unless. 조건절 접속사 뒤에 otherwise는 달리라는 그런 부사입니다, 여러분들. 네. 달리 말하지 않는다면, 달리 듣지 않는다면. Be here every morning. 매 아침마다 여기 오십시오라는 그런 명령문인데요. 역시 동사 원형 시작되는 것은 명령문이겠죠. 달리 듣지 않는다면, 달리 말을 듣지 않는다면 이라는 PP 형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말을 한다는 능동 형태거든요. 얘는 능동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도 필요할 뿐더러 해석상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달리 듣지 않는다면 매일 아침마다 이곳으로 오십시오라는 것까지. 3번 after. after before는 여러분들 이거 조금 다르게 접근해 볼게요. After, before는 접속사도 가능하지만 전치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접속사일 때 조동사, 절을 받거나 전치사일 때는 명사라든지 동명사, 목적을 취합니다. 자, 다시 한번. After, before는 접속사도 되지만 원래 전치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분사구문화 시키지 않습니다. 그렇게 복잡하게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왜? 원래 전치사가 되니까 간단하게 쓸수 있는데 굳이 복잡하게 이거 바꾸고 저거 축약하고 이렇게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국인이라도 마찬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after이나 before 뒤에 PP 형태를 받는 분사구문화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After review, 검토한 이후에 무엇을? 그 보안상의 결함을 검토한 이후에 전문가들은 뭐 완전히 동의했습니다. 저에게. 사고도 마찬가지죠. before 뒤에 전치사로서 PP 형태를 받지 않습니다. 동명사, 목적을 취하는 거예요. 그 집을 떠나기 전에 그는 전원을 껐다라 해석까지요. 자, 5번도 지금 보시면 분사구문, 문두에서 컴마까지 분사로 시작하는 분사구문인데요. 지금 주절의 주어가 the team이고요. 동사가 받았다가 되겠고요. 큰 보너스라는 게 목적어 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팀이 그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를 한 대상들이죠. 즉, 이 주절의 주어가 이 동작을 능동적으로 한 대상이기 때문에 Completing이라는 ing 형태가 정답이 되겠고요. 이걸 조금 더 문법적, 약간 조금 스킬적으로 접근해 본다면 지금 빈칸 뒤에 목적어 명사가 있죠. PP 형태의 분사, 말 그대로 수동의 분사이기 때문에 얘는 목적을 취하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뒤에 명사 확인하시고 ing를 골라주는 것도 일단 문제를 푸는 하나의 방법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이후에 그 팀은 큰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6번. 자, 문두에서 컴마까지 괄호 묶이겠죠. Mr. Kim은 항상 불행합니다라는 비동사 뒤 형용사 구문까지요. 얘는 부사고 실질적으로 unhappy가 형용사 보호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나이는 동사입니다. 동사가 쓰일 수는 없죠. 왜? 문장 내 동사가 지금 존재하잖아요. 동사가 있다는 것은 접속사가 없으면 또 하나의 동사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동사 안 되겠고 분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역시 주어 왼쪽에 분사로 시작하는 분사 구문은 주어를 꾸며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오후에 혼자 식사하기 때문에 이겁니다. 오후에 혼자 식사하기 때문에 미스터 킴은 항상 불행합니다라는 혼밥 비하 발언이네요. 네, 혼밥은 불행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맛있게요? 자 어쨌든 동사 안 돼요. 동사 들어가려면 접속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사가 두개려면 되시겠습니까? 자, 그다음에 7번. 역시 접속사 뒤에 빈칸이 있어요. 동사는 안 돼요. 접속사 뒤에 동사는 주어와 함께 주어 동사로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once 뒤에 PP 형태의 분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접속사 뒤에 동사는 안 되지만 분사는 가능하잖아요. 일단 합병된 이후에 이런 느낌입니다. 일단 합병된 이후에 두 개의 회사들은 설명할 것입니다. 무엇을? 모든 계약을 설명할 것입니다. 이런 것까지. 8번. 아이들은 허락받습니다. 동사 기준점, 수동 태 끝났고요. only if가 접속사입니다. 오직 뭐뭐하는 경우에만. 자, 그리고 지금 ing 능동 형태의 분사, PP 형태의 수동 형태 동사가 있는데, 역시 아까 문법적인 적용 해볼까요? 능동 형태는 무엇을 동행하는지라는 목적어가 필요하겠고요. PP 형태는 목적어가 필요하지 않죠. 그리고 빈칸 뒤에 전형구는 괄호 묶이는 수식어 성분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accompanied란 PP 형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해석해 보시면 아이들은 허락을 받습니다. 오직 동행이 될 때만, 동행할 때만 안 돼요. 얘는 누구를에 해당되는 목적어가 필요합니다. 오직 동행이 될 때만, 어른에 의해서 동행이 될 때만 허락을 받습니다. 자, 9번.

역시 접속사 뒤에 분사 구문인데요. 네, 주어 동사가 어떤 분사로 취약됐을지 역시 문법적인 적용 해보겠습니다. 능동 형태는 목적어를 취하고 수동 형태는 목적어를 취하지 않죠. 빈칸 뒤에 명사 목적어 존재 확인하셨으면 능동 형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에 그녀는 손가락을 베었습니다까지요. 자, 10번. After, before. 뭐였었다? After, before은 접속사이지만 전치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분사 구문의 개념을 적용하지 않는다. 접속사일 때 주어 동사를 혹은 전치사일 때 명사라든지 동명사 목적을 취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PP 형태를 받는 분사 구문은 적용되지 않겠고 having dropped라는 동명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동명사 중에서 모든 준동사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준동사의 현재 완료는 과거 해석을 강조한 거예요.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냥 dropping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네, 내려주다. 글을 여기서 내려준 이후에 써도 괜찮습니다만은 having dropped로 쓴 것은 그 시점이 과거였었다라는 것을 한층 더 강조해 주는 겁니다. 자, 글을 내려줬었던 이후에 저는 똑바로 슈퍼마켓으로 운전해서 갔습니다라는 것까지. 자, 11번. 그 storm은 hit 동사고요. 그 도시를 강타했습니다. 자, 완전한 문장 뒤에 주어동사 목적어 뒤에 콤마 찍고 ing 형태의 결과적인 분사가 들어가줘야 돼요. 그리고 야기했습니다. 무엇을? 굉장히 큰 내미지 야기했습니다라는 것까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지금 11문제 풀어봤는데 만약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주시고요. 분사 한 번만 딱 이해가 들어오면 더 이상 까먹지 않습니다. 근데 막 문법적으로 막 수학 그 예전에 우리 뭐 증명하듯이 그런 식으로 막 연습하는 것은 솔직히 해석상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영어 문장을 기준으로 해석을 하는 연습입니다. 구문 독해야말로 토익의 본질이기 때문에 네, 그 연습하셔야 되겠습니다. 항상 영어 문장을 기준으로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연습 문제 추가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조직자는 말했습니다. 동사고요. 자, 그가 검토할 것이라는 것을 또 하나의 동사죠. 자, 보시는 것처럼 주어 동사 뒤에 또 하나의 주어 동사라면 그 사이는 접속사 that 정도가 생략이 된 거예요. 네. 그 이벤트 조직자는 얘기했습니다. 무엇을? that자를. 근데 항상 주어 동사 뒤에 주어 동사라면 that 생략 가능. 이건 그냥 네, 생략의 법칙으로 이해하십시오. 자, the 빈칸의 타임테이블까지가 목적어겠죠. 끊어 보시겠습니다. 네, 프레젠테이션의 시간표가 될 텐데요. Before giving his approval, 그의 승인을 주기 전에 정도의 전문구까지 괄호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자, 빈칸은 지금 시간표를 꾸며주는 분사, 형용사 자리겠죠. A번 동사가 되겠고요. Proposal은 명사입니다. AL로 끝나는 형용사가 존재하긴 합니다만은 얘는 명사입니다. 보통 이제 뭐 제안이라든지 아니면 뭐 제안서 정도로 쓰이는 거예요. 물론 이제 프로포즈라는 게 제안하다도 되지만 프로포즈하다도 되니까 프로포설이 그 명사일 때 프로포즈도 되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들과는 크게 상관없을 것 같기 농담이고요. 어쨌든 제안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는 이런 의미가 나올 테니까 그 의미예요, 여러분들. 네, 자, 그래서 두 개의 분사 중에서 수시받는 명사가 시간표죠. 시간표는 제안을 하는 게 아니라 제안이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proposed라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D번을 형용사로 오인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얘는 명사라는 점을 다시 한번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2번 문제 역시 동사 기준점 찾아볼게요. has, where, led가 동사가 되겠고요. 이끌었습니다. 왼쪽에 주어. 동사를 기준으로 왼쪽에 빈칸이기 때문에 왼쪽에 주어까지 문장 끊어 보시고요. 그 뒤에 전명구는 괄호 정리가 되겠습니다. 경험 많은 직원들을 위한 빈칸의 수요는 이끌었습니다. 자, 무엇을? 일부 회사들이 목적어가 되겠고요. 자, 뭐 하도록? 직원들을 해외에서 채용하도록 이끌었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역시 let. 이게 lead라는 것의 과거죠. 목적어 뒤에 투부정사, 오형식 구조로서 목적어가 투부정사는 것을 이끌었다 정도로 쓰이겠습니다. 형용사가 명사 주어를 꾸며주는 거죠. rising, 증가하는 수요라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쉽네요. 자, 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일단 문두에서 칸막까지 전면 고괄호 끼죠. 높은 품질의 제품들과 함께 우리 회사는 strive, 노력합니다. strive라는 것은 뭐 try와 마찬가지로 투부정사, 목적어를 취할 수가 있죠. 무엇을 할 것을 노력하다 정도로 쓰일 텐데 to be 빈칸. 자, 비동사 뒤에 지금 빈칸이 비동사 되기 때문에 보호자리가 되겠고요. 그 뒤에 among our competitors, 경쟁사들 사이에서라는 것은 전면구로 빠지겠습니다. 일단 비동사 뒤니까 투부정사든 뭐 일반 동사든 비동사 뒤는 보호자리가 들어가줘야 되겠죠. A번 동사 안 되겠고요. 자, B번은 명사인데 명사 보호라는 것은 주어랑 동격일 때 쓰는 거.

0: 것인데 지금은 좋지 않겠죠. 주어가 회사일 테니까요. 자, distinguish가 구별하다라는 동사거든요. 그래서 구별된다라는 PP 형태의 분사 형용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구별되도록 노력을 합니다. 경쟁사들 사이에서. 자, 경쟁사들 사이에서 구별이 된다는 것은 그 정도로 뛰어나고 특출나기 때문에 구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distinguish라는 것은 구별되는 그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정도 형용사로서 관용적으로 의역해서 암기하시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B번 개념 명사는 일반적인 사람, 사물과 동격이 될 수는 없으니까 들어갈 수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Will not be 동사 기준점으로 빈칸까지 끊어보시면 until부터는 또 하나의 접속사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가 수반되겠죠. 당신이 조건 조항에 동의를 하실 때까지 완료되지 않겠다라는 비동사 뒤에 빈칸인데요. 일단 동사 안 되겠고요. 자, 부사도 비동사 뒤에 쓰일 수 없습니다. 그죠? 자, 명사 보호는 주어랑 동격일 테니까 upgrade라는 게 완료라는 역시 개념과 동격이 될수 없겠죠. upgrade는 완료가 아닐 것이다. 아니겠고요. 완료되지 않겠다라는 completed라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네가 동의를 할 때까지, 동의할 때까지. 참고로 agree라는 것은 자동사로서 on, 무엇에 관해서 동의하다. 아니면 agree with, 누구누구와 동의하다. 아니면 agree to, 누구누구에게 동의하다. 이런 식으로 전치사와 함께 목적을 취하거나 아니면 대절 등의 명사들을 취하면서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동의하다 정도로 쓰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Angle shot이라는 고유 명사죠. 첫 글자가 대문자는 고유 명사가 되겠고요. is가 동사고 월간 잡지다까지 명사 보고 끝났습니다. 자, 빈칸은 완전한 문장 뒤에서 이 명사를 후치수식하는 분사가 될 텐데요. 자, 나눠주다, 배포하다, 동사 안 되겠고요. 동사 안 되겠고요. B번과 C번 중에서 여러분들 지금 잡지가 수식을 받고 있습니다. 즉, 잡지가 배포를 하는 것인지, 배포를 받는 것인지 구분하신 건데, 잡지라는 것은 이 기관에 의해서, 아마추어 작가들의 기관에 의해서 배포가 되는 거죠. 잡지가 배포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distributed라는 PP 형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명사를 ing라든지 PP 형태, 뒤에 빈칸이 있을 때, 뒤에서 꾸며줄 때, ing라면 능동 형태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필요하겠고요. PP 형태는 필요하지 않거든요. 지금은 문법적으로 뒤에 명사가 없는 것도 정답의 힌트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분사까지 준동사 마무리 됐고요. 잘 복습하십시오. 다음 시간은 전치사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베스토익의 지성쌤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4: 내 꿈은 의사입니다.
5: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급 강의하는 진창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죠. 오늘은 이제 2강인데 시험에서 무조건입니다. 100% 출제합니다. 100% 출제 가능성이 있는 도시군 관리계획이고, 관리계획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우리 부동산 공급법 전체 내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리계 일반적인 절차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관리계획만 가지고 있는 특징, 이런 것들 중심으로 보시면 되는데, 관리계에서는 여러분 단독 문제라서 관리계 절차적인 부분에서 지금 논점은 이 다섯 가지 논점이 시험에 출제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출제 비중을 보인 거는 이네 번째에 있는 주민의

입안제 아닙니다. 관리계획에 의해서 지역 주민들이 관리계획을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라고 입안을 말할 수 있냐면 제안할 수 있거든요. 어떤 사항들을 제안하고 제안했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하는 그 프로세스를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간단한데 출제가 여기에서 가장 많이 됐고 작년 시험에도 여기에 나온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숙제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관리계획은 기본계획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도 있어요. 공통점은 뭐냐면요, 어디에서 만드는 계획이냐면 관할에서 만드는 계획입니다. 특광시 군이라고 하는 관할 지역 안에서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해서 수립하는 토지용이나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어떻습니까? 기본계획은 관할 지역의 그냥 발전 방향이다,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종합계획이다 이런 식으로 끝내버렸잖아요, 그죠? 근데 관리계획 안으로 들어오니까 토지용이나 교통이나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나 그죠?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들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런 구체적 계획을 말한다. 그래서 관리계획에 들어오는 내용들이 몇 개 있냐면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관리를 하냐면 총 8가지 내용이 이제 구체적으로 관리가 되는 겁니다. 그 8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를 지정 변경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용도 구역, 개발 제한 구역. 관리계 2번에서 이야기하는 용도 구역은요, 개발 제한 구역,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 구역, 그 다음에 수산자원 보호 구역, 그 다음에 도시 자연공원 구역. 이렇게 해서 4개의 용도 구역을 지정 변경하는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로나 철도와 같은 공원과 같은 학교와 같은 기반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이죠. 신도시 만드는 사업이죠. 그 다음에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에 관한 계획도 관리기입니다. 여기서 조심하실게, 여러분 눈여겨볼 게 뭐냐면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은 어디에 별도 규정을 두고 있냐면 도시개발법이란 법에, 우리 이제 국토계획법이 맞춰지고 나면요, 도시개발법을 배울 건데 그때 정해져 있어요. 정비사업은 재개발, 재건축이잖아요, 그죠? 이것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별도 규정을 두고 있죠. 자, 그래서 공부에서 제가 관리계획이 이제 가장 중요하고 시험에도 100% 출제가 되고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개발사업은 어디에 규정이 되어 있냐면 도시개발법에 규정되어 있거든요. 우리 시험 범위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입니다. 그러니까 개발법과 정비법도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 관리계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전체에서 시험 문제가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 관리계의 전반적인 절차적인 부분을 배울 건데 관리계의 내용으로 들어오면요. 요 내용 가지고 시험 문제가 21, 22 문제가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국토계획법이고 국토계획법 안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관리계입니다. 시험 문제 절반이 넘죠. 그 부분이 이 안에 우리가 펼쳐져 있다는 사실의 구조를 알면 공법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법과 정비법은 우리가 관리계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관리계 내용에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이 나오지만은 얘 안은 별도로 독립을 해놨죠. 의로 도시개발법으로. 얘는 정비법입니다. 그래서 관리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관리계의 자식이 몇 명이 있냐면 8명이 있는 겁니다. 첫째가 뭐냐면 용도지역 지구를 지정 변경하고 둘째가 개발제한구역, 시가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 변경하고 셋째가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개량하고 넷째가 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이고 다섯째가 지구단위계획이고 여섯째가 혁신구역, 일곱째가 복합용도구역,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입체복합구역입니다. 도시공공시설 입체복합구역. 8명의 자식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도시개발사업은 어디로? 도시개발법으로 분가해서 나갔어요. 결혼해가지고. 정비사업은 어디로 나가버렸다? 정비법으로. 그래서 두 개는 분가해서 나갔다. 그래서 우리가 국토계획법이 끝나면 여러분들하고 도시개발법과 정비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근데 개발법과 정비법은 누구의 자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관리계의 자식의 하나다. 그래서 여기서 여섯 문제, 그다음에 정비법 여섯 문제 이렇게 출제가 실제로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토계획법에서 관리계획 안에서 시험 문제 출제되는 게 20문제가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공법의 당락을 지고 있는 게 관리계획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어디를 개발하는데 좀더 효율적 개발, 이쁘게 개발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지구 단위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도시 혁신구역, 그다음에 복합용도구역, 그다음에

입체복합구역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3년 전에 새로 들어왔어요. 혁신구역, 그다음에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은 새로 들어왔는데 이것도 용도구역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요, 용도구역이 이번에 있는 용도구역이 4개였거든요. 용도구역이라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개발제한구역,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구역 4개였는데 몇 가지가 추가되냐면 3개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학계에서 용도구역을 몇 개를 이야기하냐면 7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의 두 번째에 있는 용도구역 4개하고 그다음에 6, 7, 8번에 있는 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까지 해서 총 7개의 용도구역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리계획도 절차가 있겠죠. 기본계획은 우리가 여러분들하고 앞 시간에 배울 때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수립과 승인이었습니다. 관리계획은요, 구속력이 있거든요. 구속력이 있다는 것은 관리계획 어떤 내용이 만들어지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어떤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칩니다. 뭐 예를 들자면 좀 전에 봤던 관리계획 내용 중에서 여러분의 토지가 자, 만약에 농림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토지가 농림지역으로 지정되면 농림지역의 규제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잖아요. 그러니까 내 토지가, 내 권리가 행위 제한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의 토지가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용도 구역으로 지정됐어요. 그러면 행위 제한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여러분의 토지가 기반 시설, 도로 부지가 됐거든요. 행위 제한 받아야 안 받아요? 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관리 계획은 구체적 계획이고, 그다음에 구속력이 있어요. 즉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관리 계획은 구속적 행정 계획으로서 쟁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 관리 계획 절차에 어떤 하자가 발생한 겁니다. 근데 그 하자가 나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죠. 그러면 침해된 권리를 대상으로 해서 나중에 권리 구제를 해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본계획과 차이죠. 근본적인 차이는 기본계획은 관할의 발전 방향이기 때문에 방향성만 제시를 하니까 구속력이 없겠죠. 근데 관리계획은 그렇지는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기본계획은 단순하게 수립한다라고 했거든요. 관리계획은 수립이라고 하고 뭐합니까? 이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반. 이게 왜 이반이라는 표현을 쓰냐면요. 이반한다는 말이나 수립한다는 말이나 한글적 의미는 같아요. 수립, 세운다 이 말이죠. 입안, 안을 입세운다.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왜 표현을 이반한다고 표현을 쓰냐면 관리계획은 뭐가 있기 때문에 구속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규범을 만듭니다. 규범을. 국회에서는 법률이라고 하는 규범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는 조례라고 하는 규범을 만들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내지는 TV 뉴스를 통해서 볼 때, 그죠? 무슨 무슨 당이 무슨 무슨 법률을 수립했다는 그런 이상한 표현을 안 쓰죠. 법률을 뭐 했다고 얘기합니까? 입안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때문에 우리 한자 문화권에 있다 보니까 관리계획은 구속력 때문에 입안했다. 그러니까 한글적 의미로 표현하면 만들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고 승인이 아니고요. 결정했다라고 합니다. 규범을 만들었으면요. 규범에 규범력을 줘야 되고 힘을 줘야 돼요. 힘을. 그래서 단순하게 승인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뭐 했다? 결정했다랍니다. 자, 법률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법률을 국회가 A라고 하는 법률안을 입안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본회의에서 제적은 과반 출석에 출석한 사람이 과반 찬성해서 본회의 뭐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본회의 승인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본회의에서 뭐 했다? 의결했다. 결정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관리 계획은 수립과 승인이 아니고 입안 결정고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글적 의미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표현 방식의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절차는 똑같거든요. 그러면 입안하기 전에 첫 단추는 당연히 어디서 깨워질까요? 그렇죠. 기본계획 똑같아요. 기초사 하겠죠. 했습니다. 그 다음 뭐 할까요? 그렇지. 의견 듣겠죠. 의견 항상 몇번 들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전 시간, 앞 시간에. 그렇죠. 두 번. 누구한테? 지역 주민들에게 가서 의견 듣고, 그 다음에 주민의 대표가 아닌 누구한테 가서? 의회한테 가서 의견을 듣는단 말입니다. 주민의 의견을 듣는 이유는요, 여론수렴 과정이라고 말씀드렸고, 의회한테 의견을 왜 듣느냐라고 했을 때, 의회에서 의견을 듣는 이유는 견제, 통제 기능이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입안권자가 누군지를 알면 의회는 자동 결정해요. 입안권자가 속한 의회가 돼야 되니까. 자, 입안했습니다. 지금 만들었죠? 만드는 것을 누구한테 보내버립니까? 결정권자한테 던져버립니다. 그럼 결정권자가 결정을, 도장을 콱 찍으려고 보내

그러니까 잘 모르는 게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럴 때는 독단의 행정의 독단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물어봐야 돼, 안 물어봐야 돼? 물어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협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뭐 거쳐요? 그렇지. 심의를 거치겠어. 똑같네요. 기본 계획과 똑같네요. 협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 결정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면 협의 심의는 관계 중앙행정위원회 장관 협의하고 심의를 어디 심의를 받을까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겠죠. 만약에 결정권자가 시도가 됩니다. 그러면 협의는 관계 중앙이 아니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심의도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결정을 하고 우리가 마음 낸다 고시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관리계획의 절차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두 개의 기둥이 서 있었거든요. 두 개의 기둥이 뭐냐면 수립과 승인이라는 기둥입니다. 관리계획은 입안하고 뭐요? 결정 고시한다. 이렇게 해서 두 개의 기둥을 세워놓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입안을 한번 해보게요. 관리계획 입안권자가 누군지가 원칙인데, 원칙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관리계획도 여러분들 원칙적 입안권자가 누구냐인데, 관리계획도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어디에서 만드는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관할 특광시 군에서 만드는 계획입니다. 관리계획 자체가. 아,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입안을 할 거냐면, 입안하는 게 원칙이냐면, 그죠? 터, 광, 시장 군수가 원칙이겠죠. 이게 답니다, 이게. 또, 그죠? 왜 관할에서 만드니까?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광시장 군수가 원칙이다. 근데 관리계획은 예외적인 입안권자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할 수 있어요. 예외적으로 도지사가 직접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도지사가 입안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외적 입안권자가 있습니다. 자, 입안이 됐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특광시장 군수가 입안권자니까 당연히 의회는 특광시 군 의회로 가서 의견을 들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입안이 됐습니다. 그러면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관리계 결정을 누가 하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좀 전에 그죠? 여러분 관리계획은 특광시장 군수가 하는 게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누가 한다고 했어요? 국장이나 도지사가 한다고 했고 관리계획은 어디에서 만드는 계획이라고 했어요? 관할지에서 만드는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누가 되냐면 시도가 되는 게 원칙입니다. 즉 시장 군수가 만드는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결정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특광이 만드는 것은 특광 스스로가 뭐 한다? 확정을 합니다. 오, 마치 뭐하고 똑같네요. 기본계획에 승인 내지는 확정권자와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그죠? 아, 그래서 시도가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 십몇 년 됐네요. 십몇 년 됐는데 역시 그게 도도한 물결이죠. 그죠?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시대가 저 여러분들 앞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 지자체 선거가 오래 있는데요. 지자체가 도래한 지가 수백 년의 역사를 백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90년대에 우리가 김영삼 정부 시절에 지자체가 첫 출범을 하거든요. 아, 그래서 그때 우리가 지자체 선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지금 2026년 올해 현재 놓고 봤을 때약한 30년 넘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드디어 각 지자체별로의 자율성 내지는 우리가 지자체가 해야 될 일들이 이제 명확하게 하나의 어떤 차이가 서 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자체에게 자율성을 존중하는 쪽으로 중앙정부 권한을 갖다 지금 하고 있다, 이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트렌드를 보시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 언론을 통해서 접하겠지만은요, 지방 소멸이라는 문제가 지금 제기됐기 때문에 지자체를 통합해가지고 권한을 갖다가 중앙정부 권한을 재정이라든지 이런 권한들을 대폭 모으려고 한다, 이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특별자치를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서울시하고 동일한 권한을 주겠다라고 행정체계를 지금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그건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그 맥을 따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그래서 지자체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원칙은 시도했는데요. 누구도 가능하게 하냐면 관리의 결정을 대도시 시장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대도시 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건데 법적 개념에서의 대도시가 뭔지를 아셔야 되는데 대도시는요 기초 지자체시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시군구에서 이야기하는 시입니다. 시인데 그 중에서 인구가 50만 이상이 되면 우리가 행정체계상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대도시다 이래 불러요. 그래서 인구 50만 이상이 되면 대도시가 되면
관리 계획에 대해서 독자적 결정권이 있다. 그러니까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 시장이 만들어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다 확증할 수 있는 거나. 그래서 이것도 이제 관리객 파트는 도시시장한테 결정의 권한을 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관리 결정권자는 시도 대도시입니다. 인구 얼마요? 대도시가 뭐라고요? 인구 50만 이상. 그책 읽다 보면, 공법 책 읽다 보면 대도시 시장이란 말이 간혹 가다 나올 겁니다. 그럴 때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인구 얼마? 50만 이상을 말한다. 요 이후에 이제 요즘 최근 들어서 나오는 게 특례시라고도 나와요. 수원 특례시, 그죠? 무슨 특례시 이렇게 나오는데, 특례시는요, 인구가 기초지자체 시인데, 특광시가 아닙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 시인데, 인구가 100만 이상이 되면, 그걸 특례시다. 이렇게 이제 일부 부르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 어디 있냐면 수도권에 있습니다. 그죠? 용인이라든지, 고양시, 그 다음에 수원시, 이런 데들은 인구가 전부 다 100만이 넘죠. 대도시는 뭘 말한다고요? 인구 구조를 가지고 합니다. 50만 이상. 그래서,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도 대부분이 서울에 있습니다. 지방에도 있어요. 지방에 제가 알기로는 어디냐면 창원, 그죠? 그 다음에 포항, 그 다음에 청주, 그죠? 이런 데들이 대도시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다음 전주도 그렇죠, 전주. 그래서 이런 데들이 인구가 얼마? 50만 이상이 된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리계 결정권자는 누가 원칙이냐면 시도 대도시가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누구도 관리계획을 결정을 하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리계획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 선정을? 국장이 할 수도 있어요.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도 되니까 한 개는 알고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리계획을 입안했거든요. 근데 국장이 관리계획을 입안했는데 이걸 시도한테 권한을 주지는 않겠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리계획을 입안하면 관리계 결정권자가 누가 되냐면 국토교통부 장관 스스로가 된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입니다. 그린벨트죠.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누가 결정을 하게 되냐면 국장이 합니다.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이 있는데 이 시가와 조정구역이 뭐하고 연계되면 되냐면 국가계획하고 연계가 된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는 관리계획이 몇개 있냐면 3개인데 이건 여러분들 시험에서 옛날부터 굉장히 잘 내요. 그래서 이건 암기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국장이 결정한 경우는 관리계획 입안을 누가 했을 때 국장이 했죠. 그럼 결정권자가 누가 된다? 국장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개발제한구역.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가와 조정구역인데 시가와 조정구역의 원칙적 지정권자는 시도입니다. 시도인데 뭐하고 연계됐을 때 국가계획과 연계가 됐을 때는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에 대한 권한은 누가 있다? 그렇죠. 국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세 개는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암기 방법은요. 국장의 장을 따고요. 개발제한구역에 두 문자를 따 가지고 그죠? 그죠? 짱, 깨, 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죠? 발음을 여러분들 해 가지고 세 개를 그냥 그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자, 정리를 하면요. 관리계 입안권자는 원칙은 누가 되고요? 특광시장 군수. 예외적으로 국장이나 도지사가 되겠죠. 그리고 입안했습니다. 결정을 하거든요. 결정은 누가 된다? 시도 대도시가 원칙이다. 대도시는 인구 얼마? 50만 이상을 말한다. 예외적으로 국장이 관리계획을 결정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어떤 경우에 국장이 관리계획을 결정하냐면 세 가지. 그죠? 짱, 그다음에 개, 그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있는데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는 용도구역이 있거든요. 이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대한 용도구역의 결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고 누가 된다? 해양수산부 장관, 해수부 장관 내려버리죠, 그죠? 해수부가 이런 부산으로 이전했잖아요, 그죠? 수산자원과 관련된 부분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한다. 이래 보시면 되는데, 올 2026년요, 2월 달에 법 개정이 하나 있었더랬어요. 기본서에 아마 개정된 내용이 기본서를 작년 11월 달에 출간을 하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됐는데, 26년 2월에 개정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권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맞아요. 근데 그 면적이, 공유수면의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이상일 때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을 누가 하냐면 해양수산부 장관이 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면적이, 공유수면의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미만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시도한테 권한이 위임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올해 26년 2월 달에 개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면적을 가지고 구분

하는데 1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이상일 때는 누구하고요? 해양수산부 장관이하고요. 1제곱킬로미터 미만인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누가 한다면 시도가 하고 이상이면 누가 한다고요? 해양수산부 장관이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관리객 중에서 여러분들 요 다섯 번째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그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 입안을 하는데 그걸 누가 하냐면 시장 군수가 입안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지구 단위에 대해서는 관리계 결정권자가 누가 되냐면 시장 군수가 됩니다. 그건 예외적인 경우인데 그것도 개정이 된 지가 한 7, 8년 됐거든요. 근데 3년 전부터 드디어 시험 문제 지문으로 굉장히 지금 잘 뜨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더불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 계획은 입안권자와 결정권자 판대에서 이야기할 것들이 좀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요. 자, 원칙적 입안권자는 아까 말씀드렸죠. 관할 지자체 장이다. 관할 지자체 장이다. 예외적으로 누가 될수 있다고요? 국장이나 도지사가 될 수도 있더라. 그 다음에 결정권자 보시면 원칙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시도, 대도시. 대도시가 뭐라고 했어요? 인구가 얼마? 50만 이상인 경우를 대도시라고 부르죠. 그리고 예외적으로 누구 다룰 수 있다? 국장이 할수 있다. 국장이 하는 경우 세 가지라고 했죠. 뭐라고요? 개,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은 마오 연계돼야 됩니까? 국가계획과 연계가 되면 돼요. 그래서 이세 개를 두 문자를 따서 짱깨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국장이 하는 경우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산자원보호구 이거 누가 한다고요? 해양수산부 장관인데 면적이 2월달에 개정됐다고 했죠? 1제곱킬로미터 이상일 때는 누가 하고요? 해수부 장관이 하는데 1제곱킬로미터 미만일 때는 누가 한다? 시도가 관리계획을 결정한다. 그리고 아주 예외적으로 뭐 관련 내용이면 지구 단위 계획이죠. 지구 단위 계획. 그죠? 지구 단위 계획 관련 내용일 때 누가 입안하면 시장 군수가 입안을 했죠. 시장 군수가 입안하면 별말 없으면 누가 관리 계획을 결정했냐면 도지사가 해야 돼요. 도지사가 해야 돼요. 시장 군수가 입안했으면 상하 구조상 도지사가 관리를 결정하는 게 맞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는요, 시장 군수가 입안하면 시장 군수가 만다 직접 결정한다. 즉 본인 스스로가 확정을 해버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관련 내용은요? 지구 단위 계획. 그래서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요. 관할 지자체 시군에서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어서 그 지역의 토종의 합리화, 기능 증진, 미관 개선을 꾀하고 싶다. 즉 지구 단위 계획은 어디를 개발할 때 이쁘게 개발하는 게 지구 단위 계획이거든요. 그러고 싶을 때는 옛날에는 도한테 가서 결정을 받았는데 지금은 시군에서 독자적으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 즉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맥은 지자체의 자율성을 많은 쪽으로 간다. 존중해 주는 쪽으로 계속 권한을 이양을 해 주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지구 단위 계획 관련 내용은 시장 군수가 입안하면 관리계 결정권자가 누가 된다고요? 시장 군수더라. 이렇게 해서 입안권자와 결정권자 파트를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입안 절차에서 기초사는 별거 없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 의견 들어야 되겠죠. 관리계 결정, 입안권자는 관리계를 입안할 때는 주민 의견을 당연히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데 그건 여론수렴 과정이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앞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기본계획 할 때도 말씀드렸죠. 공포에서 순도 100%짜리라고. 주민의 의견을 듣는 방법은요. 공청회도 있고, 열람도 있고, 공람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의견이 만약에 타당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무조건 반영할 수 있다가 아니고 반영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죠? 관리 계획에 반영 뭐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단 주민의 의견을 듣는데 그 내용이 국방상 국가 안전 보장상 기밀입니다. 기밀일 때는 주민의 의견을 들으면 그게 국가 기밀입니까? 동네 기밀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생략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국가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으면 말할 수 있다. 그러하지 않다. 즉 생략할 수가 있다. 근데 기밀인지 여부는요. 입안권자가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기밀을 다루는 관계 중앙 행정기관이 요거 기밀이니까 의견 듣지 마세요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기밀이 되는 것이지 입안권자가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라고 했죠. 주민의 입안 제한 사항입니다. 이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객 중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입안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요 다섯 개입니다. 자, 요건 두 문자에서 바로 외우셔야 돼요. 기, 지, 산업, 지구, 입체. 요 다섯 가지에 대해서는
그죠? 주민이 말할 수 있다.

0: 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0에 제 많이 놓은 거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왜 5가지인데 이거 말고 다른 건 없느냐라고 물을 때, 오, 없죠. 근데 왜 5가지인데 그건 없어요. 이렇게 입법자가 입법을 한 겁니다. 5개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암기하는 방법은 기지, 산업지구, 입체. 다시 한번 더 뭐라고요? 기지, 산업지구, 입체. 뭐라고요? 기지, 산업지구, 입체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이반을 제한할 수 있다. 주민이 이반을 제한, 이반권자에게 이반을 제한했는데, 그죠? 제한할 때는 정당성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일정 숫자의 뭘 받냐면 동의를 받는데, 기반시설은요, 면적 얼마의 동의를 받게 되냐면 5분의 4의 동의를 받고, 나머지 요 3개는 면적 3분의 2의 동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입체복합구역에 대해서도 면적 얼마? 5분의 4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이반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한이 돌아서니까 도시계획의 내용은 심의가 아니고 뭘 것이냐면 자문을 거치고 제한됐기 때문에 결과 통보를 해주는데 45일 안에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민이 이반을 제한함에 따라서 증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반이 제한 돌아서니까 기초조사도 하고 다른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니까 증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럴 때는 제한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을 시킬 수도 있더라. 뭐 아주 일반적인 내용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 절차로 들어가면 협의 심의를 거치는데, 결정권자가 여러분 아까 원칙은 시도 대도시였잖아요. 그죠? 시도 대도시가 하게 되면 어떻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우리가 지방도시는 심의를 거치면 돼요. 근데 결정권자가 누구일 때는요, 국장인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심의도 어디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효력은요, 지형 도면을 고시했죠. 그러면 그때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 계획은 지형 도면이라는 걸 관리 결정 고시가 되고 나면 일정 기간에 도면을 만들게 되는데, 도면을 고시하면 그때 법적 구속력이 생기고 이것도 재검토를 합니다. 몇 년마다 하게 되겠습니까? 5년마다 재검토를 해서 그 관리 계획이 처음 만들었던 내용대로 그대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수정 보완이 필요한지, 그죠? 이걸 한번 만들고 불변의 진리로 가지 말고 이걸 5년마다 재검토를 해라.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시험에서 100%입니다. 100% 출제되는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꼭 여러분들 숙지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기라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TV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여행과 관련된 필수 영단어들을 공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영단어 어떤 것들을 배우게 될지 학습 목표를 통해서 바로 알아볼게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곳으로 여행 가는 것을 좋아하나요? 우리는 여행을 떠나기 전에 어디로 갈지 계획을 세우고 그 지역에서 방문할 명소를 미리 찾아보기도 해요. 오늘은 여행이나 여행지와 관련된 단어를 알아봐요. 네, 여러분, 여행 좋아하시나요? 오늘은 여행과 관련된 다양한 영단어들을 공부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바로 여행과 관련된 그림이 나와 있어요. 또 오른쪽을 보면 우리 여행 가기 전에 꼼꼼하게 계획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자, 어떤 항공편을 타고 갈지, 또 어디에서 머물지 이런 것들을 계획하다 라는 단어까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또 오른쪽을 보시면요, 명소를 방문하다 라는 단어와 관련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단어까지 같이 오늘 알아두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